그렇게 본다면은 다과성이구나라는 것도 사실 알수 있었는데, 밑에 여러분들 모를까봐 밑에다가 또 힌트를 주기도 했거든요, 출제진 분들이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안 풀린다 했을 때는 뭐야, 그냥 두고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두고 풀어도 된다. 볼게요. 두고 풀어도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봐봐 한번. 자, 가에는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기 신도시 없습니다. 그쵸? 물론 신도시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배운 신도시만 기억하면 되더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만 딱 기억하면 돼. 그게 끝이야. 알겠죠? 3기 신도시도 안 나오잖아요. 그치?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성남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죠.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나? 그치? 아닙니다. 나에는요, 신도시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한국지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둘다 해당이 안 됩니다. 니은,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성남은요 거의 인구가 100만 가까이 돼요. 90만입니다. 9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70만에 비해서 90만인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그치? 맞는 설명입니다. 성남 인구가 더 많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잘 몰랐다고 하면은 일단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넘어가. 봐봐, 3번 디귿이에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잘 봐봐요. 뭘 비교하고 있어?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조업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얘들아. 오직 화성만 있어요, 여기서. 물론 뭐 안성도 그렇고 제조업이 있긴 있지. 근데 대놓고 한국지리에서 이렇게 막 비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다라 헷갈렸는데, 아, 나는 확실히 성남이니까, 다는 제조업 종사자를 비교하니까 다가 화성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역으로 유추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꿀팁들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풀다가 막혔을 때 행하면 됩니다. 풀다가 막혔을 때, 알겠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본다면은, 다가 화성시구나. 왜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하려면 화성을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리을입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알아. 이제 찾았으면 쉽지. 화성이 신도시가 위치하니까 아파트 비율이 높을 수가 없겠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고 풀었어도, 얘들아, 두고 풀었어도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치? 풀다 보면 경우의 그런 수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한번, 그치? 한번 수로 따져본다면은, 이렇게도 정답이 되나? 저렇게도 정답이 되나? 따져보면 니은 디귿이 결국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이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막혔다?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굳이 여기에 시간을 막다 쏟을 필요는 없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정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까요? 고양시입니다. 여주시죠, 여주시. 시지만 촐락적인 성향입니다. 여기는 화성시가 되겠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신도시 없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봤을 때요, 2011년에서 2020년에 건축된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2기 신도시가 되겠죠. 그럼 가는, 아, 2기 신도시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바로 화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제일 높네. 압도적으로 높네. 그게 바로 고양시가 되겠구나. 그치? 나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나가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어려워했던 문제 있죠? 그거 어려웠던 문제. 문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 한6% 가까이 됐던 거.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3월 학력 평가를 좀 여러분 잘 분석했다면은 이런 것도 좀잘알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외우기엔 좀 어렵죠, 사실은. 그치?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아까 그 비율로 좀잘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문제는요. 자, 볼게요.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아니죠. 무슨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를 묻는다라고 본다면 보통 제조업체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성비가 높거든. 남자가 주로 제조업에 근무하니까. 서비스업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서비스업 발달한 지역은 이제 서비스업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근무하니까 성비가 낮거든요. 나는 주로 서비스업이고 가는 주로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은 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나는 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간 인구 지수,
고향은요, 100이 안 돼요. 근데 간은 100이 넘어가. 한108 정도 됩니다. 지금 2024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한1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거는 다가 더 높아요. 나는 다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라고 되는데, 나, 다. 면적 자체도 여주가 넓은데, 여주는 촌락적인 성향이야.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도 당연히 다가 더 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5번, 다는 나보다 아파트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아파트 수도 역시 뭐 경지 면적과 좀 비슷한 문제죠. 경지 면적이 없다. 그게 아파트 수가 많다.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아파트 수가 많은 것은 나랑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두 개는.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어때요? 가까울수록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치? 그리고 멀수록 통근통학,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좀 낮아진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리고 2000년대에 건설된 거. 2000년대 이전. 90년대가 나왔으면 이제 고향으로 또풀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씩 또 추가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43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 보니까요, 양평 나왔습니다. 양평, 여기 두물머리가 있는 지역이죠. 그치?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지역. 핫도그를 꼭 사먹거든요, 여기 가면은. 아, 맛있습니다. 연잎 핫도그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 아니, 그냥 괜히 맛있어. 그냥 연잎 자체가 맛이 없는데도 그냥 가서 먹어서 그런 거 되게 맛있습니다. 네. 그쵸? 여기 하남입니다, 하남. 그리고 이쪽은 화성이 되겠죠, 화성. 막 저희 부모님이 막 장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자,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과 주간인구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 서울의 통근통학 비율. 아, 이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지, 그치?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문제. 그러면서, 우리 이거 봅시다. 항상 주간인구 지수가 나오면은 100을 기준으로 딱 나눠. 100보다 넘어가, 100보다 안 돼,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치? 화성은 일단 100을 넘어가죠. 이게 바로 화성이 되는 거예요, 다예요. 물론 이게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2020년 자료를 좀 많이 보거든요. 110을 넘어가기보다는, 아, 120에 가깝기보다는 지금 한 108, 110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거는 화성시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5년 사이에도. 그래서 화성은 인구가 이제 100만을 넘어가죠. 그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가나는 이제 주간 인구 지수가 둘다 100이 안 되는데요. 양평도 선생님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하는데 뭐 가평군이나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진짜 멀긴 하나. 양평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 좀 많이 살겠죠.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또 서울의 통근통학 비율을 보니까 어때요? 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가까운 거야? 가가 더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거죠. 가가 하남이 되는 거지. 나가 양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네. 볼게요. 나는요, 통근통학의 유출 인구하고 유입 인구를 비교하네요. 이거 주간 인구 지수를 가지고 풀수 있었죠, 충분히. 나를 봤을 때 통근통학 유출, 유입, 유출이 더 많으니까 100보다 안 되는 거죠, 주간 인구 지수가. 그치? 그래서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나는 가보다 나하고 가를 비교하고 있네요. 아파트 비율. 보통 이런 것도 신도시들 안 물어봤으면요. 보통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남은 이기 신도시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라고 걸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송파구라든지 이렇게 좀 얹혀져 있거든요. 이기 신도시가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는 가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다? 반대죠, 반대. 디귿입니다.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되는데 다, 가,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는 제조업이 발달한 가가 될 수밖에 없, 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다, 나, 애초에 면적 자체가 비슷하다면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물론 이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기준으로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은 아니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 자료 같은 거볼 때요, 여러분들 막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거하고 외우지 말아야 될 거를 좀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더라도 좀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단은 120에 가깝구나. 약간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현재는 이제 11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사실은요. 화성시 같은 경우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4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여기 고향시고요. 일기신 도시죠. 화성시고요. 여기 안성시죠. 안성시. 안성.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농가 인구 비율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주어져 있네요. 항상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게 바로 뭐가 돼? 다가 됩니다. 다가 됩니다. 다. 좀 지우고 갈게요. 네. 그럼 가하고 나중에서 농가 인구 비율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비율을 물어봤잖아. 그럼 가가 더 많고요. 나가 더 비율상 적겠죠. 제조업이 발달한, 일자리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 신도시가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가는요. 나보다 아파트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촌락적이잖아, 가장. 그치? 여기는 신도시가 위치하니까.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경합 농가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합 농가의 비율은 도시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경합 농가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타가 서울과 거리가 가깝기도 하잖아. 그럼 출퇴근하면서 통근통학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치? 아니면 뭔가 농사 지으면서 막 펜션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치? 통근 통학하면서 농사 짓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경합 농가의 비율이 다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반대적으로 경합 농가의 비율보다는 전업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치? 서울과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뭘 가지고 풀면 돼?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풀면 돼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 것이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니까. 그치? 그럼 일자리가 많을수록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 A는 B이고 B는 C이다. 그럼 A는 C이다. 이거 우리 첫 번째 초반 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제조업 종사자 수 당연히 화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제조업 종사자를 비교한다? 화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화성. 여기 세 지역 중에서 화성을 물어볼 만하지. 화성만 딱 물어볼 만하죠. 나와 다에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에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다에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답 3번이었어요. 네. 그쵸? 막 엄청 어려운 건 없었네. 그치? 결국 통근통학 이런 것들.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없을수록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45번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의 A에서 C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볼까요? A는 오, 연천군이네요. 연천군은 주로 어디서 등장했었죠? 앞에서 지형할 때 많이 배웠었는데, 용암대지 할 때, 그치, 많이 배웠었지. 철원, 연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했었어요. B는요, 고양입니다. 고양시. 그리고 여기는 화성시. 화성시 진짜 꼭 등장하지 않니? 화성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늘상 등장합니다. 신도시도 있어, 제조업도 발달해, 인구도 많아, 그치? 그리고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인구 변화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통근 현황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을 두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면서 볼게요. 그럼 본인은 그냥 상대적으로 알면 돼요. 가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200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네? 무슨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럼 뭐야? 화성. 가밖에 안 돼요. 가가 뭐가 되는 거야? 화성이에요. 나는요, 9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증가했다가 2000년대 들어서 조금 주춤하네요. 바로 고양시가 되는 거죠. 일기신 도시가 있는 여기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 나머지 연천군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촌락 지역입니다.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거든요. 왜 정답률이 낮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자, 통근 통학시 통근시의 평균 소요 시간이면서 또 전철 및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에요. 잘 봐봐.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수도권에 지하철이 있는 이유는 뭐야?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하철은 어디로 모이니? 어디가 중심이야, 지하철은? 서울이 중심이에요, 서울. 그치? 결국 지하철은 다 서울로 모이게 된단 말이야. 결국 지하철을 탄다는 것 자체가요,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나는요, 가, 다에 비해서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타죠. 일단 지하철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서울로 통근 통학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통근시 평균 소요 시간이에요. 자, 잘 보세요. 고양, 화성, 연천이에요. 화성시. 자,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죠. 연천군, 여기도 마찬가지야.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그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잘 봐봐. 통근했을 때 평균 소요 시간은 내가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짧을까? 아니면은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더 짧을까? 그치? 고향은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긴 하나, 고향시 자체에서 일하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세 지역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또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지 않으니까. 반면 화성하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냥 지하철도 안 타니까. 지하철 안 타는 이유가 뭐예요? 난 그냥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겠다 이거야. 특히 연천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겠지. 이동을 안 한다 이거야. 그치? 자,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가, 나, 다를 비교했을 때 나가 통근시 평균 소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아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평균 시간, 평균 소요 시간이 많겠다. 아, 그건 맞긴 하지. 물론 뭐만 비교한다면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비교했다면은 그게 맞아요. 근데 전체 통근 통학 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 통근 통학하는 사람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근 시간 오히려 짧아지는 거야. 알겠지? 서울로 굳이 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죠? 가깝지만 서울로 가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 나, 다를 찾으면 결국 가는 C가 되고요. 나는 B가 되고요. 다는 A가 되겠다. C, B, A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근데 이거 정답률 되게 낮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3월 학력 평가라도 보고 이해를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고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네. 자, 넘어가고요. 46번입니다. 사진은요, 지도에 표시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을 시기별로 촬영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2000년과 비교한, 결국 두 개를 비교하래. 2000년과 비교한 2020년의 상대적 특성을 추론하래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기도 했겠지만,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는 많이 풀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문제들도 살펴보면은, 도시하고 촌락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선지들이 많았었거든. 근데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 촌락이었을 때, 그리고 도시가 변모했을 때, 그걸 비교하는 거니까, 결국 도시 촌락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 보면은, 2000년은 상대적으로 논농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농사 많이 짓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촌락적인 성향인 거야.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2020년에, 오, 도시도 바뀌었어요. 김포잖아요. 몇개 신도시? 2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10년대 들어가지고 인구가 급증했죠. 아파트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제 생각보다 정답률 엄청 낮았다. 이제 왜 낮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자, 기억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인구 밀도 당연히

높아졌겠지. 뭐의 특성을 고르는 거니까? 2020년의 특성을 고르는 거니까 우리는 도시적인 특성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당연히 높아졌을 거예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으니까 인구가 많아졌겠죠. 이기 신도시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기억? 쉽게 정답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니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배웠었어. 뭘 배웠었냐면은, 봐봐. 수도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서울 너무 크게 그렸다. 서울 조금만 줄일게요. 오우, 씨, 왜 이렇게 커? 그치?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떻게 됐어? 낮았어요. 100보다 낮았어.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뭐였어? 대체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특히 이거 인천 빼고. 대체적으로. 뭐또몇개 빼긴 하겠지만. 그렇지. 대체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오히려 점점점 높아졌어요. 그치. 파란색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됐어요. 네. 이 이유가 뭐야? 서울 주변에는 주거단지가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졌던 거였잖아.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그냥 모든 지역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몇 개는 항상 예외 지역이 있어. 그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예외 지역이에요. 가깝긴 하지만 그 지역이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출퇴근도 많이 하면서 그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쪽 봐봐요. 촌락이었을 때는 봐봐, 여기가 다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서 농사 짓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가지고 원정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굳이 말 김포 사는데 여기 주변 파주 가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농사 짓는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주간 인구 지수가 그냥 100에 가깝거나 뭐 100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냥 100에 가까운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 봐봐요. 여기에 주거 공간이 많이 들어섰죠. 신도시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일자리가 많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일하러 어디 가야 돼? 주변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주간 인구 지수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여기는 100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결국 이 오른쪽에 선생님이 제가 그린 거하고 이거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서울로 가니까. 그치? 오히려 멀면 멀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져요.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아닙니다. 낮아졌을 거겠죠. 그치? 되게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네, 이해하면 또 재밌잖아, 한국지니까. 그치? 디귿입니다.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과거에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잖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치? 그럼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겠죠. 기울도 감소했겠죠. 자, 리얼입니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면적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서비스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리얼도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결국? 기업과 리얼이 되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만한 거 항상 주간 인구 지수야.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항상 중요하거든. 여러분 주간 인구 지수를 정복해야지 도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주간 인구 지수를 꼭 정복하시길 바래요. 주간 인구 지수 딱100 하자마자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유출이 더 많구나. 그렇지? 100보다 넘으면은 유입 인구가 더 많구나. 바로 머릿속으로 따다닥 될수 있어야 됩니다. 자, 47번. 딱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요.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16번 문제입니다. 사진은요, 수도권에 있는 어디 지역의 시기별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1997년과 비교한 2019년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항상? 2019년의 특성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1997년에 비해서 2019년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는 도시적인 성향이고 1997년은 촌락이겠구나. 그럼 결국 이것도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네. 그리고 우리는 도시의 특성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경지율, 그치? 경지율. 전체 면적 중에서 경지 면적이 몇 퍼센트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지 이용률.

수준하고 경지 율은 다릅니다. 여러분 농업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둘다 기출에 나왔었어. 조심해야 돼. 특히 경지 이용률은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어쨌든 경지율,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지 비율 어디가 높아요? 촌락이 더 높지. 도시가 더 낮죠. 낮다고 해야 되겠지. A, B, C, 탈락.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 당연히 촌락이 더 높아야 되겠죠. 도시는 더 낮죠. 하나 남았네. 바로 뒤네. 그래도 인구 밀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구 밀도, 주거 기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효율성이 되게 높아졌어. 아파트는 높잖아, 되게. 그치?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인구 밀도도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정답은 이렇게 D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촌락하고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는요, 자주 등장하니까요. 그냥 한번 제대로 공부해놓고 잘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놓고 요새는 출제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녹여서 네 지역 중에 두 지역을 비교할 때 도시와 촌락적인 성향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당연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왔거든요. 1강부터 22강까지. 굉장히 좀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그치? 제가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연습을 하시고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생 암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항상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할 건 암기하자라고요. 꼭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마다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지형 파트에서는, 기후 파트에서는, 또 도시 파트에서는 각각 포인트가 다르잖아. 그런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윤지 선생님이 있어요. 계세요. 이윤지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데,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치? 취소하겠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게 잘하세요. 네, 저보다 비슷하게 잘합니다. 뭐둘다 잘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겠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쉬워하는데 아쉬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과 수능 특강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들으러 많이 와주세요. 고득점, 고난도 수능 특강을 맡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수능 특강입니다. 알겠죠? 어쨌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44강까지 쭉 듣고서 그 결과 값이 반드시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거 단순히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해보고, 분석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측도 해보고. 특히 6월, 9월 모의평가. 그 수능과 연계되는 게 진짜 많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꼭꼭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말, 해주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과 잘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25번째 시간이죠.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계속 문제 연습해보고 있고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도 말씀드렸고 먼저 강의 기획서를 참고하셔서 꼭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하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해야지 이렇게 삼중으로 해야지 여러분의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도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문제 풀기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기출엔 플러스에 남아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개념어들을 적어보면서 먼저 핵심 개념을 체크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54쪽에 있는 기출엔 플러스의 OX 퀴즈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귀족의 딸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노예 신분으로 강등된 사례에 나타난 사회 이동은 수직 이동, 개인적 이동,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 모두 맞죠. 자, 수직 이동 중에서도 어떤 이동이에요? 자,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노예 신분으로 강등됐다 라고 말하니까 수직 이동 중에서 어떤 이동?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으로서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또 범죄의 연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이 또 변동이 생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아래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본인 세대에 들어서 지금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동그라미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24번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자, 요거 별표. 이거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개념적으로 엄청 많이 강조 드리는 부분이고 지난 시간 문제 선택지에서도 등장했었던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적인 네 부분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여러분들.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 뭔데?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 바로 계층 구성 비율이죠?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 비율이 어떠한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런데 폐쇄적 계층 구조예요.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예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뭔데? 이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 수직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인 사례에서 오늘날 신분 제도가 폐지가 되어져서 개방적인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반례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X가 들어간다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꾸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이거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요. 사회 안정 관련된 부분을 사회 안정을 실현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도 있다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표는 갑국의 객관적, 주관적 차원의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 기억이죠?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고, 주관적 차원의 계층, 니은입니다.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여 파악한 것이에요. 계층은 A,

이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그렇죠. 중층이죠. A 계층은 중층이다. 그리고 중에서 지금 B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니까 B는 상층이다. 그다음에 중에서 C로의 이동이 하강 이동이니까 C는 하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를 보시면은요. 자, 객관적 차원의 계층 나와 있고 얘가 아까 기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거 기역이라고 표시하고요.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 아까 니은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니은이라고 표기하고 ABC를 찾았기 때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A는 중이었고요. B는 상, C는 하였고 마찬가지로 여기 중, 상, 하 이렇게 적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객관적 차원의 계층 먼저 여기 합계값을 통해서 어떤 계층 구조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 차원의 계층을 봤더니만은요. 중 35, 상 20, 하 45. 하가 제일 많고 상이 제일 적네요. 어떤 계층 구조예요? 바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수 있죠. 상보다 중이, 중보다 하층이 구성 비율이 많은.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요. 지금 중이 60이고 상은 9고 하가 31. 중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 선택지 볼게요. 자, 기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어떤 계층 구조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오답이고요. 2번에 기역보다 니은이 높은 사람은 즉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 주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보다 적은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부터 보면은요. 자, 여기 25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과 주관적이 중중으로 일치하는 부분이지. 여기는 아닌 거고요. 요 5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지금 여기는 상이, 중에서 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어떻습니까? 더 높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에서 하로 가는 여기 5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을 볼게요. 상에서 중, 하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낮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4는요, 상상, 어때요? 일치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는요, 상에서 하로 오히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를 볼게요. 하에서 중으로 어때요? 하에서 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지금 한칸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에서 여기 상이자 상, 어때요? 여기에는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 0이잖아요. 0. 그래서 표시는 하지만은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거죠. 더했을 때. 그 다음에 25라고 하는 거 하하, 요거 1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요, 5, 20, 0을 더한 얼마다? 25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런 식의 느낌으로 반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주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 보면은요, 여기 중중 1치고, 여기 중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고, 여기는 5. 바로 요거죠. 요 5가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 한데, 객관적 차원은 중이기 때문에, 어때요? 객관적 차원이 더 높은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중에서 상이에요. 어때요? 오히려 주관적보다 객관적이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상은 1치니까 아니고요. 여기 하는요, 하에서 상. 객관적은 상이고 주관적은 하기 때문에 요 내용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부분은요, 다요두 칸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하하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 세모 더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더하면은 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5는 21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기억이 하층인 사람 중에서 객관적 차원의 계층, 기억이 하층인 사람 중에서 니은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상층인 사람은 없는가? 요 하층에서 그다음에 요 상층인 사람 0으로 지금 표시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말은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에 자, 기억의 계층별 인구 중 자, 객관적 차원의 계층별 인구 중 객관적 차원의 계층과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해볼게요. 기준이 지금 객관적 차원의 계층. 요게 지금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이 20이죠? 요 상. 요20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상상을 빼줘야 돼. 상상 뭔데? 4잖아. 4를 뺀 15와 1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지? 20분의 1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은요. 중은 지금 여기 35죠? 35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중 어디 있어? 여기 25지. 요거는 빼줘야 돼. 요거 빼고 5와 5, 요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35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요.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하, 일치하는 거 25, 요거 빼주고, 20과 0, 요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요렇게 45분의 20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건 어딥니까? 어디가 가장 높아요? 바로 20분의 16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요 상층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리을도 어떠다?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연결시킨 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9번, 즉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9번으로 표기되어져 있어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각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요거 잘 읽어야 되더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래. 결과로 형성이 되어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지금 여기 A, B, C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입니다.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요.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요텅 비어 있는 거, 빗금 쳐 있는 거,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는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빗금 친 동그라미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색깔이 칠해진 요거 동그라미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1번에, 자,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A, B, C가 어떤 계층인지, 구조인지, 어떤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거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계층 이동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 계층 구조,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전제한다라고 해서 1번은 오답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ABC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빈 동그라미는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 일치를 말하는 거고, 빗금 친 거는 상승 이동을 한 사람, 그 다음 색깔 칠해진 거는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C를 봤더니만은 대물림과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계층이에요. 그럼 어떤 계층입니까? 중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물림한 거랑 세대 간 상승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이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상승되어져서 형성된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상이죠, 상. 상상 일치하는 거랑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서 상승 이동해서 형성된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여기도 B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네 개가 뭐예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한 결과로 형성된 자녀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일치하는 거랑 떨어져서 형성될 수 있는 거, 상에서 떨어져서, 중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는 건데, 하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상, 하, 중, 이렇게 A, B, C를 모두 다 찾을 수 있고요. 또 1번에서도 요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됐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 계층 구조. 확인했습니다. 2번에, 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지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인 거잖아요. 중층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쵸?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층이 가장 많아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즉, 부모에서 자녀로 가게 되는 경우로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전체가 지금 요거 하나씩이라고 카운팅하면은요, 20개, 20개로 카운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부모 하여서 자녀, 여기 상으로 간 거. 그쵸? 그 다음에 부모 하여서 자녀, 여기 이렇게 자녀 상으로 가는 거, 부모 하이고 자녀도 하인 거, 그쵸? 그 다음에 부모 하이고 자녀는 중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우리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야. 최대로.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9란 말이에요. 9. 그래서 20분의 9. 최대야, 최대. 최대. 그럼 최대 얼마인데? 45%가 부모 세대 하층 인구의 비율에서 할수 있는 값인 거지. 그래서 50%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으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똑같이 하층으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최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번 50% 이상 아닌 거죠. 최대 45%. 4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에서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층이 가장 많다. 계층 대물림은 텅 비어 있는 동그라미라고 했었죠? 텅 비어 있는 동그라미는 지금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이기 때문에 상층이 지금 가장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입니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확실한 건 자녀 세대는 어떤 계층 구성 비율이,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어떤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설명하는 게더 적합한 설명이 되어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층이 많을수록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는 개념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이고요. 교재에는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C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정보가 등장하고 있죠. C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C가 겹치고 있어요. 하강과 상승을 다 포함할 수 있는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C 중에서 A로 이동이 하강 이동이래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건데? 하층이요. 그다음에 C에서 B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래요. B가 뭐가 되는 건데? 네, 상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표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 조그만 글씨로 색깔 친 동그라미는 해당 계층의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동

불야병이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우리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카운팅 하기 전에 ABC 한번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B는 여기 상이고요. 여기 중, 하, 상, 중. 이렇게. 여기도 지금 하, 상, 중, 하, 상, 중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하나씩 카운팅해서 합계값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 분모 세대 하층 2, 4,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2, 4, 6이고 그러면 9가 되겠네요. 9. 그다음 여기는 지금 4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자녀 세대로 봤었을 때도 합계를 적고 더해주시면은 여기 6이 되고요. 여기 6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자녀 세대 갑곡 같은 경우는 상중하가 666으로 모두 다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개를 적고 부모 세대 기준으로 여기 312니까는요. 여기 6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은요. 4가 되고요. 중은요. 6, 9, 10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녀 세대도 개를 적고 여기 10이고 여기 6이고 여기 4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선택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갑국은 자녀 세대에서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루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 지금 상중하가 모두 다 666으로 똑같으니까는 완전 평등한 거네요? 라고 접근할 겁니까? 아니죠. 완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계층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다 상이든, 뭐, 굳이 말하자면 다 중이든, 다 하든, 그쵸?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상중하로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다 하나로 다 똑같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을국의 자녀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 여기로 봐야 되겠죠? 4죠, 4, 4. 그다음에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 얼마예요? 이렇게.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4네요.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같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고요. 3번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갑국부터 먼저 볼게요. 부모 세대 중층, 여기죠? 여기 부모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중에서 하, 어때요?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을국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중층에서 하층으로 어때요? 세대 간 하강 이동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예요, 모두.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중에서 하로 가는 경우가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두 발생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을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가 앞에서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져 있었어요?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거래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그 말은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갑국, 을국 모두 다 개방적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요렇게. 볼까요? 갑국의 부모 세대 하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상이 제일 적네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고요.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요. 중이 가장 적네요. 하가 가장 많고. 그쵸?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어떻습니까? 맞다라고 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교재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에서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의 비율이 가장 낮다. 중요한 개념이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대요. 그럼 A는 뭔데요? 바로 중층이죠, 중층. 그다음에 단, 갑국에서 병국의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중 하나래요. 그럼 이게 다 각각 피라미드, 다이아, 모래시계형으로 각각 매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중층인 걸 확인했죠? A 중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중을 딱 봤을 때, 갑을 병국에서 을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죠? 중이 가장 적은 형태, 계층 구조. 여기 세 가지에서 뭐예요? 바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중이 가장 적지만은 뭐가 제일 많아요? 하가 제일 많죠? 그럼 이 50이라고 하는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가 되는 거고 남은 B가 뭐가 된다? 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A, B, C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갑국은요? 갑국은 지금 하가 제일 많고 상이 제일 적죠? 갑국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고요. 병국은요? 중이 가장 많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병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볼게요. 갑국은 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내용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표는 갑국의 병국에, 갑국에서 병국에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라고 하는 것은 계층 이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의 병국의 계층 구조는요,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높다. 왜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인 거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니은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에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해당 국가, 그걸 각각 100명이라고 가정을, 각각 갑국 100명, 을국 100명, 병국 100명, 각각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 각각의 해당 국가에서 상층의 인구가 가장 적은가? 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위 여기 20. 가장 적죠, 그쵸? 그 다음에 병국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 상위 20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갑국, 병국 모두 다 자기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은 거. 이 각각을 100, 100으로 놨었을 때 확인할 수가 있죠. 디귿도 옳은 선택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 사회. 여러분 이것도 개념이야.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근대 이후의 산업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는 뭐냐? 바로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 제도의 발달에 따라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병국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그래서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병국의 계층 구조로 설명을 해 줘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리을 오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등에 연결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22번이죠. 교재에서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지금 그림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아래 조그만 글씨 볼게요.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래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 각 세대의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 꼭 챙겨주셔야 돼요. 피라미드형이다, 조부모 세대가. 그러면은 상층보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 하층의 구성 비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부모 세대에서 가장 많은 C가 뭐가 되는데?

C가 하층이 되고요. 가장 적은 B가 뭐가 되는 거고, B가 상이 되는 거고, A가 뭐가 된다? A는 중이 된다.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걸 성립하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는요. 부모 세대는 지금 C는 한데, 그다음에 B는 상이고, A가 중인데,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자녀 세대는요. C 이렇게 하, 그다음에 A가 지금 중이고요. 그다음에 B가 상인데 어디가 제일 적습니까? 중이 가장 적은 형태, 다수의 하층. 이거 어떤 계층 구조의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석되시죠? 자, 그러면 기역 선택지 가도록 할게요. 자, 조부모 세대에서 하층의 인구는 상층의 인구의 두 배냐? 자, 조부모 세대를 이제 각 세대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각 세대 모두 다 100명씩이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조부모 세대의 하층 인구는 70%니까 70명이죠? 상층 인구는 10%니까 10명이죠?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다? 7배다라고 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선택지. 니은의 상층 인구는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각 세대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따라서 조부모 세대는 10%, 100명 중에 10%였으니까 10명. 부모 세대는 100명 중에 20%여서 20명. 그다음에 자녀 세대는 100명 중에 30%니까는 30명. 어때요? 상층 인구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조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죠? 사회 통합에 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의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맞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이다라고 하는 옳은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교재 23번이고요.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읽어볼게요. 자, 갑구의 계층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인 A에서 C로만 구분된다. 자, 자녀 세대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녀 세대에서 A와 B에는 모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고, A와 C에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표는 각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지금 알파벳이 겹치죠? 뭐가 겹칩니까? 거듭 앞에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포인트인데, 하강 이동한 자녀, 상승 이동한 자녀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계층, 상중하 중에 뭐예요? 바로 중층인 거죠. 따라서 여기 중층입니다. A는 중이다. 여기다가 똑같이 네, 중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들어가냐? B는 중과 어떤 계층은 모두 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상에서 중으로 하강 이동하거나 또, 중에서 하로, 상에서 하로 이동한 자녀가 존재할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얘가 하가 되는 거예요.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녀 세대로 잡는 거, 요거 중요했고요.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B가 하층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와 C, 중과 C에는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라 그래서 바로 중에서 상으로, 그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해서 결국에 상이라고 하는 게 상승 이동한 자녀로서 이렇게 성립될 수 있어서 바로 C는 뭐가 된다? 상이라고 하는 걸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는 하 적어주시면 되고요. C는 상층이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세대 계층 구조 어때요? 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계층 구조예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요? 자녀 세대는 지금 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중이 오히려 제일 적네요. 중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줄 수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층 비율 부모 세대는요. 돼요. 30이죠. 그다음에 자녀 세대는요. 60이죠. 따라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낮다라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은 중분의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녀 세대 같은 경우 자녀 세대는 중분의 상이 어떠냐? 자, 중분의 상. 15분의 25죠? 15분의 25고요. 부모 세대는 중분의 상이 5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15분의 25가 50분의 2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2번이 어떻다?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A에 속한, 즉, 중이죠? 중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하면은 B, 하에 속하게 된다? 여러분, 상승 이동인데요? 상승 이동은 뭐야?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지? 따라서 B가 아니라 여기 C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B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마찬가지로 중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C는 여러분 상이죠. 상에 속하게 되는 것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의 결과이다. 중에서 상으로 가는 것은 세대 간 상승 이동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5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 여러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고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요, 중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그래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아니죠. 오히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9번 문항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T년, 나는 T 플러스 100년에 각국의 자녀 세대를 전수조사, 전체 다 조사해서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 나, 나와 있는데요. 연습하는 차원에서 예를 한번 기본표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본표에다 가부터 해서 자, 여기 상, 중, 하, 여러분,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요, 요거 적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뭐 과거 기출보다는 사회이동, 사회계층 구조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머리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상, 요거. 한 칸이죠? 그냥 네모, 요 네모의 면적은 해당 계층에 속한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며, 각 네모의 면적은 가나에서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고요. 중은요, 여기 2가 오겠죠? 하는 지금 음영이 칠해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0이 됩니다. 여기 3이 되고요. 중은요, 여기 1이죠. 그 다음에요, 중중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4가 되고요. 부모 세대

최대 하층 하 부모는 하고 자녀는 상인 건 없죠? 0이 오고요. 그다음에 1이 오고요. 그다음에 4가 와서 이렇게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여기 1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녀 같은 경우도 여기 2가 오고요. 지금 2개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4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4가 오고요. 여기 지금 6개죠? 2개, 4개여서 6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2로 충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중, 하, 합계, 상, 중, 하, 합계. 제가 요거, 뭐 굳이 저 문제에다가도 할수 있지만은 굳이 적는 이유는 이따가 요걸 통해서도 한번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복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에 들어가는 거. 두 칸이죠, 두 칸. 이렇게. 그 다음에 상, 중은요.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상하는 1이 돼서 5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상은요,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중은요, 4죠. 그다음에 중하는요, 2가 돼서요, 여기 8이 오는 거고요. 하상은요, 여기 2가 되고요. 하중은요, 4. 그다음에 하하는요, 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1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6이 오고, 여기 10이 오고, 여기 8이 와서요. 얼마가 된다? 24가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 보기에 앞서서 우리 개념적인 부분 한번, 이 기본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간 이동에서 계층이 일치, 계층이 대물림 되는 거. 어디죠? 상상, 중중, 하하. 요렇게. 1, 1, 4.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6이. 6만큼이 지금 얼마가 된다? 계층 일치, 일치, 대물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전체 12에서 일치인 6을 뺐을 때 나머지 6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대 간 이동을 말하는 거지. 이동. 이동. 근데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뭐? 상승 이동과 무슨 이동? 하강 이동이 있다라고 했었지? 여기서 상승 이동 어딘데? 상승 이동은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바로 요 영역이 상승 이동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강 이동은 뭐라 그래? 하강 이동은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이 뭐가 된다? 하강 이동이다. 4가 돼서 더하면은 6이 되잖아. 그래서 일치 6과 이동 6을 더해서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쪽 나에서도요. 부모에서 자녀 간의 세대 간 일치 대물림은요. 상상, 중중, 하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이랑 5에서 11이. 11이 지금 일치 대물림이란 걸알수 있고요. 전체 24에서 11을 뺀 얼마? 13이. 13이 얼마다? 세대 간 이동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동이 13이 나오는데 상승 이동한 거랑 하강 이동한 게 어떻게 나눠서 1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상승 이동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게 상승 이동이라고 했었죠? 요거를 다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8이죠, 8. 상승이동 8이고요. 하강이동은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게 뭔데? 요게 하강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계층 구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가에서 부모 세대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녀 세대는요. 지금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으니까 자녀 세대도 지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볼게요. 나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고요. 그런데 나에서

자녀세대 같은 경우는 중이 지금 제일 많죠?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요게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본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두시면서 선택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의 간은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에서 세대 간 이동 찾았죠? 얼마예요? 2 더하기 4.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 합해서 6. 세대 간 대물림 1치잖아. 6이잖아. 66이네, 66. 그래서 6. 여기도 6이어서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니은의 나에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적다. 나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얼마입니까? 5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 8이죠. 그러니까 5가 8보다 적어서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나에서 자녀 세대의 인구는 가의 2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 세대 인구는요. 지금 하나씩 카운팅했을 때 24. 여기는요. 12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자녀 세대 인구는 가의 2배이다라고 하는 거 옳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와 나 모두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가를 봤더니만은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인 걸알수 있어요. 나에서는 다이아몬드형이 맞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틀린 거야? 모두. 모두 자녀 세대가 아닌 거지. 즉, 가의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가 아니라 피라미드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계층 일치, 상승, 하강 요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지에서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계층이 일치하는 거, 혹은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계층이 일치되는 거, 이걸 또 많이 물어봐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부모 세대 계층 기준으로, 부모 상 기준으로 계층이 일치하는 거, 그러면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그 다음에 하는요, 5분의 4, 이런 느낌인 거야. 부모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계층 일치.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일치는요, 상일 때 2분의 1, 상상. 중일 때 4분의 1. 그 다음 하일 때 6분의 4.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 기준으로 계층 일치되는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층이 불일치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부모 상 기준으로, 3 기준으로 요 1이 일치되는 거니까 얘 빼고, 요두 개, 즉 3분의 2가 부모 기준으로 계층 불일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중은요, 4분의 요 중중 1을 뺀 1과 2를 더해서 4분의 3이 부모 중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불일치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녀 하 부모 하일 때 5를 기준으로 요게 4는 하하 일치니까 얘를 빼고 0과 1을 더한 5분의 1이 부모 하를 기준으로 계층 불일치하는 형태의 수치를 의미한다. 타는도 마찬가지로 상일 때 2분의 요 1은 상상일치니까 얘를 빼고 1과 0을 더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자녀 상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불일치. 다음에 중 자녀 중일 때 4분의 중중 1을 뺀 2와 1을 더한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자녀 중을 기준으로 한 계층 불일치. 6, 자녀 하죠? 근데 요 4가 하하니까 얘를 빼고 0과 2를 더한 6분의 2가 결국에 자녀 하를 기준으로 한 계층 불일치. 요런 것들의 대소 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문항 확인하도록 할게요. 25번이고요. 23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료 1은요, 현재 각국의 계층 구조와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이고요. 자료 2는 T년 후 각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두 가지 예측 결과입니다.
단 AS,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정보가 친절하게 잘 나왔어요. 자,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래요. 다이아몬드형, 어떤 계층 구조가 제일 구성비율이 가장 많죠? 중층의 구성비율이 가장,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의 비율은 상층의 비율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층의 비율이 상층의 비율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ABC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C가 뭐가 되는 건데? 여기가 중이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가 중이 되는 거고,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하층이고, A가 뭐가 된다? 상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갑국의 계층 구조와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자료 1인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1과 2로 하게 되는 거지. 예측 1을 먼저 볼까요? 예측 1을 봤더니만은요, C, 여기 C죠, 그쵸? 여기 적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 그 다음에 여기 하, 여기 상인데요. 중이 50%고, 하가 20%고, 상이 30%. 지금 예측 1 같은 경우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2를 볼까요? 예측 2를 봤더니만은요, 하가 제일 많아요, 하. B. 하가 지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 중이 지금 15%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상이 20%입니다. 중이 가장 적어요. 그쵸? 요거 어떤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예측 2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것을 토대로, 이 정보들을 토대로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예측 1대로 된 경우, 중층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예측 1대로 했을 때 50%죠? 현재 중층의 비율 얼마입니까? 자료 1에서 C 중층 50%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1대로 된 경우 중층의 비율은 현재 중층의 비율보다 크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같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에 예측 1대로 된 경우에 상층의 비율. 예측 1대로 된 거, 이쪽이죠? 상층 얼마입니까? 30%죠? 현재의 상층 비율. 현재의 상층 비율은 어디 있어요? 자료 1에서 얼마예요? 10%죠. 그러면은 10%에 30. 얼마입니까?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다? 세 배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서 2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3번 선택지는 예측 이제 1이 아니라 2입니다. 예측 2대로 된 경우에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상층의 구성 비율보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의 구성 비율보다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미 먼저 확인했죠. 예측 2에서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적고 다수의 하층, 그쵸? 그래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예측 2대로 된 경우, 예측 2대로 된 경우, 하층 비율은 얼마입니까? B가 하층이죠? 예, 65%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예측 이대로 된 경우에 중층의 비율 가장 적은 15%죠? 15%. 그러면은 4배보다 크냐고 물어보는데, 4배보다 크냐? 15에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나와, 얘들아? 60이 나오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요 60보다 지금 얼마예요? 65이기 때문에 4배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선택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중층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15%죠? 15%. 그 다음에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30이죠. 30. 30. 그렇기 때문에 요 중층의 비율은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의 비율 30에 이거 두 배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데, 15의 두 배는 얼마인데? 계산 쉽잖아. 얼마인데? 3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30이기 때문에

0: 두 배보다 큰건 아니지. 딱두 배, 두 배보다 큰게 아니라 요것에 요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의 비율의 두 배보다 크냐 이걸 말하는 건데 요 30에 얼마를 해줘야 돼? 얼마? 30에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결국에 2분의 1. 그래서 두 배보다 크다가 아니라 2분의 1배다 라고 해야지 5번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의 두 배가 30이니까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배를 해줘야지 맞는 내용이 돼서 5번 선택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꼭 챙겨줘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 항상 물어보는 게 여러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그다음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항상 물어본단 말이야. 요거 물어봤었을 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보다 중, 중보다 하의 구성 비율이 많다라는 정보를 항상 문제에서 줌으로 인해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찾을 수 있게끔 하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요 어디가 중층의 구성 비율 중층의 구성 비율이 상과 하보다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반대로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계층 구조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되고 또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을수록 어떠하다? 사회 안정과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챙겨 주셔야 하고요. 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얘네 둘은 모두 다 사회 양극화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부각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이러한 상중하, 중층이 많다라고 하는 피라미드형이나 모래시계형, 특히 얘네 둘을 비교할 때, 얘네 둘을 비교할 때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계층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피라미드형과 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꼭 챙겨두시면은 문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까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여덟 문항 함께 풀어봤으니까는요, 꼭 강좌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여덟 문항도 꼭 미리 풀어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 문항은 럭키보키.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이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벌써요. 여러분들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부터 연속 확률 변수까지 여러분들 이제 확률 변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라고 하기엔 다소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불안함이 너무 당연한 것인 게 여러분들 인생 최초로 이 내용을 만났잖아요. 그래도 뭐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은요. 인생 최초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했었고요. 고1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뭐 순열 이런 거 다 해왔고요. 근데 그리고 확률이라는 말은 뭐 평상시에도 써왔고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데 거기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항분포에서 갑자기 또 넘어가는 이항분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가 좀 불안한 우리가 정규분포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 거기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 설명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지 미안 다시 바꿀게. 낯선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렵냐 낯설다 알죠. 어색하다? 생소하다? 어렵다는 아니야. 낯설고 어색하고 생소한데 시간이 지나면 해낼 수는 있는 것. 약간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묘하게 다르잖아. 기분적으로다가. 그치? 그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즐겁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한마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수할까봐 무언가를 안 해본 경험도 있나요? 내가 잘 하지 못할까봐 내가 무언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유난히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나 약간 그런 거 많이 했어. 그러고 보면 약간 뭐 그냥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그 제가 여중이었거든요. 전교 회장하는 친구가 되게 활발한 아이였어요. 그 친구가 그 학생회도 무슨 이렇게 무대를 서자. 이렇게 약간 축제 같은 걸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대를 왜 서냐? 그냥 재밌잖아. 이러는 거야. 아, 나는 그런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거를 하자는 거지. 난 안 한다. 왜냐? 못할 거니까. 재미가 없을 거 아니냐.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친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개그 프로그램을 무언가를 따라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있잖아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걱정 엄청 많이 했고 하기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그 하기 싫은 게 약간 잘 못할까봐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끄럽잖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요 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뭐 생각보다 안 부끄럽더라고. 너무 재밌고 그 길이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그때 그런 걸 안 해봤으면 아 나는 내가 유난히 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기회를 안 만들었을 테니까. 근데 약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을 그냥 내가 막연히 한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끼가 있거나 그런 건 난 전혀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후로는 빼지 않았습니다. 아 뭐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의외로 재밌었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저지르는 제일 큰 실수는 내가 못할까봐 무언가를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차피 못할 거라며 그러면 했을 때 잘 못하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부담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 내가 무대에 서면서 대단히 웃길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대단히 웃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요만큼 웃겼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도대체 왜 저래?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좀 안 하는 것보단 괜찮았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회라는 것도 생기고 생각보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위 자체가 좀 넓어지고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런 거 못하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할 거야. 난 실수할 것 같아.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가매지 말고, 아이, 뭐. 실수하면 어때? 해보지, 뭐. 어차피 실수할 거라며. 그럼 실수 10개 할 거만 걱정했으면 실수 한 두어 개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셔야지, 그래야지 뭐든 느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든 간에.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 뭘 해도 다잘 못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해보지 뭐. 아니면 많은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다가 이런 거를 읽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나도 유난히 내성적인 학생이었다니까. 라고 하기에는 아니었다고 하기에는 난 내가 되게 얌전하고 조용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아무튼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이제.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이제 구모에 나왔던 연달아 등장을 했었거든요. 2025학년도 구모가 1번이었고, 2026학년도 구모가 2번이었어요. 요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1번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비교를 좀 해보세요. 자, 두 집합, 2, 3, 4, 2, 3, 이렇게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집합 A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A한테 집합이, 부분 집합이 8개 있어요. 네, 맞아요. 2의 세제곱이 1세니까 그 8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거고요. B의 부분 집합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할 거래요. 그지?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A의 부분 집합이 누가 결정될지를 알아야 되고, B의 부분 집합이 누가 결정될지를 부분. 알아야 할 거예요. 말하면서 쓰면 헷갈려. 그래서 잠깐 말하는 거 멈췄어. 그치? 그들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고 나면, 자, 부분 집합의 이름은 안 쓸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러한 시행을 15,360번 할 거고요. 기록한 수가 1인 횟수가. 그래. 자, 기록한 수가 1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록한 수가 1이라는 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는 거잖아. 그죠?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자. 기록한 수가 1. 1일. 확률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록한 수가 1일 확률을 내가 뭘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거 아니야. 그랬을 때 기록한 수가 1일 횟수가 5,880번 이상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기록한 수가 1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뭐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변수가 변환되어서 우리한테 난이도를 올렸어요. 어쨌든 간에, 1번 여러분 위에 있으니까 봐봐요.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 되게 쉽게 나왔다면, 얘는 기록한 수가 1일 확률이 안 주어졌고 고정된 확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가볼까? 해보자고. 기록한 수가 1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A가 뭐였냐면, 여기로 다시 갈게요. A가 2, 3, 4, B가 2, 3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X라. 그러니까 기록한 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이걸 X라고 한다면 X로 가능한 건 하나도 없거나 한개 있거나 최대 두 개까지밖에 없지 않아? 그렇잖아.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X로 잡을 이유가 없고 그냥 한 개일 확률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것이 2거나 아니면 그것이 3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 그냥 교집합으로 쓸게. 교집합이 2일 확률과 교집합이 3일 확률을 찾아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교집합이 1일 때, 교집합이 3일 때로. 그러면 부분집합은 일단 A의 부분집합도 2를 갖고 있고, 저는 이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B의 부분집합도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3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안 돼요. 괜찮아? 그러면 자, A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여기에는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3 또는 4가 인올 아웃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는 B에 남은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둘다 3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아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4야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하니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도 3아 들어갈래 말래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을 곱하니까 총 8가지인데 중요한 건 그중에 빼야 되겠죠, 뭐? 둘다 3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둘다 3이 인 해버리면 그거는 교집합이 2, 3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어떤 거 있지?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이 2는 있고 3 들어와 있고 B의 부분집합은 2, 3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2도 들어오기로 결정했고 3도 들어오기로 결정을 다한 겁니다. 여기에 남은 건 누구야? 4가 들어가든 말든 할 때마다 둘다 3을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그두 가지를 제외하셔서 여섯 가지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나열하면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어. 솔직히. 진짜로.
이제 여섯 가지.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집합이 2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 써봐. 얘가 2만 있는 경우, 여기는 2, 또는, 얘가 2만 있어도 되고, 또는 2, 3 갖고 있거나, 또는 2, 4 갖고 있거나, 또는, 아이고, 2, 3, 4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죠? 하나씩 다 나열해봐도 6가지 어렵지 않아. 얘가 2, 2, 2, 3, 이렇게, 이런 거다 되죠. 그쵸?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만약에 2, 3을 갖고 있게 되면 어때요? 이거 되죠,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되죠? 요거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 찾아보셔도 돼.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2, 3이니까. 그치? 빗줄 그은 거 봐봐. 흰색으로 그은 거, 하나, 둘, 셋, 넷, 초록으로 그은 거, 다섯, 여섯 해서 여섯 가지예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도 여섯 가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어쨌든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원소를 인, 아웃을 결정하는 것이 좀 익숙하잖아. 그래서 여덟 가지에서 2, 3을 둘다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외한다? 그럼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케이스도 여섯 가지겠죠. 3은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갈래 말래 하면서 결정하면 되니까 똑같은 여섯 가지입니다. 그럼 정리해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일 확률은 얼마예요? 경우의 수가 지금 12가지가 나온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A의 부분집합 8가지와 B의 부분집합 4가지입니다. 8, 4, 3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누어 볼까요? 8분의 3. 이게 고정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다가 힘을 쏟은 거야? 고정된 확률을 찾는 데 엄청나게 힘을 쏟아준 겁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그죠?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요것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거야. 봐봐. 이제 완전 돌아갈게요. 이제는 부분집합 어쩌고저쩌고 다 끝났고. 자. 15,360번 시행을 할 건데, 반복해서 전지일 건데, 1에, 그러니까 기록한 수가 1일 횟수가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럼 그 X는 무엇을 따라요? 이항분포를 따라요. 내가 시행하는 횟수는 15,360번이고, 1을 기록할 확률은 8분의 3으로 고정된 확률이었습니다. 이랬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요? 그 X가 5,800 80 이상일 확률이요. 그럼 뭐로 가야 되겠어? 정규분포 따른다로 가야 되겠죠. 자, X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은 얘네들이 곱해. 그래서 3 곱해야 돼. 그러면 1, 8, 7, 9, 2, 16이니까 2,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3 곱해주세요. 5, 7, 6, 0. 평균이 일단 5, 7, 6, 0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얘랑 얼추 가까워졌으면 계산을 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 5, 7, 6, 0에다가 우리가 곱해야 되는 건 뭐예요? 1-p니까 8분의 5만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써볼까요? 5, 7, 6, 0에다가 8분의 5만 곱해서 분산 구하면 거기 루트만 씌워주셔서 표준편차 찾으면 되는 거니까 쓱 지우시면 7, 2, 0, 5 곱하면은 3600 되잖아요. 루트 씌워서 이렇게. 끝. 그럼 이제 일로 갈 필요도 없어. 표랑 얘네들만 있으면 끝. 어디로 가요? 넓이 직접 못 구합니다. 제트로 바꿔주세요. 게다가 누가 봐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래 되잖아. 제트로 바꾸라는 이야기지. 그죠? 가봅시다. 제트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주인공이니까 X에서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120, 60 나누니까 2죠? 2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좀 되지 않아? 머리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약간 눈에 안 그려도 눈에 좀 보이는 거지. 여기를 찾고 싶은데 0부터 2까지가 0.477인 겁니다. 477이 아니고 477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갔다가 그 값을 사용하셔야지. 저는 얘가 477이인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얼마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0.5에서 뺄까요? 0.02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1000을 곱하시오니까 정답은 뭐로 쓰시면 돼요? 23이 되어줍니다. 자, 엄밀하게 말합시다. 이항분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고정된 확률을 안 주고 우리가 구해야 돼서 난이도를 올린 거고요. 1번의 경우에는 변수를 변환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준 겁니다. 이들이 4점짜리예요. 요게 딱 4점짜리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3번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3번은 할만해져. 그런 거야, 여러분들. 3번이 이제 좀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에요. 근데 여전히 1, 2번은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면 헷갈리고 어려워요. 보세요. 읽어봐봐.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어쩌고저쩌고 이형부 따른다. 아니, 정규부 따른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읽지 마시고, 사과의 무게를 X라고 하면 얘가 정규분포 따르는 거잖아 하고 쓰세요. 이거 대혼동의 카오스야. 표시 안 하면. 되게 대표 유형인데 되게 헷갈려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 읽어봐요. 사과 중에서 무게가 440이, 무게가 누구야? X지. X가 440이 이상이면 1등급이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써놓자. 1등급이 되려면 무게가 X가 442 이상.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봐요. 반전.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임의로 뽑았어요. 100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1등급 상품이, 이거 X야? 아니야. 1등급 상품이가 X 아니야. 1등급 상품의 개수가, 그지? 개수가 24 이상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X는 누구야? 1등급? 아니, 사과의 무게예요. 제가 이름표를 꼭 붙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로 변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1등급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문자 써야지. 이걸 Y라고 해볼게요. 그럼 1등급 개수는 대체 무엇을 따르는 걸까? 내가 몇 개를 확인했죠? 100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건 뭐야? 1등급 확률이요. 그럼 선생님 쟤네들은 뭐예요? 여기서 봐봐. 1등급이 될 확률이라며 1등급이 될 확률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예스. 여기서 Z로 바꿔야지. 확률 구하기 위해서. 4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Z로 바꾸기 위해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00분의 84, 즉 0.84잖아. 0.84 있지. 0.84보다 클 확률입니다. 0부터 0.84까지가 얼만큼이래? 0.3.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은 0.2겠지. 내가 원하는 1등급이 될 확률은 0.2였던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게. 이걸 찾는 거였어. 그러니까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고정된 확률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고정된 확률을 무엇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정규분포를 통해서 찾으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1등급 확률이니까 Y는 이제 뭐를 따른다고 할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야 되겠지. 평균은 둘이 곱해 20. 표준 편차는 그 20에다가 0.8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16에다 루트 씌우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가지고 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Z로 바꿔야 되겠지. 평균 2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누어 볼게요. 그래야 Z가 될 테니까. 자, Y를 Z로 바꾸기 위해서 24에서 Y의 평균 20 빼시고 내 뒤로 보이죠? Y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요. 끝! 그래서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1이면 여기 있어. 또 일단 조그맣게 또 그려볼까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잖아요. 0부터 1까지가 0.34면 얘는 얼마겠어? 0.5에서 빼니까 0.16이겠네. 그러므로 확률은 얼마? 0.16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 안 쉬워. 사실 3번 안 쉽거든요. 근데 이제 1, 2번이 말이 좀 길었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3번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 3번 안 쉬워요. 3번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렵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때? 말만 바꿔버렸어. 여기서 X가 24 이상이라고 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X를 써놓고. 완전.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꼭 붙이라는 거예요. 정규분포 따르던 건 사과의 무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등급 상품의 개수예요. 사과의 무게였고 1등급 상품의 개수야. 아예 다른 거라고요. 아예 다르니까 변수 이름을 당연히 다르게 써야지. 그거 안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대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왜 나는 저 문제는 풀고 이 문제는 못 푸는지 모르겠고 저 문제는 어떻게 답을 맞췄는지 모르겠고 나는 대체 뭘 공부해왔지 이렇게 돼요. 피눈물의 이유. 알겠지? 그래서 꼭 찾아가면서 변수 이름을 좀 붙이세요. 정미정.

문제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자, 4번은 수능형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문제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다 다른 것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똑같은 문제 안에서 사용하는 소스가 다 달라요.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 주머니가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할 거예요. 150번 내가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야. 이쪽으로 쓸까? 5개 중에 2, 4밖에 없으니까 5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잖아. 그치? 자연수니까 1, 2, 3, 4, 5인데 여기서 짝수는 1, 2랑 4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분의 2예요. 그러면 X는 무엇을 따릅니까?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150번 확인할 거고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을 볼래요? 뭐 하는 거야? 이항분포에서의 평균분산 표준편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평균분산 표준편차. 키워드를 적어드리는 이유는 복습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어? 둘이 곱해가지고 계산하셨으면 됐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그 NP에다가 1-P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편차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분산만 물어봤으니까 36이다? 맞죠? 니은은 어때요? 니은의 키워드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의 확률이 무슨 상관이었지? 이항분포에서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말고 각각 그 횟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때 이항분포에서는 사실 그리진 않지만 확률 분포표를 굳이 그린다면 그 밑에 뭐가 쓰인다 그랬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몇번 던져요? 150번 던졌는데 한글로 읽어봐. 짝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홀수만 주구장창 150번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얘는요, 150번 모두 짝수가 나왔을 확률입니다. 짝수만 150번 주구장창 나왔다는 거죠. 둘 중에 누가 큽니까? 왼쪽이 큽니다.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은요, 이게 바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3단 변신 말고 2단 변신까지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넓이 확률 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표준화학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키워드입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근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써봐요. 평균은 60, 표준편차가 6으로 얼추 이렇게 얼추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야. 그러면 6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일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예요? 5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72잖아. 여기 몇칸 차이야? 9칸 차이야. 72는 12칸 차이가 나야 되겠죠? 여기가 72겠네. 72보다 크거나 같은 어느 부분이 더 넓어요? 평균으로부터 51이 더 가깝기 때문에 51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더 넓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넓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어때? 그러니까 똑같은 굉장히 단순한 한 문제를 가지고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원하는 바가 다 달랐어요. 이게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문제를 봤는데 개념을 어떻게 갖다 쓰나요?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념이 이거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본능적으로 풀어요. 본능적으로 풀어요. 그치, 어려운 이야기지. 근데 결국은 요런 키워드들을 알아서 머릿속으로 뚜루룩 떠오르게 하고 그게 알아서 문제풀이로 넘어오는 데까지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키워드를 먼저 드린 겁니다. 알아낼 수 있게 하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판 쓰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한판 쓰기 쪼르륵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연속 확률 변수만 쭈르륵 갈 거라서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여기 파트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한판 쓰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좀 쪼갰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항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거 아니지만 여기서도 좀 쓰이기는 하겠지. 자, 오늘의 그
소원은 이거예요. 자꾸 힘이 들어요. 체력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달려요. 뛰시다, 여러분. 우리 뭐 같이 뛰지, 뭐, 여러분.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는 전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말하기가. 그뭐 어때? 뭐, 좋은 사례니까?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항상 점심시간에 파워워킹을 했어요. 그 시절엔 그 파워워킹이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약간 운동에도 그 유행 타잖아. 요즘 막 어른들 러닝 많이 하듯이 파워워킹을 했어요. 되게 파워워킹이란 뭐냐?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막팔 이렇게 저으면서 빨리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항상 파워워킹을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매일. 매일. 그 친구가 근데 그 고3 기간 동안에 내 기억이 맞다면 무슨 뭐 8kg인가 9kg인가 뺐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민첩함이 필요했고 어쨌든 간에 자꾸 막 이렇게 많이 먹고 늘어 누워 있고 그럼 공부하는 데 예민함이 떨어지잖아요. 뭔가 좀 배고파야 맹수의 기질처럼 좀 예민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친구가 운동을 시작한 건데 고3이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이러잖아. 점심 먹고 맨날 그렇게 걸었어. 9kg인가 8kg인가를 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운동할 시간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이 강해져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체력으로 여지껏 잘 버텨오는 것 같아요. 난 어렸을 때 운동했었으니까. 근데 체력 좋으면 사실 솔직히 몸이 안 힘들어야 정신력도 강해져요. 어쨌든 막 몸이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정신을 쥐어짜내서 몸을 일으켜 세우겠어. 그렇잖아. 몸이 좀안 아픈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간단하게 걷는 거라든지 20분만 뛴다든지 생각해보면 안될건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고3 때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그래도 꽤나 거리가 있었거든. 그거 열심히 걸어 다녔었어.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열심히 걸어 다니거나 저는 자면서 걸어 다녔어요. 되게 약간 반수면 상태로 걸었는데 그때 열심히 걸을 걸. 아무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셔서 땀을 흘려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대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사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 생각보다 핑계더라고요. 그 우리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제일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제 봤는데 그 짧은 영상을 5분만 봐도요. 그 뇌가 이렇게 약간 멍청해진대요. 왜냐하면 계속 자극만 자극만 자극만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타임을 까먹는데 5분 만에 무섭지 않아요? 약간 짧은 영상 보느니 하나를 제대로 쭉 보는 게 필요해. 보통 막 넘기게 되잖아. 요즘은 아가들도 여러분들 보잖아. 이렇게 해요. 화면 넘겨. 잠깐 10초 20초. 진짜 무서운 이야기잖아 생각해보면. 그죠? 그 시간들을 그건 안 좋은 거니까 그 시간들을 빼내면 하루에 20분 운동 충분히 될걸. 한 번씩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바깥 공기를 좀 느끼면서 땀 흘리는 것도 필요하대요. 땀 흘리면 어떻게 해요? 씻으면 되더라고.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알았죠? 체력 강해지는 건 진짜 필요해요. 이거 제가 꼭 들어줄게요. 대신에 운동을 해야지. 갑자기 체력이 빡 이럴 순 없잖아. 아 그쵸 그쵸. 해보도록 해요. 계단을 올라가든지 이런 거다 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잘못 눌렀어요.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판 쓰기를 할 건데, 여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연속 확률 변수가 뭐예요? 계속 제가 사실은 같이 해왔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짝꿍이 있죠, 누구? 확률 밀도 함수가 꼭 필요해요.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가 떴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없이는 무언가를 설명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 하면 예시로 들수 있는 거 뭐예요? 쭉 연속되는 거, 막키 같은 거, 그렇지? 정확히 얼마의 확률 이런 걸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연속 확률 변수니까 어떠한 연속 확률 변수의 이름을 X라고 할게요. 그 구간이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 실수 전체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실수예요. 물론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에서는 범위도 없어요. 실수 전체가 되지만.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해당하는 누가 꼭 필요하죠? 예스, 확률 밀도 함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버전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확률인가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빨강으로 쓸게요. 함수값은 확률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왔어요, 여러분. 함수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넓이요. 어떤 넓이냐고? 구간에서의 넓이. 구간에서의 넓이, 구간에서의 확률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넓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넓이가 봐요. X축과 FX, 그리고 X는 A, X는 B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함수 값은 1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확률이 아니니까. 대신에 넓이가 꼭 확률이 될수 있어야 돼서 구간이 주어졌다면 그 구간과 X축 그리고 FX가 이루는 무엇? 전체 넓이는 뭐가 돼야 될까요? 1이어야 하겠죠. 전체 확률이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소스로 활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넘어가던 게 뭐였냐면, 이들 중한 가지인 거예요. 이들 중한 가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정규분포는 다른 것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것 중, 특별. 특별, 이렇게 쓰게요. 특별한 경우인 거지, 그치? 내가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무언가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따랐어요.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는 이것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거랑 흐름이 똑같은데 하필이면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어주고요. 실수 전체. 전체고, 그것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좌우 대칭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되냐면, x의 평균을 기준으로. 근데 갑자기 이상하죠? 선생님, x의 평균이면 2x 아닙니까? 맞아요. 2x로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연속 확률 변수가 되면 평균이,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평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띡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EX라는 표현보다는 상수를 나타내는 알파벳 하나를 쓰는 M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나타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할 때, 우리는 X가 뭐라고 하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규분포예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하필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요. 정규분포는 평균과 뭐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됩니다. 왜죠? 자, 바로 특징으로 가야지.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이거는 이 그대로 사용해요. 전체 넓이 1입니다. 대신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다 보니까 0.5. 반반. 만약에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도 0.5,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도 0.5 이런 식이 될 수는 있겠죠. 다 갖다 사용하고 대칭성 활용을 하는 거고 대칭 되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수 전체가 되다 보니까 X축이 뭐가 됩니까? 점근선이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요 계속 가다가 뚫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 존재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계속 X축을 따라만 가야지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다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용하시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선 다루지 않았는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함수값 중에 최대값은 뭐예요? fm이 최대값이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고. 자, 중요한 특징. m은 뭐를 결정한다고요? 대칭축을 결정하고요. 표준 편차는 무엇을 결정하죠? 모양을 결정합니다. 종 모양이라며요. 맞아요. 근데

평균에다가 이렇게 뾰족 솟아있는 종 모양인지 아니면 이렇게 넓적한 종 모양인지 이런 건 누가 결정해요? 표준 편차가 결정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사용을 못하는 건 여전히 대칭만 활용할 수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는 못 구해요. 그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인데,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사실 얘 단독이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한번더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지는 거죠. 얘는 뭐냐? 연속 확률 변수인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변수의 이름을 Z로 많이 씁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예요. 딱 고정된 어떤 모양이 생기겠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생길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뭘 찾아놨냐면 0부터 시작해서 라지 Z가 스몰 Z까지 가는 넓이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라고 하면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 대칭성까지 활용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직접적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엄청난 발견인데 이제 중요한 게 있었죠. X에서 Z로 어떻게 넘어올 수 있는가가 우리한테는 관건인 건데 이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지. X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 모양으로 넘어와야지 내가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씩 불러주세요. Z가 되기 위해서는 X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전부 다 Z로 변신이 되는데 여기에 쓰였던 게 뭐냐면 변수의 변환이죠. 네? 변수의 변환? 변수의 변환이 이거잖아. 평균 분산 계산하던 거. 이게 여기서도 쓰여요? 네.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쓸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포인트에서 활용을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되면 돼? 평균 자체도 A 배하고 B 더해주면 되고요. 분산은 더하는 것은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다 보니까 곱한 것은 제곱 배한 만큼 영향을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X들이 결국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든 X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편차가 1로 바뀌어줘. 평균을 뺐어. 그러니까 평균은 0이 되겠지. 변수 변환에서. 그리고 빼는 거는 지장이 없었고요. 나누어주는 것만 영향이 있어요. 표준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시그마로 나누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Z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프리카 유형을 완성한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Z로 바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면서 왔던 거죠. 그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이항 분포요.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항 분포.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요소예요, 이 부분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이산 확률 변수 X입니다. N은 뭐였어요? 시행한 횟수예요. 몇번 던졌어? 이런 거 나올 거야. P는? 고정된 확률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제 문제들을 다뤄봤을 때 고정된 확률이 되게 티나게 나타나 있나요? 아닌 경우도 많아. 그죠? 우리 봤던 것처럼 뭐, 그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고정된 확률인지 잘 모르잖아. 일단 문제의 상황이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확률을 구하려고 하셔야 돼. 고정된 확률이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단, 이항 분포의 가장 큰 특징. 이항 분포를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산 확률 변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일단 어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지. 어때? 그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지.

맞습니다. 맞죠, 그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만약에 X가 정확히 뭐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한칸한 칸에 대한 확률을 찾게 되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랑도 분명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지 뭐. 이 경우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이에요.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X의 평균은 NP로 바로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NP1-P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상확률 변수인데 시행 횟수를 키운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그 기출 문제에서 보시면 어때요? 막 16,200번 이런 식으로 만번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 횟수당, X 횟수당 일어난 확률을 점으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는 거예요. 보여? 평균을 기준으로 어때요? 확률이 약간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정규분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산확률 변수를 따랐는데 어떻게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 평균은 여기 있어.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1-p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최초예요. 이산확률 변수였거든요. 근데 시행횟수를 충분히 키우고 점묘화처럼 하나하나 찍다 보니까 얘가 더 좋은 표현이 없어. 얼추 연속 확률 변수가 된 거예요. 얼추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규분포로서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문제가 이런 걸 물어봐. 예를 들어서. 뭐 21부터 X가 30까지 어때?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물어볼 때. 그럴 때에는 이산확률 변수였으면 한칸한 칸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각각 독립시행으로 다 구하신 다음에 더해야 돼요. 시행 횟수가 16,200번인데 그걸 어떻게 독립시행으로 하겠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정규분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규분포로 넘어와도 직접적인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가겠어? 이쪽에서 갑니다. 저쪽으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면서 직접적인 넓이를 구하는 흐름을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개념적으로 특별한 파트예요. 그쵸? 개념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파트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칭성 활용하고 표 구하는 것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쉬어. 이거 이제 지울게. 여기는 넘어가는 선까지 그어져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우고. 자, 표 이용과 정규분포에서의 특징을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 표는 0부터 시작해서 z까지의 확률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표에서 말하지 않아도 뭐겠어? 절반 0.5, 그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누구랑 같다고 할수 있죠? 그렇지. 0부터 2까지로 바꾸시면, 표에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럼 우린 어떻게 계산하겠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직접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뭘 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랑 같아요? 0부터 1까지랑 같잖아.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1부터 2까지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프 그리면서 왔던 거겠죠. 그쵸?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내용들까지. 한 번만 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는 확률밀도함수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일단 가장 넓은 범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밀도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서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무엇으로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확률 밀도 함수만 나올 때의 특징은 곡선 아니야. 직선 넓이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닮음,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뭐 이런 걸로 넓이 구하던 그 시절 기억하시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요 포인트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 1이 되도록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찾고 요런 것이 기본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로 넘어온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경우가 뭐였냐면 확률 밀도 함수 제가 식은 여러분한테 읽지도 말라고 했어요. 식은 모르겠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X의. 그랬더니 어때요? 평균을 기준으로,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X가 따릅니다. 무엇을요? 정규분포를요. 방금 되게 어순이 영어 선생님처럼 말하지 않았니? X가 따릅니다. 무엇을요? 정규분포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무조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칭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평균 주변으로 몰렸는지 몰리지 않았는지. 간만에 또 하나 해봐. 평균이 같은 경우라고 할게요.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 중에는 어느 게더 커요? 평균 주변으로 몰릴수록 고르게 분포된 거예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은 겁니다. 알았죠? 평균 주변으로 몰렸다, 고르게 분포됐다. 고르지 않다, 평균 주변으로 몰리지 않았다. 그럴수록 표준편차 크다.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를 제대로 알아두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모든 것은 무엇으로? 대칭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웠고, 거기에서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의 가장 큰 역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X에서 Z로 변신하는 제일 중요한 식은 어디 있어요? X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가지고 이항분포까지 같이 복습을 할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였으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쓰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드디어 다음 단원, 통계적 추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복습 잘하고 오도록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저는 정치화법의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째가 형법의 이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법의 이해 파트는요, 이제 우리 사회생활과 법 파트라는 걸로 넘어오게 되는데, 형법의 이해가 만약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최대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형법의 이해 같은 경우는 일단 형법이 무엇인지 형법의 의미를 시험에서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뿐만이 아니라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총몇 개, 최대 4개까지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형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까지 포함이 된다면은요, 이 내용들이 한 번에 또 다른 시험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시험에서 정말 많은 배점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선생님이랑 형법의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하나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1번 점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는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사제재, 대표적으로는 형벌과 보안처분 등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요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를 때에는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이름이 형법인 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요, 내가 어떤 책을 봤어. 그랬더니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바로 형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어떤 법조문을 봤어? 책을 딱 덮었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형법이라고 붙어 있는 거. 이거 우리는 바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요, 다른 표현으로는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입니다. 자, 우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여기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법의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즉, 우리가 법을 읽다가 그 앞을 딱 덮었을 때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 등등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형법 안에는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형법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왜?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우리가 뭐 명칭과 상관없이 그 안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가 나타나 있다면은 우리는 이를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료 플랫스에 나와 있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우리가 외운다라기보다는 사례에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랬더니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가 바로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형사적 제재가 주어지는지 이두 가지가 바로 자연공원법에 나타나 있게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부터 우리 밑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우리는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과연 시험에 나올까? 왠지 여러분들이 막 필요성과 기능 보면은 아,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법의 필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왜 필요하냐면요. 형법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형법이라는 게 없다면은, 즉,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에 해당하는 형사적 제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겠죠. 이를 막기 위함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헌법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은요, 범죄로 규정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형벌을 받아라고 부과하기 때문에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은 이렇게 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은 이렇게 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장적 기능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 형법이라는 게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내리고 범죄를 규정했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형벌권 남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났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플러스에서는 형법에 규범적 기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형법도 법이니까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이 행동은 해도 되는구나, 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기준을 삼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어서 재판에 갔을 때에도 재판 규범으로서, 즉 재판에서도 그 기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에서 한 문제, 바로 앞에 있었던 실질적 임의형법, 형식적 임의형법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죄형법정주의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변천입니다. 우선 그 전에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 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해당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미리 성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바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죄형법정주의. 범죄랑 형벌은 미리 성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형법정주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시대가 흐르면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근대적 의미, 다른 표현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자, 우리 이때는요, 선생님 밑줄 한번 쳐볼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점차 반성하면서 변천해 나갑니다. 어떻게 변천하냐면요, 현대적,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변천했습니다. 여기는 밑줄 쳐볼게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얘들아,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있죠? 여기에서 서로 다른 글자, 추가된 글자가 무엇이 있어? 그렇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적정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추가된 거죠. 되셨어요? 즉, 그 말은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그냥 법률만 있으면 돼. 그 안에 있는 목적과 내용은 고려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요, 법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법률 안에 있는 목적과 내용이, 즉,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이 정의 등등의 인간의 권리에 합치되어야 돼 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안 봤지만, 요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도 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내용들은요, 법치주의의 유형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 유형 공부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 내용과 연결시키면은요, 매우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서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은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한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무엇도 내용도 실질적인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법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법률 안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목적과 내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요 화면만으로도
한 문제 구성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내용, 다른 표현으로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들아, 이제부터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을 나랑 먼저 한번 눈으로 싹 체크해 보자. 제일 첫 번째는 성문 법률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넘어간다. 네 번째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마지막으로는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형법정주의 내용 파생 원칙은 총 다섯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는 거야?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너무 좋은 주제다. 물론 서술형, 논술형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관식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주제라는 거는요, 객관식으로도 주관식으로도 둘다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우리 객관식 오지선다라면은 다섯 개 내기 딱 좋은 주제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각각에 당하는 파생원칙의 의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률주의는요,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로 우리는 성문법률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왜냐면은요, 관습법은 안 돼. 관습법의 경우에는요, 너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기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명확성의 원칙이 뭐냐면, 없다면은요, 법관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명확성의 원칙이 그럼 무엇이냐면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즉 범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를 우리는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잘못하면 혼난다. 이런 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겠죠. 도대체 잘못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한 혼난다의 범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돼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은 안 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요, 선생님 비유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의 교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요, 머리를 염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요, 아, 선생님, 지금 교칙에 나와 있는 대로 염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은요, 파마해 올 거예요. 머리 펌을 할 건데요. 이거는 걸리나요? 걸립니다. 왜 걸리나요? 왜냐면은 지금 교칙에 염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죠? 네. 근데 파마도 머리에다가 하는 거죠? 네. 파마도 미용실 가서 하는 거죠? 네. 거 보세요. 염색이나 파마나 그게 그겁니다. 라고 불리하게 적용해서 벌 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염색과 파마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염색의 경우에는요, 머리에다가 뭔가 색칠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염색이라고 하는 거고, 펌은 그렇지, 지금 보이는 대로 곱슬곱슬하게 예를 들면 열 처리를 가하는 거를 펌이라고 하는 거잖아. 둘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비슷해. 머리에다 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바로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얘들아, 소급의 의미가 뭐냐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야 되고, 여기다 체크하자.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어디에 의해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작년도, 2년 전, 3년 전에 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내서 처벌합시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려고 할 때에는 행위 이후에만, 즉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라고 하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 우리 밑에 있는 적정성의 원칙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맨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 나와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행위를 한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소급 입법을 통해 앞으로 더 올라가서 범죄가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를 한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더 이상 나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혹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행동에 대해서 최대 5년형이었던 게 최대 3년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죠. 법률이 변경되어서 이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제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외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개념 플러스 위의 내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적정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같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체계에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정리하면은 무엇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법률의 내용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적정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요겁니다. 범죄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비례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벌하면 안 되겠죠.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벌하고,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겁게 벌하면 안 되겠죠. 가벼운 범죄에는 가볍게 벌해야 되는 겁니다. 즉,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로 우리는 적정성의 원칙, 거기다가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예외적인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1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범죄는 무엇이고 형벌과 보완 처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범죄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거는요,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서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체크할 거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했다. 그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면요, 형벌도 부과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만약에 범죄가 성립을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라면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 거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 도식화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부터는 바로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선생님은 이거를 줄여서 구위책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구성 요건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행동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자,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1단계 통과,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행동이 만약에 위법성이 깨지게 된다면

단계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겠죠? 다음 단계는 굳이 안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떤 사람 행동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해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행동이 책임이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겠죠. 그 말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다 갖춘 경우에 무엇으로 성립한다? 이때 범죄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큰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바로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자, 우리 구성 요건 해당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 이걸 바로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라고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을 바로 구성 요건. 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법성도 여러분들이 의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봐봐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라는 말이 나온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왜? 위법성을 따져본다는 거는 무엇은 통과한 거야? 구성 요건은 통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을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얘들아, 위법성 조각사유는 말 그대로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자, 위법성이 깨진다라는 건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위법성이 없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도식화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는요, 총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당 행위입니다. 얘들아, 정당 행위는 선생님처럼 같이 기억해 줍시다. 어떻게 기억하자? 요렇게. 법령에 의한 행위, 제일 첫 번째. 법령에 의한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내용을 꼭 암기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내가 일부러 번호를 붙였습니다. 정당행위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라고? 법령에 의한 행위. 그리고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자, 우리 사회상규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재 왼쪽에 이렇게 날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사회상규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사회상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당행위는 총 3개가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정당행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현행 범인의 체포입니다.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물건을 훔치고 있는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꽉그 사람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꽉 안고 있었어요. 도망 못 가게. 자, 우리 이 경우에는 정당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 법령에 의한 행위.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당 방위입니다. 얘들아, 우리 정당 방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밑줄 쳐볼게요. 현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정당 방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정당 방위의 경우에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긴급피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거, 요거 다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들을 정당방위랑 긴급피난 다시 한번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자구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고의로 갚지 않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 막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이민 간대. 돌아오는 티켓은 예약하지 않았대. 자, 그 사람을 공항에 찾으러 갔습니다. 공항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꽉 끌어안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우리 이런 경우를 바로 대표적인 자구행위의 사례라고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피해자의 승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재산상의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료 플러스의 긴급피난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긴급피난의 요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긴급피난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긴급피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게 내가 폴더 정리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드리는데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그 사례가 위법성 조각사유인지 책임 조각사유인지를 잘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긴급피난은 어디에 들어간다? 위법성이 깨지는 위법성 조각사유 안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생겼어? 위법성 조각사유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책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법행위를 했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구성요건 따져봤지. 그 다음에 위법성 따져봤지. 두개 단계를 통과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위법행위를 했다는 데 대하여라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드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책임의 의미, 위법성의 의미, 구성 요건의 의미가 나올 거니까 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임 조각사유와 책임 감경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조각사유의 경우에는요, 형사 미성년자 행위 14세 미만 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이나 타인을 변별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행위.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폭력같이 강요된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왜? 책임이 깨지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책임 감경 사유라고 표현할 때에는요, 심신 미약자 행위 감경 가능합니다.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감경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왼쪽에다가 적어보자. 책임 조각 사유는 범죄로 성립한다. 책임이라고 하는 요건이 깨지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책임 감경 사유는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로 성립하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도식화해서 기억하자라고 한 내용 중에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행동이 범죄로 성립한다, 그러면은 형벌이 부과됐다라고 했던 거. 그럼 형벌의 의미가 무엇인데요? 라고 묻는다면은요, 바로 요거겠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부과당하는 법익의 박탈이다. 즉, 무엇을 뺏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 먼저 체크합시다.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요. 생체의 자유를 뺏을 수도 있고요. 명예를 뺏을 수도 있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형벌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봅시다. 생명형은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생명을 뺏는 거니까.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징역, 금고, 구류가 들어갑니다. 명예형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재상형은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형벌의 종류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작업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징역은 자유형일까요? 명예형일까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징역은 자유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분류했으면은요,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각각에 해당하는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형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징역, 금고, 구류입니다. 자, 우리 징역, 금고, 구류 모두 다 이렇게 체크해 볼래?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수용시설 등등에 구금하게 되는 거예요. 징역과 금고는 기간이 다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이에요. 아, 기간이 같아요.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똑같게 되는 거죠. 봐봐. 1개월 이상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집행.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등장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징역이. 반면에 금고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류는 날짜가 다릅니다. 기간이 달라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이고요. 마찬가지로 금고처럼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셋 모두에 당하는 공통점. 그다음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중에서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요 부분. 정해진 노역에 부과하게 하는 거, 부과하는 거는 유일하게 징역만입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할까? 징역만이 정해진 노역, 줄여서 정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징역만이 정역을 부과합니다. 앞 글자 따서 기억을 해주세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한 건 유일하게 무엇이다? 징역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명예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즉 기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역 금고야.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성의 선거권 등등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유기금고, 유기징역, 이번에는 기한이 있어요.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해당되는 자격을 일시 정지하는 걸 바로 자격정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재산형은요, 벌금과료 볼 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리고 몰수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거나 혹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등을 뺏는 걸 몰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완 처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형벌의 목적은 뭐야? 그치.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형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형벌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대안적인 형사 제재를 바로 보완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징역의 종류를 기억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완 처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회봉사 명령, 보완 처분이게 징역이게. 보완 처분이게 징역이게? 보완 처분이게 형벌이게. 자, 이번에는 치료 감호, 보완 처분이게 형벌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형벌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보완 처분에 들어가는 거를 꼭 나눠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치료 감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감호는 여기다가 밑줄 쳐세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치료 감호 시설은 일반적으로 병원을 의미해요. 자, 여기다 밑줄 칠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블라블라블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얘들아, 이제부터는 하나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심신상실자 체크해봐. 심신상실자 행위는 범죄로 성립합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죠. 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가능한 겁니까? 치료 감호 처분은 가능하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관찰 들어가 볼게요. 형의 선고 유예를 받거나 얘들아 요거 혹시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가석방 되는 경우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서 보호 관찰 처분 받은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밑주십시다. 교정 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시설을 허용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걸 바로 우리는 보호 관찰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강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밑줄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집행 유예가 시험 범위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정한 장소나 기관에 출석해서 강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걸 바로 수강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봉사 명령, 우리가 이름 그대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였죠.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걸 바로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형벌과 보안처분 마무리했고요. 이제 둘의 관계 한번 살펴보려고 할 건데, 이 둘의 관계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얘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물론 객관식도 가능하지만 주관식이 있는 학교라면 주관식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내용.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에 보안처분은 치료나 수강 등 교화를 위한 수단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 심신상실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었지? 치료과목.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도 치료과목이라고 하는 보안처분 가능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형벌과 보안처분 범죄랑 형벌의 의미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의미까지 모두 다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수능 특강 풀어보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 122쪽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모르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푸실 수 있습니다. 왜? 자, 우리 밑줄 친 기억 볼까? 기억에는 자유형과 재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형,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징역. 재산형은요? 벌금형. 됐네. 그러면 자유형과 재산형 나와 있게 되는 거겠죠?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환경 주거 정비법의 경우에는요, 니은에 나와 있는 형법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선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도시 환경 무슨 무슨 정비법뿐만이 아니라 형법이라고 이름 붙인 거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이기 때문에 둘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개인적 이익만 보호한다? 아니죠.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같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정답은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전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문제 3번의 발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그 여러분 몇개 생각해야 돼? 그렇지. 5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시문 읽기 전에 선지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어볼까? 1번.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겠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3번.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 범죄 행위의 경중과 형벌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적정성의 원칙. 규정이 직접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자, 이제 우리 밑줄 친 기억의 근거가 된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고인 갑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운전 편의를 위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불법으로 개조했대. 그런데 해당 오토바이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아버지 명의로 등록이 되었대. 자, 그래서 자동차를 출퇴근, 아니, 오토바이를 출퇴근 관리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은 갑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했다라고 보아서 자동차 관리법상 소유자로 간주하고 유죄를 선고했대. 그런데 마지막에 대법원 봐봐. 형벌법규는 명확하게,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행했거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얘들아, 잘 봐. 지금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어?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어. 그럼 이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소유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은 아니 운행을 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벌주면 안 돼. 즉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밑에 있는 문제네요. 자, 일단 가나다라를 읽어보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밑줄 치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얘들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니까 가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나는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그럼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는 긴급피난. 자, 그렇다면 다는 피해자의 승낙. 마지막 라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지는 자구행위. 라고 가나다라 먼저 우리가 적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 토대로 문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푸는 방법,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갑을 병정무 중에 비교해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여러분의 답변을 잘 달았다라는 전제겠죠? 자, 우리 진술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가에 해당이 된다. 정당 방위입니까? 아니죠.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 1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가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버스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서 급제동한 결과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 피난은 우리 앞에서 나에 해당이 됐던 거였죠. 옳은 설명. 자, 우리 진술 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B의 승낙하에 A가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대되죠. 사회상규가 뭐였는데?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과정에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일부러 요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보험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허락한 거야. 어떻게 나에게 좀 상해를 입혀봐. 나를 막 찔러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보험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해는 사회상규, 건전한 일반인의 윤리감정에 벗어나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경찰에 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모두 다 옳게 설명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무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하는 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의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철 출구 앞에서 행인 A와 10일 끝에 A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징역 바로 기억으로 내려가 볼까? 금고와 달리 수용자에게 노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요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징역은 정해진 노역. 얘들아, 앞에 초성 따자 그랬어. 정해진 노역. 부과한다? 부과? 한다. 자, 그런데 금고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 읽어봐봐. 밑줄 친 기억, 징역은 금고와 달리 수용자에게 노역을 부과한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징역은 밑줄 친 리을, 치료 과무와 징역과 달리 치료 과무는 보완 처분에 해당한다. 선생님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 과무는 어디에 들어가니까 보완 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죄를 선고했대. 무죄를 선고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대. 그럼 무죄를 선고한 이유 한번 찾아볼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상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바로

0: 정당 방위이기 때문에. 얘들아, 정당 방위의 경우에는 무엇이 깨지는 거였지? 바로 위법성이 깨지게 되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밑에 나와 있는 밑줄 친 디귿의 무죄인 이유는 무엇이야? 그렇죠. 심신상실자의 행위. 심신상실자 행위는 기억해보자. 책임. 조각사유였죠? 얘들아, 이제 디귿 한번 살펴보는 거야. 니은 디귿과 같이 선고한 이유는 갑과 을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얘들아,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책임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이래서 선생님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의미를 꼭 기억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줄 친 디귿에만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법원은요, 갑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았다.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2심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범죄랑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형법에 의해 12 12번째 단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서 꼭이 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12강에서는요,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를 좀 경험을 해볼 예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도 분석의 어떤 초입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아, 그러면 출제자들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내고 싶을 때는 어떤 표현 방법들을 쓰는지 공부를 한 다음에 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도 분석을 조금 맛을 봤단 말이에요. 가계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다? 바로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간단한 가계도를 주고 여기에서 뭐 정상 표현형과 가가 발현되는 것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써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해라 하는 그런 논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떤 게 있다고 했냐면 갑툭튀한 형질이 있다.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형질이 자손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그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다. 요걸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어떤 자료의 내용을 통해서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이 확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다 하는 거. 요거는 이 우성이라는 것의 정의에 기반한 그런 풀이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은 결국에는 2번이랑 합쳐지는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A만 갖고 다른 한 명이 A별만 갖는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E형 접합일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한 명으로부터 A를 받을 것이고 다른 한 명으로부터 A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E형 접합의 유전자형이 될 텐데 그때 발현되는,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 안에서 우리가 그 우열관계를 찾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열관계를 알고 있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두 번째, 유전자의 위치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가계도만 딱 주고 요게 어디 어떤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계도만 가지고 요거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입니다 라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는 요거 X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셋 중에 하나로 딱 귀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Y염색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X염색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상염색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거 요렇게 아니라는 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열성 표현형을 가진 여자예요. 그럼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그럼 여자는 X염색체를 두 개 가질 테니까 이렇게 두 개 X염색체의 스몰 A로만 갖고 있는데 이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은 무조건 스몰 A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아들이니까 Y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엄마랑 똑같은 표현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을 낳게 된 아빠도 이 X염색체 하나를 물려줬을 텐데 나머지 하나는 이 아빠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Y염색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면 열성 표현형을 보이는 여자는 아버지 또는 아들과 무조건 표현형이 같아야만 합니다. 열성 표현형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계도에서 불일치하는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뭔가 표현형이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요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로 설명해야 되는데 요걸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둘 다 제외되면 상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갑툭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툭튀로 태어난 그 자손이 만약에 딸이면 그러면 이거는 그 두 단계를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자, 일단 갑툭튀니까 요 딸의 표현형이 열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성 표현형의 여자인 건데 갑툭튀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랑 표현형이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표현형이 달라. 그럼 이거는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그냥 바로 상염색체로 직행해도 된다.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요게 2점 테스트 7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유전 문제를 처음 풀이하는 단계의 친구들이라면 너무 어렵게 보인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어떤 성별도 가려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심지어 그 사람들의 스몰 A DNA 상대량도 012 매치 유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겼어도 그냥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들도 반드시 숨어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구성원, 동그라미 A, B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서 유전형제 가가 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낸 가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이 된 사람들은 가가 발현이 된 사람들이고 색칠 안 된 사람들은 정상 표현형인 사람들이래요. 자, 그 다음에 표가 또 하나 있는데 표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그 다음에 7번 요 3명에게서 스몰 A라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몇 개인지를 하지만 숫자는 하나도 없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0, 1, 2가 매치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계도를 만나면 일단 인사하듯이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하듯이 일단 똑똑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갑툭튀라는 거는 이렇게 3, 4번은 둘 다 가가 발현이 됐는데 갑자기 발현이 안 된 6번이 태어났어요. 이런 게 갑툭튀라고 했죠.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누가 태어나든 갑툭튀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가 발현된 자녀가 태어났어. 아빠가 가가 발현됐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빠가 발현됐었으니까 그거 물려받았나 보다. 근데 만약에 정상 표현형이 5번처럼 이런 자손이 태어났어. 그렇더라도 엄마가 어차피 정상이었으니까 정상이 태어나도 갑자기?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나죠. 둘 다, 부모가 둘 다 가가 발현됐는데 얘는 정상이야.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갑툭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고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갑툭튀의 성별이 뭐면? 딸이면? 여자면? 바로 한 방에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갑툭튀니까

우리가 정상에 대해서 요그 가가 발현이 되는 것이 우성이라는 걸알수 있고 정상으로 갑툭튀한 게 열성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라지 A 스몰A로 유전자형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요 정상 표현형이 열성. 선생님은 정상을 그냥 발현이 안 됐다는 표시로 이제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된 것이 우성인. 요런. 그래서 우열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고. 근데 갑툭튀가 딸이야? 이거 바로 뭘로 가면 된다고요? 요거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6번 같은 경우에 유전자형이 스몰A, 스몰A입니다. 그러면 이 스몰A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3번도, 4번도 스몰A를 하나씩 갖고 있다. 하지만 3, 4번의 표현형이 가가 발현된 것은 가를 발현하게 하는 라지 A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얹어 놓으면 6번이 갖는 스몰 A 중에 하나는 반드시 3번으로부터 하나 온걸 텐데, 3번은 이 표현형을 만족하려면 또 가를 발현하는 라지 A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두개한 쌍이죠. 남자에게서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이라면 그거는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그건 상염색체로 바로 직행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논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요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 그 다음에 7번이 각각 스몰 A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A와 B의 어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어떤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는 우리가 밝힐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단서는 뭐예요? 7번이 뭐가 발현됐다? 가가 발현이 되었다. 가가 발현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라지 A를 한개 이상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7번은 라지 A, 라지 A거나 아니면 라지 A, 스몰 A의 이형 접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7번이 라지 A, 라지 A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지금 0, 1, 2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스몰 A가 0이면 유전자형이 뭐란 얘기예요? 라지 A로만 두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몰 A가 하나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란 얘기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두 개면 스몰 A, 스몰 A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7번이 라지 A, 라지 A로 가정을 해보면 A와 B가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여야 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라지 A, 스몰 A고 이 사람이 스몰 A, 스몰 A라고 칩시다. 이 사이에서 라지 A, 라지 A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죠. 이 사람이 라지 A를 갖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로는 성립이 안 되니까 이 7번이 라지 A, 스몰 A겠다. 이렇게.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7번이 갖고 있는 것이 한 개. 한 개의 요 라지, 스몰 A와 라지 각각 한 개씩을 갖고 있게 되겠죠. 7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형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A가 그러면 라지 A, 라지 A가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라지 A가 되려면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을 받아야만 하는데 지금 표현형을 보니까 2번이 열성 표현형이에요. 그럼 2번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란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서 라지 A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스몰 A를 반드시 하나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라지 A여야 할 텐데 그게 동그라미 A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동그라미 B가 라지 A일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A는 스몰 A로 두개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요셋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유전자형이.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할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느냐? 그렇지 않았죠. 요거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찾았는데, 갑툭튀가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A가 스몰 A를 두개 갖고, 동그라미 B는 0개 갖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2이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3과 동그라미 B의 가의 유전자형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3번은 라지 A, 스몰 A이고요. 동그라미 B는 라지 A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요런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렵게 생겼지만 갑툭튀 딸로 상당히 많은 단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는 상염색체 유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출제자들이 상염색체 유전으로만 낼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가지고 지겨워. 나 X염색체 유전 좀 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위치를 X염색체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계도만으로는 설정이 안 됩니다. 다른 단서를 줘야지만 X염색체 유전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단서를 주느냐? 그 유형 첫 번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일단은 최소 4인 가족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 냄새는 어떻게 풍기냐? 부모 중한 명은 A만 갖고 다른 한 명은 A별만 갖는다. 요런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열관계 확인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대표적으로 X염색체로 출제하고 싶을 때 많이 많이 설정하는 그런 단서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걸알수 없고요. X염색체로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냄새를 일단 맡는 거죠. X염색체 유전일 것 같은데?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을 비교합니다. 근데 그 표현형이 다르다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X염색체 유전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엄마가 A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쨌든 두 개의 한 쌍으로 항상 갖기 때문에 A의 유전자 형일 거고, 그 다음에 아빠가 A별만 갖는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고 하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A별이어야 되죠. 남자도 여자도 두개한 쌍씩일 테니까.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과 딸은 유전자형이 A 하나, A별 하나여야만 해요. A 하나, A별 하나. A 하나, A별 하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유전자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상염색체 있을 때는 절대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른 걸 확인했어. 그럼 뭐가 아니다?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이게 X염색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A별 Y였던 거죠. 그러면 지금 딸이 태어난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A별 하나를 받게 됩니다. 엄마로부터는 A 하나 받겠죠. 근데 아들이 태어난다면 엄마로부터 A 하나 X염색체를 받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아야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표현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최소 4인 가족, 부모와 아들, 딸. 아들만 두려워도 안 되고 딸만 두려워도 안 돼. 아들, 딸.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X염색체 있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근데 사실은 조금 확장해보면 딸이나 아빠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고요. 엄마와 아들이 보여주는 표현형 항상 열성 표현형으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구성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족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근데 X염색체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만 내면 누가 못 풀겠어요. 그렇죠? 눈치를 다챌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요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남녀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그럼 등장인물이 가족이었잖아요. 최소 4인의 아들과 딸이 반드시 포함된 4인 가족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면 돼요. 혈연관계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냄새를 풍기냐면, 일단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두 남녀가 특정 대립 유전자를 똑같은 양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좀더 직접적으로 줬죠. 특정 대립 유전자 상대량이 1로 같다. 근데 1이라는 표현을 안 줘도 어쨌든 1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런 어떤 문장이나 어떤 뭐 그래프나 표로 냄새를 좀 풍길 겁니다. 남자, 여자인데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 예를 들면 A별이라는 거를 똑같은 양을 갖고 있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녀의 표현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대립 유전자 상대량이 똑같이 1이라고 했는데, 둘의 표현형이 달라? 아, 이거 X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왜 그런지 볼게요. 아까랑 논리적인 흐름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다 남자, 여자가, 가족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둘다 A별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면, 나머지 한 자리도 채워줘야 되죠. 근데 요거는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나머지 한 자리

A를 A별로 똑같이 채워줬다. 이렇게. 그러면 유전자형이 똑같죠? 표현형이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A별 한 개로 채우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럼 A별 한 개로 나머지 하나 A여야 되는데, 당연히 유전자형 같으니까 똑같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0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0개로 갔더라도 상염색체 있다면 결국에는 유전자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염색체 있으면 어떻게 해도 둘의 유전자형을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유전자형이 다를 수가 없다면 표현형도 당연히 다를 수가 없겠죠. 항상 같겠죠. 근데 표현형이 달라? 상염색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A별이라는 거 같은 양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다른 개수로는 절대 성립이 안 되고, 예를 들어 A별을 한 개로 같이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이 여자는 이거 한 개만 갖고 나머지 하나는 A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남자는 그게 끝이고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형이 다르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A가 A별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성 표현형으로 발현되고 이 사람은 열성 유전자만 가지니까 열성 표현형으로 서로 표현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 대립 유전자를 같은 양 갖고 있대. 몇 개로 같은지를 안 줘도 됩니다. 어쨌든 한 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두 남녀의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했다?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X염색체 있겠구나. 왜? 상염색체 있으면 그 둘의 표현형이 다를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르다? 그러면 X염색체겠지.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추가 단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지금 요 여자는 우성 유전자 하나, 열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는 이형 접합이어야만 하거든요. 요 세팅에서. 그러니까 요 사람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고, 남자는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열성 표현형이어야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얘기한 그 특정 대립 유전자 있잖아요. 같다고 얘기한. 그 대립 유전자는 항상 열성 대립 유전자로 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성 대립 유전자를 똑같은 양 갖고 있다고 칩시다. 우성이면 한 개를 가지면 당연히 같이 발현이 되고, 두개 가져도 똑같이 발현되고, 안 가져도 표현형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상대량이 같으면서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유전자가 열성 대립 유전자일 때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성으로는 그런 문제 자체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했는데, X염색체 확인. 그러면, 그때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이 우성이라고 했지. 빨리빨리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A별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A별이, 열성 유전자의 기호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전 테스트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가 하나 그려져 있고,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를 잘 느껴보세요.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가 발현된 사람들이 색칠이 돼 있습니다. 가라는 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라지 H가 스몰 H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이렇게 우열 관계. 자, 그리고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 H와 스몰 H 중한 종류만 갖는다라는 문장 단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라지 H와 스몰 H를 각각 한 종류씩 갖는다. 둘 중에 한 명은 라지 H만 갖고 둘 중에 한 명은 스몰 H만 갖는다는 얘기죠. 냄새가 몹시 납니다. 요거 일단 X염색체를 내고 싶을 때 냄새 풍기는 어떤 문장, 어떤 단서라고 했어요. 자, 냄새가 나. 근데 거기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요 둘이 어떤 한 종류씩만 갖고 있다면 뭘 확인해야 돼? 거기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들은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다 5번인 딸과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했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요거는 X염색체일 수밖에 없어요. 냄새를 풍기는 것을 문장 단서로 줬고, 그 다음에 확인을 가계도를 통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장 단서가 없다, X염색체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단서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그때 선생님이 요 다음 스텝이, 만약에 그걸 찾았어, 확인까지 했어. 그러면 이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빠는 라지 HY였던 거예요. 엄마는 스몰 H로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라지 H만, 둘 중에 하나는 스몰 H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딸은
아빠

엄마로부터 XM 세차 받으니까 라지 지도 하나 받고, 엄마로부터는 당연히 스몰 H 하나 받게 되겠죠. 그러면 아빠처럼 우성표현형이 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엄마 밑에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XM 세차 받으면 무조건 스몰 H가 하나씩 오게 되는데, 아들이므로 아빠로부터는 라지 H를 받지 못하고 Y형 색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딸은 우성표현형, 아들들은 열성표현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럼 6번은 유전장이 뭐예요? 4번, 3번이랑 똑같이 스몰 HY겠지. 그 다음에 7번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상표현형이니까 5번으로부터 라지 H 하나 받았다를 알 수 있고, 6번으로부터는 X염 색채 받아서 딸이 되어야 되니까 스몰 H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체에 있다. 그래서 상염 색체에 있으면 3, 4, 5의 표현형이 무조건 같아야 할 거예요. 그런 문장 단서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을 때 X형 색체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열성 형질이다. 그래서 지금 라지 H 있을 때 정상 표현형, 라지 H 없을 때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가는 열성 형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1번부터 7번 중에 라지 H, 스몰 H 모두 갖는 사람 몇 명이냐? 보면은 일단 5번하고 7번 두 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명이다.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뭐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 자, 그다음에 그럼 요거는 가족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이다. 자, 가계도 만났는데 갑툭튀 보여요? 안 보이죠? 갑툭튀 안 보여.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그리고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유전자형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표가 1, 2, 3, 4가 각각 스몰 A를 얼만큼 갖는지인데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연습한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 0 또는 1 또는 2를 매치하면 된다. 요렇게. 근데 우리가 처음 문제를 좀 풀어볼 때는 여기서 냄새 자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X염 색채로 문제를 낼 때는 냄새가 꼭 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뭐 언제나 굉장히 쿰쿰하게 잘 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11번 문제는 냄새를 굉장히 강렬하게 풍겼죠. 둘 중에 하나는 뭐 라지 H만 갖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H만 갖는다. 이렇게 전형적인 문장을 넣어줬는데 지금 여기는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요 형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어디서 찾아내면 되냐면요. 요런 부분이죠. 1번과 2번이, 1번은 남자고요. 2번은 여자입니다. 근데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은 수죠.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역이라는 똑같은 기호를 쓰면 같은 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대림 유전자, 그것도 열성 유전자를 같은 만큼 갖고 있어? 하면 여기서 냄새를 맡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은 어디서 한다? 이두 명의 표현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그때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다. 그리고 요 유전자 상대량은 뭐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여야 되고 그 상대량은 1로 같을 수밖에 없다. 요건 이제 추가 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요렇게 같은 양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려면 이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는 동일해야 되고요. 그때 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가 더 없어. Y염 색체인 거예요.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스몰 A 하나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라지 A라는 우성 유전자가 있어서 표현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번이 보여주는 표현형,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이 우성이고 가가 발현이 된 것이 열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번은 정상 표현형이 남자입니다. 그럼 2번으로부터 라지 A 하나 받았는데 아빠로부터 Y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스몰 A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4번은 열성 표현형의 여자이기 때문에 스몰 A로 두개 갖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디귿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0, 1, 2 매치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0, 1, 2 매치 유형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공부한 것들의 단서들이 여기저기 좀안 보이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짬뽕 돼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눈을 잘 씻고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런 출발점

1번과 2번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가 발현될 확률은 뭐예요? 스몰 A만 가질 확률입니다. 스몰 A만 가질 확률인데 1번은 어차피 뭐뭘 주든 항상 스몰 A 또는 Y염색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형은 누가 결정하느냐? 2번이 둘 중에 어떤 X염색체를 물려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지 A를 주면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주면 가가 발현이 되는 딸 또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은 2번이 스몰 A 물려줄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죠?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거기 나온 단서를 하나씩 잘 풀어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요거 13번 문제입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방금 전에 봤던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는 한 가지 형질만 다뤄서 저렇게 가가 발현됐다, 안 됐다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형질이 두 가지로 늘었습니다. 뭐 심한 문제는 뭐세 가지 형질을 같이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역시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 나가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가나 중에 가와 나에 대한 두 가지 유전자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둘이 독립돼 있긴 합니다.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누가 어느 종류의 염색체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라는 형질은 대리미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 나는 대리미전자 라지 B와 스몰 B의 요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인 요렇게. 그래서 요런 기호를 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계도가 있죠. 가계도는 구성원 1번부터 7번까지에서 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 옆에 법례를 일부러 자리가 좀 좁아서 삭제를 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표현형을 위에다 적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된 사람들은 가나가 둘다 발현된 사람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플 모양의 사람들은 나만 발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조금 더 찾아내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 중에 2번과 4번에 나에 대한 유전자형 있잖아요. 이 B에 대해서. 이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성인 거는 라지 B로 두개 갖거나 스몰 B로 두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둘 중에 2번과 4번의 유전자형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가계도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줘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1번과 2번은 가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다릅니다. 그 밑에서는 갑툭튀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다 대해서 표현형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3번과 4번 사이에서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르거든요. 3번은 나가 발현됐고, 4번은 나가 발현됐다는 얘기가 안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른 거죠. 근데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같습니다. 둘다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그죠? 이 사람은 나만 발현된 사람이니까.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같은 표현형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써 있을 때, 아,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르지만 가에 대해서는 둘다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거기서 가가 발현된 6번이 갑툭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발현이 되는 게,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열성이니까. 그리고 정상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 갑툭튀가 심지어 딸입니다. 갑툭튀가 딸이면 그건 그냥 바로 상염색체 유전으로 직행한다고 했어요. 왜? 일단 이 사람은 열성 표현형이 여자니까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거든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가가 표현된 여자니까. 근데 그 스몰 A는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왔을 거예요. 여기 3번으로부터 4번으로부터 하나씩 왔을 겁니다. 근데 둘다 가에 대해서 발현이 안된 표현형이잖아요. 그럼 발현 안 되게 만드는 라지 A 유전자도 하나씩 있어야만 하겠죠. 써놓고 보니까 남자인 3번의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이다. 그런 거는 상염색체 유전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아빠의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으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쓰다 보면.
그러니까 갑툭튀 딸이 나오면 그거는 상염색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은 객관식 문제풀이에 맞게 갑툭튀 딸이잖아요. 이거 상남세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가끔 논술형 문제를 출제가 됐을 때 자, 여기서 우열관계를 쓰고 위치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갑툭튀 딸이니까 상남색채 열성이다.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논술형에서는 좀 풀어서 쓸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상 부모 사이에서 가가 발현됐으므로 가가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고 갑툭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상 부모 사이에서 가가 발현된 자손이 태어났으므로 가가 열성이고 그다음에 열성 표현형의 여성인 6번의 아버지가 지금 정상 표현형이려면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으로 두 자리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풀어서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조건에 의해서 요게 상염색체면 나머지 하나 나는 X염색체 유전으로 확정. 요렇게. 그래서 위치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2번과 4번의 유전자형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라지비, 라지비, 둘 중에 하나는 스몰비, 스몰비입니다. 만약에 4번이 라지비, 라지비가 4번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동형 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요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4번으로부터 라지비를 반드시 하나씩 물려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 라지비가 만약에 우성이면 다 정상 표현형으로, 나가 발현 안된 정상 표현형으로 다 나와야 될 텐데, 나가 발현된 6번이 태어났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성 표현형이면 나가 발현되려면 스몰비 스몰비여야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요 밑에서 스몰비 스몰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가정했더니 안 맞더라. 얘가 라지비 라지비가 아니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의 유전자형은 스몰비 스몰비란 얘기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스몰비 스몰비. 그러면 2번의 유전자형이 라지비 라지비란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지비만 가지고 있을 때 나가 발현됐으니까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 발현이 안 되는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비가 일단 하나 있겠죠? 라지비가 하나 있어서 나가 발현됐을 텐데 4번으로부터 스몰비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됐죠. 라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1번이 나가 발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스몰 b y인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5번은 남자니까 아빠로부터 y를 이렇게 받아서 라집이를 한개 갖고 그게 발현된 그런 우성 표현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일단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라지에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이 열성 표현형인 가가 발현됐으니까 2번인 엄마는 스몰 a, 스몰 a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a를 하나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X염색체에 있다. 가는 갑툭튀 딸을 통해서 상염색체인 거를 금세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2번과 6번의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2번 라지비 라지비, 6번 라지비 스몰비. 서로 다르죠? 다르다. 맞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 유전자형 가지고 조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가 발현될 확률은 가는 열성 형질이니까 스몰 a, 스몰 a일 때만 발현될 수 있고 나가 발현이 되려면 우성 형질이니까 라지비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면 되겠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각각을 조합해서 곱해주면 최종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럼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은 이 5번이 라지A 말고 스몰 A를 주기만 하면 뭐 6번이 뭘 주든 스몰 A니까. 그래서 5번으로부터 스몰 A 받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라지B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질 확률은 지금 라지BY랑 라지B 스몰 B의 이 유전자형 사이에서 뭐만 아니면 되냐면 스몰 BY. 만 아니면 다 라지비가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몰 b, y 한 가지 빼고 4개 중에 3개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곱해주면 8분의 3이라는 최종 확률. 그래서 8분의 3이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인 이런 문제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상염색체 유전, X염색체 유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다룰 수 있지만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갑툭튀 있나요? 해서 가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준 단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그죠? 요게 XM수치에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15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요것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X염색체 연관 문제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가는 대리민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나는 대리민전자 라지B, 스몰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가계도가 있는데, 가계도는 구성원 1번부터 5번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2번이랑 4번에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라는 단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표기해서 풀어내는지를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그냥 확실히 못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남자로부터 접근해서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일단은 표현형을 위에다가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B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 발현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색칠돼 있죠. 그러면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란 얘기고, 5번은 색칠 안돼 있으니까 둘다 발현 안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갑툭튀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 발현된 사람 사이에서 가가 발현 안된 5번이 태어났고요. 그렇죠? 그러면 1번, 2번으로부터 5번이 갑툭튀했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발현되는 것은 우성이다. 이렇게 갑툭튀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갑툭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나가 둘다 발현이 안 됐는데 나가 발현된 3번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가 발현되는 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요렇게 이렇게 우열 관계는 우리에게 다 알려졌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선생님은 이제 X염색체 연관된 걸로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자, 1번은 남자니까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는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나는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는, 요렇게 연관된 X염색체를 가질 거예요. 끝. 남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남잔데 X 하나, Y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X염색체에 가와 나 모두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 연관된 X염색체를 가질 겁니다. 5번은 어때요? 5번도 X 하나, Y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둘다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로 연관된 X염색체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과 5번의 이 X염색체들은 출처가 누굴까요? 둘다 엄마가 준 거예요. 왜? Y염색체는 아빠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는 Y염색체가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X염색체의 출처는 엄마입니다. Y염색체는 아빠가 줘야만 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준이 X염색체 두 개가 지금 조합이 다르잖아요. 이거 두개 합쳐주면 엄마의 X염색체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가와 나를 모두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만 연관된 X염색체도 갖고, 둘다 발현하지 않게 하는 요런 둘 다에 대한 정상 유전자가 연관된 X염색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4번은 딸이죠. 그죠? 그러면 X염색체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두 개인데, 딸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로부터 가는 발현하고 나는 발현하지 않게 하는 조합으로 하나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럼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거를 줬다면, 가를 발현하게 하고 나는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유전자 조합으로 가졌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실 이거를 줘도 이 4번의 이 표현형은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서가 있었던 거야? 2번과 4번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2번은 나에 대해서 2형 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나에 대해서 2형 접합으로 요거 받았다는 거를 그 조건을 통해서 한정을 해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보기 기억에 A는 가를 발현하게 하는 대리 유전자이다. 맞죠?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 4번의 가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요 조건을 만족시켜놓고 봤더니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동형접합이더라.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2번과 5번은 모두 스몰 a와 라지 b가 함께 있는 X염색체를 갖는다. 요럴 때만 요걸 변환해주면 돼요.
자, 그럼 스몰 A 가지면 뭐야? 정상 유전자. 라지 B 가지면 뭐야? 정상 유전자. 요 조합.

주로 갖고 있는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네, 있죠. 5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으로 가진 XM 세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4번인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인 이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단서 해석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140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요거는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다인자 유전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이제 연습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다인자 유전인데 그세 쌍이 각각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라고 했으니까 모두 독립되어 있는 상태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다는 조합을 잘 기억을 하세요. 상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한 개도 안 갖는 세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N 상태일 때는 항상 두 개의 한 쌍의 유전자형을 가져야 합니다.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유전자형은 두개한 쌍이어야 되고 그걸 아예 안 갖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하는 다인자 유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해석 단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유전자형, 우열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문자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표가 하나 나왔죠.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에서 가의 유전자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유전자형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D입니다. 이런 유전자요. 일단 대문자는 몇 개예요? 대문자 총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가졌죠? 그럼 이런 어떤 표현형일 거예요. 어머니는 물음표 처리가 돼 있고 자녀 1은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 사람도 대문자 네 개네요. 그러면 유전자형은 완전히 딴판이지만 아빠랑 같은 표현형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대문자 3개네요. 그러면 다른 요두 명의 가족이랑은 다른 표현형을 보일 겁니다. 요건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유추할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을 조합해서 어머니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녀 1이 라지 A, 라지 A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엄마는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도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라지 D, 라지 D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줬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 1을 통해서 세 자리의 유전자형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녀 2를 보겠습니다. 자녀 2는 라지 A, 스몰 A인데, 스몰 A를 아빠는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엄마로부터 받은 게 확실합니다. 엄마 스몰에 있었구나.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이면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았을 테니까 엄마도 라지 B가 하나 있어야만 하겠네요.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면 어때요? 이것도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겠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엄마는 세 쌍에 대해서 모두 이형 접합이면서 대문자는 총몇 개? 대문자는 총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누구랑 같은 표현형? 자녀 2번과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니까 같은 표현형이겠죠. 이렇게 유전자형은 달라도 표현형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냐. 두쌍 이상에 의해서 결정되면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세 쌍이니까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아버지와 자녀 1의 가의 표현형은 같다. 아버지랑 자녀 1이 같죠. 그 다음에 어머니랑 자녀 2가 같고. 그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어머니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D다. 지금 여기서 자녀 두 명만 가지고 조합을 해도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풀려면 단서를 숨겨놔야만 하거든요, 출제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푸는 내신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숨겨진 문제들도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너무 거기서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단서를 찾아나가면서 조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냈더니 이런 유전자형이 맞더라. 그래서 디귿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도 꼭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의 유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유전병 부분을 볼 텐데,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밟아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 미리 한번 훑어보고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통합사회 고득점이 되는 알고리즘.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1, 2라고 표시를 해둔 건 이번 시간에는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2, 다음 시간에는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 기준들을 이야기할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롤스나 노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부분에 다시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개념 펼쳐줌으로 사회정의와 불평등에서 이번 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의와 정의의 의미, 그 필요성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정의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어떤 요소들을 갖췄을 때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라는 걸 먼저 짚어봤었죠. 그래서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와 고대 사상가로부터 현대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상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봤고요. 그 시발점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사상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에도 또 옳지 못함 중에서도 위법한 행위들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행위 등을 바로 잡고 보상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정적 정의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러한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선을, 그 사회가 실현하는 공동선을 모두 다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필요성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이 교정 분배적인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각자의 구성원한테 분배할 때, 각자의 몫을 분배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 작용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실질적인 기준들에 대한 여러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기준의 의미와 특징은 뭐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은 뭐다? 라는 것까지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해서 그 뒤에는 이런 사상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넓은 관점에서 조망을 하셔야 이제 그런 고득점의 문제를 더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분배 기준 등에 대해서도 문항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지금 이 단원이 앞뒤로 엮여 있는 것이요. 그래서 통합사회에서 각 교과목 군을 이야기한다는 게 원래 취지로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교과목 군의 구분 특성들이 있잖아요. 사회문화, 그리고 윤리 영역의 교과 과목군의 특성들이 이 단원 안에 이렇게 이유처럼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의를 앞뒤 단원으로 해서 일반 사회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있고, 또 윤리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있어요. 소재가 정의, 공정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큰 소재는 같지만, 여기에서 접근하는 통로들이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소재 자체가 워낙 문항에 많이 출제가 돼요. 세부 관례는 어떤지 몰라도 큰 주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들을 오늘 실질적 기준, 대표적인 것들을 짚어본다고 했는데, 그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80쪽 미리 보면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의 텍스트가 꽤 많다라는 점, 이런 문항이 실제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교사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 현황과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갑을병 친구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도, 관점, 방안, 정책에 밑줄이 쳐져 있고, 원문자 기역니은 되게 리을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밑줄은 이렇게 짧은 부분에 단어에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앞에 있는 문장을 다 읽어내셔야 되는 거야. 이러이러이란 제도, 이러이란 관점, 이러이란 방안, 이러이란 정책. 에 대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보고 선지에 하나하나 다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이번 시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요, 자,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4번 선지에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가 나와요. 그러니 사회 불평등 문제를 얘기한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 불평등이 불합리한 불평등이 있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겠는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의 특성과 장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럼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지어보자면,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 기초연금 혹은 혁신도시. 이건 제가 앞에 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간 불평등까지 이야기해요. 이건 뭐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공간 불평등, 또 국토개발의 불균형한 개발, 이런 것들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의 불평등 문제와 연결이 되고요. 3번 선지에는 공동체주의냐, 자유주의냐라고 하는 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문제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또딱 깨알같이 딱 캐치하셨죠? 한 문항 안에 두 단원 이상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시문에서는 이런 소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른 부수적인 소재가 될수 있는 단원들이 제시문과 선택지 안에 두 가지 단원 이상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단원 하나를 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음 단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느 하나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연결 지점들이 그래서 통사에선 필요합니다. 그긴 눈, 큰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푸실 수 있도록 오늘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러한 불평등 이야기는 이 정의 단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틀 안에서 학습해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 지점을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념 묶어 좀 가볼게요. 오늘부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을 이야기한다 그랬고, 그 실질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크게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사회가 공정하고 옳은 도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가치와 몫을 분배하는 분배적인 정의, 또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교정적 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요. 자, 요칸 한번 보시겠어요? 제 손이 있는 곳. 여기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소득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얼만큼의 소득을 갖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위가 결정되고 이게 분배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소득이라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론화 시켜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이론을 쭉 한번 설명해 보자면, 소득을 비롯해서 그 외의 가치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이익 혹은 사회적인 부담 모두 들어가요. 즉,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려야 되는 이익도 있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부담해야 되는 가치들도 있거든요. 이걸 누가 얼만큼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얼만큼 부담을 질까? 이걸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 하시면 이말 먼저 딱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이익과 부담의 분배 기준. 그럼 이 중에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권, 다양한 가치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경제적 소득, 그리고 세금과 같은 것들도 분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세금으로 내가 징수해서 여기에 대한 이 사회적인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지 각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국방의 의무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뭐 부담,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책임, 내 가치들을 어떻게 나눌까, 분배할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걸 이론화시켜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 교정적 정의 가볼게요. 교정적 정의는 부정의 혹은 불법, 위법적인 행위를 바로잡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또 부정의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바로잡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린 정의롭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상에 대한 바로잡음, 즉 교정을 통해서 교정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말한 분배적 차원의 교정적 차원의 옳고 공정함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유, 또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선이 실현 가능하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공정한 갈등 해결을 통해서 통합과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보장받고 누려야 될 다양한 권리들이 있잖아요. 자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부정의하거나 불법한 행위로 침해한다라거나, 혹은 나에게 마땅한 몫이 분배되지 않음으로써 내 자유 혹은 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의롭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유나 권리를 잘 보장받는 것들과도 이 분배, 교정이라는 정의와 연결이 돼요.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각자의 몫이 잘 분배되고 잘못한 것은 처벌해서 바로잡고 사회적 가치가 잘 분배가 되었을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만약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게,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정의, 공정, 공정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적인 정의, 가치와 필요성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리 학생들, 그 통합사회를 공부한 학생들이 요 정도는 숙지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꼼꼼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 토대로 분배적인 정의에 대해서 가볼게요. 이 표는요, 이제 그럼 정의가 분배적, 교정적 정의라고 나뉘어지고 그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개인적이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기능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로 이제 본격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하나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텐데 그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적 가치 다양한 게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권, 기회, 소득, 세금, 국방의 의무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요. 업적에 따른 분배이거나 능력에 따른 분배를 보통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업적에 따른 분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도출한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업적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익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업적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거나 그러한 용이한, 수월한 그 평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업적, 훌륭한 업적을 낸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내니까 좋은 결과를 분배받았어. 그럼 나는 앞으로 더 좋은 업적을 산출해서 더 좋은 결과를 분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성취 동기가 상승한다라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성취 동기가 상승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맹점 혹은 한계점, 문제점은요. 여러 업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적들 간에 가치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요. 이러한 업적들을 이렇게 달성하는데, 성취를 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성취를 내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사람, 그걸 약자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런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업적을 내라. 좋은 성취를 내라. 그래서 많이 너도 분배받아라. 라고만 하기에는, 그러한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약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데 여러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업적에 따른 분배가 되겠어요. 반면 능력에 따른 분배 가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건데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다라고 하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가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라는 능력 개발을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라는 점에서는 업적에 따른 분배와 유사하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개발 동기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측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업적과는 다르게. 그리고 여기에 내가 갖춘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나의 지능과 노력이 더해져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지능이라는 부분 혹은 그런 지능과 노력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이거나 자연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내 자발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의 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 되든, 일정 부분이 되든, 큰 부분이 되든,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복지제도를 통해서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이런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르게 됐을 때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방안들로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거나 복지제도라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자, 이거를 그냥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딱 바로 흡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본 얘긴데 바로 안 들어와라고 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해가지고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서 그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거를 대회에 출품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조별 과제를 하는 거니까 이 조회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구성원은 아이디어 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구성원은 그거를 뭐 밑그림, 스케치로 그려주고 어떤 구성원은 거기에다가 색상을 조합하고요. 어떤 구성원은 그것을 앞에서 아주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발표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별 과제를 하면서 각각의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됐고요. 이걸 출품해서 1등이라는 영예로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1등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즉, 이 하나의 업적을 가지고, 야,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이런 대회 나가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되기도 하고, 이런데 취업하는데, 이력서 내는데도 좋다고 해. 그래서 이것이 취업이나 혹은 다음 단계에 학업을 진행하는 진학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봐요. 만약 이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할 때, 이 중요한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 2등을 한 사람, 3등을 한 사람과 같은 구체적인 업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업적들, 성과, 객관적이고 구체화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업적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나 이번에 2등 했는데 다음에는 1등해서 상금 이만큼을 받아야지? 여기 이력서 내는데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취 동기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죠. 또 만약 이 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아이디어 가진 사람, 스케치를 잘하는 사람, 색상 조합을 잘하는 사람, 발표 잘하는 사람, 서로의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해서 이 업적을 나왔을 때 상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어떻게 나눠 가질까? 라고 할 때, 누군가는, 야, 균등하게 나눠 갖자. 야, 1분의 1이지. 누군가는, 야, 돈좀더 필요한 사람 없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난 필요 없어. 야,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처럼 능력에 따른 분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야, 내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이거 시작도 못 했어. 누군가는, 야, 내가 이거 발표할 때 너네들 그거 한거 얼마나 미화해서 얼마나 잘 발표했는데 다내 덕분이야. 서로의 능력들에 대해서 객관적

측정하거나 그래, 네 능력이 이만큼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적 간에도 미세하게 그런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여기에 색감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스케치하고 만들어낸 거에 이 중요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 C 친구의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할 때, 만약 이 C 친구가 색감을 잘 구별할 수 없는 선천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 능력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그걸 더 탁월하게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 내 재능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런 것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작용하는 우연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한다.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업적에 따른 분배나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각각의 특성과 장점과 이러한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을 수는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둘다 성장의 동기가 될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를 맹신하지만은 말아야 되는 것이, 저러한 업적과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누군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우연성의 요소가 작용한다거나 혹은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에 어려운 그 처지 자체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이 게임이 혹은 이 협력 관계가, 이 대회가, 이 취업이나 이 진학이 공정하다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땐그 단계까지 가야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분배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걸 균형 있게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그 출처가 되는 것은 마이클 영의 메리토크라시예요. 마이클 영이라는 학자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역사학자가 2023년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해 보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입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그의 입장인 거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알수 있어요.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러한 신분에 의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들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신분들이 다양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신분들이 세습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고난 신분이 열악하다면, 내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도달하거나, 그러니까 그 좋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더뭐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희망하는 일을 하는데 접근하거나 혹은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맞죠? 또 반대로 타고난 신분이 좋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다음 세대에게도 세습된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죠. 이런 사회가 우리 인류에게 지속되다가 드디어 각자의 재능과 지능들의 나의 노력을 더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돼서 그걸 바탕으로 내 능력을 갖추게 된 것, 그래서 이 능력으로 내가 과거의 그 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될수 있고 공무원 고위직에 갈 수도 있고 어딘가에 취업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나의 재능들을 펼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좀더 다양해지고 수월해졌다. 그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신분과 그것에 따른 세습이 아닌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분배 기준으로부터 탈피하고 극복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는, 아, 그래,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에 내 노력을 더해서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면 노력해야지. 아, 그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참 좋은 거야.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도록 노력을 해. 라는 관점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성행하게 된 것이 테스트, 시험 제도인 거예요. 더 상위학급에 진학하거나 혹은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는 데에도 다양한 시험들을 거쳐야 돼요. 이 시험들에 내 재능에다가 노력을 더해서 더 높은 능력을 갖춘 것을 입증함으로써, 즉, 테스트를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회의 문제점에 보자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맹신하게 되었을 때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각종 시험에 지나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건 정말 각자의 노력이기만 한 건가도 문제예요. 만약 누군가가 높은 지능과 엄청난 노력으로 큰 능력을 갖추게 됐고, 그것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됐을 때, 그 자녀에게 좋은 지능 물려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 많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세습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능력주의마저도 세습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능력주의가 완전 무결하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우연적 요소 작용할 수 있다. 내가 타고난 지능, 능력 요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엄청난 부를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만났을 경우와, 또 반대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을 경우, 혹은 뭐내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경우, 사회적인 기회에 접근하기 힘들 수 있겠죠. 거기에 더 많은 능력을 갖춘 부모에게서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자녀가 더 많은 능력을 또 갖추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세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2034년이었어요. 2003년, 34년이 되어서 과거를 쭉 회상하는 이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 과거에 이런 특성들에 비해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분배받는 시스템에 온 것은 참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또 다른 세습의 여지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서 앞에 얘기했던 것들처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분배 기준이 될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맹신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맹신하고 간과하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불평등을 양산시킬 수 있고, 그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각자의 능력 탓으로, 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다다라야 이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잘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34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우리의 역사가 이래 왔는데 능력주의라는 거에 이런 장점,
그리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균형 잡힌 시각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런 분배를 위해서 능력과 같은 업적과 같은 요소에 따랐을 때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못한다거나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아마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평등에 따른 분배이거나 두 번째는 필요에 따른 분배인 건데요. 이것도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징이 무엇인지 봅시다. 평등에 따른 분배는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조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뭐 균등하게 n분의 1을 해서 다 나눴을 때 뭐야? 나 굉장히 노력해서 했고 쟤는 좀 놀면서 했는데 저런 애도 똑같이 분배를 받네라고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안한 사람 입장에서도 나 살살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네? 이것도 역시 생산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의식도 약화되게 되고 또그 일에 대한 나의 책임도 약화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를 달성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로 사람들의 각자 필요들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나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특히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유의미하게 작용될 수 있다. 단,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성취를 낮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마르크스라는 사상가가 이상사회로 공산사회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공산사회에서 분배를 할때 능력에 따라 일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지향하면서 공산사회 이론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때 필요에 따른 분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기억해 둘 것은 자, 앞에 업적과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그런 거에 장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문제들을 고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이런 평등 문제나 필요, 실질적 필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회 구성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필요와 절대적인 평등 외에도 말했던 것처럼 능력에 따른 분배나 업적에 따른 분배에 따라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실질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 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업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등이 지금 이야기한 성취 동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만약 능력에 따른 분배와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르게 됐을 때 장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우연적이거나 선천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또 이런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혹은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랐을 때그 업적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를 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또 사회적인 약자가 이러한 업적을 달성하는데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 자체로도 불평등 혹은 불공정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 혹은 이런 뛰어난 업적을 낳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나거나 혹은 더 높은 성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분배적인 정의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능력도, 업적도, 혹은 공적, 과실, 필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하나가 확실한 정답이다, 대안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대상들을 분배할 때 이런 류, 능력에 따른 분배가 필요할 수도, 필요에 따른 분배가 필요할 수도,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들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절차적 정의라는 거예요.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세워요. 그 절차와 원칙을 근거로 해서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자,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와 같은 그 분배된 결과의 기준을 정해놓는다라기보다는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룰을 정해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공정한 절차를 잘 따르면 그 결과 또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게임할 때,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3세판에서 이긴 사람 이거 가져가기로 해. 라고 하면요. 이거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게임의 룰이 있고요. 여기서 3세판? 세 번을 해서 여기에서 먼저 승률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다. 라고 하는 룰만 만들어요. 그럼 이 룰을 따라갔을 때, 너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 누가 승자가 될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또이 과정에 뭐 필요에 따른 분배가 결과에 필요에 따른 분배다, 업적에 따른 분배다라는 분배 결과에 대한 지점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의 룰을 잘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인정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 룰에 따른 결과도 정의로울 거야라고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분배 기준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거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고 충돌될 여지가 있어서 이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대안이 있다. 그럼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뒤에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서 이야기할 존 로스나 노직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 절차적 정의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 자체로도 확실한 대안이 될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절차 자체를 잘 설계하자라는 절차적 정의가 제시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는 형식적인 정의냐 실질적인 정의냐라는 분류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정의는 분배 원칙이 누구한테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어떤 권한들, 선거권 등이 1인 1표가 정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에는 여긴 다양한 가치들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여기에 모두 지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회를 오픈한 것 외에도 이 안에서 좀, 뭐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된다거나, 뭐 소수자에 해당된다거나, 혹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고려하는 정책과 룰을 세워놔서 그들에게 조금 더 비례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들 등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에 기반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정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인 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요. 자, 그럼요. 정답 맞춰줌으로 가서 지금 얘기한 분배적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물었고, 나는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배 몫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성취하고 이바지한 업적의 정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업적에 따라 분배할 경우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업적에 따라 분배하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이론이 잘 들어간 제시문이고요. 결론적으로 업적에 따른 분배를 지지하는 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에 대해서 기억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선택지, 정답 가보면 되겠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배를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네, 와 같은 성취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타고난 능력에 우열이 지나치게 중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따르게 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작용하게 되는 영향들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이건 100% 단정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따르게 됐을 때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업적을 성취한 사람에게 갈수 있는 경제적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제적 결과, 격차가 생길 수 있겠죠. 세 번째,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 능력주의나 제시문의 업적주의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 5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또 역시 업적주의 혹은 능력주의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이렇게 분배의 실질적인 기준에 특장점, 문제점이 문항화된 사례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평가원 수준의 문항에서는 제도, 사례, 관점, 방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문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도와 정책들은요,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배 원칙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선지까지 가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원칙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복지 제도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묻거든요. 여기에 제시문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갑의 경우에는요, 사회 불평등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난 조사하겠다. 을은 다양한 정의 간의 근거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즉, 공동체주의거든요. 이게 공동체주의에 한번더 나와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분배적인 기준을 한번 나는 얘기해 보겠다. 라는 걸로 을은 말하고 있어요. 병은요, 그러니까 공간 불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 또 국토개발 문제까지 연결을 지어서 국토개발 초기 단계 시행되었던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라고 하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간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정책적 방안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기업. 이 제도인데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거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뒷단원에 나올 이야기, 미리 한번 빨리 이야기하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건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 고용, 교육 분야 등에서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적극적 평등 실현이라고 하는 건이 제가 정리한 이런 사례들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때 쓰는 조치예요. 그래서 1번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2번, 니은으로 인해서 니은번에는 이 사례들을 얘기할 때요. 기초연금을 통해서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들어가잖아요.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제도와 사례로서 적절한 사례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러니 1번에서처럼 이러한 유의 제도와 사례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 뭐 기초연금 이러한 제도들이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는 겁니다. 3번은 공동체주의에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고요. 4번, 리을에는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적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마지막 5번 가볼게요. 미음은 비수도권 지역 혁신도시 건설로 공공기반 이전 사례를 들수 있다와 같은 것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정책이 이거고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되었던 정책은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항의 미음번은 초기 단계에 나온 다른 정책, 성장, 거점, 개발 정책. 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은 복지와 필요에 따른 분배 문제다. 또 업적 중심 분배의 경우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큰 핵심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준으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우리 화학의 언어인 2강, 3강 제대로 듣고 오셨을까요? 화학 식량과 몰이 잘 되어야지 화학 반응식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화학 반응식 한번 보러 가볼게요. 이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할 때는요, 이미 제가 2강, 그리고 3강 하기 전에 1강에서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 탄소 화합물에 대한 연료, 연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화학 반응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해 안된 친구들은요, 바로 여기 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방법, 계수 맞추는 방법, 계수에 대한 의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걸 제가 총 3차시로 나눌 겁니다. 오늘 포함해서 6강까지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일단 질량과 질량, 부피와 부피, 질량과 부피, 이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한계 반응물, 그래프, 표 안에서 한계 반응물 찾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니크 기출풀이를 통해서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방법 순서대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반응 계수를 맞춰요.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새로 생성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반응 계수를 맞출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 수소가 있고, 오른쪽에 수소 있으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맞춰요. 그럼 나머지도 그냥 맞춰요. 분수가 다도 괜찮아요. 나중에 뭐로 바꿔주면 돼요.

된다. 바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롯만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냥 미지수 A, B, C 넣고 시작하셔도 돼요. 마지막, 이제 내가 할수 있다면 물질의 상태를요, 가로 안에다 써주면 되는데요. 기체인 경우 고체, 액체, 수용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반응물에서 수소는 무조건 여기에만 있네요. 그때 수소가 두개 있대요. 그러면 생성물에도 수소가 있는지 확인.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딱 수소 두개 맞게. 그럼 그대로 산소 갈게요. 산소가 반응물에는 산소만 있고 두개 있어요. 나중에 생성물엔 물에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이제 다 정했기 때문에 역으로 얘를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 여기 2분의 1, 여기 1이 돼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 그래서 모두 다두 배를 해줌으로써 여기 2분의 1을 자연수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두 배에 2, 여기 두 배에 1, 그럼 여기 두 배에 2. 그런데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이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짜잔. 그럼 완성된 건 2, 1,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나는 할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요.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체 상태까지 써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냥 여기다가 아, 수소라는 애가 A만큼 있어. 그럼 산소라는 거 B만큼 있어. 수증기가 C만큼 있어. 그러면 수소는요. 2 곱하기 A, 2A만큼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수증기랑 같아야 돼. 그래서 2C만큼 있어. 그럼 산소가 2B만큼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는 C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가장 간단 자연수비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B가 1이면 C는 2네. 그러면 2C랑 2 같으니까 C가 2면 A도 2겠네. 2, 1, 2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거 이해됐으면 우리 한번 예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 루트 가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바로 있는 거 풀어볼게요. 아세틸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는 딱 여기 반응물에 C 여기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성물엔 이산화탄소만 있네요. 그럼 맞춰줘야겠다. 얘가 지금 두 개니까 이산화탄소 두 개. 그러면 수소는 두 개? 뒤에 지금 물이 두 개요, 이미. 그거 안 건드리면 돼요. 그럼 이제 역으로 산소 가볼게요. 여기 산소는 4, 여기 산소는 1, 더해주면 5. 그러면 산소는 2분의 5가 됩니다. 오호, 그럼 여기 이제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 뭐만 해주면 돼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 2로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2, 5, 여기 2배 4, 여기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아직도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다가 A. A만큼 얘네가 있고요. 산소는 B만큼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C만큼 있어요. 아, 여기서 수증기는 B만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춰줘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반응계에서 열심히 맞춘 이 2대 5대 4대 2,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바로 화학반응식의 의미입니다. 개수비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다 간단하게 수소 기체와 그리고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서요,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 하나 써놨습니다. 딱 보니까요, 개수비가 2대 1대 2예요.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2몰의 수소가 1몰의 산소와 반응해서 2몰의 수증기를 만들어요, 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반응한 몰비입니다. 2몰 반응하고 1몰 반응하고 2몰 생성했어요. 그래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반응 몰비. 또한 또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수소가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만큼 분자수가 반응했어요. 그럼 산소는 여기에서 2대 1이니까 1만큼,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그럼 생성된 거는 수소랑 똑같이. 어차피 우리는 뒤에 이 숫자는 다 모두 다 써지는 거기 때문에 곧 몰비가 뭐가 돼요? 분자수비가 돼요. 그래서 반응 몰비는 곧 반응 분자수비랑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연습했죠? 몰비랑 분자수비 그냥 같게 볼 거다. 왜냐면 그냥 똑같이 이걸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모두 기체 상태일 때또 편리하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뭘볼수 있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선 어떻다? 같다는 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반응 부피비까지 같아서 버려요. 하지만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반응 질량비는 다릅니다. 요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2. 하지만 내가 질량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면은 이 몰비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바로 화학식량 곱해줘야 되죠? 우리가 질량이다라고 하던 건 바로 화학식량과 이 몰에 곱해준 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수소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산소에 대한 거, 자, 1번 분자량은 그냥 M의 수소에 대한 거, 여기 분자량은 산소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는 수증기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배.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이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 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뭐랑? 몰비랑.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질량비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반응물에 대해서 있었던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 생성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둘을 더해준 값에 대한 질량은 나중에 생성물에 대한 거와 어떻다? 같다. 반응물의 총 모든 질량 합은요, 생성물의 모든 질량 합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이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을 계속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번 우리 연습해 볼게요. 그 밑에 여러분들한테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인데요. 일단 물질의 양은 여기 반응 개수만큼 반응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1몰의 메테인이 반응할 때 2몰의 산소가 반응해서 1몰의 이산화탄소 생성하고요. 아, 여기에서 2몰에 대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분자수는 1몰에 해당 걸 얘를 써줬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도 6.02 곱하기 10에 23개 제곱계. 자, 여기는 그거에 대한 두 배죠? 그럼 여기는 두 배로 6.02 곱하기 10에 23제곱계. 자, 여기는 똑같이 얘랑 두 배죠? 그럼 얘랑 지금 똑같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제곱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차피 6.02 곱하기 10에 23제곱계 모두 다 지워버릴까요? 그럼 뭐가 돼요, 얘네들? 모두 다 그러면 1대 2대 1대 2로요. 물질의 양이랑 같아서 버려요. 오. 그럼 이번에 기체의 부피 한번 우리 써볼까요? 0도 1개 하면서요, 22.4리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 1몰이 있으니까 22.4리터, 얘 지금 2몰이 있으니까 44.8리터, 얘 지금 1몰이 있으니까 22.4리터. 자, 여기에 2몰이 있으니까 2배에서 44.8리터예요. 그럼 또 22.4리터, 그냥 우리 비례로 표현해볼까요? 그럼 얘는 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1대 2대 1대 2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표 옆에다가 얘네들의 관계를 써라 라고 제가 해놨죠. 그럼 모두 다 얘네는 지금 몇인 거예요? 1대, 2대, 1대, 2. 결국에는 여기 나타난 반응 개수 B가 곧 몰비가 되고 걔네가 분자수 B이자 기체 부피비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가 부피가 아니야? 그럼 걔네 써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질량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분자량 힌트 드릴게요. 메테인은 16, 산소는 32. 여기 이산화탄소는 44고요. 여기서 수증기는 18입니다. 그럼 1몰이니까 얘네 16. 여기는 2몰이니까 64. 여기에서 1몰이니까 44. 여기에서 2몰이니까 36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비는 몇이냐? 4로 약분해 볼까요? 4대 16대 11대 9. 여기에서는 9 맞네요. 9. 그러면 1대 2대 1대가 아닌데요? 어허, 그러면 우리 어떻다? 질량비와 몰비는 같지 않다. 다만,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80.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80. 아, 반응 전에 이 반응물들의 모든 질량의 합과 반응 후에 이 생성물의 모든 질량의 합은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때야 돼요? B도요, 더해주면 20? 여기도 20? 같아요. 우리는 이 질량비로 만약 문제를 풀 거면 계속 질량비로 가주면 되고요. 만약에 몰비로 가고 싶으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화학식량 이용해서 몰을 구해줘야 돼요. 한번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유니크 스텝 옆에 있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여기에서 반응 계수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질소, 질소,

질소 다 가려져 놨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뒤에 이 물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수소가 12분자인데 이원자죠? 2 곱하기 12는 24. 그럼 다시 여기에서 수소는 딱 암모니아만 있네요. 여기 3개 있다. 3B는 24가 돼야 되니까 B는 8. 이번에 산소는요, 몇 있어요? 1원자죠? 그러니까 12. 근데 산소가 이산화질소에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몇이다? 아, 6이겠다. 그럼 이제 질소 구할 수 있겠네요. 질소는 6 더하기 8이니까 14요. 근데 여기 2원자죠? 그래서 반 나눠주면 C는 7입니다. 6 더하기 8 더하기 7은 21이구나라고 구해주면 돼요. 반응 계속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2번은요, 제가 다음 강좌, 바로 6강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3번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림은 용기에 XY와 Y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분자의 모형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건 반응 전과 후에 혹시 반응물이 남아있는가, 반응물이 없는가, 요거를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성물만 있는가. 이게 지금 큰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풀 수도 있고요. 한번 얘네들 일단 모형부터 맞춰볼게요. 동그라미 지난 애가 X, 뚫린 애가 Y래요. 그럼 여기 지금 지난 애가 있네요. X, 그리고 Y. 여기에서 지금 동그라미 뚫린 애니까 Y2예요. 그럼 얘네들로 가지고 누굴 만들었나 봤더니 여기 지금 X에다가 Y 두 개죠? XY2 만들었고요. 얘는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Y2가 있었던 애죠? 그럼 얘는 뭐야? 남은 반응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물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화학 반응식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응물의 화학식을 써줍니다. XY와 그리고 Y2가 반응해서요. 생성물에 대한 화학식 써줍니다. XY2요. 그리고 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반응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가 우리 양쪽에 있거든요. 생성물과 반응물에. 그러면 여기 Y가 이미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고. 근데 얘는 짝수예요, 무조건. 그래서 얘를 두 배로 만들어줄게요. 그럼 얘도 두 배, X 두 개, X 두 개. 그럼 Y가 지금 두 개, 여기 반응물에 Y2 또 있죠? 그래, 토탈 네 개. 근데 나중에 이제 Y가 2, 2, 4, 네 개가 돼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 1, 2라는 관계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총몇개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강좌를 보시면 제가 세줄 반응식 쓰는 거를 연습시킬 거예요. 미리 한번 제가 해볼게요. XY와 Y2가 반응하여서 XY2를 만들 건데요. 이때 반응 전에 원래 몇개 있었는지 여기다 써주면 돼요. X2Y라는 거는요, XY2라는 건 여기 없었어요. XY는 두 개가 있었고요. Y2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반응을 하고 나서요, Y2라는 애가 남아있어요. 몇개 남아있어요? 두개 남아있어요. 그리고 XY2 얼만큼 생성됐어요? 두 개요. 이렇게 지금 알려줬는데요. 얼만큼 반응에 참여했는가는 우리 아까 연습했죠. 반응 계수 B만큼 얘네가 참여할 거야.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XY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이만큼 반응한다면 2대 1대 2니까 2대 1대 2 똑같이 1만큼 반응, 2만큼 생성. 이 관계의 변화량이구나라는 걸 찾아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럼 기억 갑니다.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다라는 질문이 뭐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전 분자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반응을 했을 때 2몰에 대한 XY와 그리고 1몰에 대한 Y2가 반응을 할 때요. 총 반응물의 개수합은 3. 반응물은 지금 2몰과 1몰, 3몰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나중에 반응이 되고 나면 XY2는 2몰이 생성돼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분자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반응이에요? 1이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반응을 두번 하면 2가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아? 아니요,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얘네가 5개 있었거든요. 나중에 몇개 됐냐면 총 4개 돼요. 한번 반응했기 때문에 1이 감소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변화량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얼만큼 얘네가 감소했는가, 그럼 반응이 몇번 했는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정과 후가 같다? 아니요. 감소한다. 틀렸고요. 니은. 생성물의 종류는 한 가지다. 그렇죠. X, Y2 한 가지고 Y2는 생성물이 아니라 반응물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다. 딕은 사물에 X, Y2가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Y2는요. 다시 말해서 X, Y2와 Y2는 2대1에 대한 비율이죠. 그럼 2대1로 반응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사물 생성되면 이물 반응해야 돼.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응 계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양적 관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4번도 6강에서 제가 해설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양적 관계, 질량과 질량 관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량비와 몰비는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나한테 질량이 주어지면 뭐로 바꿔야 될까요? 몰로 바꾼 다음에 그 몰비를 이용해서 상대방 구하고자 하는 걸로 가준 다음에 다시 또 질량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양으로 나타냈는데 만약에 A에 대한 질량으로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질량이에요. 그럼 A에 대한 화학식량, 라지 MA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A에 대한 양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A와 B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B에 대한 양을 찾아내고 다시 우리가 질량을 구하길 원해요. 그럼 뭘 가져와야 돼요? B에 대한 화학식량, B에 대한 화학식량은 라지 M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B에 대한 질량을 구할 수 있다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자, A가요, B가 되는 반응입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얘네들은 지금 1대2로 반응한다라는 걸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애와 B라는 애에 대해서 화학식량이요. 예를 들어서 얘는 EW, 얘는 W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A가 반응에 참여한 질량은 4W래요. 그때 그럼 B는 얼만큼 생성되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일단 A에 대한 질량이 4W고요. 그리고 이때 화학식량은 2W래요. 그럼 얘 지금 몇몰 반응한 거예요? 2몰. 그때 B라는 것은요. 1대2이기 때문에 얼만큼 생성돼야 돼요? 4만큼요. 그럼 4만큼 생성될 때 화학식량이 W래요. 그럼 우리가 W 곱해주면 질량 몇이다? 4W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써놓은 거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가 우리가 A가 B가 되는 반응이에요 할때 이미 몰비가 주어졌어요. 몇 대면? 1대2. 그럼 여기에서 화학식량은 여기 지금 2대1인 거죠? 그러면 질량은 무조건 몇대 몇으로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둘을 곱해주면 2, 곱해주면 2. 반응 전과 후에 같아야 되니까 2대2, 1대1이요. 그런데 실제로 질량 얘가 4W였대요. 그럼 얘가 4W여야 돼? 그럼 2W 곱해줬어요. 그럼 얘도 2W 곱해줘요? 4W예요. 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반응물 하나, 생성물 하나니까 당연히 얘가 4W, 4W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반응물 두개 있거나 생성물 두개 있어도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 식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과 무엇으로 분해되는지 먼저 찾아봐라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소가 4개, 수소 4개, 그럼 산소는 지금 4개? 산소 2개니까 나머지 산소 여기 와줘야겠네. 그래서 기억은 수소가 아니라 산소예요. 너 틀렸어요. 2번. 자, 1몰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지금 물이 얼만큼 생성되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몰비 먼저 2대2, 1대1이에요. 그럼 1몰 분해돼서 1몰 생성돼. 너무 정확하죠? 3번 갑니다. 이제 3번을 제가 하려 가지고 온 건데요. 앞에서 우리는 이 몰비와 질량이 같지 않다. 그래서 질량을 묻고자 하면 몰비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문제에서 많이 실수할 건 뭐냐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은 물과 수소를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0.5니까 얘도 0.5, 얘는 2분의 0.5일 거야 라고 해서 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면 좋냐면 반응물은 과산화수소뿐이에요. 얘가 모두 다 생성물이 됐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의 질량이 나중에 생성물의 모든 질량의 합과 같아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0.5몰의 과산화수소의 질량을 구해줘도 돼요. 그럼 과산화수소 일단 화학식량 몇인가 볼까요? 수소라는 거 1인가 2개, 산소는 16이 2개 있으니까 32. 그럼 34입니다. 이것은 바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0.5몰이죠? 그럼 0.5몰을 곱해주면 17g이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17g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곧 뭐가 될 거다? 물과 산소에 대한 질량이랑 같을 것이다. 그래서 17g 맞나요? 아니요, 34라고 되었으니까 틀렸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혹시나 바로 갈수 있는지, 네, 어차피 우리한테 전체 생성물 질량 물어봤기 때문에요. 0.5몰에 해당하는 화학식량을 곱해줘서 그 질량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한 예시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우리 가볼까요? 그 밑에, 교재 22페이지 밑에 하나 더 있죠? 유니크 루트 두 번째 가봅니다. 그림은 용기에 SiH4와 HBr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아까 앞에서 풀었던 유니크 기출 문제처럼요, 여기 지금 반응 후에 혹시나 반응물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과량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맞게 반응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니까 근데 모두 다 반응물, 그럼 여기선 모두 다 생성물. 좋아요. 없어요. 반응물이. 그때 반응 전후에 용기에 존재한 물질이 나타냈고, X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을 쓰는 게 먼저겠죠? 얘와 얘가, 얼만큼 반응해서 얼만큼 생성된 거야? 라는 걸 먼저 설명해야 되니까. 자, SiH4, 그리고 HBr. 얘네는 나중에 SiBr4, 그리고 H2를 만듭니다. 이거를 저는 지금 식으로 나타내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이 앞에다가 얘네 반응 개수를 나타내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실수를 주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 먼저 써주면서 해볼게요. 지금 Si가 하나, Si 하나인데 Br이 지금 4개예요. 그럼 얘가 지금 4개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 수소 4개, 여기 수소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 분자가 되면 수소는 8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4, 2, 8 되도록 1대 4대 1대 4가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몰인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줄게요. 1몰에 해당한 화학식량은요, 28 더하기 수소는 4개니까 4하면 30입니다. 그럼 얘몇 몰이에요? 2몰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2몰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는 몇 몰이니? 라는 뜻인 거죠. 얘가 지금 1일 때이 수소는 4예요. 1대 4네요. 그럼 몇배 줘야 돼요? 4배. 그럼 수소는 8볼만큼 생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몰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질량. 그럼 8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1몰에 해당하는 이 분자에 대한 질량은 몇이다? 바로 이 화학식량은요, 1 곱하기 2니까 2죠.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건요, 얘네 분자량 2g입니다. 그래서 16g입니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우리는 바로 이 질량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비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화학식량으로 이 질량으로 풀어주는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됐지요? 그럼 우리 한번 넘어가서 이번에는 부피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피와 부피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 수월하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비는 분자수비, 몰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A에 대한 양과 부피가 비례관계야? 그럼 여기서 그냥 개수비, 몰비, 부피비 다 같으니까 뭘 사용할지 고르면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B에 대한 양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부피로 갈 거예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A가 기체, B도 기체, A가 B가 되는 반응인데요. 만약에 A가 2V 리터만큼 모두 다 반응하였대요. 그럼 B는 얼만큼 생성되어야 돼요? 1대 2니까 4V 리터만큼 생성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 교재 23페이지입니다. 실린더에 AB3와 C2를 넣고요. 반응 완결시켰어요. 자, 그럼 이것도 중요해. 반응 후에 생성물만 있는지. 자, 그때 봤더니 반응 전후에 여기 AB3, C2가 여기에서는 없어요. 모두 다 생성물이에요. 그런데 반응 전후 실린더 수 기체 부피가 V1과 V2라고 할 때요. 얘네들의 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하단에 깔려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기체 부피라고 대놓고 물어본 상황에 고체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자. 일단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요? 화학 반응 식쓰기. 반응물에 대한 거 AB3 먼저 써줍니다. 여기선 제가 혹시 헷갈릴까봐 상태까지 꼼꼼하게 써볼게요. 이게 C2와 반응하여서요. 생성되는 게 B2 기체와 그리고 고체입니다. 요거는 헷갈리지 말자. 얘는 고체예요. 고체, 고체, 고체. 반응 계습이 맞춰볼까요? A가 지금 여기 이미 두 개거든요. 그럼 얘가 두 개다라고 했을 때 B는 6이 돼요. 그럼 여기는 2가 있으니까 3. 그런데 여기 문제 뭐냐면 C는 3개 있어요. 2, 3을 먼저 맞춰줘야겠다. 그쵸? 그래서 2분의 3이 되니까요. 여기 3. 나머지 2분의 3에서 2를 없애기 위해서 두배 해주면 4. 여기도 두배 해주면 6. 여기도 두배 해주면 2가 됩니다. 그럼 맞는지 확인할까요? B가 3, 4, 12. 6이 12. C는 3, 2, 6. 2, 3, 6. 여기 A는 4. 여기 A도 4. 딱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거를 절대 고려하면 안 된다. 반응물만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이니까요. 얘가 만약에 3을 반응해? 그러면 다시 C2도 3물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생성된 B2는 딱 6물 생성될 거고요. 어차피 2물 생성되지만 기체 부피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부피라는 게 실린더 속 기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니까 부피와 그리고 분자수가 비례관계입니다. 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반응 전에 4와 3에 대한 분자수 7이 있었고요. 반응 후에서는 6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에 비례하는 거, 여기는 6에 비례하는 거. 어차피 구체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가 0도 일기압에 22.4리터? 이런 거안 중요해. 우린 지금 비례관계만 중요해. 그래서, 아, 7분의 6이구나라는 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과 질량과 부피 관계로 혼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묻는 게 부피가 될지, 끝이 질량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과 끝에 묻고자 하는 게 계속 부피 질량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만약에 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너무 고맙죠, 사실은. 개수비와 반응물비, 부피비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B에 대한 양으로 가져요. 뭐 부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B에 대한 화학식량, 라지 N이라고 나타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질량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으로 바꾸는 거 먼저 해야 되니까 화학식량이 또 여기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몰비 관계로 갈 거면 무조건 몰로 바꿔줘야 돼. 내가 질량비로 갈 거면 질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할 건지를 잘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인데요. 교재 23페이지 하단에 하나 더 있거든요. 같이 요거 풀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질량으로 지금 어떤 애는 줬고, 어떤 애는 뭘로 줬고요. 어떤 애 뭘로 줬고, 어떤 애 질량으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할때 우리는 이 몰비라는 걸 확고하게 딱 정해놓고, 나머지가 질량이야? 그럼 얘는 화학식량으로 몰로 바꿔주고, 만약에 내가 질량비로 갈 거면 이 몰을 질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화학식량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 이 몰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준 값입니다. 이걸 계속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C3H6O와 그리고 산소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완결되었을 때요. 우리 확인해야 되는 거 있어요. 반응물 남아있게 안 남아있게? 여기 산소가 있었던 게 여기 산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그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한게 V1과 V2에 대한 관계, X와 Y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기체가 아닌 상태가 있는가 확인하세요. 없네요. 그 우리가 그냥 바로 아, 부피라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온도 압력 일정하다.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처음에 우리한테 분자량 하나하나 구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O2와 C3H6O에 대한 분자량을 줬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그러면
이 x 그램이 되면

건 먼저 건드릴 수 없어서요. 뒤로 갈게요. 이 0.6몰이 생성된 생성물의 양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치, 화학 반응식 써줘야 돼요. 그러면 C3H6O와 O2가 반응하여서요. CO2와 수증기를 만듭니다. 그때 탄소 3개는 여기도 탄소 3개. 그럼 여기 수소가 6개면 여기에서는 2, 3. 그래서 3개 분자가 와야지 6개. 나머지는 산소 가지면 되죠. 3, 2, 6. 그리고 여기 3. 그러면 9. 하나 빼주니까 8이네. 여기 4. 그래서 확장시킵니다. 4, 3, 3.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수증기의 양이 0.6이라고 줬죠? 그럼 여기 바로 그냥 0.6몰이 생성되었대요. 그러면 얘도 몇몰 생성돼? 이산화탄소 0.6몰이요. 그럼 얼만큼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일단 딱 필요한 양만 써볼게요. 1대 3이니까 여기는 0.2요. 4대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얼만큼 필요한 거예요? 0.8이요. 그러면 산소라는 건 1몰이 있었거든요? 0.8만 필요했잖아. 왜 굳이 많이 넣은 거예요? 얼만큼 남은 거야? 0.2몰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질량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총 0.2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자량은 58이래요. 그 58은 1몰일 때의 거니까 0.2를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X일 때 질량이 나온다. 그럼 얘는 11.6g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질량 바꿔볼게요. 자, 이 산소에 대한 거는 분자량이 3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몰일 때. 그럼 우린 1몰이 아니라 0.2몰이니까 곱해주면 6.4g이에요. X 더하기 Y네요. 그러면 11.6 더하기 6.4를 해주면 18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피비를 고려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아까 열심히 구해놓은 분자수가 뭐가 돼요? 바로 부피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반응하기 전이니까 1과 0.1을 더해서 얘는 1.2와 비례관계. 자, 여기에서는 0.6과 0.8, 그리고 요것도 고려해야 돼요. 0.6입니다. 그럼 1.2에서 이거 해주면 1.4가 됩니다. 그럼 V1분의 V2니까요. 6분의 7이죠? 6분의 7을 곱해주면 3 곱하기 7, 21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을 몰로 가고 몰이 질량으로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해 봤고요. 그리고 온도 함량이 일정하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같을 거야. 바로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아쉽죠? 바로 유니크 기출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유니크 스템에서는요, 여러분들 세 문항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직접 먼저 푸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실린더에 알루미늄과 플로리나 수소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볼까요? 혹시 반응물 남아있니? 안 남아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고체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피를 건드린다면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존재합니다. Y분의 X이기 때문에요. 반응에 참여한 이 알루미늄에 대한 질량, 그리고 생성된 수소에 대한 질량을 구해주면 돼요. 우선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반응이 모두 다 되었다라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기준으로요, 얼만큼 반응했고, 얼만큼 생성됐는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 먼저 써볼게요. 알루미늄과 그리고 플로리나 수소가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생성되었던 게 플로리나 알루미늄이고요. 그리고 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봤는데, 플로린이 여긴 1, 여기 3이에요. 그럼 무조건 여기가 3개 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3개. 그런데 수소가 뒤에서 2원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얘도 무조건 이 짝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아, 얘가 6이면 여기 플로린이 6 돼줘야 되니까 2. 그럼 수소가 6이니까 여기 3. 다시 한번더 알루미늄 2개니까 앞에 2 맞춰주면 되겠다. 2, 6, 2, 3.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궁금한 건 알루미늄과 수소에 대한 질량이에요. 근데 시작하는 이 몰도 주지 않았고 생성물에 대한 몰도 안 줬어요. 그럼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럼 내가 임의로 하나를 설정하면 돼요. 왜냐면 똑같이 우린 2대 6대 2대 3으로 막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 묻는 건 알루미늄과 딱 수소와의 관계죠? 그럼 얘는 몇대 몇으로 움직이면 돼요? 2대 3. 그럼 무조건 X라는 건 E에 대한 비율로 반응할 거고요. Y라는 건 3에 대한 비율로 생성될 겁니다. 저것은 몰비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질량으로 물었기 때문에 여기 몰에다가 뭘 곱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원한 건 질량이에요. 그러면 화학 직량 곱하기 몰을 해주면 질량이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 알루미늄에 대한 원자량은요, 27이고요. 수소에 대한 거는요, 1인데 조심하세요. 2원자 분자예요. 분자량 구해야 되네요. 그럼 1 곱하기 2 해주니까 2입니다. 요거를 계산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 몇 나와요? 9 나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9가 나왔으니까요, 답은 몇번 가주면 돼요? 4번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반응 모두 다 반응해서 남아있지 않아. 2대 6대 2대 3 비율로 가되 질문은 두 가지에 대한 거니까 2대 3의 비율로 몰비 확정. 그거에 대한 화학 식량에 대해서 2와 27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는 9로 일정할 것이다. 됐나요? 그다음 우리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는 A와 B가 반응해서요.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화학 반응식을 줬고요. 그리고 A와 B가 반응하고 나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물질들, 그리고 생성된 물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응 후 C의 양이 2몰일 때요. 반응 전이에요. 반응 전 A의 양을 구하시오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반응은 감소하는 반응이야. 이 변화량을 봐줘야 돼. 몇번 반응인지 알수 있어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바로 다음 강좌에서 할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V라는 것은요, 부피를 의미해요. 그런데 실린더 속 기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예요. 그럼 저기가 V리터다. 다시 말해서 V몰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반응 후에도 V리터니까 반응 후에도 V몰만큼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반응은요, 지금 뭐가 안 변해요?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인데, 왜 중요하냐면, 한번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요. 여기에서 C와 D에 대한 건안 줬어요. 근데 1대1이란 건알수 있어요? XX.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3몰 있었고, 여기에서 얘는 지금 뭐 3몰 있었어요. 그러면 A가 1몰 반응할 때 B는 3몰 반응할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A는 3만큼 남을 거고요. B는 안 남았어요. C랑 D라는 거는 1대 3대 XX라 했으니까 X만큼 생성, X만큼 생성. 그럼 여기도 X만큼, 여기도 X만큼. 그럼 볼래요? 여기에서 반응하고 나서요. 처음에 7이었죠? 나중에 얘네들 다 더해준 값이 몇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7이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가 그대로 7이 나오려면 이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얘가 지금 1만큼 감소를 했어요. 겉보기엔 그쵸? 그럼 얘네 지금 3만큼 사라졌고요. 그럼 얘네가 지금 4가 돼줘야 돼. 다시 말해서 얘네가 4가 돼줘야 돼라는 뜻은 반응에 참여한 이 몰비 더해준 거 4죠? 2, 4와 반응에서 생성된 양이 어때야 된다? 4와 4로 같아야 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요. 반응물의 반응 계수합과 생성물의 반응 계수합은 같아야 된다. 1몰의 A가 반응할 때 3몰의 B가 생성됐어요. 그럼 얘는 토탈 4몰이 반응했고요. 결국에 생성된 건 X와 X몰이죠? 그럼 2X몰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럼 X는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B 남은 거 중요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A가 1몰 있었어요. B라는 거는 3몰에서요, 알파만큼 있었어요. 뒤로 갑니다. 그때 1몰과 3몰 있었으니까 C와 C는 얼만큼 생성돼야 돼? 2와 2. 그리고 나서 B는 3몰 참여했으니까 얼만큼 남아요? 알파만큼. 그럼 더해줘 볼까요? 그러면 4 더하기 알파고요. 여기도 더해주면 4 더하기 알파예요. 어차피 남은 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얘네는 되게 중요한 게 뭐다?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이 반응 계수를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질문.

A는 얘가 지금 이몰이 생성이 되었대요. 그때 이 A는 얼마만큼 반응에 참여해야 돼? 라는 뜻인데요. A는 남지 않고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몰 생성하려면 1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양은 몇 몰이다? 1몰이다 라고 가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냐?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여기 주어져 있는 부피 비를 가지고 얼만큼 얘네가 변하는 반응이었는지 반응 예술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6강에서 풀 유니크 기출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식과 이 문제는 살짝씩 달라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계속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고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하면 뒤에서 잘쓸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에서는 강철 용기에 A2와 B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완결시켰을 때 모습을 나타내었는데요. 반응물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빠르게 봐주시겠어요? 남아있어요. 누가요? B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얘는 9.6g에서 얼만큼 사용해서 남은 애구나 라는 걸 알려줬고요. 이 X라는 건 몰로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질량을 뭐로 바꿔주는 거 먼저 할까요? 몰.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얘네들을 몰로 바꾸는 건 하고 나서 어차피 관계가 중요해. 왜? A가 모두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A2의 양으로 기준을 삼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화학 반응식. 그래서 화학 반응 써볼게요. A2와 B가 반응해서요. A3B와 그리고 B는 생성물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A가 2대 3이에요. 약간 눈치가 빠른 친구는 얘가 그럼 3이면 얘가 2면 되고 그러면 6, 6으로 맞아떨어졌고 B가 2니까 앞에 2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맞춰볼게요. 9.6g일 때 얘네들의 원자량이 16이다. 근데 2원자죠.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건 16의 2배 32g입니다. 그래서 몇몰 돼요? 0.3몰이 돼요. 그럼 0.3몰이 이제 기준이에요. 아, A2가 0.3몰 반응했어요. 그럼 B는 얼만큼 필요해요? 3대 2니까 0.2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만큼 생성돼야 돼요? 0.2요. 그런데 얘는 그럼 도대체 몇 몰이었길래 이렇게 남게 됐을까? 한번 우리 계산해 볼까요? B라는 거 원자량 30입니다. 1몰에 해당하는 거 32니까 나눠주면 얘도 0.3몰이에요. 그럼 0.3몰인데 0.2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얼만큼 남아야 돼요? 0.1볼만큼 남아야 돼요. 그래서 X는 몇이다? 10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더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질량을 줬는데 나는 질량비와 몰비가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 뭐로 바꿔줘야 된다? 몰로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아까부터 계속 연습했던 거, 이 몰이라는 걸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요. 내가 질량이 주어지면, 아, 어떻게 우린 구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이 질량 관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몰로 바꿔주는 게더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다 화학식량을 나눠줘서 바로 몰수로 가지고 그 몰수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관계가 중요했다. 만약 A에 대한 거예요. 그럼 얘네가 3대 2니까 3분의 1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구해준 게 B에 대한 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질량으로 간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끝난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다시 질량으로 가면 우리는 화학식량을 가지고 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요거를 가지고 연습해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물질의 양이다. 그러면 질량과 화학식량 요세 개가 세트가 되어서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사실은 고체가 지금 나타나져 있어요. 근데 이 고체가 있으면 기체의 부피를 물어볼 때, 아까 문제 기억나시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고체 상태를. 그래서 요것까지도 항상 문제 나오면 한번 그래도 쭉 읽어보시고, 고체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문제 풀때 틀릴 만한 건 뭐가 없을까? 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대로 가자.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식 보면 제가 일부러 물질의 상태 안 나타냈는데요. 고체가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어요.

0: 유니크 볼륨 보도록 할게요. 짜란.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나열을 너무 많이 했더니 두 줄이 됐어요. 자, 일단은 반응 개수비를 구한다. 그 개수비는 반응물한테는 감소한 양이 될 거고요. 생성물은 증가한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한 양과 그리고 생성된 양에 대한 이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는 같습니다. 근데 혹시 분자수가 주어졌나요? 그럼 분자수비도 같고요. 혹시 기체인가요? 기체 부피를 그러면 고려한다면 온도 압력이 같다라며 같은 부피수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기체 부피비도 반응물비와 같다. 하지만 뭐가 지금 다르다고 써 있어요? 그쵸. 반응 질량비는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내가 몰비로 할 건지 질량비로 할 건지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왕조로는 마지막 명나라, 청나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고대에서부터 여기 이제 근대까지 이렇게 싹 한번 같이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좌는요, 여러분 세계사 내신 대비 이 강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 대비를 하려면 제가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보통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수업했던 거에서 조금 약간 특징적인 걸 내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선생님의 성향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요 이제 내신 과정에서는 꽤 유리해 보이고요. 그거 않고 아니고 또 다르게 좀 수능 특강이 좀 강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보단 이렇게 좀 짧은 강의로 수능 특강 교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잘 찾아오셨어요. 그냥 그거대로 제가 조금 실제 수능 특강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의만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랑 닮을꼴 문제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꼭 찾아서 풀어보시고 또 해설 강의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나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여러분? 송나라 있었고요. 송나라를 괴롭혔던 요, 서하, 금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몽골 제국이 세웠던 원나라였습니다. 자, 원나라를 물리치고 등장했던 나라가 14세기에 명나라가 되겠고요. 예, 그러다가 17세기에 청나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은 요 명나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나라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명나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주원장이 홍무제거든요. 그리고 이 주원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명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명태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어디에서? 난징에서 도읍을 했어요. 난징에. 왜 이 난징 도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3대 영락제 때는 명나라의 수도가 난징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금성을 만들고 그 내용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368년도에 몽골을 북으로 내몰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자, 체제 정비. 왕

두 명의 왕이 중요합니다. 일단 홍무제. 홍무제가 주원장이고 명태조라고 했었죠. 그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상제를 폐지했습니다. 왜? 모든 권력을 내가 직접 다 가져가기 원했어요. 사실 이 언론이라든가 이 명령 체계 이런 게 자신의 권력을 하고 있는데 재상들이 자신에게 정보를 많이 안 알려주거나 이런 걸 우려해서요. 육부를 직접 황제가 통솔했습니다. 즉 재상제를 폐지했고요. 학교를 설립했으며 과거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유반포. 육유반포 많이 물어봅니다. 육유라는 것은 뭐냐면 여섯 개의 유교적 덕목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뭔가 개혁적인 일보단 체제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나라 건국 초기의 모습이었겠죠. 당연히 이러한 모습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도책,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부역황책, 호적대장입니다. 이런 걸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이갑제를 실시했다. 이갑제는 당시에 명나라 초기 때 있는 향촌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갑제죠.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장호가 1년씩 돌아가게 되고요. 또 여기 안에서 보면 또 역시 이 갑소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거 뭐 선생님 이거 복잡한데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갑 나오면 명나라 내지는 명나라 초기에 명태조가 만들어낸 향촌 조직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린도책. 이게 왜 어린도책입니까? 물고기 빈을 담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건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이렇게 있죠? 예, 이런 걸로 예, 봤을 때는 예, 바로 어린도책이 되겠다. 예, 물고기 비늘 모양의 책이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대장이죠, 일종의. 자, 제 필기노트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명나라는요, 1368년 어디에서? 난징에서 건국했습니다. 그러다가 3대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 베이징으로 천도할 때는 바로 자금성이라는 단어로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주원장, 명태조, 홍무제는 황권 강화에 가장 핵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상제 폐지했고요. 육부를 황제가 직접 단속했고요. 통솔했고요. 유교 진흥을 위해서 성리학을 관학화. 관학화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제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육유반포. 여기서 육유반포 반드시 기억. 그리고 대명률과 대명력 같은 법전도 편찬했었고요. 토지대장인 어린도책, 그 다음에 호적대장인 부역황책 등을 만들었으며 향촌 조직으로 이갑제가 있었다. 요 이갑제 반드시 체크. 자, 이러한 와중에 자, 홍무제의 뒤를 이어서 이대 황제가 있었는데 이대 황제는 사실은 영락제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그 이대 황제를 영락제가 밀어버리고 영락제가 3대 황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황제가 되었었던 영락제는요, 자금성을 건설했어요. 이 자금성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후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각대학사라는 조직을 설치했고요. 몽골 원정을 하게 됐으며 베트남 일대를 공격했고요. 자, 여기 형광펜입니다.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면서 명나라 중심의, 중국 중심의 하나의 외교 질서, 우린 이걸 조공 질서라고 하는데요. 예, 조공 질서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어디까지 갔다 왔대요? 베트남 일대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의 교역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초기 수도는 어디? 여기 난징입니다. 난징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에서 출발했었던 정화의 함대는요, 여기 동남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라카라카, 물라카 지역까지 갔었고요. 인도 지역에 방문했었으며 호르무즈 지역, 그 다음에 이 아덴 지역, 메카까지 다녀왔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동부 연안, 뭐 모가디슈라든가 말린디 일대까지 갔다 왔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특히 요 말린디에서 어떤 선물을 받아갖고 오냐면 바로 이 기린을 받아와요. 기린을 보고 영락제가 진짜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점에서? 영락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조카를
밀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약간 윤리적으로 조금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 영락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랑 비슷하냐면 자신의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다고 봤을 땐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가 아주 뭐 공전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이 넘었다라고 하죠. 예, 세조랑도 닮았고요. 수양대군 세조랑도 닮았고요. 특히 왕의 아들로서 국가 초기에 체제를 정비하는 데 기여했던 걸로서는 태종 이방원도 닮았던 인물이 영락제예요. 그런데 그는 어쨌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인가? 이러고 있는데 중국의 고사에 따르면 사슴보다 훨씬 더 목이 길고 키큰 동물이 나올 때가 바로 태평성대다 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사슴보다 훨씬 크고 목이 훨씬 길죠. 이것이 바로 기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여러분, 요 아프리카에서 당시의 배에서 이 기린을 어떻게 여기까지 갖고 왔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갖고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락제가 이것을 아주 뭐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가보자면 영락제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란 표현보다 그냥 영락제로 나옵니다. 정난의 변. 정난의 변이 뭐예요? 자신의 조카 밀어버렸다.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았던 것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각대학사 설치했습니다. 베이징으로 천도할 때 맞습니다. 자금성 건설케 했고요. 대운하 정비했으며 영락대전, 사서대전 같은 법전 편찬케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서 해도 이 영락제가 제일 중요한 건 정화의 원정.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화교 진출의 계기가 되었으며 조공질서를 확립 하는 것이 바로 정화의 원정의 결과였었고요. 몽골을 공격하기도 했었으며 베트남 일대를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락제 이후의 명나라는요, 사실은 더 많은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돌출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환관 세력들의 득세로 정치 혼란이 심화되었었고요. 요 단어 반드시 기억. 북로남왜. 여기 명나라가 있으면요. 이제 명나라가 있으면 북쪽에서는 오이라트 타타르 일대가 계속 공격해 왔었고요. 몽고족의 일파가 남쪽 해안 일대에는 왜구들이 출몰하면서 지속적으로 명나라를 괴롭혔었어요. 당시에 이런 명나라의 상황을 북로남왜라고 합니다. 북방의 몽골과 동남한 해안에 왜구들이 침입했던 상황이었었고요.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6세기 후반 거정거정 장거정 거꾸로 읽으면 장거정이 개혁을 하면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게 되니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조편법이라고 합니다. 일조편법 등을 실시했습니다. 임진왜란 참전을 했었고요. 특히 요 임진왜란 참전할 때의 명나라의 황제가 누구냐면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요 만력제랑 장거정이랑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장거정은 거의 만력제를 혼내듯이, 혼낼 수 있는 정도의 신하였었어요. 황제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만력제도 좀 지치게 되죠. 그러면서 장거정을 부정축제 혐의로 몰아서 쫓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력제가 권력을 혼자 다 움켜쥐고, 무려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력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포털사이트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파업 황제라고 나옵니다. 파업 황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정사를 거의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돌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임진왜란 참전이에요. 가뜩이나 북로남해 등에 의해서 명나라의 재정이 힘들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었고요. 후금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려다가 농민 봉기가 발생했고요.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베이징이 점령당하면서 명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 상황. 자, 환관과 관료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고요. 당시에 외부적 침입. 북쪽에서는 몽골족의 일파, 오이라트 타타로 공격해왔고요. 남쪽에선 왜구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국방비 지출은 더 많아졌고요.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다? 거정거정, 장거정이 등장했고요. 토지 특량하고 일조 편법 만들었습니다. 일조 편법은 이따가 경제 파트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금이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딱 두 개로 줄입니다. 뭐와 뭐로? 지세와. 그러니까 토지세, 정세. 성인 남자들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일조편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세와 정세를 뭘로 걷었다? 실버, 은으로 걷었던 것을 일조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 와중에 임진왜란을 지원해주게 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었고요. 그 악화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농민 반란과 이자성의 난 등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이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왕조 중에서는 가장 넓은 왕조입니다. 선생님, 원나라 있었잖아요.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 넓었던 것이고요. 원나라보다 더 넓었던 나라가 영토로 봤을 때 바로 청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이쪽에 있는 티베트 지역, 이쪽에 있는 신장 지역까지 다 차지했던 것이 청나라고요. 요새 청나라를 물어볼 때 바로 이 번부라는 번이라는 체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붉은색에 가깝게 나와 있는 것은 청나라가 직접 직할지로서 통치를 했던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티벳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신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번부로 특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통치권을 준 것이죠. 일종의 간접지배 형태를 이 번부 체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청나라 하면 나오겠지만 3번의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 이거 다 누굽니까?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 누르하치.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후금을 건국했고요. 1616년에, 1616년에. 그리고 홍타이지는 내몽고를 공격했고요. 국호를 청으로 변경했으며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 조선을 공격했던 게 누구죠? 아, 그래서 나타났던 게 뭐죠? 맞습니다. 뜨리전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이 공격하면서 우리나라가 굴욕을 받게 되죠. 이때 조선의 왕이 인조고요. 선생님, 그 인조가 머리 숙였던 게 청태종이라고 하는데, 청태종이 홍타이지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순치제가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보자면, 명나라는 청나라에서 정복당한 게 아닙니다. 명나라는 자체적으로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고 그 무너진 틈을 누가 이제는 딱 들어온 겁니까? 바로 청나라가 이제 여기가 뭐 빈집이라고 주인 없다고 하면서 쓱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누구 때? 순치제 때.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강희제가 등장합니다. 3번의 난을 진압했고요.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했고요. 러시아랑 국경선 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왜 3번의 난이 나오게 되었냐? 왜 여기 지역에서의 난이 나오게 되었냐? 이 순치제가 베이징에 들어올 때 도와줬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치제 입장에선 야, 너 그때 초행길이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네가 그때 길 알려주고 있어 너무 고마웠어. 너는 여기 남쪽에 내려와서 거의 이 지역의 주인처럼 살아가. 내가 터치 안 할게. 이 번을 내가 설치할게. 이 번이 크게 세 개가 있었대요. 이게 세 개의 번, 이른바 3번에 있었는데 이 강희제가 야, 이제 그거 갖고 와 이런 것이죠. 야, 무슨 말이야. 이거 니네 그 이전 황제랑 우리 다 얘기 됐었어. 우리 그냥 여기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좀 운영하면서 살아갈게. 그랬더니 갖고 와. 나 강희제야. 이러면서 강희제가 여기를 다 정리했습니다. 우린 그걸 3번의 난, 3번의 난이라고 하고요. 난을 진압했다라고 하고요. 타이완에 가면 요 타이완 여기 얘는 정성공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공이라고 하는 정씨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정씨 세력이 청나라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반청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누가? 강희제가. 그러면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라는 아주 명군주가 있었거든요. 표트르 대제라는. 그래서 러시아의 최고의 명군주 표트르 대제와 그 다음에 청나라의 최고 명군주 강희제 간의 국경선 조약이 있었으니 우린 그걸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희제의 아들이 옹정제고요. 옹정제 역시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군기처를 설치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옹정제 아들이 누굽니까? 걸륭제입니다. 걸륭제는 티벳, 신장, 몽골 등에 정복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왕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청나라는 누르와치가 후금을 건국했고요. 이 후금이 이 청태종 때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입니다. 이들의 주된 여러분 몽골의 주된 군사 그 단어 뭐 있었죠? 천호제 있었죠? 청나라의 주된 군사 조직은 팔기병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 태종 국호를 청으로 바꿨고요. 몽골과 조선 굴복시켰습니다. 순치제 때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면서 베이징에 입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 집중. 여기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뜨리번의 난. 그 다음에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했고요. 그 다음에 티베트. 일대 복속시켰고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하면서 국경선 조약도 맺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옹정제는 군기처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네르친스크 조약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요. 그걸 우린 카흐타 조약이라고 하고요. 러시아랑 역시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원제를 확립했다. 아마 요거는 조금 애매해서 나오기 그럴 건데 대의강미록을 저술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금교령을 내렸다. 크리스트교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 옹정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희제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신부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옹정제 같은 경우는 금교령을 내리면서 크리스트교를 청나라에서 완전 금지시켜버려요. 자, 옹정제 아들이 걸륭제인데요. 걸륭제는 최대 영토, 청나라에서 최대 영토가 바로 걸륭제 때고요. 영국에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돼요. 맥카튼이라는. 그리고 사고 전서 편찬되었던 게 걸륭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행체제. 공행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청나라의 물건을 사가길 원했어요. 근데 청나라가 야 아무나 다 우리 물건 사갈 수건 없고 내가 지정한 상인 광저우의 이 공행을 통해서만 우리 물건 사가든지 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제한을 걸어버렸던 것이 공행무역인데요. 그 공행체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걸륭제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배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배정책으로는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주족, 여진족이 만든 게 청나라거든요. 선생님, 여진이 만든 게 금나라 아니었습니까? 에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족이에요. 청나라의 전신 이름이 뭐예요? 후금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후금이 만든 게 이 금이 없어지고, 몽골한테 정복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그들이 다 죽진 않았겠죠. 만주 지역에 있다가 다시 한번 부족을 통합하면서 후금이 왔다가 후금 이름 바꾼 게 청나라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 여진족 내지는 만주족은 같은 말입니다. 만주족은 자신들의 헤어스타일과 의상 스타일은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변발, 호복을 강요해요. 우리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 남자 같은 경우는 앞머리 절반 삭발, 뒤에는 머리 따야 돼요. 그거 안 했다간 큰일 나요. 그리고 사상을 탄압합니다. 특히 요 본인들이 후금이라고 했지만 후금이란 용어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누가 후금이라 쓰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특정 단어라든가 본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용어라든가 그런 뉘앙스만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금서를 지정하고요. 문자에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금 단어 썼다가는 뭐 그 책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었어요. 자, 그렇지만 회유책도 있었습니다. 청나라도 거의 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관용정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만한병용제라고 합니다. 주요 관직에. 자, 과거제를 통해 한족을 등용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전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편찬산업을 하게 됩니다. 이 편찬 주로 누가 했어요? 한족 유학자들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족 지식인들 포섭하고요. 반청사상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고전서 등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족은 9년제로 통치했고요. 몽골, 티베트, 신장들은 요 단어 반드시 기억, 범부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 간접 지배를 했습니다. 쇠퇴는요, 18세기 말 백년교의 난이 발생했고요.

팔기제의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세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있었다. 아, 청나라 말기 때뭐 있었구나. 백년교도의 난이 있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강경책과 회유책입니다. 자, 강경책은요,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했습니다. 뭐? 변발, 헤어스타일과 그들의 의상 스타일 강요했었고요. 금서령과 문자 역동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유책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인사, 일자리는 공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한 병용제, 그리고 한족 문화에 대한 존중, 뭐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사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해 주었었고요. 대규모 편찬산업, 강의좌전,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선 같은 책들, 특히 사고전서 같은 거 편찬케 했고요. 명나라의 주된 지배층이 신사층이거든요. 근데 그 신사층의 특권을 청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요것까지 같이 기억. 자, 신사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명청을 같이 봅니다. 명나라, 청나라의 지배층은 신사층이었었는데요. 그 신사층은 명나라에서도 지배층이었고, 청나라에서도 지배층이었습니다. 명대에 학교와 과거제를 결합하여 신사층이 형성되었었고요.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향촌 교화 등에 참여했었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각종 특권이 있었습니다. 요역을 면제받거나 가벼운 형벌에 대한 면제 특권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향촌에 실질적인 힘이 있었던 이 신사들은요,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고리대와 공공산업을 감동했고요. 세금 납부를 대항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청은요, 신사층, 전현직 관료 있었고요, 학위 소지자.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조세 징수, 세금 걷고요, 백성 교화, 교육하고요, 치안 유지, 경찰 업무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세 감면, 부역 감면, 경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 등도 있었다. 자,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청대의 경제인데요. 이 경제를 같이 보는 부분도 있고 같이 안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장강. 여기 창장강. 주로 중국의 강은요,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창장강 하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것은요, 송나라 때입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때 가면 쌀의 주산지가 창장강 중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청나라 때 가면 창장강 상류가 쌀의 주산지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곡창지대로 발전했다라는 것은 쌀의 주산지를 뜻합니다. 상품작물이 재배되었었고요. 옥수수, 고구마 등의 외래작물이 전래되었었는데, 이 옥수수, 고구마 등의 외래작물은 명나라나 청나라 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명청을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상공업은 창장강 하류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류 지역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명나라, 청나라 때는. 그런 때 뭐, 면직물이라든가 비단, 도자기 등이 여기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창장강 하류 일대에서. 자, 수저와 항저우 등 대도시가 발달했고요. 산시 상인, 후저우 상인 등 대상인들이 성장하면서 회관과 공소 같은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대외 무역으로는 명대에는 해금 정책이 있었어요. 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과 조국 무역을 전개했고요. 특히 이 명나라는 무로마치 막부랑 교류를 하는 가마 무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음, 미음, 미음입니다. 명나라는요, 무로마치 막부와 가마 무역을 감행했습니다. 명, 무로마치, 가마, 미음, 미음, 미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마 무역 했었고요. 16세기 후반 해금 정책이 완화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청대 가보겠습니다. 청대 해금 정책은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후 해금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요 타이완의 반청 세력 누가 진압했죠? 강의제입니다. 예, 진압 이후 해금령이 해제되었었고요. 상인의 해외 진출이 허용되었으며 서양과의 무역을 광저우로 제한했습니다. 우린 이런 무역을 공액 무역이라고 하죠. 동서교역이 확대되었었고요. 이슬람 상인의 활동 및 서양 상인의 진출로 교역망이 확대되었었고요.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수출하고 일본과 아메리카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자, 이것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세금 제도가 일조편법이고요. 청나라의 세금 제도가 지정은제거든요. 이건 잠시 뒤에 경제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디의 경제일까요? 가마무역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명나라의 주된 경제입니다.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즉 창장강.

종류가 되었었고요. 외래작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박스 치시면 이거는 명도 되고 청도 되는 거예요. 창장강 하류에선 면직물, 견직물이 있었고요. 공수회관, 동업조합과 동양조합이 있었습니다. 산시상인, 신안상인 같은 그러한 대상인들이 등장했었고요. 무역으로는 가마무역. 가마무역은 미음, 미음, 미음. 명, 무로마치 가마 기억해 두시고요. 일조편법. 일조편법 뭐라고요? 각종 세금을 딱두 개로 줄여요. 뭐와 뭐로? 지세와 정세로 줄이고 이걸 뭘로? 실버, 은으로 내게 했던 것이 주로 이 명나라의 경제입니다. 자, 그러다가 요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라의 주산지가 양지각, 즉 창장강 상류로 올라갔대요. 아, 이건 청나라네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명도 되고 오와 청도 됩니다. 자, 창장강 하류에서는 면직물, 견직물이 있었고요. 공소회관 있었습니다. 산시상인, 신안상인 있었고. 자, 청나라에 무역하면 이 공행무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은제. 지정은제라는 건 뭐냐? 이 명나라의 대표적인 세금이 일조편법이라고 했었죠. 일조편법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각종 세금을 뭐와 뭐로 줄인대요. 지세와 정세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세와 정세로 줄여서 그것을 실버, 은으로 낸다라는 것인데, 이 지정은제는 한발더 나가요. 뭘 나가냐? 정세를 없앱니다. 정세를 없애고 이 정세를 어디에 포함해서? 지세 포함해서 지세만을 실버로 걷는 거, 우린 이것을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죠. 왜?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지도가 나오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지도가 나오면, 뭐, 어디가 뭐 자랐다, 위치가 어디다, 이런 거보다 핵심 단어 있습니다. 신안상인. 산시상인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주로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 때 있는 그 당시의 경제적 지도를 뜻하는 거구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명청대 문화 보겠습니다. 문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명나라, 청나라 각각 나옵니다. 자, 명나라는요, 양명학이 등장했습니다. 양명학, 실천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학문으로 천공괴물, 본초강목, 봉정정서의 실학과 가까운 학문들이 등장했었고요. 자, 명나라의 서민 문화로는 삼국지 연이랑 수호전 서유기 등의 서민 문화, 소설 등이 유행을 했었고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 학문을 소개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인물 마테오리치가 있습니다. 마테오리치는 명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사였습니다. 마테오리치는 고려 망국전도라는 지도를 제작했고요. 서광개와 함께 기하 원본을 간행하기도 했었다. 자, 청나라 보겠습니다. 청나라는요, 고증학과. 너 다른 거뭐 이게 본질이네, 이게 오랑캐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옛날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이나 해라고 하는 고증학이나 공양학, 이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청나라 말기에 공양학도 등장했습니다. 뭐 강의자전, 사고전서 등의 편찬들이 있었고요. 홍로몽 같은 청실, 홍실, 청나라, 홍로몽, 아하, 청나라에는 홍로몽 등의 대 문학 작품이 유행했었고요. 경극, 경극이란 게 뭐냐면 이 경자가 서울 경자거든요. 수도 경자예요. 예, 그래서 베이징 일대에서 나타났던 연극을 경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이징 일대의 연극이 전국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죠. 우린 그걸 경극이라고 합니다. 자, 서양 물물로는 아담샤레 활동, 특히 아담샤레 활동했던 건 강희제 때 많이 아담샤레 활동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전래 문제로 인해서 서양과의 교류가 위축되었었다. 자, 제 필기노트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명나라의 문화입니다. 명나라는요, 성리학이 관학화되면서 형식화되었어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실천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이었습니다. 양명학 나오면 명나라입니다. 양명학은 명나라입니다. 실천성 강조했고요. 자, 실학 등장했습니다. 천공괴물, 본초강목, 농정정서, 기계, 약초, 농업과 같은 실제적인 학문, 실학이 등장했었고요. 서민문학이 등장했습니다. 구어체 소설, 삼국지연이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와 같은 그런 구어체 소설. 구어체가 뭡니까? 말하듯이 쓰여진 소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테오리치, 명나라.

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려 만국전도와 천주실이 기하 원본 번역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문화입니다. 청실, 홍실, 청나라, 홍로몽 기억하시고요. 연극, 경극 같은 것이 유행했었고요. 자, 예수의 선교사로는 담탈담샬, 아담샬, 그 다음에 까스틸리 오네 등등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례 문제로 교류가 금지되었었고요. 언제부터 금지되었다고요? 강희제 아들 옹정제 때부터 금지되었었고요. 대규모 편찬 사업이 있었습니다. 강희자전,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선 같은 게 있었고, 객관성을 주로 하는 고증학이 있었으나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 같은 것도 청나라 말기 때 있었다. 자, 이제 명청 다 정리해봤고요. 이제 일본 한번 싹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주 한반도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성립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여, 고구려 등이 성장했습니다. 삼국이 중앙집권으로 발전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중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있었다. 이거 이제 세계사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조문시대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문시대라고 하고요. 새끼줄 문양이 들어가 있는 조문 토기 등도 있었고요. 간석기 사용과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요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금속기가 전파되었고요. 여러 소국이 성립했습니다. 이후 3세기경 30여 개의 소국이 연합체가 형성되었었다. 자, 그러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고대 국가. 일본의 고대 국가 하면 두 개를 격하하셔야 돼요. 나 노래해.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나라, 헤이족교를 수도로 했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 교토가 있거든요. 예, 교토가 헤이안교가 있었습니다. 이 헤이안교가 수도였던 데가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자면 나 노래해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아래로 그릴게요. 나 노래해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요 일대가 사실은 일본의 최초의 전국 정권이라고 하는 야마토 정권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야마토 정권부터 살짝 보고 갈게요. 야마토 정권은 4세기경에 성립했고요. 중국과 한반도에서 유학, 불교 등이 수용되었습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쇼토쿠 태자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켰고요. 불교 진흥책을 실시했습니다. 아스카 문화가 발달했고, 600년부터 견수사가 파견되면서 견당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견당사 나오면 나라 시대 때가 핵심입니다. 그 이전부터 파견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 7세기 중엽.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모방하여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우린 그걸 달가개신이라고 하고요. 7세기 말에 요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랑 천황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던 게 나라 시대보다 이전입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랑 천황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던 것이 나라시대. 왜 그러냐면 나라시대는 710년, 즉 8세기에 있었부터 시작했던 게 나라시대인데, 이미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국호랑 천황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 노래해 나라시대, 해양시대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나라시대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 참 여행하고기도, 우리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데가 이 나라, 그 일본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참뭐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반성 안할 때는 우리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그 나라에게 일본 고만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일본 고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노다이사, 대불전과 불상이 건립되었던 것도 나래시대고요. 나라시대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견당사 파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도는 어디였다? 헤이조쿄. 헤이조쿄, 헤이안쿄 헷갈리시는데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헤이안 시대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헤이안쿄. 그러면 나라시대는 헤이조쿄겠죠. 예, 헤이안, 헤이안이니까. 예,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있었던 것을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8세기 말 헤이안쿄로 천도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헤이안쿄 기억하시고요. 귀족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했고요. 지방의 무사 계층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줄 견당사 파견.

박연을 중재했다. 연단사 박연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국풍문화가 발달했어요. 왜? 다른 나라랑 교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것만의 독자적인 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일본 것만의 독자적인 게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일본 특유의 국풍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고유 문자인 가나라든가 와카 등이 유행했고요. 주택, 관복 등에서 일본 특색이 등장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요거. 나라 시대, 해양 시대. 제 필기 노트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에게 우리 한마디 하자고 그랬죠? 일본, 고만. 그 나라한테 우리 한마디 했고요. 헤이조교를 천도했습니다. 견당사 파견했고요. 도다이사 사찰 건립했다. 헤이안 시대 때는요, 헤이안교, 즉 지금의 교토로 천도했었고요. 왕권 약해지면서 귀족과 호족 세력 성장하면서 무사 고용했고요. 견당사 파견 중재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문화, 국풍 문화 등장했습니다. 가나, 와카, 겐지 이야기 같은 문화가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막부 시대로 넘어갑니다. 막부라는 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군인 정권, 군사 정권을 뜻해요. 그럼 일본의 상징적인 존재, 천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진짜 말 그대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누가 통치하는 시대? 장군이. 당시에 대장군을 뜻하는 쇼군이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죠? 12세기에 시작돼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 19세기까지 가요. 막부는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가, 무가 뛰어난 에야.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이렇게 갑니다. 가마쿠라 막부는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여러분, 저는 요리 실제 제 집에서는 제가 요리를 잘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는 MSG를 쓰는 걸 실제 음식에서 이렇게 뭐 조미료 있잖아요.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전 예전에 제가 막 이제 혼자 사고 할 때는 제가 식사 잘해 먹었거든요. 왜? MSG만 뿌리면 다 맛있어. 그걸 감히 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음식하고 싶으시면 MSG를 잘 감히 해 보십시오.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는 요리토모고요. 자, 몽골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12에서 14세기가 가마쿠라 막부 아닙니까? 몽골 침입 언제 했을까요? 13세기에 했겠죠. 당연히 요 가마쿠라 막부 때 있었고요.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담에 의해서 무너졌던 게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러다가 14에서 16세기까지 교토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게 무로마치 막부고요. 예, 무로마치 막부는요, 아시카가 나가 우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으며, 가마무역. 가마무역 기억해 볼까요? 명, 무로마치, 가마. 미음. 명, 무로마치, 가마. 미음.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 말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마쿠라에 수립했습니다. 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무사들과 주종 관계를 형성했고요. 점차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후반, 원나라의 두 차례 침공을 막아냈지만, 14세기에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무로마치 막부 보겠습니다. 아시카가 나가우지가 교토에서 개창했습니다. 15세기 초부터 명과 무슨 무역? 가만 무역 전개했다. 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막부가 붕괴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전국 시대, 즉 센고쿠 시대에는 어떻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 우리 많이 알죠? 임진왜란 많이 알죠? 그래서 전국 시대가 통일되면서 그리고 나선 그 이후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만들어진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이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금의 도쿄, 즉 에도에 막부를 개창했고요. 자, 이들의 핵심은 막번 체제, 특히 쌍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쇼군이 중앙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에게 땅을 영지를 나눠줬는데요. 정기적으로 와서 본인에게 충성을 확인받게 했어요. 우린 그런 걸 쌍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병농을 분리시켰습니다. 무사 상공업자, 농민의 직업과 신분을 이동을 금지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들에게는 주인장을 발급하게 했습니다. 17세기 전반 쇄국 정책 실시하면서 크리스티교 포교 금지시켰었고요. 다른 나라랑은 무역을 거의 안 했지만 어디랑은? 네덜란드 상인만은 어디? 그 짬뽕 유명한데 나가사키 앞에 인공섬 네지마에서 무역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존인층이라는 새로운
경제층이 성장하면서 이들의 무렸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문화를 존인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부키라든가 우키요에 등등의 그러한 뭐 일종의 연극이나 그림입니다. 그러한 것이 유행했었고요. 특히 네덜란드랑 교류했다고 그랬죠. 네덜란드랑 교류하다 보니까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을 전수받거든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란각구, 즉 난학이 발달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막부와 번을 나누어서 통치한다고 해서 막번 체제라고 하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킨고타이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던 그 기준이 바로 이 무가제 법도라는 그 법이 있었고요. 그 기준이 있었고요. 룰이 있었고 존인이 성장했습니다. 슈인장도 발급했고요. 네덜란드와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교류하다 보니까 난학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존인들이 문화적 향유 계층이기도 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여러분 제 강의 필기노트로는 6강 명나라랑 7강 청나라 그리고 일본사로 대표되는 뭐 12, 13강 요 언저리쯤에 제 필기노트가 여기 두 개가 합쳐진 걸로 이렇게 같이 수업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문제 두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작년 구모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자, 봤더니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지금 황제가 사는 자금성이 있다. 자금성 하면 명나라 같은데 여러분 청나라 때도 자금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청 중에 하나겠죠. 왜? 자금성을 명나라 때 지었고 청나라까지 이어서 사용했으니까. 자, 그러한 와중에 제일 밑에 줄로 가겠습니다. 지금의 가에서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 어디예요? 청나라네요. 청나라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죠. 뭐 야유라보기가 세웠던 건 요나라입니다. 주전충에 의해 멸망했던 건 당나라. 통제거 등의 대우나를 건설했던 건 수나라. 티벳 등 범부를 간접지배하였다 청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이것이 되겠고요. 왕한석을 등용하여 신법을 추진하였다. 바로 송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유의 문제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달목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왕조의 이제는 문화를 물어보네요. 일단 왕조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무대극이 활발하게 펼쳐졌대요. 서민들은 꼭두각시 극이나 그림자 인형극을 즐겼고요. 향촌에서는 마을 및 사원 축제를 통해 유서 깊은 역사극과 야외극이 공연되었대요.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예술적 수준이 높은 연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공연은 부유한 상인이나 조정 관료들의 후원을 받았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오늘날 경극이라 불리는 연극이 발전하여 점차 국가적인 예술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합니다. 경극이 등장했던 거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가 되겠죠? 찾아가 볼까요? 여사잠도가 그려졌다. 여사잠도는요,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수시력이 편찬되었다. 수시원섭이. 아하, 원나라군요. 천공괴물이 저술되었다. 천공괴물은 명나라 때 있었던 당시 기계를 만들거나 이러한 실학과 관련된 책이었었고요.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던 게 청나라 아닙니까?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사고전서는 청나라 어느 왕 때? 맞습니다. 걸륭제 때. 청나라의 걸륭제 때 편찬되었던 것이 사고전서입니다. 청명 상하도가 제작되었다. 상하도는 바로 송나라 때 제작되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사가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왕조별로 딱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통일했던 진나라, 통일했던 한나라, 한나라 이후에 위진남북조시대, 그리고 그거 통일했던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당나라의 5대식국의 혼란식이 있었고 송나라 등장했고요. 요, 금, 서화 있었고 그걸 다 정리했던 원나라,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명나라, 청나라. 그래서 그 왕조로 하자면 진, 한, 수, 당, 송, 요, 금, 서하, 원, 명, 청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몇몇 시기를 조금 넣어준다고 하면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시대에다
당나라 말기에 5대 19 시기도 있긴 한데 요거는 자체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틀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딱 자리 잡아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국 왕조 문제는 여러분 사실 세계사 파트에서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웬만해선 틀리기도 쉽지 않아요. 저랑 함께 공부했으면. 특히 제 강의 필기 노트에 딱 시기별로 잘 요약돼

있으니까 그것과 수능 특강 교재를 같이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꼭 풀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더 테스트하고 더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부터는 또 이제 서아시아사랑 그쪽으로 이어지니까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면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꽃보다 불리기 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회 전반부를 좀 앞에 풀어봤습니다. 풀면서 몇 가지 선생님이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개념들을 잘 다지면 여러분이 금랑을 풀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챙겨나가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뒤쪽에 좀 더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해서 진정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잘 준비하고 한 번씩 더 연습을 하시고 이제는 바로 후반부 13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형으로 제시된 문항입니다. 자, 실험 과정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 반원 1, 그리고 2로 구성된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종이명에 1에 매질 A를 그리고 2에는 매질 B를 올려놓는다. 나, 단색광 X를 원의 중심 O를 향해 입사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매질의 경계면은 어디다? X축의 수직인 면이 경계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X축은 바로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기 때문에 법선이 될 것이고 X축과 단색광이 이루는 이 각도가 각각 매질 1에서 입사각 그리고 매질 2에서의 굴절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에서 그림과 같이 빛이 지나는 경로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 빛의 경로가 1의 호와 만나는 점과 X축 사이의 거리를 D1, 2의 호와 만나는 점과 X축 사이의 거리를 D2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마, 가에서 1에 놓인 매질을 B, 그리고 2에 놓인 매질을 C로 바꾸고 실험을 반복하고 반은 가에서 1에 놓인 매질을 C, 그리고 2에 놓인 매질을 A로 바꾸어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 표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입사각 여기죠. 굴절각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입사각에서 바라보는 높이에 해당하는 이 D1이 바로 사인 값이 되고 굴절각에서 바라보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D2가 사인 값이 됩니다. 자, 편안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1이라고 생각해 놓도록 할게요. 결국 D1과 D2를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인 값을 주었기 때문에 각각의 매질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힌트를 이 실험 과정의 그림을 통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파동, 이 단색광 X가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였느냐를 이용을 해서 어느 매질의 속력이 더 빠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실험 과정에서의 그림처럼 D1보다 D2의 값이 작은 경우라면 지금 어느 쪽으로 굴절했다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매질 2쪽으로 굴절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경우 상대적으로 1에 있는 매질이 속력이 빠른 매질이고 2에 있는 매질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실험 결과에 한번 표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라, 마, 바를 보았을 때 D1이 D2보다 라마에서 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옆에 나와 있는 이 실험 과정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빛이 굴절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 중 상대적으로 A가 빠른 매질,

비가 상대적으로 느림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가 마에서 느림매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시 같은 경우는 더 느림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ABC의 상대적인 속도를 써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A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B, 그리고 C 순으로 속력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앞에서 X라고 하는 것은 단색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동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빛의 매질에 따른 속력이 각각 이렇게 변화한다는 의미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매질 A에서의 파장을 람다 A라고 쓴다면, 람다 A가 매질 B에서의 파장 람다 B보다 크고, 그리고 가장 작은 파장은 람다 C이다. 이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체크해야 될 것이 지급 보기와 관련해서 임계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임계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얘들아? 전반사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느림매질에서 빠른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빛이 모두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의 크기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 임계각이라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두 가지 이용해서 먼저 니은 디귿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X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하는데, 위에 표기한 것처럼 A에서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니은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임계각은 X가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어디? B에서 A, C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작다. 자, C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선생님이 기억과 묶어서 함께 스넬의 법칙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한다면, 각각의 지금 매질의 굴절률을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 1, 2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에서의 입사각과 굴절각을 세타 1, 여기 세타 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투넬의 법칙에 의하면 옆에 썼을 때 굴절률과 각도의 사인 값은 곱했을 때그 값이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넬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것을 우리는 분수로 많이 표현해요. 어떻게 쓰냐? n2분의 n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만일 선생님이 이걸 뒤집어서 썼다라고 얘기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n1분의 n2라고 하는 이 값으로 표현해보았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쓴다면 이것 역시 우변 역시 어떻게? 분자 분모가 바뀔 뿐이죠. 의미는 같다란 얘기예요. 어떻게 써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빛이 역행하여도 스넬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여기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편의상 A의 굴절률은 NA, 그리고 B의 굴절률은 NB, 그리고 C의 굴절률은 NC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라를 이용해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NB분의 NA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이 아까 D1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입사각이라고 얘기했었고, D2라고 하는 것은 사인 굴절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입사각, 굴절각. 결국 A에서의 각도, B에서의 각도란 뜻이에요. 라 과정이었다면.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져? 결국 4.8분의 4라고 써지겠죠. 자, 그럼 이 값은 1.2분의 1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n, b 나누기 n, c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b가 위에 있기 때문에 d1에 해당하는 값을 분모에 써줘야 되겠죠. 3.6분의 분차에 d2에 해당하는 2 있으면은 1.8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선생님은 이 둘의 값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둘의 값을 옆에 곱해 놓는다면 어떻게 써질까, 얘들아? NA 나누기 NB 곱하기 NC분의 NB.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다 뭐가 약분돼?

대략 선생님이 한번 봤더니, 안 해봤어, 선생님이. 바로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럼 쓰고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에 있는 것이 A의 값이 되기 때문에 분모에 O라는 값이 들어가고 위에 분자에 기역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값과 위에 있는 값이 같아져서 기역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면 대략 2점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3이라고 하는 값은 안 나와요.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이 값이 54분의 125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값은 결국 3보다 작은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서 기역에 해당하는 보기가 정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두 번째 D급 같은 경우도 함께 해결을 한다면 선생님이 앞에서 지금 이두 가지의 값을 구했어요. 이걸 한번 잠깐 뒤집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아래 쓴 것처럼 뒤집어서 써도 의미는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NA분의 NB라고 하는 값은 1.2라고 나올 것이고, NB분의 NC라고 하는 값은 1.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A에 대한 B의 상대굴절률, B에 대한 C의 상대굴절률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크냐? 상대굴절률이 아래가 더 크죠. 자, 이 경우 지금 우리가 임계각이 더 작다. 자, 그렇다면은 D급 보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C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임계각이 작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표기한 것처럼 아래 경우가 임계각이 더 작다라고 표기해야 돼서 D급 보기에 작다 대신에 크다라고 고쳐져야 돼서 D급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네일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쭉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가서 답을 제대로 한번 더 표기해보면 기역은 정답, D급은 작다를 크다로 고쳐야 돼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항 풀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굴절하는 방향을 이용해서 속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스넬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선과 지금 입사파 혹은 굴절파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과 굴절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이 각에서 보이는 높이가 사인 값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대로 스네일 법칙 적용하면 문제 풀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연습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14번 열역학 관련된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역학 문항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등운선을 체크해야 돼요. 자, 등운선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 A 상태가 A에서 B, C, A를 따라 선언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 자,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A에서 B는 그대로 한 등운선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에서 C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C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C는 아래에 있는 등운선에 더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운선은 이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여기가 T1, 아래가 T2라고 얘기하면 위에가 더 고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각 과정별 기체가 외부에 한일 또는 받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바로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부피가 팽창한 경우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팽창했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이 양의 부호를 가져서 결국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한 일의 양 플러스 값, 받은 일은 마이너스 값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 과정부터 보면은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값은 기역이지만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고 B에서 C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음의 값, C에서 A도 음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문제를 끝까지 다안 읽었는데 C에서 A 과정은 단열, 열이 차단된

과정이다라는 것까지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표에서 딱 1이라고 하는 물리량만 주어졌지만 우리가 옆에 더 표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흡수한 열량 혹은 받은 열량을 함께 체크해야 됩니다. 써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한 1의 양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바로 받은 열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국 A에서 한 1의 양이 바로 받은 열량, 흡수한 열량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B에서 C 과정 보도록 할게요.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B에서 C로 온도가 T1에서 T2로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열량은 곧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A 과정 보도록 할게요. C에서 A는 T2에서 T1으로 온도가 증가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결국 B에서 C, C에서 A는 온도의 변화 방향이 차이가 있지만 결국 온도의 변화량 자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자체는 서로 같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C에서 A는 열이 차단된 과정이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C에서 A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이 OE0가 되어서 결국 델타 U에 해당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몇이다? 플러스 OE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위의 BC 과정에 감소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OE0라고 쓸수 있고 받은 1 그리고 감소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뭐와 같다? B에서 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같다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92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920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쓴 것처럼 음의 의미가 여기선 방출했다라는 의미고 그 값이 920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 두 글자로 우리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A와 B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A와 B는 온도가 같다라고 봐야 돼서 크다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같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은 오답 체크가 되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1220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열 효율이 0.25라고 제시되어 있었어요. 자,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만일 흡수한 열량을 Q1이다라고 얘기하면 Q1분의 실제 한 1의 양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1에서 흡수한 열량 Q1분의 방출한 열량 Q2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1의 양보다 우리가 원하는 흡수한 열량 기역 그리고 방출한 열량 마이너스 920만 이용해서도 구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번째 식으로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Q1분의 Q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0.25, 열 효율을 뺀 4분의 3과 같은 값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Q1에 해당하는 흡수한 열량이 기역이 되는 것이고 Q2에 해당하는 방출한 열량이 92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역에 해당하는 값은 122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정답 체크해서 이 문항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 해당하는 3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등온선을 체크해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열역학 제1법칙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체크했으면 15번 바로 물질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파와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수를 쓰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실수할 확률이 조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으로 비교를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건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파장과 운동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물리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장의 최소 공배수를 파장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운동량이 됩니다. 자,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편의상 A에서 운동량을 6P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B에서의 운동량은 2P가 될 것이고 C에서 운동량은 3P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운동량의 크기를 질량이 M0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M0 곱하기 V라고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운동량이 6P라고 했을 때 질량이 이 M0인 A의 속력은 3V. B 같은 경우는 2V, C 같은 경우는 V라고 쓸수 있죠. 자, 이렇게 체크됐으면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입자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자, A의 속력 3V, C의 속력 V. 몇 배야, 얘들아? 3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5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은,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A 6P, B 2P이기 때문에 3배이다라고 하는 이 보기는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귿,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B가 C의 2분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구해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고1 수업하는데도 나와. 바로. 이건 안다라는 얘기, 얘들아, 모두. 너희도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2분의 1 mv 제곱. 혹은, 내가 수능 볼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알아야죠. 2m분의 p의 제곱. 뭐를 써도 되는데 익숙한 걸 쓰면서 연습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에 거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b 어떻게 될까? 2분의 1에 m0에 4v의 제곱. c 2분의 1에 3m0에 v의 제곱. 몇 분의 몇 배? 3분의 4배가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역시 오답이 되어서 이 15번 문항의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항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항 보면은 지금 동일한 다이오드, 그리고 동일한 저항, 동일한 스위치, 그리고 전원장치까지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항을 보자마자 체크할 것은 아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빛이 방출되느냐? 뭘 얘기해? 어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누가 전류가 흐르느냐? 결국 순방향 전압이 누구냐를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1부터 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닫았냐? 스위치 1을 닫고 스위치 2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래는 전류가 전혀 흐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자, 그리고 스위치 1을 닫았기 때문에 스위치 1에 의해서 연결된 회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어디서 어디로 전류가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단 D2 하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 이 D2에만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D2에 플러스가가 가까운 부분이 무슨? P형 반도체, 반대편이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플러스에서 나와서 D1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D1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D1은 역방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플러스 극과 X가 연결되었을 때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X는 자연스럽게 N형 반도체, 반대편이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D4 역시 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형, 여기가 P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X를 표기를 했으면 실험 2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S1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열어서 S1 옆에는 전원장치에 의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에서 스위치 2를 A에 연결하여 이 A의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것이 누구냐면 D3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전류 흘러가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D3로 간다. 자, 그럼 플러스와 가까운 쪽이 무슨 P형 반도체, 반대편이 N형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와서 저항을 통과한 후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P형 반도체가 있는 D2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전류가 쭉 흘러서 전원장치의 음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다이오드는 누가 돼? 이번에는 D2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다 결정이 됐으니까 쓰고 마지막 전원장치 B를 연결했을 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P, N, N, P, N, P, P, N.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연결했을 때도 이제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P형 반도체가 있으니까 D1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D2는 N형 반도체가 있으니까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스위치 1이 열려 있어서 전류가 또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1의 전류가 흐르고 난 이후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D3와 D4 중에 D4에 P형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물음표에 들어갈 다이오드, 빛이 방출되는, 전류가 흐르는, 혹은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다이오드는 D1 그리고 D4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위에 순방향이라고 써놨지만 이것 외에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흐른다. 혹은 전하 운반자가 어디로 가느냐?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표현들 잘 체크하시고 이제 보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라고 하는데 X는 위에 표기한 것처럼 N형 반도체가 되어야 돼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X는 어떤 반도체이다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X는 누구에 의해?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도 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N형 반도체에 의해 전하 운반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선생님이 물었다면 이것은 오름복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비슷한 표현 옆에 하나 적어놓고 오답 체크하고 니은복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D2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 위에 썼으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D급 보기. 3에서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LED는 D1과 D4이다. 위에 표기한 것처럼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의미가 빛이 방출되는 LED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D급 보기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사실 어려운 건 없지만 같은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표현만 잘 숙지해 놓으면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내용 잘 정리하고 한장 넘어가서 바로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니까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는 XY평면에 한 면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금속고리에 포함된 영역 1, 영역 2, 영역 3의 면적의 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는 같은 상황에 밑변의 길이가 1대 2대 1이 되어서 영역 1에 포함된 금속고리의 영역을 만약에 S였다라고 얘기하면 영역 2에 포함된 이 금속고리의 영역을 ES, 영역 3에 포함된 금속고리의 영역을 S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P는 금속고리에 고정된 점이고 3초일 때이 P에 흐르는 P에는 플러스 X 방향의 세기가 I제로인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3초일 때이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I제로라고 하는 유도전류가 흐른다. 표기했습니다. 그림 나는 1, 2, 3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볼 것은 가장 처음에 준 P점에 I0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그 순간, 3초라고 하는 이 시간을 봐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무엇을 보느냐? 이 그래프의 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리고 자기장, 이 그래프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거 선생님이 모든 강의를 할때 강조하는 거야. 자, 기울기라는 것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는 값이다. 자, 그리고 저 금속 도선, 직사각형 도선의 다른 물리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울기의 값이 각각의 유도 기전력 그리고 유도 전류의 값에 비례했다면 부호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어서 결국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그 자체가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역 1, 영역 3 보면은 3초일 때 변화가 없어요. 기울기의 크기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초일 때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기장의 변화는 오직 누구야더라? 영역 2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영역 2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3초일 때 어때 얘들아? 쭉 감소를 해. 어떻게? 2초 동안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분수 앞에 쓴 것은 증가, 감소를 나타낸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기장 기호 앞에 부호를 쓴다면 이것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하는 약속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에 비례하는 값인 거야, 얘들아? 이게 전류의 색이 I0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큰게 빠져 있어. 무엇이 빠져 있느냐? 정확한 유도 기전력의 정의가 빠져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 수능 특강에서 정의를 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금속 도선처럼 딱한 번만 감았을 때는 시간에 따른 자기선 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값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단면적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분에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과 수직을 통과하는 그 단면의 곱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유도 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걸 꼭 써줬냐? 바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쓰면 살짝의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우선 3초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초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0이었어요. 자,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조금 전에 쓴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B0라고 썼습니다. 자, 그때 단면적이 얼마였어? ES라고 썼었죠. 자, 그리고 3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0이라고 쓰겠죠. 결국, 마이너스 B0S라고 하는 값이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하나 더 빼먹은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야 돼. 공부를 했다면. 자, 앞에서 그림을 기억한다면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여기다 마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가의 그림에서 선생님 표기를 해줬어요. 다른 형식으로. 뭐로? 3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걸로. 자, 이 방향으로 그대로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P에서 3초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자, 요렇게 어떻게?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직사각형 도선을 시계 방향으로 감싸 안듯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른손 엄지는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겠죠. 결국 시간이 3초일 때 피를 좀 빼볼까요? 시간이 3초일 때, 이 P점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때의 이 직사각형 도선의 자기장의 변화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혹은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영역 2에서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프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장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편의상 플러스 방향 자기장, 그리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억 해결됐기 때문에 기억부터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이 기억 보기는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4분의 1 I0이다라고 하는데 옆으로 가서 아까 시간이 3초일 때 구한 것처럼 동일하게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위에 물음표로 표기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앞에서 플러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식이 이제 맞는 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시간이 1초일 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1초일 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초일 때 보면은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어떨까 얘들아?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3초일 때와 동일하게 2초당 B0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감소. 자, 그리고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시간당 2초당 1.5B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걸 동일하게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쓸게요.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없습니다. 0입니다. 라고 쓸수 있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은 2초당 B0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때 영역 2의 면적은 2S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얼만큼? 2초당 1.5B0만큼. 그런데 이때 면적은 S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역 2와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XY 평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둘다 자기장은 플러스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B0S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마이너스 B0S라고 하는 것이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은 4분의 1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에 니은에서 하고 싶었던 시간이 1초일 때 P점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4분의 1 B0다라고 하는 것이 4분의 1 I0죠. I0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 아래서 3초일 때 1초일 때 부호가 같기 때문에 3초일 때와 1초일 때의 P점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서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니은의 정답 동그라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디귿 한번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지금 푼 것처럼 동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6초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초일 때 여기죠. 6초일 때를 보면 이번에 역시 헷갈리니까 써놓고 갈게요. 영역 1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 2에서는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영역 3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증가 선생님이 플러스로 보겠다란 얘기고, 감소 마이너스로 보겠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영역 1은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은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증가한다는 의미. 영역 2는 생각할 거 없고 영역 3은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데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시간이 6초일 때도 동일하게 볼게요. 자, 영역 1부터 체크를 하면 자, 2초당 자기장이 얼만큼 증가해? 이번에도 B0씩 증가해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장의 방향이 음이었어요. 자, 그때 영역 1을 포함하고 있는 도선의 면적이 S였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B가 아닌 자기장 영역 2는 변화가 없으니까 0. 자, 그리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고, 그때 2초당
비제로라고 하는 자기장이 감소하는데 그때 영역이 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 플러스니까 이렇게씩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 B제로 S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에서 마이너스 B제로 S라고 하는 것은 요도전류세기가 I제로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호가 시간이 3초일 때와 동일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3초일 때와 동일한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포함된 5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이 문항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직접 연습 꼭 해보시고 18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 역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힌트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라서 문제 읽으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EI제로, I제로, IC인 전류가 흐르고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며 그리고 B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묻는 문제인지 잠깐 생각하고 갈게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의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ABC라고 하는 도선은 모두 직선 전류이기 때문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앞에 상수가 있지만 여러분께 그 상수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하는 힌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 편의상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제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도선에 의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C라고 나왔기 때문에 편의상 IC는 CI0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찾을 수 있어요. 직선 도선에 오른손 엄지를 그대로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 안으면 이네 손가락의 방향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B에 의한 자기장을 지금부터 흰색으로 표기한다라고 얘기하면 B의 아랫방향이 나오는 자기장, 윗방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Q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 R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자기장인데 P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Q점 나오는, R점 나오는, B점 들어가는 자기장. 자, 이렇게까지 체크됐으면 그 다음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Q는 PQ의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죠? 자, 여기에 P에서 A와 B 각각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핑크색으로 표기한다면 B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때 P점에서 A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럼 도선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왼쪽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어떻게? 아래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앞에서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C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 Q점, R점에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표기한다면 Q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 R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노란색으로 표기한다면 이 P, Q, R 모두 C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한다면 나오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편의상 나오는 자기장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자기장은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PQ에 ABC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의 방향이 P는 플러스 방향, 그리고 Q는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PQR의 ABC의 자기장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쓸게요. P, P, Q, R, A, B, C. 자, A 같은 경우 P점까지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세기가 EI0이기 때문에 이때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EB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A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이니까 플러스 방향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Q점 같은 경우 역시 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로부터 여기도 EB라고 얘기하지만 도선으로부터 P와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EB가 됩니다. 자, R점은 거리가 ED만큼 떨어져 있어서 자기장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도선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세기가 I0니까 B. 그런데 A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자, Q점까지는 E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2분의 1 B. 자, 그리고 이때의 방향은 플러스. 자, 그리고 R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1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플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점까지 C의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위에 표기한 것처럼 CI0니까 P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 C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A와 같은 플러스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Q점까지 거리는 총 떨어진 거리가 4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CB. 여기도 플러스. 자, 그리고 R점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CB라고 표현하고 거리 방향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를 위 표에서 얘기한 것은 3B0 플러스 Q점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B0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 Q에서 연립해서 구한다면 B라고 하는 자기장은 그대로 B0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C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R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라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방향 3분의 16B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토대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IC는 4I0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디귿, R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4가 아니라 3분의 16B0다라고 해야 돼서 결과적으로 디귿 오답 체크되면 3번에 있는 기억과 니은만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 방향 그리고 상대적인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설정해서 연습하고 점전하에 의한 전기력 1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라고 문제 읽어보면 점전하 AB를 X축상 마이너스 D 그리고 D에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고 그림 나는 가에서 점전하 P를 X축의 마이너스 D에서 D 사이에서 옮기며 고정할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이 점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와 P가 양전하이기 때문에 P가 A에 가까이 가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B에 가까이 P를 끌고 가도 양전하를 끌고 가도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점전하는 이 그래프에 의해서 바로 음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라는 것을 토대로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라고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다그림에 뭐라고 나왔냐면 A, B, P, 그리고 점전하 C를 X축상 0, ED, 4D, 6D에 고정시킨다라고 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에서 B라고 하는 것을 음전하라고 찾아냈으니까 표기를 하고 힘의 크기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P를 다른 종류의 전하니까 당기는 힘이 있겠죠? 자, 이 힘을 편의상 그냥 B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A와 P는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B보다 A의 힘의 크기에 해당하는 화살표의 길이를 짧게 그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나그래프예요. 이 전기력의 크기 중에 가장 작은 값이 A가 있는 마이너스 D에 가깝기 때문에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B가 더큰 전하량이다라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이걸 더 짧게 그린 거야. 더군다나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 C가 P의 전기력을 작용하여 전기력이 모두 평형을 이뤄서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B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는 A에 의한 전기력과 C에 의한 전기력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C에 의한 전기력은 선생님 쪽으로 A와 같은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양전하 P를 C가 당기는 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는 B와 같은 음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니은 ㄷ을 바로 보겠습니다. 기역, B는 양전하이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음전하라고 벌써 구했죠.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자, B와 C는 P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B에 의한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화살표의 길이로 선생님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더큰 것이 맞기 때문에 니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가에서 B를 C로 바꾸면 무슨 얘기 얘들아? 여기 놓은 이 전하의, 점전하의 전하량을 작아지게 줄였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나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최소값의 위치는 A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D에서의 점전하의 전하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A에서 좀더 멀어져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 오답 체크하면은 이 문항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전기력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20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문자로 짤막하게 표현하면 쉽게 풀수 있어서 먼저 써놓고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자그마치 세 가지입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나올 거고 그리고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주어진 문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량의 M인 물체가 높이가 라지 H만큼 있을 때. 자, 이때 선생님은 P라고 쓸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자, 그런데 이 마찰 구간의 소문자의 위치, 여기 높이, 소문자 H가 있기 때문에 M, G, 소문자 H를 쓰면 선생님은 P'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k라고 쓸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쓸 거냐면, 2분의 1의 k의 d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 u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고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면 1에서 a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d만큼 압축되어 있고 높이가 2h인 지점에 a가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이때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몇이다, 얘들아? ep 플러스 U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문제 중반에 뭐라고 나왔냐면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 이 물체의 속력이 루트 3V라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은 EP 플러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니까 이게 바로 3K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렇게 출발한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던 이 A가 어디까지 갔느냐? OH에 가서 속도가 v로 운동하여 b와 충돌한 후 정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OH가 되었을 때 높이가 그때의 a의 역학적 에너지는 op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u라고 하는 이 값은 3k 혹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p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자, 여기서 U, P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탄성 계수 K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쓴다면 2분의 1의 K의 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의 MG 라지 H라고 얘기해서 결국 K라고 하는 값은 D제곱분의 9 mgh라고 첫 번째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결국 1번과 2번 중 하나일 텐데 두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를 보면

A면은 충돌을 하고 A가 후에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마찰 공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이 경우 B가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2분의 1 V로 출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이 B가 갖고 있는 첫저 평면 2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2m이고 높이가 5h인 지점에 있으니까 CP 플러스 질량이 2m에 속도가 2분의 1V이기 때문에 2분의 1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마찰 구간 1을 통과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찰 구간 1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으로 통과해요. 라고 얘기해요. 자, 등속도 운동으로 통과한다? 무슨 얘기 하더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해. 근데 얘가 증가하지 않는데. 그럼 결국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에 의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높이가 small h, 소문자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구간을 통해서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만큼? EP 프라임만큼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찰 구간 2에서 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문제 마지막. 평면 2에서 B와 충돌 전까지 R자임이 A의 한 일의 6분의 1만큼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R자임이 한 일. 얘를 한번 다시 기억해서 꺼내보자는 얘기예요. 자,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 몇이야, 얘들아? 평면 1에서 평면 2로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K만큼 감소했다라고 해야 돼요. 이 변화량의 크기와 같대. 자, 그러면 이 값에 몇 배라 그랬어, 앞에서? 감소량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1K만큼 감소했다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감소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높이가 2H인 지점에 가서 정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결국 4P 프라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단의 그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P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K 라고 하는 값이 UP 프라임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K를 우리가 P로 표현해야 될 텐데 위에서 여기 표현한 게 있습니다. K는 2분의 3P. 어떻게 구했냐? 바로 이두 개식으로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자, 그렇다면 CP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P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UP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그대로 이 값이 C 플러스 4분의 1 P가 될 것이고 이게 6P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좌변에 들어갈 것이 결국 24분의 41 P가 되고 이게 P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이 문자에서 문제에 주어진 문자로 다시 돌아가서 바꿔준다면 위에 쓰면 41분 나누기 24라는 값에 mg의 라지 h라고 하는 이 값이 mg 스몰 h가 될 것이고 결국 라지 h 나누기 스몰 h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찾고 있는 이 값은 41분의 24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찾았던 상수 k 그리고 h분의 라지 h라고 하는 이 값이 모두 옳게 묶어진 것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량적인 계산을 할땐 실수를 줄이기 위한 이 치환 한번 연습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우리가 드디어 1회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이 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웠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 어렵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서 액땜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선생님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지 유니크한 개념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13번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건 13번처럼 대놓고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요. 보통은 나눠준가 또는 뺀값으로 해서 아니면 그래프로 해서 0보다 크다, 뭐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금속 원소인가 비금속 원소인가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경우 R은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경우 바로 뭐예요? 이거는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에서는 이온이 되었을 때, 양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요 라고 했을 때 우린 빠르게 얘는 금속 원소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14번에서 이거는 제가 개념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태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소, 그럼 우리 빠르게 써야 된다. 누구랑 누구예요? 바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그런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도록 되었냐? 바로 공유 가능한 전자쌍수. 아니 얘네가 분자 내에서 비공유 전자쌍수가 몇이나 되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능한 분자를 빠르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4번과 16번을 같이 보자면 원래는 이 분자를 나타내고 이 안에서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는 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선 이제 16번에 대놓고 전기음성도로 갑니다. 자, 전기음성도가 아까 말했듯이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게 양전하 띠게 라는 문제로 조금 우회적으로 질문했다라면 여기서는요 얘가 탄소랑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만큼이고 얘가 질소랑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만큼이고 누가 더 많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라는 포인트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린이 가장 크다. 그래서 플로린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플로린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전기음성도 커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번 바로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결할 문제는 방금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제가 개념 정리로 무엇을 했냐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갑니다. 다음 원자 더블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서 주어진 애들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 없이 나타내 주었고요. 여기에서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는 뜻은요. 바로 여기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다. 바로 등전자 이온일 때 전자 수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하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힌트 갑니다. WX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요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 반지름과 양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당연히 양.

양이온의 반지름은 줄어들고요. 원자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 비교해 음이온 반지름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금속 원소를 찾을 수 있겠니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금속 원소는 여기에서 주어진 것이 뭐뭐예요? 바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무조건 WX야라는 거 써두고 시작합니다. 자, 정기염 성도는 나머지 Y와 Z 여기가 바로 W와 X 중 하나고 나머지 바로 Y가 Z가 바로 얘네들 비금속 원소에 대한 정기음성도 비교해요. 그럼 산소랑 플로린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정기음성도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Y고 그리고 여기가 Z다. 핵심 개념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정기음성도 커진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결정해 줄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가 Y라는 거 플로린. 홀전자 수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EP5였죠. 그래서 홀전자 수가 하나인데 X가 Y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트륨에 대한 홀전자 수는 하나, 마그네슘 0개. 그러면 플로린보다 작은 애는 마그네슘뿐이니까 얘가 X. 나머지 하나 남은 거 W가 나트륨이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W다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Y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플로린이라고 찾아냈고, Z다라고 하는 건 산소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플로린 더 크다라는 거 압니다. 디귿. 이온 반지름은요, Z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고, X다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진다. 마그네슘이 더 작다. 산소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기역리엔 디귿이 모두 맞으니까 5번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차에도 다룰 예정이지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항에서는요. 딱 보니까 우리한테 빠르게 분자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식을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이건 정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발문 읽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에서 X에서 Z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이주기에서 오택 규칙 만족한 애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근데 우리한테 힌트는 수소랑 X가 또 수소랑 Y가 수소가 YZ가 결합하였을 때 공유전자 상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가능한 공유전자 상수를 써줄까요?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하나요. 그럼 여기 3개 가능한 누구뿐이야? 질소.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질소에다가 수소가 하나, 둘, 3개 붙었네.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개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X 누구야? 질소. 다시 한번 더. 자, 공유전자 상수 2개 가질 수 있는 애? 산소. 그럼 산소 왔어? 그럼 여기 양쪽에 수소 왔네? 그럼 여기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 수 산소까지 포함해서 3개. 그럼 Y는 산소. 이렇게 우리 가준 겁니다. 이제 다가 문제인데요. 다에서는 Y다라고 하는 걸 산소까지 찾아냈어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래요. 산소가 중심 원자였으면 가능한 거는 최대 지금 몇 개? 3개였거든요? 그런데 4개래요. 그래서 Z가 중심 원자구나. 그럼 Z가 중심 원자이고, 그러면 이때 수소라는 애는 Z에 지금 붙어 있을 거고, 그러면 산소라는 거 붙어 있으려면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겠다. 그럼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그리고 H랑도 결합이 가능하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4개니까. 하나 더 H가 왔을 때 가능한 애, 누구예요? 공유전자 상수? 4개 가능한 애, 바로 탄소입니다. 그래서 Z는 누구다? 탄소구나라는 거 찾아냈어요. 기억. 다에서 중심 원자는 Z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죠? 네,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다 더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1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갑니다. 비공유 전자 상수는요, 나와 다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도 비공유 전자상 나타내는 애가 산소뿐이고요. 다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산소뿐이에요. 탄소랑 수소는 비공유 전자상이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 산소 하나씩으로 있으니까 같겠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가지고.

네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수 있는 거는 바로 탄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탄소다, 탄소면 바로 공유전자상 수네 개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상 수는 탄소는 없다,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를 빠르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거는 수소와 여기 있는 애들, 플로린과 탄소, 질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나왔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단일 결합하는 무언가와 만들 수 있는 분자들을 나타내라 라는 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14번을 잘한 친구들은 15번에서도 수월하게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번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라는 걸 대놓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기 오태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예요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딱 후보로 추려냈고, 여기서 가능한 애들이 공유전자상 수 뭐뭐뭐 있지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이번 여기 문제에서는요, 딱 탄소, 질소, 산소라고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차이. 그리고 여기 문제에선 중요한 건, 여기 나타나 있는 구조식에 있는 이 선, 결합선은요, 단일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림은 수소와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 구분 없이 나타내었다. 윗줄이죠.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 구분이 없다. 자, 그리고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태 규칙 모두 다 만족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만 빼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공유 가능한 전자상수 한번 나타내 볼까요?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다. 그러면 가를 가서 봤더니 일단은 그 누구도 공유 전자상수를 하나만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 Y라는 애는 2개여야 돼요. 그럼 X라는 애는 최소 지금 3개고요. 그래서 이대로 나로 갔더니 X라는 애가 최소 3개야. 그러면 Z는 4개 해야 되는데, 그럼 4개가 가장 큰 애였고 최소가 2개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픽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 X라는 건 공유 전자상수 3개 가능한 질소, Y라는 건 2개 가능한 산소.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건 질소. 그럼 4개 가능한 Z는 탄소겠다라고 찾아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4번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공유 가능한 전자상수를 빠르게 판단해 주시고, 누가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넣어주면 된다. 기억 갑니다. X다라고 하는 건 산소이다? 아니죠. 질소이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니은, 공유 전자상수분의 비공유 전자상수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에서는 질소가 있습니다. 공유 전자상수는 3개가 가능하지만 비공유 전자상수 하나 있고요. 산소라는 건 지금 2개가 있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상수가 3개, 여기에서 비공유는 질소 하나에 산소 2개에서 3개입니다. 그럼 나에서는요, 공유 전자상수가 4개고요.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상수 갖는 애는 질소뿐이기 때문에 하나요.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래서 4대 1이 돼요. 그러면 얘네가 4대 1이네. 그럼 4대 1, 가가 나의 4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D극 갑니다. 결합각이 중요하다. 이 결합각이다라고 하는 건요, 보통 비교를 할때 우리가 선형이면 180도로 가장 크거든요. 그럼 선형을 갖기 위해서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근데 가에서는 지금 어때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살짝 처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선형이 아니다. 그럼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서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없네. 그럼 선형이네. 그럼 누가 더 크다? 가보다 나가 더 크다. 근데 가가 나보다 크더라도 있으니까 틀렸구나. 나가 더 커야 된다. 답은 그래서 1번 니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구조식을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들이 아 바로 14번과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주고 나서 맞춰보시오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 그리는 거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요. 결합과 몇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애와
그럼 아닌 애를 비교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애, 선형, 직선형,

것이도 아니네, 구분형.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확신을 찾도록 중심원자의 비공전자성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얘네가 직선이 될수 있는지 아래로 처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더 연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음성도인데요. 바로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에 의해서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전기음성도였습니다. 자, 전기음성도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2주기에서요.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진다. 우리는 바로 이 플로린이 가장 크다라고 했고요. 이 플로린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옆에는 산소, 옆에는 질소, 옆에는 탄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커져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해볼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전기음성도 차이에 대한 값은 알수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 정도 차이 나니까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싸워온 게 뭐냐면 14번, 15번, 16번 모두 다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내가 분자 구조를 잘 그려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연습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자, 표는 플로린과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14번에서는요, 표는 수소와 이중의 원소로 구성되는 분자였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건 수소와 뭐 탄소, 질소, 산소, 아니면 플로린과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식으로 구성된 분자를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로린 또는 수소를 넣었을 때 가능한 그림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읽을게요. X에서 Z는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가나 다가 탄소, 질소, 산소와 플로린과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누군지 먼저 맞추고 가야 기억력 티그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힌트는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어야 돼요. 아까 바로 15번에서요, 디그 선지에서 결합각을 물어봤을 때 제가 중심원자 비공전자성 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도 동일해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누군가는 탄소와 플로린이 만났고, 누군가는 질소와 플로린, 누군가는 산소와 플로린이에요. 그럼 탄소라는 건 공유전자성 수 가능한 건 4개죠? 그래서 플로린 4개 오고, 질소는 공유전자성 가능한 거 3개, 그래서 플로린 3개 오고, 그럼 산소라는 거 공유전자성 2개 가능하니까 플로린 2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셨죠? 제가 이제 나타내 볼게요. 탄소라는 건 비공유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로 얘네가 동등한 결합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이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줬을 때 0이다라고 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텀보다 0이다. 다시 말해서 무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질소는요, 비공유전자성이 하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플로린 3개가 왔을 때 아래로 축축 처진다. 삼각불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대칭구조가 아니다. 비대칭구조다. 그렇다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극성 분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산소죠. 산소는 비공전자성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럼 얘가 두 개나 있어? 그럼 당연히 플로린이 양쪽으로 처진 구분형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라 구분형 구조,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구조, 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나왔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렇다라는 건 무극성 분자를 찾아라라는 건데 우리가 무극성 분자는 그림을 그렸을 때 바로 정사면체 구조를 띠는 누구다? 바로 CF4다. 그래서 여기 C, 여기 C 자리에는 숫자 4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플로린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전기음성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 바로 이 Y다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럼 나머지를 이제 찾아볼 건데요. 가와 나는 X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서 0.5만큼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산소와 플로린 차이가 더 작죠? 여기 X, 여기에서 0.5만큼 추가해주면 되겠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수의 전기음성도 차를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라고 하면 직선 딱 그려주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주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요, 플로린과 산소에 대한 X만큼 차이. 그래서 여기가 O, F2. 자, 그럼 나에서는요, 더 벌어졌다. 그래서 여기 질소. 그리고 여기에서는 F3.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기어, A와 B 비교해 볼까요? A라는 거 2, B라는 거 3이니까 당연히 B가 더 크다. 틀렸다. 니은 갑니다. Y라는 거와 X 플러스 0.5에 대한 수치는 몰라요. 하지만 뭘알수 있냐면 적어도 이 Y와 X 플러스 0.5를 비교하면 Y가 더 크다는 건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다. D극 갑니다. 가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다. 이건 OF2였기 때문에 바로 구분형 구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럼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답은 입, 디귿, 아, 니은만 맞네요. 디귿만 맞으니까요.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기역과 디귿이 틀렸네요. 근데 제가 맞았다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17번을요, 쉽게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H와 하이드륨 이온 농도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가볼까요? 하이드륨 이온이 있어요. 자, 여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래요. 근데 제가 얘를요, 희석시켜서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pH 가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pH가 2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라고 할때 pH는 3이다. 증가했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얼만큼? 1만큼이요. 그러면 우리가 pOH로 가지게 되면 여기가 12고 여기에서 1만큼 감소해서 1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우리가 HCl 수용액이다라고 했을 때 HCl 수용액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희석이 됐어. 농도가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럼 pH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pH는 증가합니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pOH를 물어보면 얘네들은 감소해요? 증가요? 감소합니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가 가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수산화 나트륨일 수도 있고 염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건 얘가 하이드륨 이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얘네들이 희석이 되었다? 농도가 지금 묽어졌다? 농도가 작아졌다? pH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생각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제가 방금 써준 것처럼 한번 연습 쭉 해보시고, 이 연습을 할 때는 하이드륨 농도로 제가 지금 했지만, 수산화 이온 농도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떠오르지 않아요. 개념 한번더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어보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도에서 물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나는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 하나는 염화수소다. 일단은 찾아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읽어보니까 간은 10ml에다가 물을 넣었습니다. 자, 희석을 시켜줬더니 pH가요, 기존의 가보다 1만큼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만약에 얘가 하이드륨 이온 농도였죠? 만약에 희석됐죠? pH 증가해야 돼요. 지금 왜 작아진 거야?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pOH를 써놨는데요. 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자, 반대로가 뭔지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로 가봅니다. 자, 하이드륨 농도가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제곱이었고요. 얘가 만약에 희석했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요. 그럼 pH 몇이 돼요? 여기에서 얘는 지금 pOH로 가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하기 빠를 것 같아요. pOH 몇일 것 같아요? 2. pOH 여기는 3, 1만큼 증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pH예요. 그럼 몇이에요? 12. 그럼 여기서 pH 몇이 돼요? 얘는 11이요. 이게 증가해요? 감소해요? 1만큼 감소합니다. 다시. 물을 넣어서 pH가 작아졌다. 하이드륨 이온일까요? 아니면 수산화 이온일까요? 바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요? 희석이 되어서 작아졌으면 pH는 어떻게 된다? 얘가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보다, 아, 얘는 가라는 거,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구나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나라는 거 자동으로 누가 된다? 염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 희석하였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건 pOH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하지만 pH로 물어봤기 때문에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pH와 pOH 관계도 당연히 생각해 내야 되지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거, 하이드륨 이온과 pH 관계, 수산화 이온과 pOH의 관계,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서 개념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와 나에 대해서 어떤 수용인지 찾아냈으니까 pH, pOH까지 찾아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에서는요, pH와 pOH 차이가 지금 8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해석을 해주면, 아, 요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바로요, 우리가 pH와 pOH가 여기에서 중성이면 7, 7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들 차이가 딱 2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한쪽만 2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선 1만큼 감소할 때 다른 한쪽에 1만큼 증가해서 차이값이 두 칸이 돼서 2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H가 1만큼 감소해서 6이 되고요. pOH가 1만큼 증가해서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산성인가 염기성인가 판단을 했으면 바로 우리 나라는 건 산성이야? 그럼 pH가 pOH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판단이 더 쓰면 바로 이 차이값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6 됐고 8 됐죠? 이 차이값이 2가 되도록. 그럼 우리 이번에 차이값은 8이래요. 그럼 정확히 반반 감소되고 누군가는 증가해야 되니까 나누기 2해줘서 누군가는 4만큼 증가, 누군가는 4만큼 감소해야 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우리가 pH, pOH는 나에 대한 걸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이 염화수소이기 때문에 pH가 pOH보다 작아야 돼요. 7에서 4만큼 빼줬으니까 3, 여긴 7에서 4만큼 더해줬으니까 11. 그래서 얘네들 차이는 8이 맞고, 그 얘는 3과 11로 해서, 아, pH가 pOH보다 작으니까 산성 용액도 맞고, 이렇게 다 찾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뭐가 있냐면, 수용의 부피가 가대나는 2배니까 2대1이고요. 몰 농도도 줬는데 가대다가 10대1이네요? 어떻게 우리 구해야 될까요? 바로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그럼 염화수소다라고 하는 건 수소인의 농도로 우리가 접근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염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염산에서 농도는요, 바로 pH. 얘에 대한 하이드륨 농도는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건 수산화 이온 농도 관점으로 가져야겠죠. 얘네들이 몇대 몇이다? 바로 10대 1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이드륨 농도가, 바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10배가 커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그럼 여기가 지금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를 통해서 수산화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라고 찾아냈으니까 pOH는 2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14 돼야 되니까 pH는 12요라고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기억 갑니다. 가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찾아냈죠. 바로 희석시켰어. 물을 넣어줬더니 pH가 작아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염기성 수용액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니은 갑니다. 가의 pH 12, 나에 대한 pH는 3. 그 둘이 더해주면 15 아닌가요? 12 더하기 3은 15? 그래서 틀렸다. 디귿 갑니다. 이번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피비 2대1이 주어졌구나. 실제로 부피를 몰라도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2대1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요,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 자, 나에서는요, 바로 수산화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의 제곱, pOH를 활용했고요. 부피비는 지금 2대1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 줬을 때2 곱하기 11과 2 차이는 9죠? 그럼 9제곱인데요? 8제곱이다. 그래서 틀렸다. 2 곱하기 10에 9제곱이다. 답은 기억 1번만 맞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게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ml에 물을 넣었다, 희석시켰다, pH가 작아진다, 수산화 나트륨인가, 염화수소인가.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더 혹시나 지금 썼던 친구들은 확인하시고요. 옆에다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적정 실험이고요. 이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소 이온과 그리고 수소나 이온이 같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5도에서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지향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X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선 주어진 정보는 아세트산에 대한 분자량, 그리고 25도에서 식초의 밀도가 d g/ml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분자량이 주어졌다라는 건 보통 질량을 구해라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갈 건지, 질량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통일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봤더니 가 식초 10ml에다가 물을 넣어 수액 50ml를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쭉 읽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수소이온과 수소나 이온에 대한 같다라는 거를 가질 건데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지, 용질의 양을 할 건지, 내 질량을 바꿀 건지, 어떤 것이 지금 좋을 건지 빠르게 판단하는 눈 키워보도록 할게요. 식초 10ml에 물을 넣어 수용액 50ml 만들었고요. 가에서 만드는 거 20ml에 지금 뭐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50분의 20이니까 5분의 2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용질의 양으로 갈 거야. 수소이온의 양. 그러면 5분의 2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 여기다가 페놈프텐 용액 두세 방울을 넣고요. 그리고 0.1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합니다. 다시 한번 더. 0.1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을 했고요. 그때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한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는요, 바로 40ml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 몇이다? 0.1 몰 농도 곱하기 40ml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밀리몰로 구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에 만 3제곱 해주면 몰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가 바로 수소이온이랑 같아지는 건데 중요한 건 수소이온은 실제 이 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5분의 2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제가 안 써놓고 보류할게요. 그래서 적정한 결과로부터 구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지량은 x g이래요. 실제로 식초는 10ml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앞에서 아까 자료로 준게 밀도가 d g/ml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질량은 10dg인 겁니다. 그럼 얘가 10dg이야? 그럼 다시 1g에 x g이면 여기다 곱하기 10d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한 수소나 이온에 대한 이 몰이라는 건 사실은 10dg에서 5분의 2배를 해준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5분의 2배를 해준 게 바로 얘네들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몰이에요. 질량이 아니라 몰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분자량 6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분자량 처음 시작할 때 질량으로 갈 건지 뭘로 갈 건지를 결정해줘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선 지금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전 질량으로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0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약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해 주니까 여기 5, 2, 4. 여기가 지금 4dx가 되었어요. 그럼 얘가 바로 4dx랑 같다.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x였죠? 그럼 우리 나머지 넘겨볼까요? 그럼 x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4d를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합니다. 4 없어진다 10, 0.1 곱해준다 아예 없어졌다. 그래서 얘네들은 100분의 몇이다? 6이고 d가 남아있다. 그래서 d 내려줍니다. 자, 그럼 한번더 약분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2로 약분하니까 50t분의 몇이다? 3이다라고 찾아냈습니다. 50t분의 3? 바로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지금 질량으로 가고 있는가, 뭘로 가고 있는 건가, 혹시 분자량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내가 밀리몰로 가고 있는가, 뭘로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단위 환산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죠. 내가 5분의 2배를 놓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고려해줘서 곱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서 했지만 여기서 보통 사실 재풀이는 보통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2분의 5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다면 아마 5분의 2배보다는 2분의 5배로 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취했다는 걸 고려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마지막 전체에다가 5분의 2배를 한 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더 정리해 보시면서 중화작정에 대해선 수소이온과 수소나일 같도록 하지만 질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g인가 10g인가 몇 g인가 그때 기준이 몇인가를 가지고서는 원래 얼만큼 있었는가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화작정 문제입니다. 이 중화작정 문제, 중화반응 문제입니다. 이 중화반응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주어진 자료가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 자료는 정말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X 음이온과 그리고 Y 음이온의 양, 그리고 나트륨 이온의 양인데, 여기 2 곱하기가 들어가 있어서 자료가 특이한데?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이 5대 10대 13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얘가 괜히 2 곱하기를 한게 아닐 거야.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지? 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X 모유농도 HX 수용액과 Y 모유농도 H2Y에 대한 거. 자, 그리고 0.2 모유농도 수소나 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소나 나트륨의 모유농도는 실제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얘가 10ml다? 그러면 둘이 곱해줬을 때이 밀이 뭘로요? 실제 값이 딱 정해져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때 혼합한 용의 가해사다에 대한 자료고, 가해사다의 액성은 모두 다르고요.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일단 액성부터 묻고자 하는 것 같아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한테 이게 왜 줬는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봤더니, 일단 산수용액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수소이온과 그 구경꾼이요. 1가 수소이온, 1가 음이온, 1대1로 있어. 바로 1가산입니다. 하나의 화합물에서, 하나의 산에서 수소에 하나 내보내고 있네.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요,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 바로 얘는 2가산. 그래서 수소이온 두개 내보낼 때그 구경꾼이 하나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 하나 나올 때 구경꾼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양은 수소이온의 양과 같아, 음이가. 근데 Y2-는 얘가 두개 나올 때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배를 해주면 뭐가 돼요? 얘도 그이 산수용에서 나오는 수소이온의 양과 그 구경꾼이온에 대한 양을 맞춰준 거예요. 두배 함으로써. 원래 2분의 1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일부러 두배 해준 거야. 너네 지금 같게 만들어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얘네들 넣어준 수소이온에 대한 양을 알려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혹시 밑에는 수소나 이온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나트륨 이온, 1가 양이온, 수소나 1가 음이온 1대1이죠? 맞아. 그래서 여기 수소나 이온 하나 나갈 때, 수소나 이온 하나 나오는 거야. 수소나 이온 하나 나올 때, 나트륨 이온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수소나 이온의 양과 같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중성이라면 수소이온의 양과 수소나 이온이 같겠죠? 그럼 얘네들 비율이 몇이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그럼 비율이 1이 있는 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면 수소이온이 많다란 뜻이네. 그럼 수소이온이 많다란 뜻은 뭐예요? 아, 얘가 산성이구나 라는 뜻이네. 자,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수산화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니까 염기성이다 라는 뜻이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5대 10대 13인데 상대적으로 가장 큰 애가 뭐다? 산성. 얘가 지금 산성이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 작은 애가 중성일 것이고 가장 작은 애가 염기성이겠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럼 중성이라면 원래 이 비율은 몇이 돼줘야 돼? 1이 돼줘야 돼. 그래서 얘네 실제 값은 10으로 나눠준 값이 뭐다? 실제 값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는 10분의 13,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 갑니다. 다는 산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찾아냈죠. 니은 가보도록 할까요? X값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이온의 양도 구해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인 해석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은요, 모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수월해요. 모두 다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나트륨 이온이 지금 이 미리몰만큼 있다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이 미리몰이랑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게 맞아요. 그럼 얘가 2 미리몰이야? 그럼 얘가 1 미리몰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얘네는 1 미리몰만큼 있었네.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없네. 그래서 수월하게 1대 2, 2분의 1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와져 있었다. 그때 모든 이온의 양은요. 1가산과 1가 염기에선 과량으로 존재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빠르게 우리 떠올려 보면은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10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경꾼 이온이 똑같이 1대1로 있는 1가산 1가 염기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똑같이 얘가 10개의 X-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온 애가 누구냐면요. 이번에 나트륨 이온 5개.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도 똑같이 5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들어와서 수소이온 5개랑 반응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5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치워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 거에 대해서 모든 이온 양이 결정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1가산과 1가 염기 중에서 바로 이 미리몰의 수산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과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양을 따라가줘야겠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2 미리몰이야? 수산화 이온도 2 미리몰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2배 해주면 얘는 사실은 4 미리몰이 돼줘야 되는 애예요. 하지만 실제에서 4분의 1배를 해줬구나. 그걸 가지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나에서 누구를 결정할 거냐면 H2Y를 결정해 줄 거예요. 왜냐면 중성이다 라고 했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10ml 때 2mmol이야? 그럼 40ml 때 4배 해주니까 2, 4, 8. 자, 그럼 여기에서 10ml 때 1mmol이야? 2배 해줬으니까 2mmol이야. 그러면 8 수산화 이온이 있고 이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나머지 수소이온 6개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써주는 건 이 화합물에 대한 개수를 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6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화합물은 그거의 반인 뭐다? 3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3입니다. 10mmol에 10ml에 3만큼 있어. 3mmol만큼 있어. 라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배 해줬다. 얘가 몇이에요? 6. 그럼 여기에선 얘네가 다시 반절 1. 그래서 사실은 이 V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구해도 돼요. 우리가 산성이기 때문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건 바로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 2개, Y라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배 해줘야 돼요? 3배요. 그래서 얘가 18.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 하나, X음이온 하나니까 2배 해주니까 2. 더해주면 몇이나? 20이 됩니다. 그럼 전체 모든 이온의 양은 얘가 20이 되어버려요. 그럼 얘가 20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20인가? 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4분의 1배를 해준 값이 바로 N이다. 똑같이 여기도 4분의 1배 해준 것이 N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5N이다. 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내기로 했던 거 바로 이 X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ml에 1mmol이다. 얘는 0.1몰 농도다. 그래서 X는 0.1몰 농도로 가줘야 되고요. 디귿이다 라고 하는 거, Z는 O다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바로 이 가나다에 대한 액성이 다르다라는 힌트를 얻어냈고요. 그 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었네. 그럼 수산화 이온과 수소이온이 같을 때가 바로 중성이니까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딱 중성이다. 1의 값을 가져야 돼. 10으로 나눠주자 라고 해서 산성과 염기성과 중성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냈으니까 나머지 애들 모든 이온의 양을 결정할 때는 바로 여기서 과량으로 있는 애로 결정을 해주었고요. 그 과량으로 있는 애를 결정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서 N과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계산한 값과는 달랐다. 그래서 4분의 1비를 해줘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산이 나타낼 때는요, 우리 아까 이가산이라는 건 수소는 두개 내보내지만 구경꾼이는 하나 내보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화합물을 나타낼 때는 수소이온의 양과 같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절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온의 양은 세 배를 해줘야 됐죠? 수소이온 2, 그 구경꾼이 1.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2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3배를 해줘야 됐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더 해결해 보시면서요. 항상 주어지는 이 표에 있는 자료는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한테 지금 주고자 하는 정보 뭘까라는 걸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기억과 디귿 다 3번 됐고요. 마지막 문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식 문제고요. 화학 반응식은 저번 시간에 2번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습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한개 반응물을 가지고선 반응 계수 맞춰보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반응 계수를 지금 A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한개 반응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에 대해서 한개 반응도 활용하긴 해요. 하지만 저번에 이야기한 전체 기체 밀도를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전체 기체 밀도는 제가 평균 분자량을 접근했지만 여기서는 부피비를 활용할 거야라는 거 힌트 싹 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의 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한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 반응에 A에 대한 반응 계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 가는 실린더에 넣은 BW g에 밀도가 XD g per liter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실린더에다가 A10W를 넣어 주었더니 밀도가 12D g per liter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는 나에다가 BW g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D g per liter가 되었고요. 주어진 조건 두 가지 중요한 거 갑니다.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은 다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표현하기 쉽도록요. 전체 기체의 양분의 이 C에 대한 양이요. 바로 다, 나와 다로 되어 있죠. 나대다로 갈게요. 나대다가 바로 1대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가 두 배라고 했으니까요. 1대2다라고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주어진 건 뭐냐면요. 다에서 C의 양은요.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의 4배다. 여기서 누가 남아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C와 했을 때 1대4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거 뭔지 보고 갈까요? 자, A라는 거 구하래요. 반응 계수, X라는 거 밀도, 그리고 A와 C에 대한 분자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더니, 오, 얘네들 가나다에서 딱 전체 기체의 밀도가요, 나와 다는 써 있고요. 가나다에서 다써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체 기체 질량이에요. 여기에서는 W g, 여기에서는 10W g 추가됐으니까 11W g. 그러면 이제 다에서는요, 바로 얘네가 W g 또 추가됐으니까 12W g이에요. 여긴 11W g, 여기 12W g. 그러면 우리는 부피다라고 하는 건 바로 밀도분의 질량이다. 그럼 11분의 11이니까 1, 여기 12분의 12니까 1. 부피비가 1대1이다.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아,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활용해서 반응 계수 찾아볼 건데요. 만약에 A가 한개 반응물이면 B가 곧 C가 돼야 되니까 B가 사라지고 나서 C가 생성될 때 바로 얘네들은 부피 변화가 1씩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부피 변화가 없어야 돼요. 반응 계수가 1씩 증가하는 반응이니까 그 비례관계로 우리가 부피도 증가를 해줘야 돼. 하지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B가 한개 반응물이라면 바로 A가 곧 C가 되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 계수가 2가 되겠네.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해석도 할수 있냐면, 부피 변화가 없어?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반응 계수 이제 같다라는 거 찾았어. 자, 그러면 W 넣어준 게 B가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B가 여기서 반응해서 생성된 C의 양, B가 여기서 사라져서 생성된 C의 양은 같아요. 하지만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 C에 생성된 양은 1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전체 기체 부피는 지금 사실 여기 써져 있는 건 전체 기체의 양인데 제가 전체 기체 부피로 나타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 기체의 양은 사실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 관계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한 부피가 지금 같네. 그래서 이 C에 대한 양이 1:2다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체 기체의 양은 C의 양이다라고 하면서 부피를 써서 뭐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은근슬쩍 바꿔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분자수로 부피비를 비례관계다라는 걸 여기서 활용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선 이야기를 또 해볼 거는 A와 C가 1:4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써서 해결 한번 해볼까요? A와 C가 1:4로 존재해요. 요거 잘 기억해 두면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우리는 이 A와 B가 반응해서요.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반응이 다해서, 다 완결됐을 때 다해서 알수 있는 건 A라는 거 지금 1몰 남아있으면 C라는 거 3몰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다고요. 여기에선 전체 반응. 그냥 가와 나 여기 넣어준 거를 그냥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C라는 건 전체 반응 다해서 4만큼 생성됐고, 그럼 A라는 거 4만큼 썼으니까 원래 얼만큼 있었다? 5만큼 있었고, 그럼 2:1이니까 B는 2만큼 반응했고 남아있지 않으니까 2만큼 지금 있었네. 근데 2만큼 있을 때 바로 B라는 건 2W가 들어간 거고, 이 A라는 건 5만큼 있을 때 10W만큼 있었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질량이다. 그럼 얘가 사실은 5가 아니라 4만큼 쓴 거잖아요. 그럼 4만큼 있었을 때는 얘가 몇 W다? 8W다. B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 반응할 때 2W. 그때 얘가 지금 3몰, 얘가 지금 2몰인 거죠? 그때 그러면 C에 대한 질량은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바로 10W입니다. 그럼 우리 다 찾았어요. 뭘 찾았냐고요? 바로 질량 찾았지? 몰은 바로 4:2:4로 이 A랑 C는 같지? 그럼 분자량은 그냥 우리가 8:10, 4:5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과 후는 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반응 전에 지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여기에서 A의 지금 1몰에 해당한 거 2W만큼 빼주고 실제는 8W 모두 다 반응 참여했고 B에서는 2W 모두 다 참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C에 대한 질량은 10W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A에 대한 거2 찾아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찾아내면 될까요? 바로 이 밀도 X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나와 다에서는 부피는 어차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에 대해서 5몰이다라고 하면 여기 부피는 몇이 돼야 돼요? 5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거 활용해주면 여기도 그럼 5가 돼줘야 돼요. 사실 5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C가 아직 이만큼 생성이 안된 상황이고 A라는 건 이만큼 반응 안 했기 때문에 A가 3몰, C는 2몰 있어서 5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1몰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가에서는요, W만큼 B가 있었고, 그때 해당하는 건 저희가 1이라고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만큼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밀도비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게 되면, 5를 없애주면, 5대, 여기 11: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란 값은 몇이다? 바로 5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 사라진 건 몇이다? 2분의 1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분의 1이다. 단몇 번이에요? 바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거한번더 복습하고 우리 복습 청해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 제가 활용했던 거는요. 바로 이 부피분의 질량, 이 밀도비를 활용했는데요. 밀도비에서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게 지금 부피비가 1:1이야. 부피 변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냈던 게 바로 반응 계수 A와 여기에서 C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바로 이 문제는요, 수능 특강에서도 우리한테 부피 변화가 없는 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활용해서 반응 계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쭉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부피 변화가 없어.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서 A라는 거 찾아냈고, 동시에 B가 한계 반응물인 거 찾아냈고,
그러면 B라는 건 WGM, WGM 계속 똑같이

똑같은 양으로 반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할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씨가 동일한 양만큼 생성이 되었을 텐데, 나에서 다로 갈 때, 나의 생성된 양이 다에도 갔기 때문에 총 씨의 양은 1대2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1대2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전체 기체의 양인데, 은근슬쩍 부피비로 바꿔놨고요. 이제 우리는 분자수와 부피비는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나중에 남아있는 거 1대4다, 역으로 올라갔다, 그 질량에 해당하는 모를 우리가 가정하였고, 그래서 분자량비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밀도비 찾아봐라고 해서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냥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분자수다라는 거 1대 5대 5다라는 비례관계 활용해서요. 여기 들어가는 거 5밖에 없네라는 걸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실 때는요. 내가 전체 기체 밀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가 여기에서 주어진 부피 변화가 없을 때 반응 계수를 찾아낼 수 있는지, 동시에 한개 반응물을 해석함으로써 생성된 C의 양을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분자량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더 차근차근 연습해 보면서, 어디서 나는 부족했더라, 어디서 나는 조금 보완해야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유니크 복습 창이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부터 가볼까요? 17번은 제가 아까 옆에다가 열심히 써줬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pOH와 그리고 수소나 이온에 대한 농도 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써줬던 건 pH와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희석하였을 때 pH가 감소했다라는 건 여기에서 HCl 농도인가 아니면 수소나 나트륨에 대한 이제 수용액인가 누구의 농도 변화에 의해서 pH가 감소하였는가,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시 10의 마이너스 제곱 몰 농도가 희석했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pH 변화, pOH 변화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pH 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pOH 변화를 꼭 확인해 주면 좋겠죠. 19번입니다. 중화 반응에서는 염기에 대한 구경꾼 이온과 산의 구경꾼 이온에 대한 비율로서 수소 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의 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뭐였냐면, 이과산에서는 두 배를 해주고 구경꾼 이온이 있는 거를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더 봐주시고, 얘네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산성, 중성, 염기성을 찾는 데 하나의 힌트가 되었구나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가요, 제가 저번 시간에 화학식량과 몰에서 다뤘던 거랑 또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 주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W다? 바로 이 질량 보존에 의해서 우리는 각각 실린더의 질량을 알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무엇을 알수 있었어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바로 이 반응 계수에 대한 힌트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한번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문항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1강과 2강을 통해서 한번더 복습하시고, 제 2회 실전 모의고사 30분 동안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만점 맞을 때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를 연결해서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갈게요. 자, 57번부터 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수능에서 두 문항이 나오면 한 문항은 이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양적 관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문항의 단점들,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문장이 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이런 문제들은 독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부터 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식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g 안에 이만큼 있다. 1g 안에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100을 갖다 곱하면 이게 이제 프로테이즈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A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800W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100X%가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50ml에서 100ml를 만들어요. 두 배를 희석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지널에서, 그러니까 얘를 100ml로 물켰다가 내가 이걸 10ml만 쓴다는 거, 10분의 1만 쓰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오리지널에서 내가 5ml만 사용하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바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자, 볼게요. 자, 봐보세요. 자, 첫 번째 나에서 만들어진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요 퍼센트를 몰 농도로 변환하는 공식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화학식량분해. 자, 10AD 공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800W% 밀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DA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저걸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막혔을 때 데이터를 찾는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50ml였는데 이걸 100ml로 바꾸겠다는 건 이 농도를 절반으로 꺾어버리겠다는 뜻이야.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 쓰겠다는 얘기냐면 10ml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오리지널 버전에 5ml만 쓰겠다는 말이랑 아니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둘 다 좋은 풀이니까 잘 비교해보면서 쓰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내가 사용한 어떤 H+의 몰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밀리몰이 되겠죠. 밀리몰. 자,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찾겠죠. 0.2만큼 썼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0.2 곱하기 얼마만큼 사용했냐면 10ml만 썼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여기 10ml 썼다. 그럼 여기도 밀리몰, 여기도 밀리몰인 거니까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DA분의 DB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일단 여기 보니까 DA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온 학생들은 여기서 계산을 섣불리 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약분될 존재라는 것들을 앞에서도 했었고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자, 라에다가 한 번 더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라는, 자, 지금 보면 몇 밀리냐면 40ml. 지금 요 아이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40ml에 물을 넣어서 100g에다가 그 중에 5분의 1만 쓰겠다는 얘기야. 요런 식으로 질량이 결부되면 이건 몰 농도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이 결부되면 원칙대로 푸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잠깐 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100g 동그라미 쳐볼게요. 100g에서 결과적으로는 5분의 1만 쓰겠다는 건 이 오리지널에서 5분의 1만 쓰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얘기는 얘를 8mm 쓰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몰농도와 부피 간의 관계인 거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화학식량분해. 화학식량 어디 있어요? 이제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자, 화학식량분해 10AD. 자, 공식이 얼마냐면 100X에요. 100X% 곱하기. 자, 밀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DB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자, 거기다 곱하기. 얘를 몇 mm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40mm에 5분의 1만 쓰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8mm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H+의 밀리몰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찾게 돼 있죠. 0.2. 자, 얼마만큼 썼다라고 했냐면 저기 보니까 30만큼 썼다라는 얘기를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지금 DA분의 DB인 거니까 그냥 이걸 나눠.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나누면 모두가 약분이 돼요. 근데 문제가 DB분의 DA가 되는 거니까 뭐 다시 쓸 겁니까? 아니죠. 썼다가 역수를 취하면서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얘기들이니까 이게 약분되는 거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약분이 이거 쓱쓱쓱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 값은 8W가 남게 돼요. 8W가 남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 5가 남죠, 5. 5가 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약분. 이런 식의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남을 거냐면 이쪽은 우변은 3분의 1만 남게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dA분의 x 곱하기 db예요. 아, x 곱하기 db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dA는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는 이런 미지수 빼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뒤집어서 맞게 가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요렇게 해야 시간 안에 풉니다. 이제 시험지는 지금 여러분 요만큼만 구동이 돼야 돼요. 다음. 58번. 자, 이것도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좀, 패턴이 좀 반복이 될것 같은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대각선을 치면서 가야 됩니다. 아, 여긴 지금 용액이 3개 섞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지가 되죠. 문제는 모든 이온인데 여기는 무조건 구경꾼이 세 개는 다 있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다는 건 그렇죠. 알짜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중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 부분이 현재 중성이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1대 1대 3이군요. 한줄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존재하는 구경꾼을 요런 식으로 써주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NA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비율이 1대 1대 3인 거니까 얘 혼자 얘기 그럼 최댓값을 놔주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툭툭 치면서 가면 돼. 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NA가 3인 거니까 요 자리에 3 써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 1인 거니까 요 자리에 써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냐면 이제 요렇게 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B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더 이상 못 풀겠네요. 못 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몇대몇대 몇이냐면 1대 1대 3인데 지금 보니까 아하. 3하고 3만 섞었네요. 그러니까 a-1가와 b2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r자 이온이 무조건 h+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비율상 몇대몇대 몇인 거냐면 1대 1대 3이 되게끔 조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1대 1대 3이 되려면 여기 혼자 플러스인 거니까 3 맞춰주고 1대 1대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실제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긴 1이 되는 겁니다. 저기까지. 그럼 H 플러스 누적이 돼서 3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 B가 1인 거니까 요 자리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이제 더 이상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농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농도와, 그 다음에 이 농도를 비교해보면 이거의 두 배군요. 그러면 B분의 2. B분의 2가 A분의 1과 관계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B는 2A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2A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고 그럼 여기는 2A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어? 이거 똑같네. 1, 1. 그럼 여기도 2A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C는 2A네. 그럼 이 자리가 2A라는 거 확인하고 2A당 3 있으니까 이 자리는 3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죠. 자, 뭐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군요. 자, X분의 Y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X는 X분의 X는 얼마냐면 2A분의 1 농도가 되는 거고요. Y는 2A분의 3이네요. 그럼 2A분의 3인 거니까 바로 암산으로 약분이 돼서 3이 될 거예요. 3 곱하기 자,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B의 이온, 분모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존재하는 NA 플러스, 또 여기네요. 얼마냐면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이제 9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답은 4번의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 역시 우리 싱크 비교해 보시고,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그 PPT 위에다가 쓰면 숫자가 좀 겹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 이쁘게 안 쓰고 여기다 이게 바로 손을 갖다 대는 거냐면 여러분 실전에서는 여기다 이쁘게 씩쓸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 현장감을 갖다 놓게 해서 그래야 여러분 시험지랑 제 시험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다 깔끔하게 풀면 여러분 그렇게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서 풀고 나서 제풀이가 좋다면 제 쪽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시험지는 요만큼만 썼어요. 다음. 59번.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중화적정이 나오면, 맨 밑에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죠? 맨 밑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초 1g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럼 얘는 퍼센트로 따지면 1분의 W 곱하기 100인 거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현재 100W만큼, 프로테이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밀도에 대한 얘기들 다 주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피를 써먹으려면 얘를 몰농도로 변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편법 못 쓰지만 이렇게 부피면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돼요. 그럼 농도는 얼마냐면 0.2 곱하기 KOH는 얼만큼 썼냐면은 10만큼 썼다. 여기까지 풀이 끝. 자, 문제는 지금 보니까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이 몰수가 얼만큼이냐? 이거 구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NaOH의 몰수와 같은 거니까 요 계산하면 이제 2가 될 거고 밀리몰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여기 있겠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되겠고 야 문제에서는 이제 W 빼고 저쪽으로 다 이항하라는 느낌이네요. W 빼고 다 이항하시면은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5번에 마킹하고 답은 요 니은에서 요걸 밀리몰로 바꾸는 것들은 이제 좀 아주 익숙하게 좀 풀어 주셔야 돼요. 답은 5번. 넘어갑시다. 60번. 자, 문제에서 지금 어디부터 지금 바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대각선부터 치면서 들어가야 돼요. 대각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인지가 돼요. 아, 지금 요거 보니까 얘는 염기성이니까 얘가 많았다는 얘기고, 얘는 산성이니까 얘가 많았구나. 이제 그 정도 느낌은 좀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실제 값의 농도를 좀 쓰는 게 좋아요, X. 그럼 요걸 X로 바꿔주세요. 그럼 10X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20X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30X. 여러분 시험지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요 자리에다. 정확하게 시험지 요 자리에 쓰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Y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30Y. 그럼 여기는 20y, 여기는 10y다. 이런 얘기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이온분의 A 마이너스, 그럼 요거부터 해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상대값이네요. 상대값. 그러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8, 여기다 곱하기 3, 이퀄. 그럼 상대값이 무력화가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봅시다. 자, 계산해 볼게요. 요 자리 밑에다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 밑에다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모든 이온을 갖다 물어봤으니까, 과량의 이온수에서, 그렇죠. 이가의 구경품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과량이에요. 계산해 보면, 60y에서 넘어가면 안 되고, 빼기. 자, 이가의 구경꾼인 거니까, 10x를 한번 빼줘야 돼요. 10x 빼주고, 그 중에서 존재하는 요건 거니까, 얘가 얼마냐면, 10x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랬더니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상대값으로 봤을 때 3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3이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비율이 그렇다는 건지, 이렇게 함부로 이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답은 맞는데, 완전 오개념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본다. 자, 이번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과량이냐면 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90x. 이가의 구경꾼이 없으면 안 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이제 여긴 거니까 얘가 얼마냐면 30X가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얼마로 끝나냐면 이 값은 3분의 1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이 값과 어떤 값, 요 값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은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했을 때 3대 8. 그러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렇게 넘어갈 때 2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때 24를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럼 역시 여기도 이렇게 상대값이 이렇게 넘어갈 때 24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8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좁아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몇 x가 될 거냐면 90x는 몇 y냐면 60y라는 얘기들이 이제 바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에서 이제 x 값은 얼마 될 거냐면 2가 될 거고요. 비율상입니다. y는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x분의 y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은 오른쪽은 2분의 3으로 끝나는 듯 하였으나, 안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이쪽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계산해 보면, 요 값과 요 값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요거와 요거를 갖다 비교해서 요 상대 값을 계산해 볼게요. 네, 좋아요. 이만큼만 지어 봅시다. 자, 그럼 20과 20을 갖다가 더하면 얼마 될 거냐면, 전체 부피는 40분의가 되는데, 모든 이온을 갖다 물어보는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얼마로 바뀔 거냐면, 40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60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 얘는 h 플러스가 두 개씩 이온하는 거니까 여기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과량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신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산성이라는 것들도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여기에 60 덩어리 있다 여기가 과량이라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산성인 거니까 전체 이온수가 얼마냐 물어보면 120이 되죠. 120분의라고 놓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요거 40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은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럼 얘가 3분의 1에서 넘어갈 때 8이었어요. 그럼 3분의 1이 넘어갈 때도 이 값은 8이 되겠죠. 풀이 끝났습니다. 그럼 A는 8, 아까 구한 거, 둘에 곱하면 답은 5번에 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고, 이 상대값을 무력화하는 방법들은 요즘에 아주 잘 써야 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자, 61번. 자, 이제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구경꾼의 농도를 물어볼 때는 제가 구연동하듯이 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경꾼은 구연동하듯이 이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잠깐 볼게요. 자, Na 플러스의 몰 농도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Na 플러스의 몰 농도는 원래냐면 0.1이었어요. 체크. 0.1인데요. 이렇게 구연동하듯이. 곱하기. 자, 얘가 몇 미리가 지금 들어갔냐면 A미리만큼 지금 들어갔어. 근데 얘 관점에서 보는 거야. 너를 소개해봐. 아, 저요. 저 원래 농도 0.1이었거든요. 제 부피는 원래 A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제가 들어왔다. A 더하기 얼마로 끝나냐면 물을 넣어서 50으로 만들고 그중에서 20만 썼대요. 어쨌든 20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NaOH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갑자기 누군가가 20이 들어온 거니까. 저는 원래 A였는데요. A에서 20을 더한 걸로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개념 수업할 때는 이렇게 풀어줬었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요 값이 0.08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요게 좀 사실 끝이에요. 요걸 알면.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게요.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0.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값을 갖다가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8이죠. 그럼 5분의 4가 됩니다. 5분의 4. 그럼 얘는 분모 분자가 20 차이 나는데 분모 분자가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걸 20배 해보면 80이 될 거고 100이 됩니다. 그러면 요 A는 그대로 80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지는 얼마큼 쓰셨나요? 그만큼 쓰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8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A 값을 찾았어요. A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여기서 지금 80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 중화 적정 문제는 제가 뒤에서부터 풀어내는 것들을 좀 강하게 권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100g당 x g이 들어있다는 건 현재 x%라는 걸 지금 주고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은 현재 농도가 x%다라는 얘기를 좀 주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모두를 부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몰 농도로 빨리 스위치를 일어나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화학식량 슬쩍 봤더니 아세트산 쓰죠? 화학식량분해 10AD 이제 찾게 된다면 저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절대 안 보인다. 벽에 부딪혀야 보여. 절박해야 보이는 거지. 처음부터 절대 안 보여. 자, 이렇게 몰농도로 바꿔요. 자, 거의 다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니까 원래 10ml인데 50ml를 물켰다는 얘기는 농도를 5분의 1 토막을 내겠다는 뜻이고, 그중에서 내가 20ml만 채취해서 쓰겠다는 얘기.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H 플러스의 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한다. 밀리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도 밀리몰, NaOH 농도를 찾게 돼 있죠? 농도는 얼마라 했냐면은 아까 전에 0.1 곱하기 부피는 얼마냐면 A. 아까 찾아놨죠. 그죠?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구연동화를 하고 시작한 아이와 이걸 나중에 연립방 정식으로 푼 아이는 시간차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럼 이두 개가 같을 거니까 그요 값은 얼마냐면 8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값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3이죠. 그죠? 그럼 저쪽으로 또 넘길 수 있나요? 최대한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2라고 넣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4가 되겠죠. 24. 그럼 또 약분해 봅시다. 그럼 여기 값은 얼마냐면 12가 되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X. 그럼 뭐 D 또 넘겨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답은 D분의 10이니까 답은 5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산 과정도 하다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A 값을 계산으로 구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뭐 시간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구연동화하듯이 풀어. 언제 그런 거야? 구경꾼 이온의 농도를 물어볼 때는 구연동화하듯이. 라임도 맞죠? 구경꾼 이온의 농도는 구연동화하듯이 푸는 거고, 알짜 이온의 농도를 구할 때는 수직선 내분을 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 수업할 때는 뇌를 좌뇌와 우뇌. 그러니까 알짜 이온은 이걸로 풀고, 구경꾼은 이걸로 푸는 거야. 섞이면 안 됩니다. 딱 구분하세요. 답은 5번에 막힌 하시면 될것 같고, 넘어갑니다. 62번. 자, 여러분 이제 뭐부터 할 거죠? 이제 슬슬 이제 좀 손에 익을 때가 좀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각선부터 쳐야 돼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쳐서 요 분수가

의미하는 게저 농도라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같은 편을 묶어주는 것도 되게 사소하지만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은 산이죠. 그러니까 요 둘이 같은 편이에요. 염기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 번째 액성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액성은 염기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죠. 여기 보일까요? 이게 염기예요, 염기. 자, 근데 염기를 늘리고 산은 줄였네요. 염기인데 염기를 더 늘렸어. 그럼 이게 염기죠. 그럼 프리가 50%가 이제 사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온수는 누가 결정하냐면 쓰세요. 요거는 과량의 이온수가 결정을 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완성을 할 건데요. 얘는 지금 보니까 농도가 0.1인 거니까 얘는 얼마로 맞춰주면 될까요? 이거 40분의 4라고 맞춰주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거의 반토막인 거니까 요 값은 이제 2라고 넣을 수 있고. 여기까지 됐고요. 자, 얘는 농도가 0.1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 넣을 수 있냐면 0.1V2라는 것들도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저도 여기서 좀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하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거를 좀 사소하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과량의 이온수네. 그럼 얘 이온수겠다. 그죠? 그럼 얘 과량의 이온에서 이가의 구경권을 뺐을 때 8개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12개에서 4개를 빼서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 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시험장에서는 틀리면 안 되지만 모의고사나 뭐 연습할 땐 틀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5개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틀려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이 값은 실제 값이죠. 이게 0.1인 거니까 40분의 4로 실제 값을 맞추는데 이건 진짜 8이 아니고 8n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 값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 값이라는 글자를 줬다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이 8n, 19n 요런 식으로 줘도 이건 상대 값이니까 아주 조심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 19를 곱하고, 여기다가 8을 곱해서, 그 둘을 이퀄이라고 놓으면, n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 뭐 k라고 합시다. 네, k라고 놓고, 그거의 두 배인 거니까, 이렇게 2k라고 놔야지, 좀 5개념 없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요 8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좀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염기인 거니까, 과량의 이온수, 2k죠? 에서 빼기. 이가의 구경뿐인 거니까 얘를 빼야 돼요. 요걸 갖다 빼요. 요거 빼. 그다음 두 번째. 염기인 거니까 역시 이제 요게 되겠죠. 뭐 과량의 이온인 거니까 4K가 되겠죠. 4K에서 빼기 이가의 구경뿐 2를 빼야 돼요. 2를 뺐을 때요 비율이 8대 19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냐면 19를 곱하고 그럼 요 값에다가 8을 곱했을 때 이퀄이다라고 하면 뭐 K 값이 바로 나오죠. 암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38K가 되겠고 여기는 32K가 되겠죠. 다시 여기는 38K, 32K 넘어가면 6K가 될 거예요. 6K라고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이거 넘어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76이 넘어올 때는 76이 될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0이 되겠네요. K 값은 10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푸는 학생도 있지만 뭐, 다, 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K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10이라는 걸 찾습니다. 요 값은 이제 진짜 값이 되는 거죠, 이제. 1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20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확인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얘는 뭐냐? 이건 진짜 값이에요. 이건 진짜 값, 이건 상대 값. 조심하고. 자, 이건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V1하고 V2, 미지수가 두 개지만, 여긴 미지수가 하나니까 여기부터 푸는 게좀더 합리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자 V1, EV1이죠. EV1 더하기 20분의 그다음에 녹아있는 음이온수예요. 그럼 지금 보면 과량의 음이온 20이죠. 그래서 빼기 이가의 음이온은 둘입니다. 그래서 요걸 둘을 갖다 이렇게 빼는 상황.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현재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냐면 요게 20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여기 값이 1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18로 맞춰주면 분모가 12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V1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50이라는 것을 뭐 바로 찾습니다. 시험지 요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V1은 얼마냐면 50이에요. 50 좋고. 그럼 밑에 거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에 있는 그 V2도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 쓰면 되죠.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50. 어우, X도 해결되네요. 그럼 이 값은 진짜 값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X는 0.2라는 것도
확인 끝났어요. 0.2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V2만 구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죠, 뭐. 자, 계산. 자, 50 더하기 40인 거니까 90 더하기 V2분의 1까지. 자,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음이온, 과량의 음이온 10개죠, 그죠? 10개에서 빼기 이가의 음이온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4 했더니 그 값이 50분의 4라는 건 100분의 6이라는 걸 뜻해요. 요게 6이라는 걸 보고 제가 빨리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V2라는 것이 10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정답은 1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시험지, 우리 비교,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정답 했고,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화적정 문제는 위에서부터 보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밑에 보니까 100g당 얘가 x g 있다라는 걸 줬어요. 이 얘기는 그렇죠. x%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현재 x%다라는 것들을 좀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바로 이제 몰롱도 들어가야죠. 그 휠끔 보니까 어떤 것들을 썼는지를 좀알수 있을까요? 수용액 A는 지금 잘안 주고 있는데, 아, 저기 밑에 주네요. 아세트산을 썼단 말을 주네요. 그러면 바로 60분의 화학식량 10AD, 10 농도 A. 자, 밀도 찾게 돼 있습니다. 밀도 쭉 보니까 밀도 없나요? 지금 보니까 밀도, 아, 저기 70분지. 여긴 없지만 여러분 교재는 있습니다. 제일 위에 밀도 D라고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D라고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몰롱도. 자, 이제 보일 거예요. 100ml를 500ml 물켰다라는 것은 이거를 5분의 1 토막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농도를. 그 중에서 내가 20만 채취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이제 플로우에 맡겨야 돼요. 빨리빨리. 자, 농도 얼마냐면 0.1이 되는 거고, 곱하기 얼만큼 썼냐면은 10ml 갖다 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뭐만 구하면 되나요? X값만 구하면 되는군요. X값. 그럼 여기에서 요 X를 빼고 나머지 저쪽으로 다 이항해 보면 이거는 2D분의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D긋은 거짓. 그러니까 D긋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지금 바로 요한 줄로 푼 겁니다. 계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디귿은 틀렸고. 자, A의 몰롱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A의 몰롱도. A는 퍼센트로 따지면 이만큼인데, 몰롱도로 하면 얼마냐? 이게 몰롱도죠, 그죠? 이게 몰롱도 변환 공식이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값. 요 정도는 제가 해드릴까요? 요 값은 이제 4가 될 거니까. 그럼 4를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은 1일 거니까 답은 4분의 1. 답은 0.25라고 해야 되니까 뭐 틀렸고. 자, 디귿.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물은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물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물의 양을 묶거든 고개를 들어 얘를 보시면 돼요. 물의 양을 묶거든 얘를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대 1대 1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 나오려면 얘가 하나. 얘를 묻는다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요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밀리몰이기 때문에 0.01. 그러니까 아 0.01이야. 0.001.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정답.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억은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PPT 잘 보세요. 0.001, 답은 기억 정답. A의 몰롱도는 어딨죠? 여기 있었어요. 정답은 4분의 1이었죠, 그죠?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이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겁내지 말고 거꾸로 푼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딱 슬로건처럼. 답은 1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들이에요. 자, 19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수능 거의 직전에 보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대각선을 쳐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칸은 지금 뭐 굉장히 많지만 여긴 안 넣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대각선을 치면서 시작을 하면은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액성을 지금 주고 있어요. 뭐라고 주냐면 나의 액성은 중성이라고 지금 줍니다. 여기는 중성이 되겠고, 여기는 산하고 산만 섞은 거니까 당연히 산성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중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산은 늘렸고, 여기는 좀 염기는 어떻게 됐나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일정한데 산을 줄였고, 여기를 늘렸으니까, 이것은 뭐 판단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는 상대값이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을 승부를 걸어야겠네. 안 주니까 못 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8, 여기다 곱하기 15 해서 이걸 이퀄이라고 넣으면 상대값도 무력화시키고. 세 번째를 보니까 농도를 구하려면 부피가 필요한데 전부 부피를 V를 물고 있다라는 것들도 보일 겁니다.

어차피 비율밖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값은 더욱더 그냥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V에다 1을 대입하는 스킬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써볼게요. V를 다 물고 있기 때문에 V에다 1을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낼게요. 그럼 여기 이제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1, 여기 1, 여기는 뭐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란 뜻이에요. 그럼 농도를 실제 A로 맞춰주려고 A라고 맞춰주면 되겠죠? A라고 맞춰주시고. 여기는 2A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B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B가 되겠고, 여기는 2B가 됩니다. 좀 더. 자, 여기는 그러면 2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2C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액성이 산성이니까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요 밑에 쓸까요? 부피는 2분의 1. 자, 음유는 어디하고 어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니까, 더하면 A 더하기 B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인 거니까 전체 부피는 이제 5가 됩니다. 근데 액성은 중성이니까 뭐, 중성은 이중성을 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으로 놓고 풀어도 풀리고 염기로 놓고 풀어도 풀립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얘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2B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경꾼. 여기서 지금 보면 뭐, 이가의 음유는 여기 소량에는 없으니까 이 상태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곱하기 8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냐면 15를 하면 요 둘은 이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암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4a 더하기 4b가 우변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얼마냐면 자, 3a 더하기 6b가 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a는 몇 b가 되냐면 2b가 되는데 여기서 아마 상당수가 여기까지는 아마 왔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중성이라는 걸좀 써야 돼요. 중성이라는 거. 요 산의 수와 염기의 수가 같다라는 뜻인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미지수를 없앨 수 있죠. A를 갖다 더하기. 자, 여기는 2B인데 H가 두 개씩 이온화되는 거니까 4B가 되겠죠. 4B는 얼마가 되냐면 2C가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올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어차피 A하고 B,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K를 뭐 놓고 푸셔도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숫자를 넣어가면서 푸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면 요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인 거니까 그래서 C는 3이라는 것을 뭐 단박에 찾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A, B, C의 비율 다 구했네요. 그럼 A에다 2 대입하시고 B하고 C에다가는 C1, B에다 1 대입하면 4, 분모값 4, 분자값 2. 그러면 오른쪽은 해결이 됐고, 그럼 이제 기억만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기억 한번 뭐 깔끔하게 구해볼게요. 자, 쭉 구해보면, 여기는 요거, 요거, 요거를 다 더한 거니까 얼마분의? 여기 이제 5가 되겠죠. 5분의, 5분의. 우리 다쓴 거니까 지웁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분의 똑같고요. 그럼 아까 전에 A가 2였나요? 그럼 A가 2였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는 비율상 3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6이 되는 거고, 그럼 B는 얼마냐면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보니까 산이 4, 여기 H 플러스 2개 6, 여기도 중성이 되네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놓을 거냐? 과량의 뭐 예를 해봅시다. 그래서 과량의 음이온수가 얼마냐면 4 더하기 얼마냐면 이쪽에서는 1 이렇게. 그다음에 이가에는 이제 이가의 음이온이 없으니까 소량에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이게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요값도 한번 계산해 보면 2 더하기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5분의 4가 이렇게 점프할 때 8이 됐다라는 건 10을 곱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상대값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려면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10. 그래서 기억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이제 10이라는 것을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둘을 갖다 곱해보면 답은 3번. 그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좀 독특하네요. 그래서 A 값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하면 4, B는 1 좋고, C는 3을 갖다 6 넣은 거니까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2를 넣어서 6. 6. 한번 다시 봤는데 역시 또 중성이라는 것이 좀 독특하네요. 원래 이렇게 세개 놓으면 산, 중성, 염기 뭐 이런 식으로 놓는데 중성을 두개 놓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역시 이렇게 어떤 것을 막 찍어가면서 푸는 것은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보니까 중성이 두 개일 거라고 아마 생각 아무도 못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V를 모두 물고 있었기 때문에 1만 넣었다. 그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자, 다음 65번. 자, 역시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화적정에서 지금 문제 보니까 A에서 얼마를 갖다 넣었다고 했냐면 100g에다가 물을 넣어서 500ml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ml만 쓰겠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보니까

질량이 주어졌죠. 100g으로 시작했다. 100ml가 아니라. 그럼 이럴 땐 편법 못 씁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쓸 때가 있고 쓰면 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100g당 존재하는 아세트산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질량이 주어질 때는 바로 X g 넣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100g으로 시작했으니까 X g이 오리지널인데 문제는 그거를 500ml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50분의 1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의 50분의 1만 내가 실험에 쓰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제 나누기. 그럼 화학식량 60으로 나누면 이게 몰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다음부터는 플로우에 맡겨야 돼. 이거 찾는 게 어려워. 뭘 찾아야 돼. 자, 오른쪽은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농도가 0.2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얼만큼 썼는지 이게 툭툭 보일 겁니다. 이제 요렇게 풀면 이제 안 됩니다. 이쪽은 몰이고 이쪽은 밀리몰인 거니까 양쪽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0을 갖다 곱하면 전체 이거 펌핑이 쫙 일어나죠. 양쪽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요 X값만 물어본 상황이에요. 그럼 양변에다 60을 한번 곱해볼게. 60 곱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은 얼마 되냐면 20이 됩니다. 또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그냥 건조하게 10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지하고 우리 시험지 비교하는 거좀 알고 계시죠? 요만큼만 딱 쓰셔야 돼요. 다음 이것도 5개념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았던 당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뭐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실제 이온수가 아니라 부피당 이온수니까 아주 우연하게 맞췄을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대각선을 뭐 쳐야 되겠다. 그 생각들은 좀 오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모식도가 나오면 누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얘하고 얘는 이제 다 있죠. 모두가 있는 양이온인 거니까 구경꾼이에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양이온 Na 플러스인 거니까 Na 플러스를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양이온이 두 종류 있다는 건 여기가 H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용액을 갖다 세개 섞은 거니까 무조건 구경꾼이 있어야 돼서 X는 플러스 이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툭툭 잡아내야 돼요. 플러스 이가라는 걸 찾아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요 부분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 Na 플러스라는 걸 찾았고. 그럼 하나 남은 양이온인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H 플러스라는 것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은 것은 좀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누군지를 다 찾았습니다. 겹치니까 동그라미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군가 한 번만 딱 기준을 잡아야 돼요. 지금 보면 뭐 이쪽부터 풉시다. 지금 Na 플러스가 3개 있죠. 그럼 여기 3이라고 기준을 잡는 거야. 좋아. 근데 H 플러스가 3개가 있다는 건다 잡혀먹고 세 마리가 남았다는 거니까 원래는 여섯 마리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이제 이거의 두 배인 거니까 여기는 12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요거는 4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 보니까 Na 플러스의 숫자가 4라면 그만큼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4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대값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대값 풀었고 여긴 미지수기 때문에 더 이상 푸시면 이제 5개념으로 풀고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번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써볼게요. Na 플러스와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이과와 그다음에 존재하는 H 플러스의 비율을 여기서 그냥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얼만큼이냐면 여기는 3만큼 있고요. Na는 하나만큼 있고 H는 둘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전하량의 총합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선 Cl-가 무조건 있어야 돼. H 플러스가 있다는 건 OH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값에서 얼마 놓으면 플러스 전하가 1, 6, 2. 그러니까 다 합치면 9니까 여기도 9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와 얘가 몇대 몇인지를 물어봐요. XY. 그럼 비교할 때도 HCl과 NaOH. 그러니까 Na와 HCl로 비교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l-가 여기서 개수가 9가 돼야 되는 거고요. Na 플러스는 여기서 1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수의 비율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HCl의 농도와 NaOH의 농도 비가 여기서 나와 버리거든요. 여기는 0.6, 0.1, 농도가 6대 1이에요. 그러니까 농도로 따지면 6대 1인데
몰수로 9대1이 되려면 부피비는 바로 나오죠. 둘을 곱해서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1.5와 1. 3대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비율은 3대 요게 2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도 찾으면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XY 비율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비율만 알면 됩니다. 문제는 X분의 Y. 3분의 2. 오른쪽 해결됐고. 자, ABC의 농도를 물어보네요. 요거죠. 농도 B. 요거 ABC. 요거 갖다 넣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계산해 보면 0.6분의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얘는 0.2. 그럼 오른쪽, 왼쪽 다 해결이 되니까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는 우리 비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자, 다 수능 문제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식초 AB를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실험을 두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실험 두번 하면 식두번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를 거꾸로 푸는 연습들을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읽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면서 막힐 때 이런 정보들이 읽히는 그런 기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얘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보니까 1g당 0.02. 그럼 거기다 100을 곱하면 프로테이지로 바뀌죠. 그죠? 얘는 2%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여기는 100x%라고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뭐50%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이제 올라가야겠죠? 첫 번째 실험은 20ml에다가 100ml에다가 50ml에다가 다 부피군요. 그럼 스케일로 풀어야죠. 그럼 얘를 몰농도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화학식량 분의 10A. 자, 밀도 찾죠? D.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몰농도인데, 거기 20ml에다가 이거를 100ml로 바꿨다는 거는 이 농도를 5분의 1 토막 내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 50만 채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얼마라고 했냐면 농도 A라고 놨고요. 자, 얼만큼 소모됐냐면 10ml가 소모됐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이쪽도 밀리몰이고 이쪽도 밀리몰이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번에 아예 전혀 다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 했고 두 번째 실험 이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실험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자, 20ml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g을 만들어. 요렇게 질량이 결부되잖아. 편법을 못 쓴다 그랬어요, 제가. 요렇게 질량이 결부돼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의 반만 쓰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걸 쓰라 그랬죠? 결국에는 오리지널의 절반만 쓰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20ml에 100g을 만들었다가 그걸 50g만 쓰겠다는 건 그냥 애초에 절반만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용질의 절반만 쓰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ml, 아까 전에 프로테진 얘 요만큼 있죠. 그죠? 자, 씁니다. 화학식량분의 10A. 자, 이제 밀도 찾게 되겠죠. 그죠? dB.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자, 그 중에서 몰농도를 바꿨습니다. 자, 20ml의 절반만 쓰겠다는 것은 이 중에 내가 10ml만 결과적으로 쓰겠다는 뜻이야. 자, 빨리 플로우를 맡겨줘야 돼요. 자, 농도가 얼마냐면은 A 농도 곱하기, 자, 이번에는 얼마 쓰겠다는 거냐면 25를 쓰겠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섣불리 계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는 X값만 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값만 구해봐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다음에 X 빼고 이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1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약분이 될 거고, 여기도 약분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은 얘만 남죠? 그럼 얘도 약분, 약분, 약분, 약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무엇과 무엇을 갖다 물어봤냐면, 이 오른쪽, 이것도 약분.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냐면, 50x가 됩니다.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은 분모값에 뭐가 남냐면, 50x에 dB가 남게 되겠고요. 위에는 뭐가 남냐면 dA가 남아요. 얘는 이렇게 놓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5분의, 5분의 1을 얘기하겠죠? 요거는 2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X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더 약분할게요. 5로 약분하면 요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해서 크로스를 놓으면 이 XDB가 뭐냐면 dA가 돼요. 문제는 요 X 빼고 이항하라는 거니까 EDB로 나눕시다. 그럼 EDB. 그럼 정답은 얼마냐면 EDB분의 DA인 거니까 문제에서는
이쪽에서 아, 이게 이제 크로스할

0: 때 여기가 20x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2x가 아니라 여기가 10x. 그러니까 여기가 20x인 거니까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되냐면 2가 아니라 20x가 되겠죠. 20x 이렇게 납니다. 그럼 이제 x만 물어봤으니까 x만 남은 거니까 x 빼고 넘어가면 20db가 되겠네요. 20db. 그래서 정답은 20db분의 da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의 마킹. 다행히 잘못 풀었지만 EDB가 없었네요. 그래서 바로 우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사실은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그냥 생짜로 계산하는 건좀 완벽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건안 되고 요즘엔 이렇게 그냥 통으로 약분을 해서 이렇게 막다 지워지는 것들이 요즘에 좀 대세니까 이런 연습들 좀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는 다시 한번 복기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68번.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액성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액성 파악을 했을 때, 자, 지금 보니까 얘를 기준 잡는 거야. 얼마나 잡냐면 3배씩 해볼게요. 3배씩. 3V로 통일을 하면 여기 값은 30을 넣었다는 뜻이고, 여긴 3V로 하면 여긴 60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V로 고정을 했을 때, 얘와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얘는 염기를 엄청나게 넣은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가 염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는 중성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중성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산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고정. 얘를 고정해도 되고 얘를 고정해도 풀이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성을 이제 뭐 깔끔하게 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갖다 물어보고 있냐면 y분의 x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양이온의 몰농도예요. 그럼 여기다 부피를 갖다 곱해주면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2V 더하기 20이 될 거고요. 역시 같이 계산해 보면 2V 더하기 40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양이온의 숫자예요. 과량의 양이온. 그럼 이가의 양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각선. 그래서 요 숫자는 뭐냐면 과량의 양이온. 여기다 덩어리를 갖다 올릴 때는 V 더하기 10을 올려야죠. V 더하기 10을 갖다 올려주고.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쪽이죠.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V 더하기 4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똑같은 거고 여기는 이제 3배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거의 3배인 거니까 여기를 계산해 보면 3V 더하기 30만큼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그거의 두 배인 거니까 얼마냐면 4V 더하기 80만큼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여긴 중성인 거니까 여기 H 플러스는 요거의 두 배. 여기에 OH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 6V 더하기 60은 얼마냐면 4V 더하기 80이 될 거니까 계산하면 2V가 20이네요. 그럼 이거 갖고 V가 10이라는 것을 바로 찾죠? 그럼 여기 10이면 여기에 20인 거니까 X의 비율상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역시 여기에 20이면 요 값은 60이 될 거니까 Y값의 비율은 3이라는 걸 찾습니다. 문제는 Y분의 X,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요.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이온은 어디가 과량인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요 기역값은 7분의 12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액성을 판단하는 거. 요게 키입니다. 아셨죠?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뒷강의에서 또 연결해서 또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직이면 내적이야.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야. 평행하면 실수배.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수입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려 수직이면 내적이형 평행하면 실수배 이거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거 여러분 세뇌시키려고 선생님이 그냥 꿈에 나오게 그냥 여러 번 그냥 주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꿈에. 자, 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방향 벡터, 법선 벡터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고요. 수직이면 내적이형, 평행하면 실수배.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좌심방 좌심실에 잘 담아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63쪽이요.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보시면은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주었어요. 좌표를 딱 좋습니다. 숫자로. 그리고 A를 지나고 벡터 OB의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 Y축과 만나는 점을 D 할 때 BC와 BD를 내적해달랍니다. 그럼 얘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This is X축, Y축.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콤마 4래. 야, 그럼 A가 여기가 마이너스 2에다가 4야. 너를 내가 A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 B라는 녀석은 1콤마 2래. 1이야. 2야. 한 요 정도로 내가 B라는 점을 불러줄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A를 지나고 벡터 OB에 평행한 직선이 그럼 직선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불러주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불러줬을 때 BC와 BD를 내적을 해달래요. 그러면 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A를 지나고 OB의 평행, 너가 무슨 벡터야? 방향 벡터야. 그럼 OB를 내가 방향 벡터니까 1분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방향 벡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 A라는 점을 지나. X-X1, Y-Y1,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X절편, Y절편을 찾아달라는 얘기고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X는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이죠? 마이너스 2예요.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 녀석이 바로 C의 X좌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은 곱해주면 2가 되죠? Y의 값은 8이 나올 거예요. 그때 D의 좌표는 8,0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B라는 점이 뭐기 때문에 1,2이기 때문에 벡터 BC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줘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종점에서 시점을 빼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벡터 BD는 종점에서 D에서 시점을 빼줘 얼마예요? 8에서 8,0이 아니라 0,8이죠. Y축의 점이니까 0,8에서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주면은 6이 되겠죠.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해주면은 5가 될 것이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내적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되는구나 라고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고 여기서 내가 지금 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에서 내적을 성분으로 계산했으니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오롯이 이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상황을 그려보고자 이 그림을 그려본 것 뿐이지 이 그림 없이도 우리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지금 B랑 평행해 얘가 방향 벡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 콤마 4를 지나 X절편, Y절편, C좌표, D좌표 나왔어 내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얘를 그냥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이 그림을 그렸어. 그럼 여기서 봐요. 얘가 1, 2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 기울기가 2 정도 된다라는 거죠. 2 정도? 2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직선 여기서 1대 2란 얘기잖아.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너가 4니까 2만큼 더 컸겠지. 너 X좌표는 마이너스 4겠지. 너가 2니까 4만큼 컸겠지. 너의 Y좌표는 8이 되겠지. 얘네들의 좌표가 금방 나오게 되면서 벡터 BD와 벡터 BC를 내가 이런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겠다. 별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7번 좌표 평면의 두 직선 얘네들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제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했더라면은 이제는 그냥 쿨하게 아 방향 벡터 마이너스 2,2구나

얘는 1분해니까 방향 벡터는 뭐구나? 1,7이구나.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충분하다. 그때 우리는 방향 벡터의 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를 줄여주면 편하기 때문에 똑같이 2로 나누어서 -1,2를 방향 벡터로 잡아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의 크기, 루트의 이거 제곱당 이거 제곱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의 요 녀석의 크기 1의 제곱 더해 7의 제곱은 50이 될 거예요. 분자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주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주게 되면은 루트 120이니까 10분의 6이 돼서 5분의 3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었어요. 그쵸? 잘 풀었습니다. 잘 해결했어요. 근데 약간 성급한 건 있었어요. 뭐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딱 들으면서 여기가 1이 xy의 개수가 1이었나라는 거 의심한 적 있나요? 안 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7분의 y 마이너스 2로 바꿔줘서 여기를 마이너스 7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럼 답이 달라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아, 방향 벡터를 얘기할 때 분자에 있는 x랑 y 앞에 개수가 1인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2가 붙었다. 그럼 분모분자 어떻게 나와요? 2로 나눠서 2분의 7분의 y-1로 바꿔서 이거 여자리에다 2분의 7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 방향 벡터 얘기할 때 분자에 있는 xy 개수가 1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줘서 양수로 6을 확인했던 거예요. 됐나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저 벡터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 하면 절대값이 없는 게 맞는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거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줘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유제 7번 확인해봤습니다. 하나 더 유제 8번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이번에는 두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해줬고요. 벡터 5P에서 벡터 5A를 빼서 5B라는 벡터를 내적해서 0이래. 점 P에 대해서 벡터 5P의 크기의 최소값은 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벡터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모르더라도 사실 성분을 대입해서 풀수 있기는 해요. x,y라고 p를 불러주게 되면은 5p에서 5a를 빼주게 되면 얘는 뭐다? x 플러스 6,y-8이죠. 거기에 벡터 5b를 내적해준다. equal 제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얘는 두 배의 x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4배의 y-8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럼 2로 나눠주게 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y, 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10은 제로. 이러한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이거를 가지고 야, p라는 벡터에서 a라는 벡터를 빼서 내적을 해줘서 0이 됐다라는 것은 너가 방향 벡터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니 방향 벡터 아니라 법선 벡터요. 법선 벡터. 너가 법선 벡터고 이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이 되는구나를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그냥 쑥쑥쑥 해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고, 내지는 법선 벡터도 저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방향 벡터랑 마찬가지로 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1,2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1, 2를 넣어서 숫자를 좀 줄여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직선을 찾아냈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5, OP라는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은 뭡니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누구의? 루트의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해주면은 5분의 0,0을 좀 빵빵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요 녀석은 뭐가 된다? 2 루트 5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더라. 끝. 다예요. 뭐 없죠. 그래서 이 단원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저 식을 보고서 내가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성분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성분을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의미만 파악해야 될 때가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서 상황을 판단해주면 되는 거고. 그걸 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원의 방정식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벡터도, 아니, 원도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좌표평면에서 원이라는 녀석을 얘기하려면 직선은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한점 좌표를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이라는 건 뭐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어디에서? 평면에서. 그래서 원 중심을 내가

x1,y1이라고 불러주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요 x,y에 대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얘기해 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녀석의 위치 벡터를 내가 벡터 p라고 불러주자. 이 녀석의 위치 벡터를 내가 벡터 a라고 불러주자. 그럼 원의 특징은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요 길이가 일정한 거잖아요. r로. 그쵸? 그러면 이 원을 벡터, 이 벡터, 위치 벡터 p와 a에 대해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ap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뭐다? r이 된다라는 거죠. r이 된다는 거죠. r이. 그쵸? 그럼 요 녀석을 내가 벡터의 식으로 표현한 거다.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요 녀석의 크기가 뭐가 되는구나? r이 되는구나. r이 되는구나. 라고 식이 주어지면은 여기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원을 나타내는 거구나.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는 똑같은 식을 뭘로 표현하기도 하느냐? 제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곱을 굳이 왜 썼느냐? 요 식을 우리는 어떻게?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녀석. 내죠.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녀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셋 중에 하나로 표현될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서 아, p를 그럼 내가 x,y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y, x1,y1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x-x1, y x,y, x1,y1으로 표현해주면 y-y1이라는 벡터거든요, 이게. 그 녀석의 크기의 제곱이래요. 그럼 이게 r제곱이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x-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y1의 제곱은 1이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로 나타내거나 법선 벡터로 나타낼 때 우리가 기존에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거다. 내지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X 꼴로 우리가 나타낸 거랑은 조금 모양새가 달랐어요. 그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그나마 그 법선 벡터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도형 방정식을 계산할 일이 조금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저 원의 방정식 우리가 1학년 때한 거랑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뭔가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보고서 원을 다이렉트로 그려낼 수 있는가.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구나를 바로 그려내서 그 그림에서 내가 뭔가 기하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교점 좌표를 찾고 이런 거를 적어도 기하라는 과목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서 그림을 바로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거기에다가 보태서 하나 더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심화 과정을 하면서 아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두면 좋아라고 하면서 기억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선생님 저 실수를 기억했어요. 실수를 기억하면 그 공식이 뭐냐? x-x1에 x-x2 플러스 y-y1에 y-y2는 제로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 식을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다 까먹었는데요.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쓴게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비교하려고, 벡터의 식과. 뭐냐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답니다. 그럼 두 원이 아니라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거예요. 너가 A고, 너가 B야. 너가 X1, Y1이고, 너가 X2, Y2야. 그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우리가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을 1학년 때 어떻게 썼냐면은 중점 좌표를 아니까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점 좌표 알고 두점 좌표 알면은 길이를 아니까 지름의 길이를 알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중심 알고 반지름 알고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1학년 수준에서의 기본 설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해석을 좀 응용을 해서 기억하기 쉽게 좀 다른 아이디어를 하는 게 뭐였냐면은 기본은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거였지만 야, 원 위의 점이면 원 위의 점 p라는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점에 대해서 얘가 뭐야? 서로 수직이잖아. 그래서 1학년 때는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하는 것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벡터잖아요. 요 녀석의 위치 벡터를 내가 벡터 a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위치 벡터를 벡터 b라고 불러주고 요 녀석의 위치 벡터를

벡터 P라고 불러준다면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벡터 AP와 벡터 BP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수직이 돼버리는 거야.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A도 P가 아니고 P가 A도 아니고 P가 B도 아닐 때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수직, 방향이 생기니까 수직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직이면 뭐라고요? 내적이 0이라고요. 벡터 AP와 그리고 벡터 BP를 내적을 해버리면 제로가 된다고요. 그럼 벡터 AP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뭐야?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주게 되고 벡터 P에서 벡터 B를 빼주게 되고 이거 이퀄 제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x-x1, y-y1이 될 것이고 내적 x-x2, y-y2가 될 것이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게 제로다. 그 식이 이 식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비교해 봐요. 얘랑 얘랑. 그쵸? 그 식이 이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기억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뭘 기억해 줘라? 여기서 얘처럼 이식을 기억을 해줘라. 벡터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얘네 둘의 종점, 이두 벡터의 종점을 원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구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보태보면은 A랑 B, P가 A도 아니고 B도 아닐 때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빵꾸가 뽕 뚫리는 상황이고 만약에 P가 A가 된다면은 이 벡터가 0 벡터가 되면서 내적이 0이 되죠. 그다음 P가 B가 돼버리면은 이 벡터가 0 벡터가 되면서 내적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0 P가 A 또는 B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이 바로 두 벡터의 종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는 원의 방정식 원을 나타내는 거다. 해서 이 벡터로 표현된 요 식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분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서 내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고 그 그림 속에서 뭔가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하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성분을 집어넣는 게 설사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성분 집어넣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일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대입하시면 돼요. 이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도 직선의 방정식처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건 원의 방정식이건 벡터로 표현된 식을 보고서 어떠한 직선이네, 어떠한 원이네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제 5번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새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대. 성분으로 줬어요. 두 벡터 P, Q가 벡터 P에서 벡터 A를 뺀 것의 크기가 벡터 B의 크기래. 근데 벡터 B를 알잖아. 벡터 B의 크기는 뭐예요? 루트 속에 제곱제곱해서 해주면 5가 되는 거죠. 즉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녀석의 크기가 루트 5라는 고정된 상수값이에요. 이게 뭐다? 아, 벡터 P는 저 녀석의 종점은 원을 나타내는 거구나. 어디를?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는구나. 그럼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 어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아니,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요런 원이 나타내고 그 원의 위의 점을 우리가 P라 했을 때 P의 위치 벡터가 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요 녀석도 이렇게 보시면은 벡터 A 빼기 벡터 C가 또 표현이 돼요. 벡터 A에서 벡터 C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뭐죠? 마이너스 2, 1에서 5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벡터 Q에서 벡터 C를 빼주고 내적. 누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벡터 내적해서 0이 된다. 이게 뭡니까? 너가 법섬 벡터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럼 법선 벡터는 숫자를 좀 줄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1,2로 볼까요? 양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숫자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자고요.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냐? 1,2로 가는 요런 벡터. 요 직선의 요러한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 돼 버리는 거고 어디를 지나? 벡터 C라고 하는 1,5라는 점을 여기로 잡아 줄까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요 점을 지나고 요 방향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두 벡터 P, Q에 대해서 벡터 P의 종점은 여기, 벡터 Q의 종점은 요 직선에 있으니까 둘을 이은 녀석이 가장 작을, 이은 녀석, 둘의 종점을 이은 녀석, 이 점을 내가 P라고 불러주고 이 점을 Q라고 불러준다면은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 QP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 둘.

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여기서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원의의 점에 대해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수선의 발이죠? 그럼 수선의 발이 가장 짧을 때는 언제예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은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를 지나고, 여기, 아니, 누가? 1, 2가 법선 벡터고, 그럼 법선 벡터를 써주고,

두 배의 y에다가 마이너스 11인가요?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1,1에서까지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겠다. 루트의 5분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11을 빼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분자는 10이고 2루트 5가 된다네.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5예요. 근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죠? 루트 5거든요. 그럼 2루트에서 루트 5를 빼주면 얼마예요? 루트 5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원의 방정식을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5가 된다. 그걸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려놓고서 기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저걸 보고서 바로 캐치해줘서 우리가 직선을 찾아주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적어도 필요하겠네. 판단이 들면 그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가자라는 거예요. 유제 9번도 보자고요. 좌표평면이 두점 A, B를 좌표를 줬습니다. OP에서 OA를 빼줬어. OP에서 OA를 빼줬어. 그거 내적이에요. 얘 뭡니까? 벡터 OP. 아까 우리 썼던 그 식이잖아요. 위치 벡터를 내가 P로 표현하면은 벡터 P, 벡터 A로 표현하면은 이거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그거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둬야 됐다고 했던 거. 근데 그 녀석이 4에다가 벡터 AB 크기인데 벡터 AB가 어떤 벡터입니까? 지금.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4에서 1을 빼주게 되면 3이 이렇게 이게 바로 벡터 AB예요. 그럼 이 녀석 크기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5죠. 너 5입니다. 그럼 사도계는 뭐예요? 9예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이거를 가지고 저는 P를 모르니까 X, Y를 두고요. A는 2, Y를 두고요. 집어넣어서 성분을 넣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걸 보자마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야?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어. 원인데 반지름이 얼마야? 3이야. 그럼 원의 둘레는 뭐야? 2파이야. 6파이 끝인 거죠. 원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 보고서 무슨 도형인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원이 어디 떠 있어? 그치? 알긴 알아. 2,1이라는 점이 중심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그 원의 중심 안 궁금해. 길이를 궁금해. 그냥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끝이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쵸? 하나 더 보자고요. 10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평면 이의 점 A가 1,3이라고 합니다. 벡터 OP에서 벡터 OA를 빼준 녀석의 크기가 1이래요. 그럼 이것도 딱 보자마자 뭐 여기가 중심,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원이 되는 거구나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A 1,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1,3이라는 점에서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요런 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타내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E1이라는 거예요. 근데 쌍곡선이 나왔어. 오, 2차 곡선이 나왔어? 그거의 점근선 중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이 E1과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러면은 쌍곡선을 우리가 그려서 뭔가 정의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점근선만 따와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4x인데 양수 a에 대해서 내가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거죠. 즉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 요런 직선이 되고 이때 A 값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준다? 원의 방정식을 써서 y-3의 제곱은 1이다 해서 둘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이 0이다. 내일쯤 답이 나옵니다.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용해 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반지름을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 4x-a 곱하기 y는 뭐가 돼버린다? 제로가 돼버린다. 어느 점에서 1,3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다? 1이 된다. 1은 루트 속에 x의 계수의 제곱에 y의 계수의 제곱에다가 분자에다가는 1,3을 집어넣어요. 4에다가 빼기 3배에다가 a인가요? 절대값. 그쵸? 그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1,3에 대해서 자, 4x 마이너스 ay. 양변, 얘 이항시켜서 제곱해주게 되면은 16 플러스 a의 제곱은 4, 4, 16 마이너스 4, 3, 12에다가 24에다가 a에다가 플러스 9배 a의 제곱이 되지롱. 16은 사라지지롱. a 제곱 이항시키면 8a 제곱 마이너스 24a지롱. 그럼 a로 묶어주게 되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지롱. 양수 a는 3이 되지롱. 게임 끝났지롱. 됐죠? 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 우리 알잖아.
쌍곡선 배웠던 거 그거 써서

얘기를 해줬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하는 거네.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반지름이랑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렇게 갔다는 걸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 원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판별식 그게 아닌 거죠. 그쵸? 우리가 원, 혹은 2차 곡선, 혹은 2차함수, 얘가 직선과 만난다.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2차함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이차함수도 뭐 미분을 이용하고 할수 있지만 그때는 뭐 판별식이 속편하기는 하죠. 뭐 아무튼간 이 타예요. 예. 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우리 연습을 마무리 지어봤어요. 그럼 이제 레벨 1부터 해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했었던 벡터의 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66쪽 레벨 1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두 벡터를 성분으로 줬어요.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을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설마 문제에서 대놓고 성분을 가지고 줬는데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려가지고 3,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되고 4, K가 돼서 이두 벡터의 내적이 2가 되려면 기하적으로 그런 친구 없죠, 그쵸? 문제에서 대놓고 성분을 줬잖아요, 그쵸? 그럼 내적을 어떻게 주면 돼?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주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줘서 둘을 더해준 녀석이 뭐가 된다? 둘을 더해준 녀석이 내적이 된다. X 성분끼리 곱해서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 것이 내적이다. 내적의 정의. 그래서 여기서 2K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린다? 10이 돼버린다. 야, K라고 하는 녀석은 5가 됐는구나. 가볍게.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필요가 없죠. 성분을 계산해 줄래? 필요 없어! 하고 걷어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냥 성분들을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찾았고, 뭐 여담으로 K 값을 찾아서 얘를 찾아주면 성분으로 표시됐으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우리는 만약에 계산하라고 시킨다면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쵸? 뭐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2번 문제. 문제 자체는 간단합니다. 쉽고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AB가 3, AD가 4랍니다. 너의 길이가 3, 너의 길이가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사각형인데 여기는 중점이 되고요. 그럼 4가 2와 2로 쪼개질 겁니다. 이걸 만족하도록 합니다. 실수 K 값은. 첫 번째 방법. 기하적인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직이, 내적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내적이 0? 수직!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그럼 벡터 AB는 요거고, 그 다음 벡터 AD에 K배를 해줬다는 것은 적당히 실수배를 해서 늘려줬거나, K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둘을 더해준 겁니다. 그 벡터와 벡터 MD가 뭐래? 수직이래. 그럼 더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법 이용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수직이란 얘기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연장을 시켜주었을 때 여기에 연장선에 여기에 요렇게 와줘서 벡터 AB의 K 곱하기 벡터 AD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될 거라는 거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수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내적이 0이라는 걸 가지고 수직을 찾아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벡터 AD에 K배를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까? 4배의 K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삼각형이 얘가 2고 3이잖아. 근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주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세타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2대 3이니까 여기서도 2대 3이지. 요거의 길이가 뭔데? 3인데, 그럼 3대 4K는 2대 3이 되면서, 8K는 9가 되면서, K는 8분의 9라고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저 수직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전개해 본 거예요. 벡터 연산 성질에 의해서, 벡터 AB에다가, 내적, 벡터 MD. 그리고 플러스 K 곱하기 벡터 AD에다가 내적 벡터 MD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벡터 AB랑 벡터 MD를 내적했다. 벡터 AB는 이렇게 되고요. 벡터 MD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누가 봐도 얘는 둔각을 이루고 있어요. 벡터 MD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둔각이니까 내적을 계산할 때뭘 써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적을 얘기할 때 한쪽

벡터에서 시점과 종점을 이쪽 방향의 이 벡터 위로 연장한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 힘이 이렇게 됐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고, 요거 해당하는 거는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예요. 즉,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 다음, AD랑 MD를 내적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AD는 이렇게 생겼어요. MD는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예각이 된다는 건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서 D는 여기 있으니까 M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요. 중점이니까 요거 2잖아. 그럼 2 곱하기 4는 얼마가 돼? 8이 돼. 그럼 여기서 8K 이퀄 제로 해서 K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분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각각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좀 다르게도 또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알고 있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벡터 AB를 벡터 X라고 표현하고, 벡터 AD를 내가 벡터 Y라고 표현한다면은 벡터 X와 벡터 Y 크기도 알고요. 둘이 수직이니까 내적의 값도 제로라는 걸 알아요. 그럼 벡터 AB는 여기서 얘는 뭐가 된다? 벡터 X가 될 것이고, K 곱하기 벡터 AD라고 하는 녀석은 Y라고 표현을 우리가 했어요. 내적 벡터 MD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주는 거니까 벡터 Y에 얼마큼? 절반만큼 간 다음에 벡터 X의 반대방이니까 마이너스 벡터 X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벡터 X 플러스 2분의 1의 벡터 Y로 표현할 수가 있고 내적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벡터 X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벡터 X랑 벡터 Y를 내적해주면 0이죠. 벡터 Y랑 벡터 X를 내적해주면 0이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의 K 곱하기 벡터 Y의 크기의 제곱은 제로가 될 거예요. 벡터 X의 크기의 제곱은 9. 그리고 2분의 K 곱하기 벡터 Y의 크기의 제곱은 4, 4, 16. 이퀄 제로 해서 내가 K의 값을 얼마? 8분의 9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즉, 세 번째 방법은 내가 크기를 각각 알고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벡터들로 문제에서 어떤 식이나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의 그 끝판왕, 그 결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좌표에다가 올려놓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너 X축이 되어라. 너 Y축이 되어라. 그럼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은 A, B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3만큼 가는 벡터니까 0, 마이너스 3이에요. 그다음 A, D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4, 0입니다. 그럼 얘는 4, 0예요. 거기에다가 내적 M, D라고 하는 녀석은 이쪽으로 2만큼 갔죠? 이쪽으로 3만큼 갔어요. 2, 3입니다. 이퀄 제로라는 거죠. 얘를 우리가 계산해 버리면은 4K 더하기 0. 0과 마이너스 3을 더해줍니다. 내적의 2,3은 제로가 됩니다.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해주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줘서 더해주게 되면 K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선생님이 네 가지를 다 풀이를 일부러 안 주고 봤어요.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해석할 수가 있죠. 내적 문제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접근할 것이냐? 내적이 0이야? 수직이야? 만약에 이 그림이 빨리 간파된다라면은 얘가 가장 계산도 편하고 빠를 겁니다. 그 상황이 기하적으로 요소 우리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막 쉬운 문제가 아닌 데서는 이런 기하적인 판단을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 운이 좋게 기하적인 해석이 쉬웠다라면 참 감사한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산 법칙을 통해서 좀 뜯어가지고 각각의 내적 값을 내가 분해해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내적을 알고 있는, 가까이 크기를 알고 있는 벡터들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거의 끝판왕, 종결자가 누구라고요? 성분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에 대한 접근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아마 뭐 하나 정도, 뭐또 다른 방법을 풀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풀이들도 한번 써보면서 내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레벨 1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 딱 보면은 보여야 돼요. 뭐가? 두 벡터 AB에 대해서 크기 1차식으로 표현된 녀석의 크기. 그럼 우리는 뭐 해줘서? 제곱을 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원하는 바 전개부터 해버리면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A 대적 벡터 B가 되는 거니까 너는 내가 알거든. 너만 구하면 되겠다? 어떻게? 이걸 뭐 해줘서? 제곱을 해줘서 4, 5, 20은 누구? 마치 모처럼 곱셈 공식처럼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두 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된다더라. 4, 4, 얘네들은 25죠? 이항시켜 버리면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심지어 두 배까지 그냥 마이너스 5로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4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두배 벡터 A 내적 벡터 B는 플러스 5로 나오겠죠? 얼마가 돼 버린다? 21이 된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딱 놔주면 됩니다. 얘를 선생님 저는 기하적으로 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에요. 기하적으로 하고 싶다? 뭐 굳이 뭐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벡터 A의 크기가 4야. 벡터 A의 크기가 4야. 이만큼이 4야. 근데 벡터 B의 크기를 우리는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아니 벡터 크기는 알아. 벡터 B의 크기는 알아. 얼마? 요만큼의 길이는 3인데 각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근데 둘을 더했더니 뭐라는 거야? 요 길이가 2루트가 됐다라는 거야. 맞나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싶어? 내적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 각을 세타라면 세타에 대한 뭘 구해주면 돼? 코사인 값을 찾아주면 되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 길이는 3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 그걸로 코사인 세타를 찾아준 다음에 내적을 계산해주면 돼요. 어느 세월에 굳이, 굳이, 굳이. 이런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굳이 기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연습은 자꾸 한번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자. 이 문제 자체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면 혼날 줄 알아, 그냥. 응?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응? 이렇게 풀기만 해봐. 그냥 가족을 혼날 줄 알아. 근데 이런 걸 자꾸 해보는 거는 이런 문제 말고. 좀더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서 자꾸 벡터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려고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 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선생님이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의도는 아닌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곱셈 공식처럼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알겠죠?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리고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두선분 ABBC에 대하여 중점을 MN이라고 불러줍니다. 요 녀석의 내적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보였어? 야, 그냥 쿨하게 좌표 평면상에다가 두면은 성분으로 빵빵빵빵빵빵 다 나와 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너는 몇 콤마면? 2콤마 0. 너는 몇 콤마면? 1콤마 0. 너는 몇 콤마면? 0콤마 1. 너는 몇 콤마면? 0콤마 2. 너는 몇 콤마면? 2콤마 2.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AN이라는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 여기서 여기 뺀다 이렇게 갈 것도 없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잖아. 그냥 1콤마 마이너스 1을 쓴 거예요. 그 다음 DC라고 하는 벡터는 뭐가 된다? X축의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잖아. 그 다음에 벡터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1콤마 마이너스 2였고 벡터 DM이라는 녀석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잖아. 그럼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 X성분끼리 곱해주면 0이죠. Y성분끼리 곱해주면 4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2죠. Y성분끼리 곱해주면 플러스 2예요. 그럼 사라지게 되면서 너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그냥 가볍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죠. 딱 봐도 좌표평면상에 올리기가 수월하다라면은 그냥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AN이 똑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쭉갈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바꿔봤더니 AN이라는 벡터로 묶어봤더니 뭐예요? 벡터 DC에서 벡터 DM을 빼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내가 똑같이 시점이 누구니까 D니까 내적, 죄송, 종점, 시점. 너는 벡터 MC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벡터 A에는 요거고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할 것이 아니라 벡터 MC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가는 벡터잖아. 어떤 벡터예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저 벡터 AN이 1콤마 마이너스 2에다가 MC라는 벡터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가주면은 조금 더 얘보다는 계산이 나아지겠죠. 그쵸? 해서 일단 정사각형을

혹은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야, 이거 그냥 성분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벡터 AN과 벡터 DC를 내적했어요. 벡터 AN은 요거고요. 벡터 DC는 요거죠. 누가 봐도 예각입니다. 그쵸? 이거랑 이거랑 예각이죠.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얘 수선해발 내리면 여기잖아. 얘 수선해발 내리면 여기잖아. 위치를 찾기 쉽단 말이지. 수선해발이 왜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내적은 DC의 길이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준 게 여기니까 이거예요. 이거 수선해발 내려서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 내적의 기본 개념 파트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즉 벡터 AN에다가 그리고 내적 벡터 DC를 해주게 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4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벡터 AN과 벡터 DM을 내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중점이잖아. 여기도 중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각을 세타라고 불러줬을 때 요각도 세타가 돼버리게 되면서 여기는 2분의 파이만 세타가 되면서 너가 직각이에요. 수직이면 내적이 0. 해서 벡터 AN 내적 벡터 DM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되면서 4에서 제로를 뺐다 해서 4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즉 수선해발을 내릴 위치를 안다라면 내적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수직이라는 거 알면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풀이 자체는 가장 어려운 풀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식을 보고서 이거를 찾아냈어. 이거를 찾아내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벡터 AN과 벡터 MC를 내적을 해줄 거야. 어떻게 찾을래요? 일단 예각이라는 거는 보였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느냐? 한쪽 벡터에 대해서 나머지 벡터를 수선해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로 내적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직각을 찾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MC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내린 수선해발이 여기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려주면은. 그럼 얘를 여기다 내린 건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준 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내적이라는 건 뭐야? AN의 길이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준 게 내적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해주기 위해서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 수직이라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금 얘랑 평행하잖니?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요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랑 같으냐? 요만큼의 길이랑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요 직각삼각형이 1대 2대 루트 5잖아. 그쵸? 여기도 1대 2대 루트 5잖아. 요 각에 대해서. 그럼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1대 2대 루트 5죠?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뭐냐면은 요 2대 1, 1, 1, 2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요 2라는 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루트 5분의 2를 곱해주면 돼. 이게 이만큼의 길이에요. 그러면 내적의 값은 누구의 길이에다가 AN의 길이인 루트 5에다가 요만큼의 길이인 루트 5분의 4를 곱해서 4라고 답을 내주는 방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계산은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생각하는 과정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즉, 내적에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서 그 위치를 찾아주는 이런 연습이 되어야 복잡한 내적 문제에서 이거를 깨뜨고서 가볍게 빵! 계산을 우리가 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해보세요. 꼭 풀어봐야 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수선해발을 찾는 과정을 연습을 우리는 꼭 해보셔야 돼요. 꼭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꼭이요. 마지막 문제 가볍게 뿌 선생님이 지우개 얘기하는데 지우개가 어디 날아가고 있어? 자, 깜짝 놀랐어. 야, 어우, 야, 이 큰일 날 뻔했어요. 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자, 5번이요. 두 벡터 AB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 가볍다고 얘기했다가도 뭔가 이렇게 당한 건 느낌. 자, 아무튼간. 자, 두 벡터 AB에 대해서. 두 벡터 A와 A 빼기 두배 벡터 B가 서로 수직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래요. 누가 봐도 성분으로 줬지.
수직이면 내적이형 얘기했잖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고민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두 벡터

A와 누구? A-2배의 벡터 B가 수직이면 내적이형. 이게 반사적으로 일단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를 뭔가 기하적으로 해석하고 자식을 할 것도 없이 그냥 문제에서 대놓고 뭐라 그랬어? 성분으로 표현을 해버렸어.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6,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벡터 A에서 2배의 벡터 B를 뺄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을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은 벡터 A, 6, 마이너스 2에서 2배의 벡터 B는 2,2K가 됩니다. 그럼 X 성분에서 X 성분을 빼주면은 4가 되나요? 네. 마이너스 2에서 2K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이퀄 뭐가 돼버린다? 제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내적이 제로다. 그럼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주면 6, 4, 24.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주면 플러스 2, 2는 4, 플러스 4K가 되겠죠?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그럼 4K 플러스 28인가요? 그럼 4K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돼버리는 거다? 마이너스 28이 되는 거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실수 K가 되겠네? K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 라고. 5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성분으로 줬으니 우리는 내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분을 해줘야 되고 그 이전에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를 써주고 나서 성분 집어넣었더니 그냥 계산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성분을 써야 되겠다. 내적이 0이다 계산해줘야겠다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었던 2번 문제 같은 거, 그쵸?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거, 이런 류의 문제들, 이런 류의 문제들, 이런 데서 우리가 기하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도 좌표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보고, 전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별의별 것들을 다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적을 계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연습할 때는 그세 가지를 다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서 이게 점점 많은 연습을 해주면은 시험에서 내가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얘는 이걸 쓰는 게 빠를 것 같다는 게 감각적으로 잡힐 겁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연습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게 될 것이고, 잘하게 될 거예요. 뭐래니? 잘할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합성 자기장 그리고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관련된 2점 테스트 문제 13번까지 풀이했고요. 자, 이번 시간 14번부터 문제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 다는 각각 무선 충전 장치, 전기 기타, 전자석 기준계를 나타낸 것으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것만을 고르시오. 그러면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전기 기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자석 기준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석, 보통은 솔레노이드 안에 강자성체를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드 자체가 자성 역할을 하게 되고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강자성체가 솔레노이드와 또 같은 방향으로 작용화가 되면서 더 센 자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를 끊어버리면 솔레노이드는 더 이상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것이 전자석 기준기이고 무선 충전장치 전기 기타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 내부에 자기

이력선의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수능특강 129쪽에 각각의 무선 충전 장치와 전기 기타 이외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의 교재 설명을 보시고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더욱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능 특강 수강 후기 그리고 또 Q&A에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점 PQ를 각각 속력 EV, V로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솔레노이드의 중심에서 PQ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로 바로 가볼게요. 자석이 P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그렇지, 방해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지양,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자석이 오는 거예요. 어우, 야, 너왜 와? 오지 마. 어떻게 해? 자석을 밀어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오면, 어우, 오지 마. 밀어내고요. 그런데 자석이 또 솔레노이드를 떠나가면, 떠나가는 자석에게는 미련이 생겨서, 어우, 야, 가지 마. 하고, 당긴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자, 니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석이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 어우, 가지마. 당겨야죠. 그러려면 S극을 마주보고 있는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N극이 돼야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은 S극이 될 거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막대 자석이 된 거죠. 자석 내부에서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N극 방향이다. 그러면 항상 오른손 쓰죠. 물리학 원에서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엄지손톱 방향이 자기장 방향, 자기력선 방향.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유도전류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B, G, A가 되겠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 자,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큽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에 감은 횟수,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크기만 따질 때는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솔레노이드의 감은 수가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큰 거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게 뭐죠? 1초 동안에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 자기선속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석이 빨리빨리 이 자석, 아니, 솔레노이드 근처에서 운동할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와 자석이 느릿느릿 솔레노이드 주변에서 운동할 때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는 속력이 빠를수록 바로 1초당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더 크게 되죠. 따라서 디귿은 옳은 문장. 왜냐하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속력이 EV로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평가원에서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로 풀었던 바로 옆에 있죠? 13번 문제. 그리고 방금 풀었던 15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던 과거의 어느 한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평가원에서 전자기 유도는 16번과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기장 영역에서 도선이 운동할 때그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방향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플러스 XY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을 1m 퍼 세크, 1초에 1m 간단 빠르기죠.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고 P는 금속고리의 한 점이다. 그림 나는 1에서 자기장 B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고, 그리고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았다고 합니다. T equal 0일 때 P는 1.5를 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P의 위치도 바뀌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영역 1의 자기장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변수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물어볼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보기로 바로 가볼게요. 기억. 0부터 1초까지 금속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0부터 1초까지는 이 자기장 영역에 나오는 방향으로 그 세기가 EB0인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금속 고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장 영역 밖에 있으니까 금속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없잖아. 자기력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속 고리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점점 금속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 즉 자기력선의 개수는 증가하겠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니은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1.5초 그리고 2.5초 일대 비교하시오. 자, 그러면 1.5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1초에서 2초 이 구간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2.5초라고 하는 이 시간은 2초에서 3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방향을 물어보는 거니까 1.5초일 때, 즉 1초에서 2초일 때 자기장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그래프를 보면 되지만 이 시간 내이 금속 고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1.5초라고 하면 1에서부터 2초 사이니까 일단 금속 고리가 여기를 지날 때네요. 여기 금속 고리의 P가 여기를 지날 때. 자, 그리고 2에서부터 3초, 즉 2.5초일 때는 금속 고리의 P가 여기를 지날 때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장 영역 1에 자기장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없어. 그러면 요 시간대는 금속 고리가 자기장 영역에 푹 파묻혀서 운동하니까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가 없죠.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어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장이 변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자, 요때 P가 1.5초에 있을 때 자기장을 보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하네.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합니다. 그럼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너 나오는 거왜 감소해? 내가 채워넣어야지. 금속이 내부에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초일 때, 즉 2에서 3초 구간에서 도선이 여기에 있을 때죠. 이때 보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를 해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 증가하는 거 방해하려면 도선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들어서 이 변화를 거부하게 되겠죠.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습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0.5초일 때 그리고 4.5초일 때 비교하라. 그럼 0.5초일 때 피는 어디에 있느냐? 0.5초 동안에 0.5m 가겠죠? P 여기 있겠네. 그럼 4.5초일 때 P는 4.5m를 가서 여기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0.5초일 때는 도선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4.5초일 때는 도선이 자기장 영역 1을 빠져나올 때예요. 그럼 이때 무엇을 쓰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냐면 자기장에 변화를 생각하면 돼. 어차피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 비례하잖아요. 그런데 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자기장이 바뀌잖아. 도선의 면적을 S라고 할게요. 면적은 일정한데.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고 얘가 바뀌는 거지. 1초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량.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만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0.5초일 때, 즉 0부터 1초 사이에 자기장이

마이너스 EB0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0인 곳에서 자기장이 마이너스 EB인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기장의 변화는 물리에서 변화는 항상 나중 것 빼기 처음 거니까 나중 자기장에서 처음 자기장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5초일 때 자기장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 자기장은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나오고 있잖아. 0이에요. 자, 빼기. 자, 그러면 이때 3에서 4초 동안 이 자기장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EB0네. 자, 그럼 어때? 계산 결과 자기장의 변화량이 둘다 마이너스 EB0로 똑같아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바로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럼 이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0.5초일 때, 4.5초일 때 같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방향도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네요. 자,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5쪽에 전자기 유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17번부터 차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에서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고리가 1, 2에 접한 면적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요 면적을 말하는 거죠. 반달 모양. 자,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T0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해요. T0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그 얘기는 금속고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 1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2에서는 방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제시된 조건 T0일 때 T0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0부터 이 T0로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것이 T0일 때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기장 영역 1을 한번 볼까요? 자기장 영역 1을 보니까 실선이 1이네요. 자기장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한다.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비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약속해? 이 T0 동안에 자기장이 B0만큼 변할 때 나는 요 반달 면적에 무슨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력선이 한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약속.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 한개 만들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기력선이 그쵸. 한 개가 생기거나 감소하거나 변화한다는 얘기니까. 자기장 영역 1에서 ET0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B0만큼 증가했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 증가했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한개 증가했어. 그럼 전자기 유도는 나는 이 변화가 싫어. 방해해야죠.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것은 반대 방향,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면서 이 변화를 방해합니다. 자, 자기장 영역 2 한번 볼게요. 자기장 영역 2를 보니까 ET0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EB0만큼 변화했어요. B0만큼 변할 때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를 한 개라고 놨는데 EB0만큼 변한 거야.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면 무슨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력선이 두 개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력선의 개수 두 개가 감소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변화하니까 도선도 두 개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T0일 때 시계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든대. 즉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든대. 그 얘기는 결국

결국은 자기장 영역 2에서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두 개라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장 영역 1에서는 나오는 거 하나, 자기장 영역 2에서는 들어가는 거두 개, 따라서 이 전체 원형, 도선 내부에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한개 만들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러려면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 때가 어떤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할 때예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영역 2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니은 3T0일 때 3T0면 요기인 거잖아요.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그러면 2T0부터 4T0까지 또 하는 거야. 자기장 영역 1, 어유 고맙게도 자기장 영역 1은 자기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유도 전류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장 영역 2 한번 볼까요? 자기장 영역 2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ET0 동안에 B0만큼 증가합니다. 자기력선의 개수 한 개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기장 영역 2에서 자기장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인 걸 알았잖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 개가 증가해요. 그러면 도선은 이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을 한개 만들게 되죠. 그러면 3T0일 때는 도선이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디귿.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색이 OT0일 때 그리고 T0일 때인데 T0일 때는 우리 아까 들어가는 자기력선 1개, 들어가는 자기력선 1개일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놔. 그러면 OT0일 때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럼 OT0라고 하는 것은 4T0에서 6T0 구간을 따져주면 되고, 자, 그러면 자기장 영역 1, ET0 동안에 EB0만큼 자기장의 변화가 있네요. 그러면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는 몇 개? 두 개. 그러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었는데 자기력선 개수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써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기장 영역 2에서는 ET0 동안에 자기장 영역 2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죠. ET0 동안에 B0니까 자기력선 변화량은 한 개. 그러면서 증가. 아,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1, 2 자기장 영역에 걸쳐 있는 원형 도선 내부에서 들어가는 자기력선 두 개가 감소하고 들어가는 자기력선 한 개가 증가해. 그럼 그 결과는 들어가는 자기력선 한개 감소하는 거네. 그럼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선은 들어가는 자기력선 한 개를 만들어 내겠네요. 그럼 역시 한개 만드네. 한개 만들 때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했으니까 T0일 때나 OT0일 때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더불어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 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디귿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문장,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자기장 영역에서 사각 도선이 회전을 하면서 이 사각 도선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얘는 이 도선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 요거 약간 입체적 3D라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도선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ABC는 금속고리에 고정된 점이고, 자기장의 방향과 금속고리가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은 세타라고 합니다. 자, 보기 볼까요? 금속고리를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세타가 60도일 때가 30도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자기력선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존재했고, 자, 지금 금속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력선과 평행으로 놓여져 있으면 이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없죠. 이렇게 생긴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으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통과하는 거고, 나란할 땐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얘가 점점 이렇게 90도를 향하게 되면 드디어 이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0도에서, 세타 0에서 30도, 60도, 그리고 90도로 갈 때, 이때 이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 손속은 증가하게 되죠. 90도일 때 최고. 90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 자기력선 방향과 평행이 되면서 이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는 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손속은 60도일 때가 30도일 때보다 크고요. 니은, 45도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 지금 A, B, C 되어 있고 45도로 갑니다. 그럼 금속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증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해야죠. 반대 방향으로 도선이 자기력선을 만들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이게 무슨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 C, B, A로 흐르게 됩니다. 니은 오름문장. 자, 디귿. 세타 135도, 225도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세타 0도예요. AB가 왼쪽에 있었어요. 자, 90도야. 90도가 됐고, 90도를 넘어가면 이제 AB가 C보다 그치,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요. 자, 이때 135도니까, 자, 90도, 90도에서 45도 더 가면 135도죠. 90도에서 점점 이렇게 더 회전할수록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감소해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 감소하는 건, 어, 야, 감소하지 마. 어떻게 해? 도선이 자기력선 방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에 자기력선이 금속고리 내부에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 내 손가락을 감아지게 되면 이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게 유도전류의 방향이고, 유도전류의 방향이 A, B, C가 됩니다. 자, 225도는 자, 0도, 90도, 180도, 180도에서 점점 45도 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다가 점점 회전하면서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고리가 만들어야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 때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면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A, B, C 둘다 똑같습니다.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입체적으로 금속고리를 놓고 회전시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가와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 X의 내부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다. 모두가 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기장 영역의 면적은 1과 2가 같대요. 그러면 3의 면적은 요 하나의 두 배라는 거알수 있고, 그림 나는 1, 2, 3의 자기장의 세기 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t0일 때, 여기가 t0죠. 그러니까 시간 간격은 0부터 2t0 사이, x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t0에서 자기장 영역 1의 변화가 있나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오, 있네. 자기장 영역 1은 시간 2t0 동안에 얼마만큼 변할까요? 4t0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b0만큼이니까 2t0 동안에는 2분의 b0만큼 자기장이 변하네. 자, et0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2분의 b0일 때 자기력선의 변화는 한 개로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역, 이 영역에서 et0 동안 자기장의 변화가 2분의 b0일 때, 아, 요 영역에서의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는 한계이다.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 영역 1에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1개.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 1개 증가하겠네요.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니까 도선은 나오는 자기력선 1개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기장 영역 2는 오, 변화가 없어요. 자기장 영역 3도 오, 변화가 없어. 아, 그러니까 0부터 ET0에서는 자기장 영역 1만 변화가 있고 자기장 영역 1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력선 1개 만든다. 이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놓는다. 이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3t0일 때 x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로 옳은 것은 3t0면 시간 간격이 2t0에서 4t0일 때. 자, 그럼 자기장 영역 1. 자기장 영역 1에서는 2t0에서 4t0까지 오, 2분의 b0만큼 증가하네.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2분의 b0만큼 변화할 때 자기력선 1개 변화한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력선 1개 증가. 자기장 영역 2에서는 어떻게 돼요? ET0 동안에 오, b0만큼 증가했어. 그럼 b0만큼이면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 2개 증가. 그런데 자기장 영역 2도 문제에서 무슨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기장 영역 3 한번 볼까요? 자기장 영역 3은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런데 감소네요. ET0 동안에 EB0만큼 감소해. 2분의 B0만큼 변화할 때 자기력선 1개 변화라고 했는데 ET0야. 아니, EB0야. 그러면 몇 개예요? 4개죠. 들어가는 자기력선 4개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면 자기장 영역 3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영역 1이나 2의 면적의 몇 배야? 두 배예요. 그러니까 요네 개가 감소한다는 것은 얘네들하고 면적이 같을 경우 그 면적에서 네 개가 감소하는 거고 면적이 두 배이기 때문에 총 자기장 영역 3에서 변화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8개예요. 자, 그럼 1, 2, 3 영역에서 들어가는 자기력선 3개가 증가하고 들어가는 자기력선 8개가 감소해.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들어가는 자기력선 5개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저 사각 도선 내부에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5개가 감소해? 아,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자기력선 5개를 만들어내야지. 따라서 도선이 만드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예요. 한개 만들 때 I0라고 했어. 그럼 5개를 만드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OI0가 돼야 되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도선이 만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어야만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자기장의 영역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영역에서의 자기 선속의 변화를 따지는 문제를 최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2점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장 영역에서 금속고리가 운동하는 경우죠. 시간 T1, T2, T3일 때 각각 속력 EV, 그리고 V로 종이면의 수직이고 세기가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의 점 P, Q, R을 지나고요. T2일 때, 즉 Q를 지날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I0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1, 2에서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1, 2의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놓고 만약에 방향까지도 똑같아.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자기장의 방향. 자, 그러면 방향과 세기가 똑같으면
1, 2는 사실 같은 자기장 영역인 거잖아요. 동일하잖아. 그럼 이때 도선이 자기장 영역에 푹 파.

자, 그럼 이렇게 두 영역에서 사각도선이 이동할 때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두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량으로 따져주면 이게 가장 간편해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 항상 물리에서는 나중 것 빼기 처음 거를 변화량이라고 하니까, 나중, 즉, 자기장 영역 2에서의 자기장 마이너스 B0 빼기 자기장 영역 1에서의 자기장 플러스 B0. 자, 그러면 마이너스 2B0가 나올 거고요. 자, 이 마이너스는 뭐 여기 T1, T3에서의 또 델타 B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아, 그러면은 걔하고 유도줄의 방향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요 크기, 바로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 이것이 바로 무엇에 비례한다? 유도전류에 비례해요. 그래서 2B0만큼의 자기장의 변화량이 유도전류 I0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3일 때, 자, T3일 때는 이때 자기장의 변화량은 어떻게 하죠? 2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중 자기장 0에서 빼기에 자기장 영역 2 마이너스 B0. 자, 그러면 플러스 B0. 아, 그러니까 요때와 요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도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죠. EB0일 때 I0라고 했으니까 B0일 때는 그 반절 2분의 I0의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T1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T1에서 자기장의 변화량은 나중 자기장 플러스 B0 빼기 이전 자기장 0 빼나 마나죠. 자, 그랬더니 유도전류의 방향은 T1과 T3에서가 같고, 유도전류의 세기는 B0만큼의 자기장의 변화량이 생겼기 때문에 2분의 I0로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에 변화가 있느냐? 속력의 변화가 있어요. V일 때는 이 사각도선이 1초에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다고 해봐. 이 V니까 1초에 두 칸씩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이 사각 금속 고리 안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그만큼 그 변화량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T3보다 T1에서가 두 배가 빨라. 그렇다면 유도전류의 세기도 두 배가 큽니다. 그래서 T3에서 2분의 I0였다고 하면 T1에서 사각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그두 배인 I0가 되겠어요. 자, 보기 가볼게요.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반대여야 되고, 선생님은 편의상 1이 나오는 방향, 2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지만, 1이 들어가는 방향, 2가 나오는 방향으로 해도 문제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니은, T1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EI0가 아니라 I0이고요. T일 때, T3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델타 B를 구하시고, 그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유도전류의 방향인데 둘다 플러스가 나왔다.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번까지 풀이했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2점 테스트지만, 오,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알수 있죠? 최근에 합성 자기장, 전자기 유도가 고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면서 3점 테스트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직선도선 X, Y, 아이고, 죄송해요.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AC에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전류 방향이 고맙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세기까지 주어져 있어요. 완전 땡큐죠. 자, B에는 전류의 방향, 전류의 세기를 모릅니다. 자, 중요한 실마리는 P에서
A, B, C 전류.

주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도선이 3개니까 A, B, C 합성 자기장 식을 써놓고 자, P에서 각각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방향을 구해 볼 텐데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잖아요. 계속 이 꼬리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D분의 I 이것을 자기장의 세기 B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2B만큼 생기겠네요. 세기는 2B고 마이너스 Y 방향의 자기장 방향을 마이너스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 방향을 플러스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도 모르고 세기도 모르니까 가로. C는요. D, D, D, D. 4D만큼 떨어져 있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따라서 C에 의해서는 P에 나오는 방향으로 4분의 B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세 개를 다 합한 것이 0이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점 테스트에서는 보통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로 주었거든요. 근데 3점 테스트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I0로 주었네요. 그래서 D만큼 떨어지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그 자기장을 0, 아니, B로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만족하려면 B의 자기장이 바로 구해지지 않나요? B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4분의 7B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B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P에 나오는 방향이 아니고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4분의 7B야? 그렇다는 얘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분의 7I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고 IB는 EI0보다 참 습관이 무서워요. 이점 테스트에서 전류를 I로 썼더니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I0로 주어져 있죠? D분의 I0가 B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분의 7I0, EI0보다 작습니다. 옳은 문장이고요. 자, R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그러면 R, 여기 있네요. 그럼 또 해보는 거죠. D분의 I0를 우리가 B로 놓기로 했으니까, 이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2분의 B. B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8분의 7b. C에 의한 R에서의 자기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b. 자, 이거 계산하면 세기까지는 묻지 않았고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방향만 물었죠? 방향이 무슨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따라서 R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점 테스트에서 우리 3개의 도선이 나왔을 때 합성 자기장 구하는 방법 많이 연습했었죠?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A, B, C 3개의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 A, B, C가 점 P 그리고 Q 간격 D만큼 떨어져 종이에 고정되어 있다. A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데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림 나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전류가 A에서와 같은 화살표 방향, 즉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를 때를 음이라고 한다.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T1일 때 0이고 T2일 때 B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세 개의 도선이니까 A, B, C 그리고 합성 자기장. 그리고 조건이 P에서 시간이 T1일 때 합성 자기장이 0. 그리고 P에서

시간이 T2일 때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모르지만 그 세기가 P0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D만큼 떨어져 있고 이번에는 A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I니까 전류가 I만큼 흘러 때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그 세기는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B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네. T1일 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 I만큼의 전류가 흐르니까 B에 의해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의 세기는 EB. 그리고 C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죠. 가로. 합해서 0 나와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친 김에 T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A하고 C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바뀌어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어. 그러니까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만 바뀌겠죠. 자, 이래놓고 이제 한번 또 생각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PT1 한번 볼게요. 어이구, 이거 다 해가지고 0이 돼야 된대. 그러면 C는 결정됐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B여야만 된다는 거알수 있죠? 자, 시간이 지나도 C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 이거 다 플러스인 걸? 따라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T2일 때 나오는 방향이고, 요거 다 도하면, 여기다가 할까요? 삽이거든요. 그 세기가. 이 삽이가 뭐라는 거예요? B0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 내가 B라고 놓은 것이 사실은 4분의 B0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 있잖아. P에서 B였어요. B. 자, B가 뭐였지? 우리 D분의 I를 B로 놓았어. 자, 그런데 C로부터는 P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3D.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여야만 B가 될수 있겠네.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니은 T1일 때, 즉 B에 흐르는 전류가 이럴 때 Q에서, 이번에는 Q네요, Q.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자, 그럼 Q이고 T1일 때 가보도록 합시다. 자,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Q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아이고, 세기는 3분의 B가 되겠죠? 왜냐면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D인데 A에서 Q까지의 거리는 3D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하고 똑같잖아요. 다만 방향만 바뀌었겠지.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C에는 3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P에서나 Q에서나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네. 자, 5B고 3분의 B니까 계산하면 3분의 16P. 근데 이 B는 내가 약속한 B고, 이 B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B0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B는 4분의 B0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3분의 4 B0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세기만 물었으니까 세기는 3분의 4 B0. 니은 옳은 문장. 자, 디귿 한번 가볼게요.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T1일 때 무슨 방향이었어요?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었어요. T2일 때또 하라는 거야. 한번 더. 자, 그러면 이번에는 Q이고, 그리고 T2일 때. 자, Q 지점에서 T1, T2일 때 A와 C에 의한 자기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T1, T2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니까 Q에서 T1, T2일 때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만 바뀌겠네요. 자, 그럼 방향만 물었으니까 이거 뭘다 숫자끼리 계산합니까? 자, 그런데 암산으로 바로 계산이 되는 걸 B에다가 3분의 B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계산하면 3분의 4B 나옵니다.
시간 없으면 안

0: 안 해도 되죠? 왜? 방향만 물었으니까. 그래서 Q에서 T1, T2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기역, 니은, 오른 문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이제 처음 볼 때는 사실 이 문제를 뭐 T1일 때뭐 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뭐 마이너스 Y 방향이고 T2일 때 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세기는 이 I로 일정하다. 이거를 텍스트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로 줌으로써 왠지 더 어렵게 느끼게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되게 뭔가 복잡하게 보이죠. 왜냐면 P하고 Q도 있는데 거기다가 T1, T2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T1, T2라고 하는 것이 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만 바뀌는 것을 시간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는 아직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너무 수능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은 똑같은데 눈으로 볼때좀 어려워 보이게.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당황해서 잘못 풀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습니다. 연계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결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 3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TV 국민행동 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기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8강 들어왔습니다.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허가 말 걸기 들어갑니다. 자, 허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확인은 뭐뭐지요? 뭐뭐죠?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고. 자, 말 걸기는 뭐, 저기요, 실례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스이마신 이러면서 좀 말을 걸지 않나? 자, 머뭇거림은 머뭇거림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머뭇거림이 이렇게 뭔가 이 카테고리가 됐다라는 것도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일본 언어생활 문화가 도대체 머뭇거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 우리나라에 머뭇거림 표현이 있나? 뭐 그런 걸 또 카테고리화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글쎄요.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려서 우리가 의사소통기능에 원활하게 써보자. 자, 어구풀이 관련해서 나오고요. 수능 포인트는 우리 지난 강에서 했습니다. 저는 지난 강에 특강 8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본의 개관과 의식주문화 했었습니다. 자, 일상생활 문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좀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복습도 좀 해볼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0개 풀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데요. 먼저 허가부터 갈게요. 자, 허가. 뭐뭐 해도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사실 허가라기보다 불필요에 가깝습니다. 불필요. 불필요면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허가라고 한다면,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불필요잖아, 허가라기보다. 그지? 여기는 이제 불필요가 조금 나와 있네요. 근데 테모이라고 하는 게 나쿠테모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네. 자,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면서, 자, 찬상. 장시겠네, 장 모시기. 우지노 모카오 밑에 그다사로 떠놓고도, 혼또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찌는 모카? 모카? 모카가 뭐야? 이거 멍멍이 이름 같아요. 우리 모카, 와타시노 모카, 우찌노 모카. 이 우찌라고 하는 거는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카. 우리 모카를, 우리 집 애기, 멍멍이 모카를 이때 그다사루 봐주시다. 뭐뭐 해? 주시다죠? 주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 나오네. 이런 거 좀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또노코토 라고 하는 것. 하는 어떤 사항, 것, 일,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모카를 봐주시기로 했던 일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라고의 것 떠놓고 또 라는 식으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탁 화제를 띄울 때 할 수 있습니다. 혼또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강아지 뭐 호텔에도 맡게 되는데 또 그러기도 어려워가지고 지인들한테 맡기고 막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하가 큐니. 아, 여긴 여행이 아니라 뉴인이네요. 뉴인. 뉴인이 뭐야? 2번. 어머니가 갑자기 왜 하하라고 해서 오카상이라고 안 하고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엄마. 오카상이라고 안 하고 남의 앞에서는 하하라고 하잖아, 그치? 가족 명칭 기억해 하고 있죠? 고토니 나떼, 자, 고토니 나루라고 하는 거는 기본형에다가 써가지고 뭐뭐 하게 되다인데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점진적인 변화나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에 의한 변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셨으니까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겠지. 그런 어떤 외부 결정에 의해서 몸 하게 된 거. 그래서 입원하게 되어서 나레니모 오네가이 데키나고 고맙대이마시다 이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오네가이 부탁 데키나 그때 나 그때가 뭐야? 나이가 나 그때가 됐어요. 뭐뭐 해서가 되는 거죠. 부정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해서 뭐뭐 하지 못해서 그 얘기죠. 여기서는 부탁 못해서 원인 고맙대이마시다 감정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또 해볼까? 테 플러스 이게 원인으로 됐을 때 뒤에 뭐가 오느냐 어떤 표현들이 오느냐의 문제라 무의지 동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올 수 있고요. 형용사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 문법을 이렇게 툭 얘기해버리다니. 그러니까 나오면 이 태가 나온 다음에 무의지나 감정이나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어떤 문법은 나중에 조금씩 이제 완성이나 기출문제 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이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하고서 이 곤란한 어떤 느낌. 뭐 해서 곤란했어요.
자, 모카노 타베르 모노와 모카가 먹을 그 사료죠. 준비시대 오키마스 해 두겠습니다. 모시 만약에 바 모시 바 만약에 뭐뭐 하면 타베 나케레바 먹지 않는다면 타베 나이 타베 나케레바 이가 케레바가 되면 가정이 되잖아. 만약에 그 얘가 이제 뭐 낯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 먹으면 무리니 무리해서 야라나쿠테 모 이데스 이거 허가하는 게 아니네. 불필요해 완전히 뭐뭐 하지 무리 무리니 야라나 쿠테모 야루 야라나 이 야라나 이가 쿠테모로 바뀐 거예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치도 이치니치 나케 토와 이테모 자 토와 이테모도 좋다. 뭐야 이거 라고는 해도 아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하루만이라고 해도 뭐뭐 라고는 해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도 막다 조사해와. 막 여기 막 커닝 페이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또와 이때 뭐, 또 이때 뭐. 어땠을까? 또 이때 뭐. 히라가나로 쓰자. 또 이때 뭐. 라고는 해도. 여기서는 와, 이, 토와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약간 또 이때 라는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아, 그 지저분하게 됐어. 예쁘게 다시 쓸게. 또 이때, 그러니까 센세 또 이때 선생님이라고 해서 전부 와카루 하즈와 나이, 전부 다 아는 거는 아니다. 알 리는 없다. 근데 여기 중간에 토와 이때 모를 지금 든 거야. 강조하려고. 라고는 말해 도 이렇게. 토와 이때 해도 되고, 토 이때 해도 되고, 토와 이때 뭐 해도 되고,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더 추가가 된 조사가 보이네요. 자, 하루만 이라고는 해도, 이게 아주 뭐긴 시간 아닌데, 일주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맡기는 건데, 하루만이라고 해도, 이누노 세와우스루가 뭐야? 세와우스루, 돌보다가 세와우스루예요. 돌보는 거는, 다이헨가? 힘든가? 또 오모이마스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우조 요러시 꺼내가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허가에 대한 표현 대신에 우리 불필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원래 허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 모를 선생님이 다 이제 그 박스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해놨어요. 왜냐면 옛날에 선생님 가르치던 애 중에 진짜 일본어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뭐 애니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진짜로 학문으로 하는 친구였어. 근데 이 뭐가 없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도 돼. 이때이요. 먹어도 돼. 타베테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니 같은 걸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빠져도 유연함을 가지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친구는 테모이, 테모이, 테모이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게 생략되는 거고 이게 생략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조사의 생략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생략돼도 틀린 문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렇게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억울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일본어가 절대평가가 아니었을 때는 진짜 좀 크리티컬했거든요. 자, 테모이는 뭐뭐 해도 된다. 테모이 대신에 요러시 써도 되고요. 가마와나이는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마인드 do you mind 할때 never mind 할때 그런 마인드 나는 꺼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야. 테모이데스카 뭐뭐 해도 되나요? 테모 가마이마세 뭐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해도 나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자 테모이데시오카 뭐뭐 해도 좋을까요? 뭐뭐 해도 요러시 데시오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격식이 없는 표현들도 있고 조금 더 올리는 표현들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뭐다? 허가다. 허가를 구하고 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스이마센. 고래 초또 카리테 모 이데스까? 저 죄송한데요. 이거 좀 카리테 모 이데스까? 빌려도 될까요? 에, 도저. 허가를 하고 있죠. 네, 그러세요. 흔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코니 스와테 모 가마이마센까?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꺼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가마이마센까? 테모 대신에 쓸수 있는 이데스까? 가마이마센까? 하나 더 있어. 뭐 있지? 나이조부. 나이조부. 요러시, 이, 가마와나이, 다이조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굿!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요. 허락을 할 때는 하이, 도저, 이 되세요. 가마이마센, 괜찮아요. 나이조부 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절은 좀안 나왔네. 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잖아. 허가를 구했을 때 허가를 구할 때 허락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거절해야 돼? No!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본은 아 소레와 촛도 이러면서 좀 곤란하게 테와 나메데스 이건 진짜 뭔가 정말 안 되는 거.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라고 하면 박물관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때 테와 나메데스 테와 이케마센 이렇게 금지 나이데 쿠다사이 웨뇨 쿠다사이 이거는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어디 가까워요? 금지 가깝네. 자, 나쿠테모이는 지금 우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테모이는 허가를 구하는 건데 나쿠테모이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서는 아, 이게 거절인지 금지인지 필요인지 허락인지 막다 헷갈리잖아. 근데 그런 것들 좀 아, 이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넘나드는구나. 좀 유연함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어그풀이 선생님이 몇 페이지야 이거? 보자 보자. 자, 143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조쿠지와 쿄즈네. 이거 츄 아니고 쥬라고 읽어요. 쇼쿠지가 아니라 헨지네. 답장은요, 오늘 중으로 시나쿠테모 가마이마생. 나쿠테모, 오늘 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가 아니라 나쿠테모 가마이마생. 네, 나쿠테모 가마이마생.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도 그만 헷갈렸어. 명사된 아이가 뭐야? 명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어? 선생님, 이거 잔아이나 대화나이 아니에요? 또 봐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여러분이 이제 18강 정도 되면 좀 유연함을 가져야 돼. 뭐뭐치 안타가 되는 거야, 얘도. 뭐뭐치는 안타가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그 와나 모 생략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갑자기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네, 나 그때 뭐 가만히 마생이 되는 거지. 오늘 중에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나 그때 뭐 가만히 마생. 자, 맛있지 않아도 돼요는 뭐야? 맛있지 않아도, 오이시이. 맛있지 않아도 돼요. 오이시, 쿠, 나 그때 뭐, 그치? 오이시쿠 나이니까, 오이시쿠 나 그때 뭐 가만히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지? 그치? 뭔가 부정. 치 않다. 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026학년도에 나왔던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의 불필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노마나 그때 뭐 이랬어. 마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이제 안 먹어도 돼요. 그 마신다기보다 이게 약이니까, 약을 복용하는 건 마신다라고 하죠. 타베로 안 쓰지. 자, 오나카가 이빠이 나라. 배가 가득 부르면 무리니 타베나쿠테 모이 데스. 타베나쿠테 모이. 누가나쿠테 모이. 구두를 벗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뭐야? 명사에다가 뭐뭐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이번 143페이지 어구풀이 해석이 안될수 있는 친구들한테 확인해 드렸고요. 자, 이제 확인 표현 들어왔습니다. 이게 확인 표현이지 뭐. 자, 우리가 다음 강의 선생님 종조사에서 조금 다루기로 할 텐데요. 요를 보면요.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요. 그러면 맛있어. 너 모르지. 맛있다고. 라고 맛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요예요. 오이시요. 맛있어. 가와이요. 귀여워. 이렇게. 너 모르지. 귀엽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으면 네는 뭘까요? 오이시네. 그러면 아 맛있다라고 감동할 수도 있고 오이시네 하고 이러면 야 맛있지 않냐? 하고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동의를 오이시네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 응응 오이시네 하고 동의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동도 되고 동의 요구도 되고 확인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야 돼. 네.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요네는 뭐냐는 거야. 얘네 둘이 합쳐지면 얘네 콜라보는 뭐가 되는 거야? 얘네 사실 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렬하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에게 확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치, 맞지. 바로 이 확인이에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말, 뭘 확인하고 있는지. 자, 채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카시꾼, 아타라시 바이트 음악 꿰뜨르 이랬습니다. 근황을 묻는 거예요. 근황. 잘 나가냐? 잘 되냐? 그 얘기지. 나뭐 잘,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음악 꿰뜨르? 음악 꿰꾸라는 표현. 잘 진행되다라는 말이잖아. 그걸 이제 테르 음악 꿰뜨르 잘 되고 있니? 응. 시것도 어머시러인다께 너. 일은 재밌는데 미세가 우치카라도 그때 자 가게가 아르바이트 가게가 뭘 아르바이트 가게 멀면 가기 싫지 좀 그지? 선한다. 그렇구나. 다카시쿠노 이에와 다치가와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야. 낫다. 였다. 요네. 집 맞지? 니네 집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치가와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거 맞지? 상대에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는 상대도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하는 거야. 그지? 내는 그게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는. 근데 요네는 너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거랑 너랑 일치해?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요네를 쓴다는 거지. 근데 여기 왜 과거지?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야, 네가 이름이 뭐였더라? 네가 이름이 정준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걔가 과거의 이름이 뭐 정준이었고 지금 이름이 정민이가 된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회상할 때 과거로 회상하는 거지. 뭐 다치가와였지? 이러면서 왜 선생님 과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쓴다고. 미세 와뒀고 아 미세는 치바래. 치바하고 다치가와 되게 뭔가 봐요. 아사하 찌지니. 아침에 8시에 미세오 아케루 까라. 아케루가 오픈하는 거예요. 미세를 열기 때문에.

때문에 시직 요원지고 허니와 7시 45분에는 쓰이때이 나이도 이게 나이 나이도 이게 나이 뭐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휴, 에라 모르겠다. 하자. 응?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아 이게 왜냐면 되게 파생되는 게 많아. 자, 안 된다는 다음에다 나라 나이 또 하나 뭐야? 이케 나이. 그치? 안 된다. 얘는 근데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되는 거잖아. 뭐 하지 않으면이 뭐야, 그러면? 다섯 개 나오잖아요. 나 깨레바. 그 다음에, 나 쿠떼와.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나이또. 다 나이형에다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나이의 가정형. 나 깨레바. 하지 않으면. 않고서는. 안으면. 이런 식으로. 가정에 붙거나 아니면 태화에 붙거나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런데 선생님 왜 다섯 개예요? 얘가 줄여지잖아. 어떻게 줄여지지? 나, 얘가 어떻게 돼? 꺄!가 되는 거잖아. 나 꺄. 얘는 나, 쿠, 짜. 나, 쿠, 짜. 나이 또는 안 줄여지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하지 않으면을 가지고요. 안 된다는 이세 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세개 하니까 열다섯 개의 경우의 수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나이도 대신에 이 나머지 네 개로 할수 있고 이케나이 대신에 나머지 두개더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오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 유연함을 가져야 돼. 이제 18강 정도 됐으니까 それは 大変だね. 아, 그거 힘들겠다. 왜? 뭐니까? 멀면 힘들지. 자, 우리 확인 좀 봐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요. 143페이지 두 번째 봐봐. 요네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표현이다. 요네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표현이다. 금방 얘기했어. 그런데 대쇼, 대쇼, 네, 뭐 이런 것들은 예, 추측과 그다음 확인이 같이 된다. 그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올려봐봐. 대쇼, 그치? 오이시 대쇼. 이러면 맛있지?가 되는 거죠. 아시다와 하레르 대쇼. 내일은 맑겠죠. 아시다와 아메 대쇼. 내리면 추측. 여기는 확인. 뭐뭐지? 뭐뭐죠? 얘는 뭐뭐 겠지요가 되는 거야. 내려서.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존경도가 있는 건 어느 쪽이야? 이쪽이에요. 이쪽은 존경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캐주얼한 사람이어야 돼요. 응. 데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데스까? 라고 확인을 하지. 누가 데쇼? 이렇게는 좀 너무 반말 같아요. 그러니까 지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한테 선배 내일이 선배 생일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반말이고 생일이죠? 그러면 조금 존댓말 같기도 하죠? 약간 그런 느낌에 걸쳐 있는 게 데쇼입니다. 근데 데쇼라고 내리면 겠지요. 뭐뭐겠지요. 내일은 선배가 오시겠죠. 쿠르데쇼. 오시겠죠. 그래서 일기예보 할 때도 도쿄와 아시다 아메데쇼. 그러면 동경은 내일 비가 내리겠지요. 라고 이제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는 정도로 예, 존경도가 있는 표현. 자, 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이시네? 네? 하고 올리면 그치? 네? 하고 내리면 맞아. 라고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볼게요. 기너 예, 제은짠 또 데파토니 있다 데쇼? 이거 짧게도 얘기한다. 우가 빠지기도 해요. 이거 오타가 아니야. 가기로 했지? 확인. 요시다상 아시다와 카이샤 야스미 데쇼? 이것도 반말이야, 약간 거의. 내일 회사 쉬죠? 자, A가 얘기합니다. 사키 혼다산 노 오하나시 혼토니 오무시로카타 데스요네. 오무시로카타 데스네. 오모시로카타 데스, 아, 지웠구나. 네! 하면은, 뭐뭐지? 죠!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뭐죠? 동의 요구하는 거지. 에, 혼토니 소우 데스네. 동의. 뭐 이런 느낌. 선생님이 네! 하면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난 떠났고 아까로. 왠지 모르게 알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자, 이제 말 걸기로 들어왔습니다. 말 걸기. 今日の地下鉄の駅に行くときに道が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아시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지카테츠노 에키니 이코토키. 오늘 지하철역에 갈 때에 길을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을 헤맸다는 건가 보다. 위치가, 자, 와카루. 가와카루. 뭐안 쓰면 안 돼? 오 쓰면 안 돼. 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게 되었다. 즉, 길이 이해, 그러니까 길을, 이게 을로 해석되지만 가로 써있죠? 길을 이해할 수 없게 테이시마우, 뭐뭐 해버리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 근처에 있다, 있었던 사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고멘나사이, 저 죄송합니다, 라고, 고에오 카케루가 뭐지? 말을 거는 거예요. 어? 근데 고멘나사이를 왜 말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우리? 스미마셍이라고 해야지. 고멘나사이는 뭐야? 이거는 진짜 사과하는 거야, 사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에? 에? 라고 하는 카오 사레테시마이 마시다. 아, 그렇지. 카오 스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하다. 표정을 짓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얼굴을 하네. 너왜 이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니? 헨나카오시 때려요. 이렇게 이상한 얼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오스는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고, 여기는 에? 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인데요.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얼굴을 내가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카오 사레루는 그런 표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해석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보자. 에, 네? 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능동으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동태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얼굴을 당해버렸다. 그 사람이 그 표정을 하는 걸 내가 당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또데, 나중에라는 표현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아또데 세 글자로 그냥 외우시는 거. 아또니 안 돼. 아또데라고 써야 돼. 여기서는. 자, 도모다치니 키이타라. 자, 나왔다. 나왔다. 뭐 에이 타라 비타 이렇게. 타가 뭐냐면 가정이잖아. 원래 뭐뭐 하면이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뭐뭐 했더니야. 여기서는 가정에 이렇게 뒤에 타가 오면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발견, 전개. 그럼 해석해볼까 했더니, 친구한테 물었더니, 키 따라 물었더니, 야, 내가 고메나사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말 걸었거든? 그랬더니 이상한 얼굴 하더라? 이렇게, 에? 라는 얼굴 하던데? 그랬더니, 시라나이 히토니 모르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물을 때는, 그러니까 말을 걸 때는, 스미마센이라고 타호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가 뭐지? 조언. 야,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좋지. 또 오시에 때 그레마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타시와 고메나사이 또 스미마센과 오나지 이미 같은 의미. 사실 선생님도 그랬어요. 고메나사이 하면은 미안합니다잖아. 그러니까는 스미마센하고 미안합니다라고 부르는 거랑 고메나사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스미마센이 기능이 더 많은 거야. 스미마센은 뭐뭐가 있죠? 기능이 1번 감사, 2번 사과, 3번 말 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뭐가 있어? 스미마셍이 있는 거야. 근데 고멘나사이는 뭐가 없을까? 얘만 있어. 감사 말 걸기가 없어요. 뭔가를 딱 받았을 때 아라마 스미마셍 고나모노 모라차테 이데스까 이런 거 받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 그럴 땐아 스미마셍네 이츠모 이러면서 항상 고맙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츠모 고멘나사이 이렇게는 말안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감사와 말 걸기가 있는 건 스미마셍밖에 없어. 자, 오나지미다 또 오모테이타 케레도모 스카이카타 마시옹 플러스 카타 뭐뭐 하는 방법. 사용 방법이 지가우노다. 틀리다라고 와카리 마시다. 라고 알았고 얘는 뭐뭐를 알고 토 와카루. 뭐뭐라고 아는 거랑 뭐뭐를 아는 거랑 조사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자, 말 걸기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 걸거나 질문하기 전에 아노 스이마센 이라고 말을 걸거나 아니면 ちょっと 이いですか? 좀 괜찮으세요? ちょっと よろしいですか? いいですか? 보다 요로시를 쓰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 아노 시츠레이데스가 똑같이 시츠레이예요.
失礼します. 실례합니다. 이거랑 失礼ですが 실례입니다만 두 개가 달라요, 여러분. 失礼します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지? 얘는 들고 나갈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러니까 失礼します 하고 들어가고 失礼します 하고 나가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失礼です는 정말 약간 뭔가 저기 失礼ですが 야마다 선생님이세요? 야마다 선생님이세요? 라는 식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뭔가 걸 때, 그때는 이걸 쓰는 거지. 응? 근데 失礼します는 들고 나갈 때야. 그러니까 失礼が 나왔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안오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다 뭐 하는 거야? 사람 부를 때.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야. 이 정도. 있지? 봐봐. 뭐 이런 느낌으로 자기한테 시선을 약간 집중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부를 때 네를 쓰죠. 안오네. 네. 네. 좀 길게도 하고. 자, 다나카상 이마 쪽도 이데스까? 지금 좀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시찌레데스가 실례합니다만. 봐봐. 실례합니다만 그랬잖아. 우리는 실례입니다만 안 하고 실례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례시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오나마에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까? 테 이타다케마스까? 자, 뭐였지 이거? 그치. 의뢰. 자, 나마에 오실 때 그다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오실 때 이따다케마센까 라는 식으로 의뢰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머뭇거려 볼까? 어떤 머뭇거림이 있을까요? 아이와 엄마의 대화입니다. 모시모시 나왔어요. 뭐예요? 여보세요가 됐기 때문에 전화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시모시 오카상 엄마? 이거 우리 엄마인데 하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엄마를 자기가 부르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호칭할 때는 오카상이라고 부르죠? 남 앞에서 우리 엄마를 소개하거나 가리킬 때 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직접 엄마를 부르는 거니까. 이마 갖고 닦게도 지금 학교인데 말이야. 겨 해안이 와스레모노 시쳤다. 자, 와스레모노. 자, 이거는 잃어버리다라는 거야. 잃어버리다. 두고 나오다. 이런 느낌이에요. 두고 나오다 쪽이겠죠. 그래서 엄마 나 방에다가 와시레모노 해버렸어. 와시레모노 시짜우. 차우가 뭐야? 테시마우. 뭐뭐 해버리다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물건을 해버렸어. 즉 두고 나와버렸어. 에? 나니요 왔을랬다노? 뭐 잃어버린 거야? 수학노 노트, 수학 노트요. 니카이노 스쿠에노 위에니 아르토 오무운다케도.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여기에 있대요. 2층 책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끄레르 좀 봐줄래? 그랬습니다. 이제 의뢰하고 있죠 엄마한테. 그랬더니 막았다 알았어. 저또 맞대. 좀 기다려봐. 또 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야. 또 아따 아따 있다 있다 있다 이러는 거죠. 소노 노트노 이마까라 이웃도꼬로 자신이 토떼 오크떼 끄레나 이랬습니다. 바쁘다 엄마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부분을 부분이 되는 거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뭔가 이게 수행평가인가 뭐지. 뭔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했겠지. 자, 또 봅니다.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표현. 상대방의 말에 대해 막혔을 때 또는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침묵을 메우기 위해 쓰는 말로. 또 이러죠. 그쵸. 그 옛날에 그 뭐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선생님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시절에는 그 일제시대에 살았단 말이야. 100%죠. 근데 우리 있었잖아 일제시대가. 근데 그때 이제 일본어를 많이 이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뭐 또 마시대 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무슨 선생님 어디 살다 오셨어 이러는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불과 선생님 어렸을 때예요. 이렇게 이 또는 난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뭔가 머뭇거릴 때 그러니까 하는 말로 또 진짜로 썼어요. 한국 사람들도. 왜냐면 이게 일본어랑 막 섞여서 쓰거든. 옛날에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홈스테이를 친구들이 왔단 말이야. 일본에서. 근데 그 막 막 다 친척들이 뭐 그냥 바로 모두 전환이 돼요. 그 일본어로.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하여간에 애도는 나는 뭐 한국말처럼 느껴지는 느낌도 있어. 사실 너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이 쓰겠어. 머뭇거리는 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카테고리에 머뭇거림이 있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일본어에서는 진짜 이런 많은 다양한 기능으로 애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와 나니가 오이시, 너 뭐가 맛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다 침묵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지. 에, 또, 서다나, 나라고 하는 건 뭐지? 나 감동사예요. 감동사. 뭔가 우와 하는 감동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얼버무리는 감동도 있을 수 있잖아. 자, 규동과 이치방 우마이용. 규동이 제일 맛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마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다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능숙하다라는 조즈다라는 뜻도 있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일본 개관 및 일상생활 문화 우리 지난 강에서 했어요. 근데 꼭 알아둬라 하는 게 뭐였어? 이거. 얘네는 꼭좀 알아둬라 했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아,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였어요. 가장 큰 섬, 혼슈. 그 다음에, 홋카이도가 그 다음에 거 봐봐. 지금 헷갈릴 수 있어. 홋카이도하고 규슈하고 어떤 게 클까? 지금 딱 눈에 보이지? 근데 본인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두 번째로 큰 섬, 네개 중에. 그럼 얘인가 얘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홋카이도가 훨씬 크지? 그 다음 세 번째 규슈, 네 번째 제일 작은 약간 콩알 만한 네 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코쿠. 응? 그 다음에 기후는 사계절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똑같지? 온대성.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1도, 1도, 1도, 1도, 2부 43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도 후갱이라고 하고요. 동경도 특별시죠? 그 다음에 홋카이도. 오사카부. 이렇게 부가 두 개가 있어요. 오사카하고 교토가 있죠? 그 다음에 주요 도시 및 관광지, 도쿄, 오사카, 교토, 에, 삿포로, 후지산,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지난 강에서 이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안 봤다, 그러면 앞에 가서 조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교통 볼게요. 도로의 왼쪽 방향을 주행합니다. 운전석이죠.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앞이 어떻게 생겼더라? 우리 집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어떻게 생겼더라? 차가 이렇게 달리나? 그쵸. 이게 중앙선이면 이렇게 달리죠? 그치. 오른쪽을 달리는 거야, 우리는. 운전석은, 근데 일본은 거꾸로죠. 도로의 왼쪽 방향을 들고, 우리는 운전, 아빠 어디 앉아 계세요? 왼쪽에 앉아 계세요?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앉아 계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운전석이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철, 지하철, 버스, 자전거, 택시, 신칸센에서 자전거하고 택시만 조금 기억하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었고요. 등록지였죠. 택시는 뒷문을 그 기사분이 열어주시죠. 뭐이 정도. 일본의 3대 맛집이 외워야 된다. 동경 간다. 교토 기온이 7월에 진짜 너무 높았다. 오사카의 텐진 오뎅이다. 뭐 이렇게 좀 외우자 했었어요. 자, 화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정됐는지도 좀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천행은 과학자, 오천행은 여성 교육자, 만행은 사업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물 문화 진짜 중요했다. 자, 일본에서 오미야게, 테미야게 하고 오쿠리모노가 있는데, 테미야게, 오미야게 같은 경우에는 안팎을 드나들 때 하는 거고요. 오쿠리모노 같은 경우는 절기, 명절, 그럴 때 한다. 자, 저울 때는 오츠겐, 추울 때는 오세에보. 이것도 절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오미마이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 추가해봤어요. 오미마이는요, 병문안이란 뜻인데요. 병문안 선물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안 되는 것만. 자, 흰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흰 종이 포장지 안 돼요. 흰 꽃도 안 돼요. 국화 이런 거안 돼요. 자, 화분도 안 됩니다. 화분 왜안 되지? 화분은 보면은 뿌리를 내리잖아. 이렇게. 그 병이 뿌리를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화분 안 됩니다. 사요나라 이런 것도 안녕. 이번 생은 마지막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자, 위기 관리는 우리 했었기 때문에 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지진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대피 요령 이런 거.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빈칸 문제 나왔어요. 자, 육과 보미에 대화입니다. 보미짱, 나츠야스미 나니 시테타? 뭐 했냐? 라고. 나니 시타? 해도 되는데, 시테 이타? 라는 식으로 뭐 하고 있었냐? 라는 식으로 좀 기간을 느낌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히토리 데 어디에 갔다 왔어? 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너 하고 내리기 때문에. 이때 키타 너. 자, 도톤보리 나왔습니다. 도톤보리 나오면 이제, 아이, 뭐 우리 뭐다 알잖아? 오사카. 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저씨 서 있는 간판이 있는데. 도톤보리데 오이시모노 타베타리 타리타리스를 뭐죠? 뭐뭐 하거나 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그 지금 오사카는 음식 기행을 가야 되죠. 카이모노 시타리 쇼핑을 하거나 스고크 타

수고하셨다. 정말로 즐거웠어. 시가즌 이따가라. 7월에 갔대요. 7월에 이틀간 뭐였지? 물불의 축제를 하잖아요. 덴진마질이 그렇지. 덴진마질이 뭐 쪼도 미라레데 미라레루 여기선 뭘까? 미루가 미라레루가 되면 뭐야? 뭘것 같아? 수동 존경 가능 어느 거야 여기서는? 가능을 쓰는 거지. 응? 볼수 있어서가 되는 거죠. 보셔서 자기한테는 존경을 안쓸거 아니야. 봄을 당해? 뭐 당할 것까지 뭐 있어. 그지? 여기서는 볼수 있어서 도대모 욕같다. 무척 좋았대. 헤에 다노시 나츠야스미 다타네. 즐거운 여름방학이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사카, 교토, 삿포로, 후쿠오카, 도쿄 어딘지 딱 떠올라야 돼. 알겠지? 넘어갑니다. 스카이트리 나왔습니다. 전파탑이에요. 스카이트리. 아유, 너무 막 빽빽해가지고 읽기 싫어지지. 그렇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자. 도쿄 스카이트리와 다카사 높이 634. 어? 별로 높지 않네. 예. 아, 뭐안 높아. 한라산이 어? 1947? 뭐이 정도 되잖아. 49? 47? 뭐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높죠, 높죠. 그냥 겨우 건물인데. 네, 데카이데.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타워래요. 아, 그렇구나. 스카이트리는 그러네요. 도쿄대와 동경에서는요, 다카이 타테모노가 후에테키테 막 많이 늘어가지고요. 뭐가요? 높은 건물이 늘어서 소레가 그게 테레비랑 라디오노 덴파소신 전파송신노 자마니나루 자마가 뭐냐면 자마가 뭐니 여러분? 오자마시마스의 자마가 뭐더라? 방해. 방해니나루 자마가 되다. 방해되다. 방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니 나루 못마게 되다. 자, 자마가 되게 되었습니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카사노 아루 높이가 있는 타와가 히지오니 나리. 나리는 뭐죠, 선생님? 나떼라는 식으로 태형 대신에 마스형에다가 태형 대신에 마스형에다가 이렇게 콤마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접속형입니다. 필요하게 되어서 2012년에 동경 스카이트리가 데키마시다. 여기에 데키루는 뭐예요? 데키루트 세 가지 할수 있다, 가능하다, 생기다, 완성되다. 어떤 거야? 그치, 생겼습니다죠. 완성되다? 뭐 생기다가 더 낫지 않니? 자, 소노마에와 그전에는 동경타워, 그치, 동경타워에 그 약간 에펠탑처럼 생긴 거 있잖아. 보면은, 아, 뭔가 좀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가 동경이라는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동경타워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전파 수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쿄 스카이트리가 소레오 야떼면 동경 스카이트리는 그걸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내용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동경 타워의 앞에 동경 스카이트리가 생겼습니다. 앞에 생긴 게 아니고, 동경 타워 전에 스카이트리가 생긴 게 아니라 동경 타워 후에 아톤이죠. 아톤이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아톤이 나중에 생긴 거지. 먼저 생겼지, 동경타워. 동경타워는 스카이트리보다 다카이 타워 아니지, 스카이트리가 훨씬 높죠. 높게 만들었으니 전파 방해를 안 하게 높게 만들었어요. 634m나 되는데. 스카이트리가 생기고 나서, 택가라 몸하고 나서 동경의 높은 건물이 늘었다가 아니라 높은 건물이 늘어서 전파 방해가 됐기 때문에 스카이트리를 만들어낸 거죠. 4번입니다. 높은 건물이 전파 송신에 자만이 났대. 방해가 되어서 동경 스카이트리가 생겼다. 그치? 선생님 말하려는 게 이거야. 답이 4번이고요. 5번은요. 2012년까지 동경 타워는 테레비랑 라디오 전파 수신에 방해였다. 아니요. 그때까지 전파 수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들어왔어요. 요시다와 가토의 대화. 기너 나고야니 이때 기타 때 으때라고 하는 거 뭐죠? 뭐뭐라면서 뭐뭐래 뭐 이런 거지. 야너 어제 야구 나고야 갔다 왔다며. 그렇습니다. 응 나고야 대 나카모토산이 왔다요. 나카모토를 만났대요. 요시다 군뭐 나카모토산 뭐라고 해요? 그때 응 나카모토산이와 일요일에 오세환이 났대요. 오세환이 나루는 뭐지? 우리 자만이 나루 뭐였더라? 아까? 방해가 되다죠. 그 다음에, 아까 오세와, 아까 멍멍이. 멍멍이. 오세와, 이게 뭐였더라? 이건 돌보다였어. 아이고! 그럼 이건 뭐야? 오세와의 나루는 뭐지? 신세를 지다입니다, 이거는. 그 강아지는 신세를 진 거야.

가 옷고 타라 뭐뭐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도우 시마스까 먼저 뭐 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선생님이 더 됐으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뭘 맞게 얘기한 거야? 먼저 뭐라고 여기 대답했으면 아따마오 마무리코토가 나이지 데스.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머리를 지키는 것,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먼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머리를 보호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거를 얘가 대답했겠지. 어떤 걸 얘기했을까? 뭐 하지? 우리 그치 책상 밑에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자, 냉키오 게시마스 전기를 끕니다. 창문을 닫아둡니다. 문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책상 밑에 들어갑니다. 답이 4번.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 도모다치도 이쇼니 이마스. 친구와 함께 있어요. 답은 4번 되겠죠? 먼저 그 책상 같은 거 밑에 들어가서 딱딱한 거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5번 들어왔어요. 유카와 아키에 대화. 한국 旅行はどうだった？韓国料理어땠어？여행어땠어？すごく楽しかったよ。무척재밌었어。みんな親切だったし、し、열겁니다。자、食べ物も美味しかったんだ。あ、そうだ。これ、みんなでどうぞ。모두다같이、뭐 하라고 하죠。드세요했겠지。뭘 줬을까요？ 선물 문화。お歳暮。이거는12월에 주는 贈り物。お土産。お土産が어디 갔다 와서 주는 선물이었지. 답이 2번. 이거는 이제 프레젠토 축할 일이 있을 때. 자, 소지교 이와이도 프레젠토, 개콘 이와이도 프레젠토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6번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류가크 시대 쓰고 놓고 또 됐어. 쓰고 놓고 또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마즈와 와타시와 나는요. 미치오 와타로 또 시마시다가 토스를 뭐뭐 하기 직전인 상태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요. 니혼니 이르토키 또 오나지 요니 마찬가지로 뭐뭐와 마찬가지로 먼저 오른쪽을 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길을 건널 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가 어느 방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지. 그러면은 왼쪽을 보고 봐야 되잖아. 오는 주행 방향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은 이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그지? 왼쪽을 먼저 봐야 돼. 일본은 거꾸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왼쪽을 먼저 보지 않고 오른쪽을 먼저 본가 봐요. 그 다음에 그때 왼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나는 나의 앞을 확 지나갔다 이 얘기예요. 어우, 무척 놀랬다는 거지. 위험했대. 왜냐면 이 사람이 방향을 감각이 우리나라랑 다르다라는 거를 까먹고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차가 왼쪽을 달립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는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본다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거꾸로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뭘 봐야 돼? 미기를 이렇게 달리 이게 오른쪽을 달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봐야 되죠. 마다 요거 와카떼 이나카타 노데스.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 유학하고 나서 좋은 습관이 생겼다가 아니라 한국의 차는 일본의 차와 다르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죠? 자, 일본에서는 왼쪽에서 이게 미기가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본다. 미기까라 히다리. 미기까라 히다리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미기까라 히다리.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일본에서는 그렇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야 되고. 자, 길을 건널 때 한국과 일본은 건너는 방향이 반대이다.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를 다니는 방향이 반대. 건너는 건 똑같지 뭐. 자, 일본의 어린이는요. 길을 건널 때 길의 왼쪽부터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가 왼쪽을 봐야 되는 거야. 일본은 거꾸로니까. 이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니까. 자, 7번 가자. 스구니 모도 떼키마스노데 바로 돌아올 테니까 스코시노 아이다. 틈, 짬, 여유. 자, 조금만 니모츠 오카세 떼 모라이마센까 이랬습니다. 사세 떼 모라이마센까는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허락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했어요. 에라고. 에이 데스요. 에 이케마센요. 이건 안 된다. 고엔요코다사에 삼가해 주세요니까 이거는 금지죠. 가마이마센 이런 거 써야 되죠. 이 데스요. 가마이마센. 다이조부 데스요. 같은 표현이 와야 됩니다. 답은 2번. 아노 저기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을 어떻게 걸어요? 시츠레 데스가 이렇게 걸어야 돼. 시츠레 시마스 아니고. 자, 뭐 스코시 우가가이타이 코토. 우가가우 여쭙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이 난데쇼 뭘까요?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걸때 하는 표현. 시츠레 데스가 아노 스이마센가 시츠레

0: ですが 이런 식으로 말을 걸겠죠. 자, 9번 들어왔습니다. 나니까 오사가시 데스까? 뭔가 오 플러스 마시용 플러스 데스까? 찾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코노혼가 고시 여행책을 갖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 소레 데시타라 서점에 있는 점원인가 봐. 그거라면 아치란 이나리마스 저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안나이 시마스까? 안내해 드릴까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머뭇거림. 그러니까 뭐 찾으세요. 아,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 머뭇거리는 거야. 그게 이게 애또입니다. 바로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라고 이상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이런 뭔가 이걸 빈칸으로 뚫는다고 머뭇거림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표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제 전환 표현 도꼬로 돼. 소레바초또라고 하는 거는 곤란할 때, 거절할 때 하는 표현이었죠?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습니다. 스이마센, 쪼또. 남한테 말걸 때. 아, 좀 시간 괜찮으세요? 쪼또. 나이저보 데스까? 이 데스까? 요로시 데스까? 이런 거. 이 대신에 쓸수 있죠. 이 데스까? 쪼또 이까가 데스까? 좀 어떠세요? 라고 뭔가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하이! 난 데스까? 내 뭡니까? 라고 이제 뭔가 말을 걸때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쪼또 이 데스까? 쪼또 요로시 데스까? 답은 마지막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점점점 뭔가 응용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외우고 있었던 단어, 문법 사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이제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고쿠로우사마 데시타. 자, 맞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 무역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 기준 17강에서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무역의 이론, 무역의 분류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여러분의 무역의 꽃을 만나보는 인코텀즈가 이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역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조건, 인코텀즈 하나로도 우리가 낼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가 또 오늘의 강의입니다. 이제 교재 기준 18강이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또 천천히 선생님이랑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무역의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무역의 계약 조건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총 훑으면서 한번 쭉 훑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역의 계약 조건 어디서 봤다고요? 맞아요. 유통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매매 5조건 봤었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8개 조건을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격 조건, 그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제시문에 이 여러 개 배웠던 8개,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선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의 그 조건들을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모든 계약 조건들을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인 단독 문제 하나 있고 하나는 금융이나 다른 문제랑 좀 연계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경우에서 이라고 표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이 가격 조건, 그리고 결제 조건은 사실 잠깐 선생님이랑 스치듯이 배우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내용 자체가 좀 심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뜻은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이제 교재 기준 19강이죠. 19강에서 이 세 가지를 한 시간 내내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준 다시 보면 8개 선생님이랑 촘촘하게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의 계약 조건이고요. 5개 말고 8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가격이 오늘의 메인입니다. 얘가 바로 인코텀즈.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건을 11개를 배울 거예요. 11개. 영어도 11개 단어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비용 이전 분기점과 물품의 이전 분기점에 따라서 또 11개 조건을 배우다 보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선생님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인코텀즈 그림. 그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답이다.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반복이 답이다. 그래서 가격 조건 배울 거고요. 결제 조건은 잠깐 배우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강에서 1시간 내내 송금이랑 이제 신용장 투신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보험, 분쟁 해결, 그다음 포장까지 배울 거예요. 이 포장 파트는 사실 뭐 교재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화인이라고 해서 그림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림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이런 게 있구나, 화인이 뭐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갈 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새로 배울 내용은 가격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선적에 뭐 해상보험, 뭐 해상보험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그 품질이나 수량 이런 내용은 사실 앞에 유통에서 매매 5조건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에서 열심히 매매 5조건 복습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아 인코텀즈 또 할만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복습했던 친구들은. 자, 무역의 계약 조건이 먼저 뭔지 볼게요. 간단하게. 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클레임이나 분쟁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무역은 또 우리가 한두 푼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거액이 보통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계약 조건을 잘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계약 내용에 관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한 조건들, 그래서 우리 몇 개로 나눠서 본다? 8개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 품질 조건입니다. 자, 품질 조건 배웠어요. 언제? 계속 말하지만 유통 파트에서, 매매 5조건에서 배웠어요. 일단 품질을 결정할 건데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6개 나눠서 볼 겁니다. 품질을 이런 기준으로 정하자라고 제시한 게 6개예요. 첫 번째는 현품, 지금 현재의 물품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품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상품을 직접 봐요.
그리고 품질을 결정하는 게 현품이요. 우리 배웠죠? 그리고 견본도 배웠어요. 견본이 뭐였죠? 샘플 보는 거. 그래서 전체 상품 중 일부인 견본, 샘플을 보고 품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견본과 현품의 품질이 달라요. 그러면 수출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견본과 당연히 품질이 같아야겠죠. 견본 샘플이 너무 좋고 현재 품질이 떨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클레임 발생할 수 있고 무역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무역에서 배울 조건 중 표준품 매매입니다. 이 표준품 매매 배우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촘촘하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조건을, 무역 조건을 보진 않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시간상 나중에 무역에서 할 거야 라고 가볍게 넘어갔었던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일단 표준품이래요. 표준품. 표준을 둔다. 물건에 표준을 둔다. 왜 표준을 둘까요? 이게 품질이 일정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계류나 뭐 공산품, TV, 뭐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보통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비교적 품질이 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들, 어떤 상품들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과일 같은 거. 우리가 매해 당도나 매해 모양이나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맨날 똑같을 수 없죠. 매년 계속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품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 표준품을 정하자. 그게 바로 표준품 매매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어쨌든 표준품 등급으로 품질을 결정해서 그걸 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무역거래 조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바로 FAQ, GMQ, USQ입니다. 이름들이 비슷하죠. 이 Q는 다 퀄리티, 품질을 의미한다면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영어의 약자를 따서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FAQ는 Fair Average. Average가 평균이죠. 평균을 내겠다. 어떻게 평균 내겠다? 선생님 방금 예시 들었던 뭐 사과나 귤 같은 거, 과일 같은 거는 매해 생산의 품질이 달라요. 뭐 날씨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일단은 생산이 되죠. 과일 같은 게 생산이 되는 동종 수확물 중에서 비슷한 종류, 같은 종류의 수확물 중에서 평균적으로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예시로 들었던 과일이나 곡물 같은 거 대표적인 예시인데, 우리가 이 FAQ, GMQ, USQ는 예시를 같이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표시는 안 했지만 이 과일이나 곡물 같은 예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매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슷한 사과, 이런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사과나 귤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해에 수확된 사과들 중에서 어떤 평균적으로 평균이 되는 그런 품질을 표준품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겠다.

라는 게 FAQ입니다. FAQ. 자, GMQ는요. Good merchandiser래요. 좋은 상품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매 적격이다. 이거 판매 적격이야. 이거 판매해도 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나 냉동어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목재나 냉동어류 여러분, 우리가 딱 열어서 이렇게 잘라서 안에 볼수 있나요? 볼수 없잖아요. 외관상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특징적인 것들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관습에 비추어서 시장에서 판매하기에 적격이야, 판매 적격이야 라고 해서 품질을 표준으로 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밖에 외관상을 보고 도착했을 때딱 보고 아, 이거 판매 적격이야 라고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GMQ. 이걸 표준품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USQ는요, usual standard, standard. 보통 표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인삼이나 보통 면화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인삼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인삼 좋은 인삼이고 안 좋은 인삼이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우리의 경우 어때요? 우리가 인삼을 맨날 먹는 게 아니고 잘 봐도 몰라요. 이게 좋은 인삼인지 안 좋은 인삼인지 전문가가 아닐 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공인 검사 기관이 그거를 등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품질 수준으로 이거 보통 표준 품질 맞아 이렇게 인정해줬을 때 우리는 USQ 조건을 사용합니다. 이 면화도 마찬가지예요. 면화도 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솜 같잖아요. 솜뭉치라고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재질이라던가 뭐 구성 밀도라던가 등등에 따라서 그게 또 제품의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인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USQ라고 합니다. 그래서 FAQ, GMQ, USQ는 각각의 예시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예시까지 반드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통명 매매 4번 배웠죠? 통명이 뭐였어요? 우리가 유통에서 배울 때는 뭐 이천 쌀, 나주 배 이런 거 배웠어요. 지역명의 뭔가 하나의, 지역명 자체가 뭔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그 상표명이 되는 그걸로 우리가 품질을 바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뭐 이천 쌀이다? 그럼 얘는 믿을 만한 쌀이야. 나주 배다? 나주에서 난 배야? 그럼 얘는 믿을 만해? 라고 우리가 브랜드 상표명만 보고 바로 뭔가 품질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통명 매매고요. 아까 말했던 생산지명, 생산자명, 품종명, 상표명 등등 브랜드가 통명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을 결정하는 걸 통명 매매라고 합니다. 자, 명세서도 배웠어요. 명세서 배웠죠? 꼼꼼하게 다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뭐 실수가 얼마고 뭐 어떻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품질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세서 매매입니다. 종류, 형상, 치수, 재료를 자세히 기록한 거 명세서 매매고요. 그 다음에 규격 매매. 규격 매매는 국제적 또는 수출국에서 인정한 규격 및 등급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ISO, 이제 KS 나와 있는데, IS는 이제 국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적인 뭔가 그런 인증,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KS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USQ도 공인검사 기관이잖아요? 근데 규격 매매도 뭔가 규격 및 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같잖아요?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전체적인 큰 느낌으로 본다면 USQ가 규격 매매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규격 매매 같은 경우는 좀 공산품,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뭐 TV, 뭐 에어컨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보통 다룬다면 이제 USQ 같은 거, 1차 상품 같은 거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USQ는 표준품 매매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조건, 우리 총 6가지 봤고요. 이 파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통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무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무역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양쪽 파트에서 실수 없게 잘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품질 조건 봤고요. 품질 결정 시기도 볼 거예요. 자, 시기는요, 이 교재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분을 선적 품질 조건, 양력 품질 조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선적이 뭐죠? 우리가 배에 싣는 거 선적이라고 하고요. 양력은 이제 배에 있는 거를 육지로 내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선적과 양력 둘다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에서만 쓰이는 건가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무역을 할 때, 보통 해상 운송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굳어진 어떤 용어 같은 거예요. 관습적 용어 같은 거.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했지만 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출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건을 보내는 그 수출업자의 그 지역, 그 장소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양육은 그 뭘까요? 도착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선적 시점, 다시 말하면 출발할 때 시점을 품질로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 출발할 때 그때 품질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적 품질 조건이고요. 아니야, 도착해.

했을 때 품질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게 바로 양육 시점의 품질,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괄호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인코텀즈를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영어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우리가 인코텀즈가 총 11개 조건인데 그중에 D 조건 앞에다 D로 시작하죠. 이 D 조건은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르더라도 이제 흐르듯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D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발지가 아닌 도착했을 때 우리가 뭐 그 수출이네, 매도이네, 어쨌든 의무나 비용이 다 끝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서 우리가 도착지에서 품질을 결정한다 보는 거고요. 이세 개를 뺀 나머지 8개는 다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 선적 품질 조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표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뒤에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품질 결정 시기는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수량 조건이죠. 자, 수량 조건도 배웠습니다. 우리 유통에서. 수량 단위를 개수, 뭔가 하나, 둘, 셋, 뭐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렇게 좀 세기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개수, 개나 다스, 포장, 하는 뭐 상자나 부대나 통, 이런 것들을 개수로 셀수 있을 때 개수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건 뭔가 하나, 둘, 셋, 세개 주고 애매해. 뭐 면적이라던가, 뭐 중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걸 우리는 계량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량, 킬로그램, 뭐 그램, 톤, 이런 예시가 있고, 용적, 길이,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이 계량 조건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얘는 개수 단위, 개수 조건이다. 뭐 계량 조건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수량 조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량 결정 시기 또 나왔죠. 선생님이 아까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선적 수량 조건, 뭐 양육 수량 조건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어쨌든 얘는 선적 시점, 출발 시점에 결정하겠다. 얘는 양육 시점, 도착 시점에 결정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인코텀즈의 D 조건 3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선적지, 선적 조건이에요. 선적을 했을 때 품질과 이런 수량을 결정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여러분 확실히 더 어떤 느낌인지 올 거,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인코텀즈도 안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대입하기는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도만 이번에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꽃이죠. 선생님이 이제 오프닝 때 말했던 바로 그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 자,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5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지금 현재 2010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데 현재는 2020이죠. 2020을 적용해서 쓰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우리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인코텀즈 2010을 적용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1개 조건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건을 먼저 보니까요. 얘는 조건이긴 조건이에요. 근데 무슨 조건? 가격 조건. 자, 그럼 가격을 결정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가격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격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물품을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품 운반에 필요한 운임. 운송비 같은 거죠. 우리가 운임은 보통 이제 해상운송에서 쓰는 용어인데 운임. 아니면 보험료도 들수 있죠. 그리고 물품 양합비, 물품을 내리는 비, 하역하는 비, 그 통관비, 이런 거 이외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상품 자체 가격보다도 이런 부수적인 부대 비용도 같이 해서 우리가 보통 수출하고 수입하잖아요. 그럼 이런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이거를 누가 부담할 거야? 라고 결정해 주는 게 가격 조건입니다. 원래는 계약서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으면 좋겠죠. 뭐 이거 하나하나, 이거는 수출업자, 이건 수입업자, 너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11개로 딱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이 조건으로 할게라고 하면 그 조건 안에 어떤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암묵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겠죠. 빠르고 우리가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준게 인코텀즈 가격 조건이고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일단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1번이에요. 이게 가격 조건이죠. 수출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인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도하는 건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도할 거야. 그 매도인 여기서 인도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서 인도해버리면 이제 책임은 사가는 수입업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건에 누가 어디서 인도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의 화살표 표시를 잘 보면서 선생님이랑 11개 조건을, 특징들을 배워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가격 조건은 가격만 있다? 가격만 정해놓는다? 아니죠. 가격을 누가 가져갈 건지, 누가 포함할 건지, 가격을 어떻게 누가 대신 낼 건지 이런 것들 결정하기도 하지만 물품을 어디서 인도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까지 우리가 배울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배울 거예요. 비용 이전 분기점,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그림이고요. 선생님은 계속 이 그림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각화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겁니다. 자, 가격 조건은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인코텀지. 11개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상 및 내수로에서만 쓸수 있는 운송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해상 및 내수로. 자, 해상 및 내수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박을 이용해서. 그래서 해상 운송에서 쓰이는 운송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몇 개? 4가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선생님 적어놨고요. 제일 첫 번째가 FAS 조건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먼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자연스레 머리에 남겠지만 일단 위치를 먼저 정해놓을 거예요. 여기가 매도인, 여기 보면 매도인이라고 써있죠? 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뭐라고 했었죠? 매매 말고, 매매는 매도인, 매수인이었고 얘는 다시 말하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 그럼 매수인은 누굴까요? 수입하는 사람이겠죠. 이 위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19강의 결제대금 배울 때도 이 위치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수출업자, 오른쪽은 수입업자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FAS 조건은 선측 인도 조건이죠. FAS가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선측 인도 조건 보이시나요? 선측 인도. 이 선측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상 내수로 할때 이게 배거든요. 배 쪽에 앞쪽에 선측까지만 내가 이 수출업자가 위험 이전이랑 비용 이전을 내가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라고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가격 조건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비용, 하나는 이제 위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위험, 이거 누가 부담할 거야? 매도인이 어디까지 부담할 거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 이거 누가, 비용 누가 부담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AS는 선측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이 선측까지만 내가 위험을 부담할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부담해? 너가 부담해? 수입업자 너가 부담해?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비용도 똑같아요. 매도인이 여기까지만 내가 발생하는 비용 낼 거야. 나머지는 너, 누가 해? 너가 해. 수입업자 너가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FAS 조건을 제일 먼저 보면 물품 인도 시점, 다시 말하면 위험이 이전되는 거,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시점이 선적항 본선 선측이에요. 선측. 그 본선의 앞쪽에 선측. 그리고 똑같아요. 이 비용 이전 분기점도 얘랑 똑같아요.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이렇게 그려놓은 이 실선 이후로는 다 누구 책임이다? 위험 인정은 다 수입업자,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 비용도 누가 책임진다? 매수인, 수입업자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에 있는 선. 자, 두 번째로 FOB 조건, CFR, CIF 조건인데 이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보면 CIF, CFR, FOB가 다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쵸? 이 똑같은 선상인데 잘 보세요. 이배 위에 있습니다. 배 위에. 무슨 말이냐? 내가 화물을 배 위에 딱 실었어. 그걸 적재라고 하거든요. 본선상에 내가 적재했을 때까지만 책임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CIF, CFR, FOB는 다 위험 이전 분기점이 똑같다는 거죠. 본선상에 적재했을 때까지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FAS 조건은 조금 더 뒤로 나와 있죠. 본선상에 적재해야 되니까. 세 가지는 선적항의 본선상까지입니다. 본선이라는 건이배 위에 올렸을 때를 의미하고요. 대신 비용 이전 분기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FOB랑 CFR이랑 CIF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FOB는 똑같네요. FOB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FAS랑 똑같죠, 조건이? 그래서 선적항의 본선상이 비용 이전 분기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본선상까지만 비용을 부담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본선에 적재한다고 했죠. 화물을 올리는 비용까지만 내는 거예요. 누가? 수출업자가. 그래서 부선 이용료 플러스 본선 적재하는 비용까지만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CFR이랑 CIF는 이상하게 화살표가 끝까지 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 그쵸? FOB는 선이 하나지만 얘는 화살표가 두 개다. 무슨 차이냐면 이 FR이 freight의 약자입니다. freight가 운임이란 뜻이에요. 운임.
여기서 내가 물건을 넘길 건데, 내가 대신 비용은 더 내줄게. 어떤 비용까지? 운임은 내가 내줄게. 수출업자가 내가 내줄게라고 하고 약속하는 게 바로 CFR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본선상에서 이미 누구 소유로 넘어갔죠? 수입업자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나는 목적항까지의 운임까지, 프레이트까지는 내주겠다. 그래서 비용 이전 분기점이 여기선 달라집니다. 약간 똑같았죠. FOB 조건, FS 조건은. 근데 얘는 달라요. 더 비용이 늘어나죠. 수출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자, CIF는요, 이 가운데 I 보이죠? 이 I가 insurance란 뜻이에요. 그래서 insurance는 보험이라는

얘기거든요. 보험료까지 더 내줄게 하는 게 CIF입니다. 아까는 운임만 냈죠. 똑같이 물품 이전은 똑같이 끝냈지만 비용이 프레이트가 운임이 추가가 된게 CFR. 요게 더 나아가서 인슈어런스 내가 운임이랑 보험료까지 더 내줄게 하는 게 CIF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이 FOB 조건이랑 이 CIF 조건이에요. 둘다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선에 적지 않은 순간부터 수입업자 책임이에요. 물품이 파손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나 비용은 달라요. 비용은 CIF는 운임이랑 인슈어런스 보험료까지 같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기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개 조건 중에 뭐부터 배웠어요? 해상 및 내수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지금 배, 이게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바다 같은 파도예요. 배들이 떠 있고 여기 네 가지 조건을 먼저 봤어요. 이네 가지 조건은 해상 선박 운송할 때 해상 운송할 때쓸수 있는 가격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개 조건 중에 4개 배웠으니까 몇개 남은 거죠? 7개 남은 거죠. 그 7개는 그럼 뭘까요? 7개는 다른 데서만 써야 되는 걸까요? 7개 조건은 어디서나 쓸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운송 조건, 복합 운송 조건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해상 내수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그 육상 운송에서도 가능하고요. 아까 4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7가지 중에서 이번에도 4가지만 먼저 볼 거예요. 자, 4가지가 어딘지 보니까요. EXW 조건, 여기 있어요. EXW 조건. 제일 첫 번째 있죠. 그리고 FCA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CPT, CIF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4가지 해상 내수로 배웠고 이젠 얘네 네 개를 보는 거예요. 얘네 네 개. 이네 개는 지금 어디 있죠? 매도인 쪽에 있어요. 매수인 쪽에 있어요. 출발지, 이거 선적지 뭐 같은 의미지만 출발하는 매도인 쪽에 있습니다. 수출업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EXW는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이 선이 가장 짧게 있죠. 무슨 말이냐? 매도인이 가장 책임을 지는 범위가 그 조건이 가장 작아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어깨가 가장 가벼운, 무겁지 않은 그런 조건이 EXW 조건인 거죠. 가장 책임을 짧게 드는 거예요. 비용도 짧게 들고. 그래서 EXW 조건은 공장 인도 조건이란 말을 쓰는데,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그냥 영업 이전 분기점이 끝나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비용이 또 똑같아요.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끝나버려요. 가장 어떻다? 매도인이 부담이 없다. 가격도 그만큼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비용들에 비해서 우리가 비용을 초과해서 내는 게 없잖아요. 매도인이.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자, FCA 조건은 운송인 인도 조건이에요. 운송인이 들어가요. 무슨 운송인? 조심해야 되는 건 지정된 장소라는 건 선생님이 이제 좀 교재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선적지, 출발지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의 구내, 매도인의 영업장. 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을 해요. 누구를? 운송인. 그 운송인한테 물건을 줬을 때까지가 이제 물품 이용 이제 분기점이 끝나는 거예요. 그 주고 나면 누구 책임인 거죠? 이제 수입업자 책임이 되는 거죠. 매도인의 비용 이전 분기점은 선적지에 합의된 장소, 이거 선적지, 출발지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똑같이 끝납니다. 지금 보면 EXW, 그 다음에 FCA 다 똑같은 선상이고 화살표가 따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PT 조건. 얘는 운송비예요. 아까는 운임이었잖아요. 얘는 운송비예요. 운송비. 운임과 운송비의 차이. 그래서 운송비 지급 조건과 CIF의 운송비 보험료 조건이죠. 아까랑 뭐랑 비슷해요? CFR이랑 CIF랑 비슷하죠. 얘는 지정된 장소, 다시 출발지 선적지에서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CPT는 목적지가의 운송비를 부담하고요. CIP는 I, 인슈어런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송비랑 목까지,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누가? 매도인이. 그래서 여기 보면 CPT는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보세요. 여기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물론 여기서 위험 이전 분기점 끝나지만, 운송비 보험료 같이 지급하겠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만 내가 보험료까지는 추가해서 부담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CIP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표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1개 조건 중에 해상 내수로 조건 4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적지, 출발지에서 이제 뭔가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이 끝나는 4가지 조건을 배웠어요. 그럼 나머지 몇개 남았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 조건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D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딜리버드란 뜻이거든요. 도착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출업자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도착지까지 갔을 때그 물품의 품질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비용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어디에 있다? 매수인 쪽 도착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세 개, D 조건 보고 끝낼 거예요. 인코텀즈.

자, D조건 3개. 자, D조건 3개 잘 보셔야 됩니다. D조건 3개. 가격 조건에 보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지금 매수인에 있는 게 도착지라고 했죠. 그 도착지에 있는 조건입니다. DAT에 이 T 있죠, T. 이 T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그래서 터미널 인도 조건이에요. 물품이 어디까지 인도, 위험 이전 분기점이 끝나는지 보니까 도착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했다. 자, 양하가 뭐죠? 물품을 내렸다는 거예요.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품을 내릴 때까지 누구 책임이에요? 이 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지금 도착지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터미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양화된 상태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양화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 수입업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비용을 보니까 양화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수출업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양화비를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가격 조건에 넣습니다. 양화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양화비 포함. 자, DAP, DDP가 있는데 이 DAP, 이 P는 플레이스예요. 아까 터미널이었죠? 그래서 그냥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랑 DDP 조건은 위험 이전 분기점은 똑같아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된 지정 도착 장소인데 중요한 건요,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 적재라는 거는 아직 지금 하역을 한 거야, 양화를 한 거야, 안한 거예요? 양화를 안한 거예요. 아까는 양화했죠. 물건을 내렸어요. 그래서 양화비까지 수출업자가 책임을 졌지만 이 DAP 조건, DDP 조건은 그냥 적재된 상태, 양화가 준비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양화 준비된 상태라는 차이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DAP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지정 도착 장소까지 운송비랑 보험료를 다 포함해요. 근데 뭐를 제외한? 양화비를 제외한. 아까빈 양화 포함했잖아요. 여기서 왜 제외하죠? 여기서 양화 준비된 상태로 끝났으니까 내려서 하는 거는 비용은 매수인이 내라 이거죠. 나는 준비된 상태까지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수출업자가. 자, DDP 조건은요, 관세예요, 관세. 듀티. 그래서 D가 하나 더 있어요, 듀티.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관세까지 내주겠다라는 거죠. 거의 끝판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DDP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EXW 조건이 매도인이 가장 책임이 적은 거였다면 DDP는 가장 어깨가 무거운, 수출업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조건이에요. 비용도 많고, 그다음 책임도 많고. 그래서 양화 준비된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도착 장소까지 운송비, 보험료, 그리고 뭐까지 포함해요? 관세, 통관비까지 다, 어쨌든 다 내줍니다. 누가? 이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다만, 물품 양화비는 제외합니다. 왜요? 양화 준비된 상태니까. 근데 여러분 교재 기준에는요, 양화비가 들어가 있다고 아마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보통 이렇게 DDP가 가장 책임과 뭔가 비용이나 이런 져야 되는 어깨가 무거운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양화비를 제외하는 게 맞으나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양화비까지 그냥 매도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2019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양압이 준비된 상태에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양압이가 제외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인코텀즈는 몇 개가 있다. 11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의 위험 이전 분기점, 매도인이 물품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또 보고요. 매도인이 또 비용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를 두 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11개 조건 중에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이거. 안에 해상 내수로 조건 FAS부터 FOB까지. 물품 이전 분기, 위험, 이전 분기점은 세 가지는 똑같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다르다. 그 CFR 같은 경우에는 운임을 부담했었고, CIF는 운임 플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료까지 포함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이 중에 4개, 얘네들은 선적지 조건이었죠. 그래서 출발지 선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수단 중에서, 쓸수 있는 중에서 이렇게 4가지가 배웠고, 그다음에 방금 배웠던 D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어쨌든 얘네 2개는 어떻게 된다? 7개는 복합 운송 조건이다. 우리가 해상 내수로 쓸수 있고, 다른 운송수단에 쓸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정리해 놓고, 안에 촘촘하게 위험 이전 분기점과 비험 이전 분기점은 특징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열심히 체크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를 풀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인코텀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11개.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한번더 보고 볼 거긴 한데요. 그래도 잠깐 나왔으니까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매도인이란 말은 누구였죠? 수출업자였습니다. 수출업자가 운송이랑 보험을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이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운송이랑 보험 계약 누가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도인이 언제 할 거야? 물어보는 건데, 운송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CPT랑 CFR입니다. 우리가 이 프레이트 조건, 운임을 포함하는 조건이었죠. 운임을 냈었잖아요. 매도인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둘다 어쨌든 운송비와 운임을 매도인이 내잖아요. 그래서 운송 계약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운송이랑 보험이에요. 보험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보험은 인슈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안에 약자 I를 따서 I가 들어갔었습니다. 조건에. CIP, CIF, I가 들어갔죠? 얘네 둘 다, 운임, 운송비, 그 다음에 보험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묶어놨지만, CPT랑 CIF는 뭐였죠? 복합 운송 조건이었고, CFR이랑 CIF는 해상 내수로 조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누가 계약을 의무로 체결할 것이냐,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 풀어보면 여러분 확실히 더 빨리 와닿을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선적 조건, 선적 시기입니다. 우리가 선적은요, 배에다 물건을 싣는 거죠. 선적.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단월 선적이에요. 단월. 딱 끊는다. 월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특정 월로 약정. 뭐, 1일부터 말일까지. 딱 끊는 거죠. 연월은 연속적이다. 월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특정월의 1일부터 다른 특정월의 말일까지 연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기. 특정 기간 선적, 월의 전반 후반, 그리고 상중하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반 후반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1일부터 10일, 10일부터 20일, 20일부터 말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일 선적은 특정일을 딱 정하는 거예요. 선적일을. 그 특정일로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은 조건부를 만약 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수령 후 예를 들어 10살 이내에 선적해라. 그럼 이 조건을 지켜줘야 되는 거. 그래서 선적 시기는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선적 시기. 선적 방법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일단 분할 선적. 분할도 나누는 느낌이죠. 할부 선적은 어때요? 할부 선적도 나누는 기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분할 선적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물품을 2회 이상 나누는 건데, 중요한 건 매도인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누가 그랬죠? 수출업자라고 했죠? 수출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뭘 결정해요? 분할 횟수, 수량, 선적 시기 이런 걸 특정 기간 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게 분할 선적의 특징이고요. 할부 선적은 좀 달라요. 일단 상호 협의를 해요. 상호 협의를 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나누어 선적을 합니다. 매도인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장의 일정 기간, 일정 수량이 약정된 경우에 그 기간과 수량이 다를 경우 나머지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환적이란 개념은 알아야 돼요. 환적은요, 말 그대로 운송수단을 다른 걸로 옮기는 거예요. 환적, 환적. 선적항으로부터 양육항 또는 목적지,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과정 중 물품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우리가 넘기는 거, 그런 것들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운송수단을 바꾸는 거. 분할 선적, 할부 선적, 환적은 선적 방법에 속한다. 선적 방법. 자, 결제 조건이 이제 선생님이 아까 오프닝에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19강에서 1시간 내내 배울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려면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인코텀즈처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개괄적으로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송금 결제. 송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거 송금이라고 하잖아요. 송금은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결제 대금을. 그거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요. 추심 결제. 추심은요, 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가 앞부분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결제를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결제를 요청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매도인 계속 말하지만 누구죠?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해요. 발행자가 되겠죠.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해요. 추심 의뢰한다는 거는 내가 결제를 요청하는 거죠. 결제해줘. 나에게 돈 지급해줘. 라고 추심을 의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이걸 갖고 있다가 이 거래은행이라는 거는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매수인 거래은행에 보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매수자, 다시 말하면 매수자가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수입업자죠. 수입업자가 물건을 이제 샀잖아요.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송금 결제보단 어때요?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뭘까요? 맞아, 신용장입니다. 자, 신용장은요, 신용장. 이 신용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장부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뭔가

서류로 증명하려면 서류도 많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복잡한 방식이 신용장 방식, 그러나 그만큼 안정성이 높고 수출업자가 선호하기도 하고요. 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자, 누가 발행했냐면요.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왜 발행해주죠? 이 발행은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대신, 수입업자 대신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내가 대신 지급을 확약해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장부, 서류가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발행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수출업자 선적도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신용장을 바탕으로 매도인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화환어음, 화환어음 어려운 단어인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환어음 플러스 운송 서류를 의미합니다. 화환어음을 발행해요. 그러면 자신의 거래은행, 자신의 거래는 누구예요? 수출업자, 매도인의 거래은행, 뭐 매입은행이라고도 하거든요.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해요. 나이 선적 서류 사줘, 너가 대신 사줘라고 하면 매입을 하고 그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받아서 어쨌든 말이 좀 복잡하지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보다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을 좀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나중에 한 시간 내내 배우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같이 그때 배워볼 겁니다. 그림으로. 세 가지 배웠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9강 할 때도, 교재 기준 19강 할 때도 한번더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구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송금, 추심, 신용장 방식이 있죠. 송금이 가장 간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지급의 시기, 또세 가지 나뉩니다. 선지급 뭐예요? 미리 지급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동시지급,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상환급, 이런 표현 들었었죠. 우리가 유통에서 지급 결제수단 배울 때, 이렇게 똑같이 이런 틀에다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똑같은 예시예요. 그래서 동시지급은 내가 뭐가 물건을 받거나 뭐 서류를 받거나 그 동시에 바로 돈을 내는 거죠. 대금을 지급 결제하는 거죠. 후지급 뭐예요? 얘네 이제 외상거래처럼 내가 돈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후지급 시기별로 세가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송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캐시 위즈 올더, 내가 주문을 하면서 바로 캐시를 준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선지급이고요. 동시지급엔 현물 인도지급 다 캐시로 주긴 하나 얘는 온 딜리버리. 현물을 받으면, 얘는 서류를 받으면 내가 바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D, CAD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글을 뭐 여러분이 다 매칭시키기보다는 영어 약자는 반드시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기출에 종종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 약자. 후지급, 청산 계정, 오픈 어카운트, 계좌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좌를 열어놓고 수출과 수입 이런 거뭐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나머지 차액을 남은 만큼 결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후지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추심이랑 신용장 결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갈 건데 추심의 동시지급은 DP, 페이먼트 지급을 하면서 바로 내가 서류 받는다, 다큐먼트 받는다. 얘는 억셉턴스, 인수하면서 서류를 받는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바로 지급할 거야, 페이먼트. 아니야, 나는 인수 서류 인수하고 나중에 돈낼 거야. 후지급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DPDA 조건. 자, 신용장 결제 전대 신용장 어드밴스 미리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미리 지급한 신용장 방식. 일람축은 뭐냐면은 S사이트가 내가 보자마자 일람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출급 돈 나가요. 그래서 동시지급이고요. 후지급은 기한부가 있어요. 내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환어음에 나와 있는 만기일이 있을 때 그때 그거에 맞춰서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후지급입니다. 자,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9강 듣고 나면 교재 기준 19강 듣고 나면 아 그때 그표좀 쉽게 느껴지네라고 여러분이 또그 차이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조건이 보험 조건입니다. 자, 보험도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 해상 보험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보험 중에서도. 자, 해상 보험은요. 해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 보험의 일종이었어요. 우리 금융에서 보험, 손해 보험 배웠잖아요. 거기에 해상 보험 예시 있었거든요. 그 해상 보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해상 보험은 일단 종류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전손. 전손은요. 전체가 다 손해를 입은 거예요. 전손. 토탈 로스 완전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손해를 입은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실 전손. 현실적으로 봐도 다 전손됐어. 다 행방불명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선박이 행방불명됐다던가 다 없어진 거죠. 다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 이걸 현실 전손이라고 하고요. 추정 전손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손해가 있긴 있는데 추정했을 때 전손과 비슷해. 그러니까 다 잃은 것과 비슷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진 않았으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손해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어쨌든 전손이랑 비슷해서 추정했을 때 전손이다. 추정 전손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분손은요. 얘는 전체 전자잖아요. 전체 손해. 얘는 뭘까요? 부분만 손해를 입은 거예요. 다른 말로 훼손이란 단어도 씁니다. 훼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나눌 때는 공동훼손, 단독훼손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자, 공동훼손. 말 그대로 조금 부분적으로 분손이지만, 공동이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왜 공동으로 책임을 질까요?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의 위험. 뭐 선박에 가다가 뭐큰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위험이 있어요. 공동 위험. 다 같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럴 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선장이 선박이나 화물을 고의로 어쩔 수 없이 고의로 처분하는 거,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이거는 선장이 혼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다 같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같이 부담하는 거. 그래서 얘를 공동훼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독훼손은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가 단독훼손이에요. 그래서 공동훼손 이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험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상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해상 보험의 종류다. 그럼 크게는 전손, 분손. 전손 안에는 현실 전손. 그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손해, 추정 전손. 그다음에 분손, 훼손과 똑같다. 그래서 공동훼손, 단독훼손. 공동훼손이 아닌 경우 단독훼손. 이렇게 가볍게 종류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역계약 조건에서 많이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부분은 해상 조건, 해상 그런 보험의 종류보다는 이런 범위를 물어보는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 조건인데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 계약의 내용 구성하는 정형화된 약관, 약관입니다. 약관, 약속한 약관. 그래서 신협회 여섯화 약관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부 범위에 나눠서 세 가지. ICCA 조건은 가장 많이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회상 종류에서 전손이랑 분손 배웠잖아요. 이 ICCA 조건은 전손이랑 분손을 다 보장해줘요. 다 부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의 고유한 하자, 그러니까 원래 그 제품 하자, 아니면 선박의 지연, 아니면 원자력 피해, 전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거는 빼고 대부분의 뭐 전손이나 분손은 다 부보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ICCA 조건이라고 한다. 그다음 ICB 조건은 분손 담보, IC 조건은 분손 부담보 단독해서 부담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ICCA 조건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거고요. ICC 조건은 가장 범위가 좁아요. 보장해주는 범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연계돼서 같이 무역계약 조건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자, 분쟁해결 조건도 중요하죠. 분쟁해결 조건은 사실 그 우리 앞부분에서 상업조선기관 할때 선생님이 살짝 이 문제 풀면서 언급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단계별로 시간상 보진 못했지만 그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적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클레임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거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거, 클레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과 화해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수출업자랑 수입업자가.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개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알선이에요. 자, 알선이란 표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뭐 중개하다, 알선하다 이런 느낌이죠. 알선은 제3자가 개입을 해요. 그런데 분쟁이 잘 해결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권고, 권하는 거예요. 가볍게 권하는 것에 3자가. 그게 알선이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조정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에 선임된 조정인이 있어요. 같이 서로 합의해서 이 사람을 뽑아요. 이 사람 뽑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입장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안이 이제 제시가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수용이 된다. 그럼 이제 해결되는 게 조정입니다. 그 나름 좀 괜찮죠? 같이 합의해서 뽑고 그 사람이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이 중재랑 소송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중재는 중재인이 등장해요. 중재인이 뭐 해요? 판정이에요, 판정.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 소송도 있습니다. 소송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을 통해 똑같이 판결, 판정을 통해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럼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도 잘 아셔야 돼요. 이 중재는요, 단심제예요. 한 번에 끝.
근데 이 소송은 3심제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 대신 소송으로 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이 들죠.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모에 비해서, 중재에 비해서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포장은요, 교재에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화인은 어쨌든 각종 화물에 표시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의 계약 조건 8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책 덮지 말고 가격 조건, 인코텀지 11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이건 나중에 19강에서 할 거고, 나머진 여러분이, 한번 쭉 복습하면 또 머릿속에 어렵지 않게 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역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명언 보면서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럼프는 멈춘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이다. 선생님한테 슬럼프가 많다고 찾아오는 친구들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숨을 고르는 과정이다. 날더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도 좋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골라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고 해답지 보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훨씬 효과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드디어 수능 특강 1강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직 OT를 보지 않고 온 친구들 있는 거 아니겠죠? OT를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OT를 보시고 수능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전략을 짜신 후에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첫세 강의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특강 중에 첫 번째 특강은 발음 특강이고요. 두 번째 특강은 어휘와 한자 특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법 특강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발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마인드맵을 제시할 겁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수업을 더잘 듣게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강의는 중국어의 발음의 기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는 한어와 보통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특히 한자가 번체자와 가나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학습하게 될 내용, 바로 이 한어병음입니다. 한어병음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세 가지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어병음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 표기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능 중국어에서 이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능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로 첫 번째 문제인 발음을 조합한 한자 찾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성조 배열이 같은 단어 찾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풀이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발음 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이 수능 중국어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중국어 원 정도를 학습하고 온 친구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이 발음은 내가 아는 거라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발음은 기초 중에 기초죠.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는 발음 강의를 꼭 수강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함께 오늘 학습할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개념 정리를 몇 가지 해볼 건데요.

뜻에서 중국어를 한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보통화라는 개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어에는 뭐 지역, 중국은 워낙 지역이 크고 사투리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국의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한자를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한자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같은 한자인데요. 왼쪽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번체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중국에서 쓰는 간화자입니다. 복잡한 한자체를 간단하게 바꿨다 해서 간화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한자가 굉장히 쓰기 어렵잖아요. 그건 중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 어려운 한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간화자를 제정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한자가 다 간화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쉬운 한자들은 간화자가 없이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복잡한 글자들은 간화자로 바뀌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복잡한 글자체고 이게 중국에서 쓰는 간단한 글자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한자는 어떻게 읽는 걸까요? 네,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이미 이 내용을 배워서 이게 한이다 라고 읽히는 것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한이라고 발음이 적혀 있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 한자만 보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읽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 한자를 표기하는 발음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국어의 발음 표기 방식을 바로 한어병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어병음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한어병음은 중국어의 발음 표기 방식이다. 한자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한어병음이 있습니다. 이게 간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이라는 발음이 나오는데요. 이 한어병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리 자음인 성모입니다. 첫 소리 자음이니까 H-A-N 중에서 여기서 H 발음이 바로 성모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운모는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지금 보면 H를 제외하고 나머지인 AN이 운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조는 음의 높낮이인데요. 중국어에서 중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음의 높낮이, 성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조도 오늘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요. 여기에 표기된 요 표시가 바로 성조 표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어병음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성모, 운모, 성조. 요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 자음,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음의 높낮이.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가끔 그럼 자음 모음의 개념과 비슷한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첫 소리 자음이란 정의가 성모를 자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AN이 운모라고 했는데 이 운모가 모음에 해당하나요? 그건 아니죠. 특히 여기 있는 N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음과 모음으로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성모와 운모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걸 정리해두세요. 자, 이렇게 성모, 운모, 성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음의 높낮이에 해당하는 성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성조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모를 살펴보고 운모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조 살펴보는 순서로 갈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네 개의 성조인 음의 높낮이 성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에서 성조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표기하는데요. 요 표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가야 되니까 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이 1, 2, 3, 4, 5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도레미파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성조를 배울 때 뭐 일성은 솔 음을 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예, 정확하게 본인이 낼 수 있는 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오늘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한번 연습해보시면 자기만의 성조를 갖는 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성은 내가 평상시에 내는 소리보다 조금 더 높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한다면 살짝 음을 높여서 말하는 거죠. 대신에 높고 평평한 소리를 길게 유지하면서 냅니다. 아 라는 발음으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아, 아, 네, 요 발음.

발음이 바로 일성 발음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보다 약간 높고 평평하게 내는 소리다. 자, 여기서 요게 바로 일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은 중간음에서 제일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표시를 해줍니다. 아, 아, 아, 이게 이성 발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입니다. 삼성은 중간음에서 내가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를 한번 찍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도 그 생긴 모양대로, 소리가 나는 모양대로 이렇게 꺾은 선으로 표기를 합니다. 소리 내볼게요. 아, 아, 아. 내가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를 한번 찍고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성입니다. 사성은 가장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뚝 떨어지는 소리예요. 옆 친구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러면 아파서 아, 아 하고 소리 내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소리. 아, 아, 사성이죠. 자, 다시 한번 소리 내볼게요. 예, 이때 선생님 발음을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화면 속에서도 스스로 한번 따라 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음은 직접 소리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중국어는 그냥 손으로 학습하는 언어가 아니라 말로, 몸으로 학습하는 언어라서 같이 따라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성이에요. 아, 이성입니다. 아, 삼성입니다. 아, 사성이에요. 아. 네, 이렇게 네 가지 성조가 중국어에는 있어요. 그럼 이네 가지 성조를 한 번에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1, 2, 3, 4성을 연달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이 소리를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 번 따라 읽으셔서 몸에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말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헷갈려하는 성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네. 여기까지 성조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성조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는 성조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집니다. 성조의 의미 변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 예시로 선생님이 NA라는 발음을 들어놨어요. NA를 읽을 때는 마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각각 1, 2, 3, 4성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1성으로 읽어요. 높고 평평한 소리였습니다. 마, 마, 예, 1성이죠. 올라갑니다. 마, 마. 3성이에요. 마, 마. 4성입니다. 마, 마. 예, 대충 성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조가 서로 달라졌어요. 같은 MA 발음이지만 성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죠. 네, 이렇게 성조가 다르면 한자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마, 일성으로 읽으면 엄마라는 뜻이고요. 마, 이성으로 읽으면 삼베, 마라는 뜻입니다. 마하고 삼성으로 읽으면 말이에요. 타는 말이요. 그리고 마하고 사성으로 읽으면 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네 가지 발음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의미가? 의미는 전혀 공통점이 없죠. 발음이 성조만 다를 뿐인데 서로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래서 성조에는 의미 변별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 성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성이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원래 성조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아, 아, 아. 이렇게 네 가지 성조가 있어요. 근데 이 본래의 성조를 잃고 짧고 가볍게 발음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더러 경성이라고 해요. 이 경성의 음 높이는 앞 음절이 어떻게 성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시를 밑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성조 부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 아까 나왔던 엄마였죠? 이 엄마는 일성인데 그 뒤에 붙은 아이는 성조 표기가 없어요. 이런 거더러 경성이라고 말하고 짧고 가볍게 마, 마, 마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음 높이에 따라서 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성 단어는 주로 가족관계 단어들에서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가족관계 단어들을 쭉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고, 아, 저게 경성이구나 라고 개념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드리는 단어들은 대부분 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직접 바로바로 외워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엄마 가보죠. 마, 일성이었습니다. 이미 음이 높아요. 마, 더 올라갈 데 없죠. 떨어집니다. 마마, 마마, 엄마예요. 자, 다음 발음, 얘는요, 아직 안 배웠는데, 얘라고 했습니다. 얘. 얘인데 올라가는 음이에요. 얘,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죠. 얘예, 얘예. 할아버지를 중국어로 얘예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할머니인데요. 얘는 나이, 나이라고 있습니다. 나이 하고 함성 내려가야겠죠? 나이 올라가요. 그러면 좀 올라가서 살짝 점 찍어줍니다.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요게 할머니, 삼성, 경성 발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빠인데요. 아빠, 아빠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하나 더 내려가요. 빠바, 빠바. 요것더러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본래의 성조를 읽고 짧고 가볍게 발음하는 성조를 경성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외우세요. 마마, 예예, 나이, 나이, 빠바. 이 끝음절, 원래의 성조가 있는 이 뒷음절, 성조 없는 거더러 경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성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운모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성조가 있었고, 운모가 있었고, 성모가 있었죠. 운모는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였어요. 중국어의 기본 운모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발음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에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해놓은 게 있어요. 얘를 좀 유의해야 되는 발음들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A 발음, 아까 계속해서 성조 얘기할 때 했었죠. 마, 일성으로 읽을 때 아라고 읽었습니다. 중국어에서도 A는 아 소리가 나요. 그리고 I는 이 발음이 나고요. U는 우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아, 이, 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발음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발음은 오 발음이죠. 오긴 온데요. 뒤에 아주 살짝 으어가 붙어요. 어가. 그래서 오, 오, 이 어는 들릴락말락하게 내쉬면 됩니다. 오, 오, 요 발음이 바로 오 발음이고요. 중국어에서 이는 어 발음이 납니다. 어. 근데 어인데 앞에 역시 살짝 으가 붙어요. 근데 소리는 들릴락말락이에요. 으어가 아니라 어를 내는데 앞에 살짝 으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우였고요. 마지막 발음 이게 또좀 특이합니다. 요 발음은 우리말에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발음이 위라는 발음인데요. 이 위라고 발음하면 입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위, 위 이렇게 벌어지죠. 근데 그 벌어지지 말고 그 위에서 나는 첫 소리 발음을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위, 위. 네, 요 발음이 바로 유땡땡 발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 얘를 좀 유의해서 기억해 두셔야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 오, 으, 이, 우, 유. 마지막 발음. 입 동그랗게 모으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위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기본 음모의 발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음모가 표기될 때 어떻게 표기되는지 좀 볼게요. 끝에 있는 아이, 유, 유땡땡, 요 발음은요, 성모 없이 단독으로 음절이 될때 이렇게 표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을 보시면 읽으실 때 이, 우, 유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I는 앞에 Y를 붙이고, U는 앞에 W를 붙이고, 그리고 U땡땡은 앞에 Y를 붙이고, 땡땡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이, 우, 유라고 읽으면 된다. 자, 기본 음모 살펴봤어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이걸 다 합쳐서 결합 음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모들이 두 개씩, 세 개씩 결합해서 결합 음모를 형성하는데요. 그 결합 음모의 발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배우시면 이제 음모는 다 끝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이 기본 음모 발음 배웠었는데요.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A는 아, 오, 으, 이, 우, 유 발음이었죠. 자, 이 발음들을 다른 결합 음모와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I예요. I겠죠. 얘는 아오, 안, 앙입니다. 안 어려워요. 다음 오였어요. 오 그럼 얘는 오우가 되겠고요. 오우 그리고 얘는 옹이죠. 옹.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부터 이제 형광펜치란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형광펜치란 것들이 예외 발음이에요. 예,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소리 나면 좋겠지만 조금 다르게 소리 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아이가 이 아이의 이인데요. 원래 이는 으어 이렇게 발음이 났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이가 아니라 A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예외 발음에서 이는 에 발음이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 언, 엉이죠. 예외 아니니까. 자, 그럼 밑으로 가요. 이야구요. 자, 그리고 또 예외네요. 예외 발음에서 이는 아까 어떻게 소리 난다고 했죠? 에 발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뒤집어진 거니까 이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아오, 이오우구요. 다음에 또 예외 발음이 나왔습니다. 얘는 원래 이 안이라고 읽어야 맞잖아요. 근데 예외 발음에서 에이 발음은 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엔이라고 읽어주시면 맞겠죠. 이엔이라고 읽어요.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짜이찌엔 아시죠? 그 짜이찌엔의 찌엔이 바로 이렇게 이엔 하고 쓰입니다. 그래서 이엔 발음이 난다. 인 예외 없네요. 쭉 읽어볼게요. 이양, 잉, 이용 되겠죠. 그리고 유 갑니다. 유, 우 발음이었어요. 우와, 우오, 우아이. 자, 예외네요. 예외에서 이는 에 발음이었습니다. 우에이겠죠. 우안, 우원, 우왕, 우엉입니다. 기본 발음 아셔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땡땡 가볼게요. 유 발음이었습니다. 예외네요. 예외에서 이는 에 발음이었습니다. 유에 위에, 위에, 요 발음이고요. 자, 예외가 또 나왔어요. 예외에서 A는 에 발음이었으니까 위엔 되겠죠. 자, 요거 위안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위엔, 위엔, 그리고 마지막 건 윈입니다. 윈. 자, 이렇게 전체 결합 음모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기본적인 음모의 발음 아시고 예외가 되는 이 6가지 발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발음은 바로바로 예외가 없으니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쭉 한번 보시면서 이 결합 음모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는지 혹은 선생님과 발음이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괄호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 괄호에 써 있는 거는 앞서서 선생님이 I, U, U땡땡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라고 별표 치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합 음모들에도. 그래서 앞으로 예 발음을 보시면 야, 예, 야오, 요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표기 법칙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Y와 W 그리고 W, U 요 발음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 원래의 발음 맨 처음에 이게 나와서 이거를 바꿔준 거구나. 표기를 바꾼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 음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모로 가볼 건데요. 첫 성모의 정의는 첫 소리 자음이었고요. 그리고 21가지가 중국어에 있습니다. 이 21가지 자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우리말을 배울 때, 우리말을 배울 때 어릴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 발음이 기역, 니은, 디귿이긴 하지만 자음만 가지고 소리 내기 어려워서 모음을 붙여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모만 가지고 발음하기 어려워서 뒤에 음모를 같이 붙여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다 아를 붙여서 학습하고 다 똑같이 붙여서 학습하잖아요. 중국어에서는 각각의 줄마다, 지금 써있는 줄마다 붙이는 모음이 다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요. 선생님이 옆에 어떤 음모를 붙이는지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오, 으, 이겠죠. 자, 그럼 이 발음들을 같이 붙여서 읽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성모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 얘는 비 발음은
뽀라고 읽어요. 오를 붙여서 읽을 거예요. 뽀, 포, 모, 포겠죠. 예, 뽀, 포, 모, 포 발음입니다. 각각 이렇게 소리 낼 때는 편의상 일성으로 쭉 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발음은 바로 F 발음입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P와 F 발음이 좀 헷갈려요.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F 발음 할 때는 밑에 입술 깨물고 for, for 하고 내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 볼게요. 떠라고 읽어요. 세게 읽어요. 떠, 터, 너, 러 발음입니다. 떠, 터, 너, 러 발음. 그리고 세 번째 줄 역시 내려오겠습니다. 역시 이 붙이는 발음이고요. 얘는 끄라고 읽습니다. 거 아니고 세게 일상으로 읽을 때는 끄, 끄, 그리고 커, 허 발음이죠. 자, 이목 뒤쪽 편에서 소리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끄, 커, 허 발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아이는 이 발음이 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붙이면 지라고 읽고요. 지. 그리고 요 발음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얘가 뭐 영어에서는 키뭐 이렇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걸 키로 읽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얘는 키가 아니라 치읓 발음이 나요. 치라고 읽어요. 치. 그리고 얘는 시라고 읽습니다. 지, 치, 시 발음인 거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줄을 볼게요. 이 밑에 줄 발음을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 건설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음. 이 발음 사실 여기부터 좀 봐야 돼요. 얘는 아이가 이 발음이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두 줄에서 아이는 으 발음이 납니다. 으, 아이가 발음이 두 개거든요. 이도 있고 으도 있어요. 여기서는 으 발음이 나는데 이 발음 자체가 GH 발음 자체가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라서 쯔 하고 발음이 납니다. 쯔잘 들어보세요. 쯔, 츠, 쓰, 르 발음이에요. 예, 쯔, 츠, 쓰, 르 발음이다. 혀를 혀 끝에 끝을 힘을 줘서 말아서 다을락말락하게 내는 소리가 바로 건설음 발음입니다. 요 발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역시 친구들이 내기 어려워하는 발음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쯔, 츠, 쓰라고 읽어요. 얘는 혀 앞쪽에서 소리가 나죠? 쯔, 츠, 쓰 발음이고 얘는 쯔, 츠, 쓰, 르 발음이고 얘는 찌, 치, 씨 발음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언제 이 발음이 나고, 언제 으 발음이 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궁금하겠죠? 자, 요거는 같이 결합하는 성모가 어떤 성모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가 되기도 하고, 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JQX랑 결합할 때 무조건 이라고 나고요. 얘네랑 결합할 때는 으, 을, 이 발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쭉 전체 21가지 성모가 나는 발음을 외워두셔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설명드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21가지 발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우리가 배웠던 성모, 음모, 성조를 분절적으로 배웠는데요. 걔네를 결합해서 진짜 중국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발음 중에서 연습하기 가장 좀 편하고 수월한 게 인칭대명사나 숫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칭대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나, 너, 그, 그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더러 인칭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장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 여기서 학습하고 발음해서 학습하고 외워버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입니다. 나. W, O, 삼성이래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얘 W는 배운 적이 없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W는 U 대신에 나오는 발음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어, 우어, 이게 삼성의 발음입니다. 우어. 그래서 나는 중국어로 우어라고 한다. 아마 중국어를 잘 모르는 친구도 워아이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너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때의 나, 우어가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삼성으로 길게 읽어준다는 거, 우어. 자, 다음은 너입니다. 너는 중국어로 니라고 하고요. 역시 삼성입니다. 자, 시간이 긴 성조 삼성이었고요. 니, 너고요. 그는 중국어로 타, 일성입니다. 그녀 또 중국어로 타, 일성이고요. 그 것도 중국어로 타, 일성이에요. 아니, 그러면 타라는 발음을 듣고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느냐? 듣고 몰라요. 예, 듣고 모르고 한자를 봐야 혹은 그 앞뒤 맥락에서 아, 여자 얘기하는 거였구나. 남자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남자일 때는 타, 여기 사람 인변 들어간 타 쓰고요. 여자일 때는 여자녀자 들어간 타를 씁니다. 한자를. 그리고 타는 그것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사물을 지칭할 때 타를 씁니다. 원이 타. 이렇게. 예, 인칭대명사 함께 발음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봐볼까요?

우리 중국어로 감사합니다 뭔지 아시죠? 예, 씨에씨에라고 합니다. 씨에씨에. 쎄쎄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수 있습니다. X에 I, E 발음 결합합니다. 자, X 발음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요. 요거. G, T, C였잖아요. 그럼 C고요. 그리고 요거 예외 발음이었습니다. 예외 발음에서 E는 에 발음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C라고 읽고요. 성조가 사성이니까 밑에서 위로 뚝 떨어져요. C에. 씨에,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는 성조가 없어요. 이거 뭐라고요? 경성이요. 예, 성조가 없이 짧고 가볍게 발음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건 세게, 두 번째 건 짧고 가볍게 읽는 거죠. 씨에, 씨에. 씨에, 씨에. 이게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XIE 발음, 씨에라고 읽고, 그리고 경성까지 함께 나와 있는 발음이라 이걸로 학습해 봤습니다. 얘는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표현으로 가볼게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중국어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시 어디서 약간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Y는 안 배웠는데? 예, 이제 알수 있죠. 예, 표기할 때 표기 법칙입니다. I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앞에 Y를 붙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성으로 읽으면 이, 이, 이게 1이죠. 숫자 2는 R. 그리고 3입니다. 산 아니고요. 세게 읽어야 돼요. 산, 산입니다. 다음 4예요. 시인가요? 아니죠. 시 아니잖아요, 여기. 즈, 츠, 스 발음이잖아요.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이얼산 시가 아니라 이얼산 스잖아요. 스. 사성이에요. 다음에 5입니다. W 안 배웠는데요? 아니죠. W 표기할 때 U 발음 앞에 단독으로 못 나와서 W로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5, 삼성이에요. 2, 2, 3, 4, 5. 예, 1, 2, 3, 4, 5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이제 6부터 10까지 가보겠습니다. 6은 리오라고 읽고요. 사성이니까 리오, 리오, 6입니다. 7,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키 아니고 예외, 요거, 요거, 요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치 발음이었습니다. 치. 치, 숫자 7이에요. 숫자 7에서 리을만 빼면 돼요. 치입니다. 치, 일성이고요. 다음은 8입니다. 빠, 빠. 예, 일성이고요. 그다음, 지오, 지오, 삼성이죠. 지오. 그리고 10, 요 발음은 지, 치, 시, 르할때시 발음이잖아요. 근데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시, 시, 요 발음이 10입니다. 네, 6, 7, 8, 9, 10쭉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六、七、八、九、十，그냥 듣고만 있는 거 아니죠? 예, 같이 따라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십시오. 자, 1부터 10까지 전체 다 하겠습니다.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예, 이렇게 1부터 10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성조가 있다 보니까 음의 높낮이가 있어서 음을 잘 익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숫자 표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조 표기하는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을 때 성조를 표기하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성조를 대체 어디다 표기하는 건가? 그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조는 운모 위에 표기합니다. 운모가 뭐였죠?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모음에 해당하는 A에 표기하는 거니까, 만약 마 하고 일성으로 읽었어요. 그러면 어디다 표기해야 돼요? 여기에 표기한다는 거죠. 그 위에. 높고 평평하게. 자, 마 일성으로 읽으면 엄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서서 네 가지 성조 얘기하면서 마 하고 마, 마, 요네 가지 의미 다 배웠어요.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I 위에 표기할 경우에는 점을 생략하고 표기한다.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니라고 발음하려고요. 니, 너였습니다. 뭐, I 니할때 니. 삼성을 표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모음 위에 표기한 데서 I 위에 표기하려고 했는데, I 위에 점이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 점을 빼고 그점 대신에 요렇게 삼성 표기해주면 되는 거죠. 니, 요렇게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갈게요. 운모의 모음이 여러 개면

사람의 모음이 한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오, 고어 뭐 이런 발음이 있어요. 여기다 표기하려고 할 때 그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운모를 배울 때 아, 오, 어, 이, 우, 유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잖아요. 그 순서가 입에 흙이 벌리는 순서예요. 그 순서대로 표기해요. 괜히 그렇게 배운 게 아닙니다. 다 아, 오, 어, 이, 우, 유 순서대로 표기하는데 각각 우선순위가 A, O, E, I, U, U, 땡땡 요 순서로 표기를 한다. 앞에 있는 게 먼저 표기된다 그 얘기예요. 자, A가 무엇보다도 앞에 있으니까 A가 보이면 무조건 A이다 표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하오, 하오, 좋다. 중국어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삼성으로 선생님이 읽었어요. 하오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A하고 O가 모음이 두개 있습니다. A하고 O가 있는데 가장 뭐 표기해야 될때 우선시되는 건 A라고 했죠. 하오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A가 보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A에 표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A가 없어. 구어라고 발음하는데. 구어, 구어, 구어 하고 이성으로 선생님이 발음했어요. 이성으로 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하고 오니까 뭐가 앞에 있어요? 오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 표기해야겠죠. 근데 이 성조 표기 법칙을 모르면 나중에 한어병음을 쓸때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음이 나올 때이 운모에 어디 어떤 결합 운모에 표기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원칙도 꼭 기억하세요. 자, 4번입니다. I와 U가 함께 쓰인 경우. 근데 이 모든 법칙이 3번이면 다 통하는데 그 3번에 예외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I와 U, IU, IU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무조건 뒤에 있는 모음 위에 표기한다. 요건 예외예요. IU가 함께 나오면 뒤에 표기한다. 자, 볼까요? 얘는 리오라고 읽고요. 얘는 뚜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둘다 선생님이 사성으로 읽어볼게요. 리오, 뚜이. 성조 표기해야 돼요. IU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뒤에다 무조건. IU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뒤에다. 근데 I는 점이 있으니까 점 없애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이 대원칙을 기억하시고 성조 표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처음에는 이 원칙대로 표기가 됐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성조 표기 법칙도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리고 단어도 함께 외우실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한어병음 표기 중에서 JQX, 우리가 GCC라고 발음했던 얘네가 유땡땡하고 결합할 때, 유땡땡은 위 발음이 낮죠. 이 발음하고 결합할 때는 유땡땡 위에 두 점을 생략한대요. 제이, 요렇게, 요런 아이들을 보면 주추수라고 읽는 게 아니라 쥐취쉬하고 유땡땡이 있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요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운모, IOU, UEI. UEN, 요거, EO, UA, UON은 성모와 함께 쓰일 때 가운데 모음을 생략한다. 사실은 IOU 발음이 다 살아있는 건데, 워낙 소리가 적게 들리고 빨리 발음되다 보니까 중간에 없는 것처럼 아예 표기가 된 거예요. 리오, 리오, 근데 아주 살짝 소리는 살아있어요. 리오, 리오, 요렇게요. 그리고 얘도 지오, 지오, 지오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지오, 지오 하고 오가 살짝 들어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뚜이. 뚜이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쿤, 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함께 쓰인 모음이 생략된 거는 그 소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발음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 수능 중국어에서 발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발음 문제 1번 문제로 발음을 조합한 한자 찾기가 나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이런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항상 중국어 시험 1번 문제는 그림이 나오고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문제예요.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렇게 성모가 나오고요. 운모랑 성조가 같이 결합된 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상하이 동방명주도 보니까 상하이 야경에 불꽃이 빵빵 터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같이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냥 그 결합한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 한자가, 1, 2, 3, 4, 5번에 나오는 한자가 어떤 발음인지까지 알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1번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1점짜리 문제로 나오고요. 하지만 단어가 익숙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먼저 자음과 그 성모와 운모, 성조가 결합됐을 때 어떠한 발음이 가능한지 조합 가능한 발음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발음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합되고 이렇게 이렇게 조합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합되잖아요. 각각 그 발음이 리오, 지오, 리엔, 찌엔 이런 발음이 결합이 됩니다. 그럼 우선 1번으로 읽을 줄 알아야겠고 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발음이 있는지 찾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답은 바로 보입니다. 왜냐? 보세요. 지오, 지오. 예, 숫자 9. 아까 1부터 10까지 했잖아요. 그 중에서 숫자 9인 지오가 나왔습니다. 숫자 9 발음 여기. 이렇게 아예 붙어 있네요. 답이 잘, 알수 있게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나온 선지에 답이 되는 단어를 못 읽어요. 그러면 문제의 답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단어들을 기억하시고 틈틈이 외우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은 량, 밝다. 3번은 지오, 공. 4번은 찌, 붙이다. 그리고 5번은 티엔, 달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 단어들을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습하시면서 차츰차츰 단어량은 늘려가실 거거든요. 지금은 발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만 먼저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중국어가 한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요. 단어가 두 글자짜리도 있고, 세 글자짜리도 있고, 네 글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단독으로 한 글자만 지금 계속 그렇게 이, 알, 산, 스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만 배웠는데, 얘네가 연결지어서 발음되면 어떻게 발음나는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어 발음 연습을 쭉 가져와 왔는데요. 1성부터 4성까지 있으니까, 1성부터 1, 2, 3, 4성, 2성부터 1, 2, 3, 4성, 이렇게 총 16가지 조합 가능한 발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음들을 익히면서 단어도 외우고, 발음 연습도 하고, 일석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성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는 중국어로 카페이라고 읽어요. 이 아이 발음 예외 발음입니다. 1성이니까 카페이, 카페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발음 비슷하죠, 우리말이랑. 음역한 거라 그래요. 1성, 2성, 중국어, 중국어, 그죠? 중국입니다. 중국어. 1성, 3성 보겠습니다. 파전, 파전. 네, 발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하고도 비슷하죠. 高兴, 1성, 4성이고요. 기쁘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말하고 완전히 한자가 똑같이 쓰이는 것도 많고요. 우리말에 워낙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자 발음과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학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성으로 가볼까요? 이성, 지혜혼입니다. 지혜혼, 이성, 일성이네요. 결혼하다고요. 결혼. 한국어, 한국입니다. 이성, 이성 올라가요. 그다음 삼성 인구입니다. 이성 삼성 人口, 人口. 이성 사성 동의, 예, 동의하다. 비슷하잖아요. 동의 한자도 비슷하고 성조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 일성 발음 볼게요.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이고요. 삼성 이성 可能, 예, 가능하다. 가능이잖아요 한자도. 삼성 삼성 手表. 手表, 손목시계입니다. 삼성, 사성, 이후, 이후, 이후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살짝 이상하게 읽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드신 친구들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은 삼성과 삼성이 성조를 만났을 때 삼성은 그 자체가 성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하우, 하우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삼성, 삼성이 같이 오면 앞에 삼성이 이성, 삼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쇼表 하지 않고요. 쇼表 올라갔다만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삼성이 뒤에 1, 2, 3성,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나머지 성조를 만나게 되면 내려만 갑니다. 역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더러 반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을 떨어뜨리기만 하고 올리지 않는 음인데 베이징, 베이징 요렇고요. 可能, 可能. 이호, 이호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 결합 발음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삼성의 성조 변화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도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내신 문제에서도 아마 자주 등장할 거예요. 삼성의 성조 변화. 그리고 얘를 알고 있어야 문장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은 꼭 기억하시고 가세요. 삼성, 삼성, 이성, 삼성. 삼성 뒤에 나머지 성조는 내려가기만 한다. 자, 마지막 사성입니다. 따지야.

예, 모두란 뜻이고요. 그리고 태양이죠. 上午, 오전. 运동이죠. 자, 이거 Y가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유땡땡 발음이고요. 그리고 앞에 Y 붙여주고 땡땡 없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ü 발음이고 运동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운동입니다. 역시 우리말과 비슷하죠. 자, 이제는 우리 수능 중국어 2번으로 가볼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음절 단어를 연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능 중국어 2번 문제가 성조배열이 같은 단어를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음절짜리 단어를 밑줄을 거두고 그 단어와 성조가 같은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자가 막 등장했네요. 어려워요, 선생님. 할수 있죠. 하지만 요거 단어들 배울 겁니다.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我们是高中同学. 얘는 高中이네요. 예, 高中은 고등학교라는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高中 고등학교. 우리들은 고등학교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성 발음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한자에 해당하는 성조를 알아야지 우선 성조가 같은지 다른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학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A번은 디디. 아까 경성할 때 했었어요. 예, 디디 남동생. 그리고 찐티엔 오늘이죠. 우리가 찾는 일성 발음 나와 있습니다. 찐티엔. 자, 그리고 씨 가볼게요. 씨는 비행기입니다. 페이지라고 읽어요. 페이지 일성이니까 역시 우리가 찾던 발음 맞고요. 자, 다음 단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MASHANG 마상이라고 읽습니다. 마상. 자, 이 한자 앞에서 봤었죠? 마마마마마 할때 마였습니다. 무슨 뜻이었나요? 예, 말이었습니다. 말, 타는 말. 근데 그 위에 윗상자 들어가 있어요. 말 위에요. 자, 말에 탔다는 건 바로 금방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이란 뜻으로 중국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서 바로바로 외워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디디 찐티엔 베이지 마샤. 예, 그래서 일성 정답은 B와 C가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수능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 발음을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단어를 암기해야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어를 암기해야 단어가 쌓여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가장 1번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국어는 몸으로 외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과장되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조가 있다 보니까 성조는 목소리로 직접 소리를 내고 몸으로 기억해야 잘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과장되어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제일 뒤편에 보시면 부록에 기본 어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수능 시험의 단어 범위예요. 그 단어에 해당되는 범위가 나오고 그 단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면 따로 단어의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부록에 있는 기본 어휘표가 A부터 Z까지 쭉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력도 아주 빠르게 향상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한자만 보고 본문 읽기인데요. 밑에 우리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 밑에 발음이 다써 있긴 해요. 처음 학습하시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발음이 써 있긴 한데 항상 학습이 끝나고 나면 단어를 다 외우고 그리고 강의도 들었다 하면 그 한어병음을 가리고 직접 스스로 읽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한어병음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어병음은 아까 그한 문제로 나오거나 한두 문제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한어병음만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능 중국어는. 그래서 한자만 보고 본문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라. 그리고 성조 중에도 자주 헷갈리는 성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일성과 사성이에요. 높은 소리, 뚝 떨어지는 소리, 요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요. 올라가는 소리인 이성과 내려갔다 올라오는 소리인 삼성도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또 시험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성, 사성, 이성, 삼성이 나왔을 때는 더 크게, 더 과장되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학습한 내용을 쭉 정리.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설명드린 전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총 정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 가지 성조. 이렇게 네 가지 성조를 배웠고요. 그리고 성모라고 하는 21가지 성모를 모음을 붙여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음 중에서도 예외가 되는 모음들 6가지 선생님이 여기 모아놨어요. 이 페이지 보시고 어떻게 읽었지? 스스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성조 표기의 규칙들. 아, 오, 어, 이, 우, 위 순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삼성의 성조 변화도 설명드렸습니다. 삼성, 삼성은 이성, 삼성, 그리고 삼성, 1, 2, 4성은 앞에 삼성을 반삼성으로 읽는다. 이것들이 오늘의 학습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강 강의 학습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발음이라 좀 쉬우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은 바로 끝나고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복습 후에 특강 2강에서 선생님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래 고준하입니다. 자, 26강이죠. 26강은 산업안전과 재예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겠는데,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핵심을 두고 여러분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뭐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공업 일반의 내용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업 일반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과목 간에 겹쳐 있을 때는 어느 부분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일반적인 내용들은 공업 일반에서 출제되고 있고,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산재보험 쪽에서, 보험 쪽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 내용의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될 것 같고, 앞에 부분은 이제 문제 특강에서 이제 실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완성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학습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체,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가지고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전사고의 개념 먼저 보도록 하죠. 안전사고라는 것은 이제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및 물리적 환경 조건 등의 원인이 돼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안전사고에는 인적사고, 물적사고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인명피해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물적사고라는 것은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한 어떤 뭐 전체의 사고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사고들, 그러한 것들이 물적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끼임, 넘어짐, 떨어짐, 날아옴, 얽힘, 뭐 질식 등의 사고가 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번하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불완전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에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보면은 그 문장상에서 불완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같이 넣어서 답지에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돼서 답지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보시면. 자,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위험 장소에 내가 접근한다든가 취급이 부주의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장치의 기능이 제거

보호구가 되거나, 그다음 이거 많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장 보호구의 어떤 미착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전 중에 기장치 정비, 그다음 불안전한 상태 자세 이런 것들, 자세 상태 방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불안전한 상태 같은 경우는 설비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작업 장소의 불량이라든가, 그다음 작업 환경의 결함, 생산 공정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물체의 결함, 그다음에 이런 결함이라든가 어떤 불량 이런 것들이 불안전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간접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이라는 것은 생산 공정상에서의 어떤 부적합, 그다음에 구조라든가 재료의 어떤 부적합이라든가 건물 및 기계장치 설계 불량 등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원인은 우리가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안전의식의 부족이라든가 경험이나 어떤 훈련의 미숙, 그다음에 안전교육의 어떤 불충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관리적 원인으로 보면은 작업 준비에 대한 어떤 불충분, 그다음에 작업 지시의 부적합, 안전관리 조직을 우리가 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의 결함 등에 의해서 어떤 관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사고의 유형별 안전대책을 보게 되면 안전사고는 감전, 뭐 떨어짐, 넘어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고, 이들이 이제 산업재해의 원인이기도 해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죠. 자, 안전사고별로 예방대책으로는 보호구 착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화 및 안전복의 착용, 인화성 물질의 제거, 소화기 비치, 누전차단기 설치 등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들이 그간의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어떤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교재 이제 132쪽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산업재해 분류에서 사고의 종류 나와 있어요. 132쪽과 133쪽 꽤 많이 나와 있고, 그간에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것들로 보게 되면 떨어짐, 그다음 넘어짐, 뭐 그다음 깔림, 뭐 부딪힘, 접촉 이런 것도 있고, 맞음, 그다음 끼임, 무너짐, 이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앞에 부분, 앞 위에 있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133쪽 가게 되면 또 나오죠. 이제 과도한 짐 동작, 그다음에 이상고온 노출 및 접촉, 그다음에 뭐 소음 노출, 유해광선 노출, 그다음 산소 결핍 및 질식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화재, 폭발, 감전, 이런 것들,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의 표에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강조했던 부분들, 그런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위주로 좀 많이 보면 될것 같고, 이건 그 특강의 실전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이제 완성 문제 정도에서 그 어떤 사고의 종류, 나와 있는 문제 내에서의 사고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산업재해의 어떤 법률적 정의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그다음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의 우리가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하다가 또는 일의 원인이 돼서 근로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업무에서 비롯되는 각종 스트레스나 해로운 작업 환경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일하다가 생기는 사고나 질병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재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법률에 그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업무상 사고냐,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이냐, 출퇴근 재해냐, 그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는 이제 근로자가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두 적용되고, 한 명의 근로자라도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산재보험에 한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누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납부한다는 거. 요 부분 여러분이 고용보험하고 좀 차이가 있죠. 고용보험은 근로자 50, 그 다음에 사용자가 50, 실업급여 부분 0.9%씩 각각 부담하지만, 이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라는 거.
이 차이점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과거에 출제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는 산재보험과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 대표적인 학자가 하인이에요. 미국의 산업안전연구자로서 여러 가지 사고 통계, 사고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바로 하인이다. 그래서 하인이에 관련된 어떤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류 뭐 등등 다양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서 재해 발생 5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인이의 재해 발생 과정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가 개인적 결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로 이어져서 사고가 발생해서 재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재해까지 일어나는 그런 연속적인 어떤 발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미노 이론, 즉 재해 발생 5단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 예방 원칙, 하인이니가 그 제시하고 있는 재해 예방 4개의 원칙이 있는데 요건 가끔씩 출제되고 있죠.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먼저 손실 우연의 원칙은 뭐냐? 손실과 재해 정도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손실날지 어떻게 알아? 작은 어떤 화재가 발생했는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손실이었 줄 알았는데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해 정도는 예측할 수 없이 우연하게 결정되므로 재해를 언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이 바로 손실 우연의 원칙이고, 원인 연계의 원칙, 다른 말로 이제 원인 계계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직접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직접 원인은 간접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접적인 원인들을 갖다가 잘 제거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제거할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마라톤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하프 마라톤 뛰고 왔는데 우리가 다치는 거, 달리다가 다치는 것도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지거나 어떤 뭐잘 보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달릴 때 보면 가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 있어. 그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큰 부상이 발생하는 것들에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 내가 자세히 어떤 불안정이라든가 그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근육이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릎이 아프게 되고 그걸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체도 사람이 어떤 운동할 때도 그런데 모든 사고도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 예방 가능의 원칙은 뭐냐? 인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 등이 이제 필요한데 즉 뭐냐면은 사전에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재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게 되면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질식 같은 경우나 혹은 뭐 공장 내에서 안 좋은 유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발생했다, 어떤 원인, 질병이 원인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보호구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고 한다면은,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방 가능의 원칙이다. 자, 대책 선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재해 발생 요소를 제거를 위해서 사전에 원인별로 대책을 잘, 뭐야, 적절하게 선택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연계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에 대한 대책을 건 바이 건으로 잘 우리가 대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라는 거. 대책 선정의 원칙 같은 제시문으로 나타날 때는 제시문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시문에서 뭐 대책 선정의 원칙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에 대한 답지로 구성되는 그런 문제들도 그간에 출제됐었다라는 거. 요거는 자주 출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이 좀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사고 예방을 대책하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관리의 조직이죠.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관리 조직 구성이 이제 필요하고, 안전활동 방침 계획 수립하고 안전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안전 활동에 대한 기록을

이게 좀 미비했다. 그럼 교육 훈련 방법 등을 개선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개선 방법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시정 방법 등이 선정된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걸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실시하고 결과를 뭐 해야 돼? 재평가해서 불합리한 점은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정책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하면 안전관리 조직, 그 다음에 사실의 발견, 평가 및 분석, 그 다음에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 이 5단계에 대한 제목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제시문에서 이 단계별로 내용을 통해서 답지로 구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니어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많이 출제돼? 공업 일반에서 그가 많이 출제됐었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도 간혹 가다가 출제는 되고 있지만 비교적 빈도가 좀 낮고 많은 것은 산재보험 쪽에서 좀 빈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밑줄 친 거나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문제에서 나오는 정도의 내용 수준에서만 내가 이해하고 있어도 그때그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도 최근에 와서는 많이 출제는 안 됐지만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출제됐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가지가 지금 교재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134쪽 여러분 페이지 펴시고 그 내용을 같이 그림과 같이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지 표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그래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으로 45도 각도의 사선이 이루어져서 금지할 내용이 원 중앙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죠. 134쪽 펴시면은 그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사선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죠. 출입 금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 표지예요.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 테두리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 134쪽에 보시면은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 모양의 가운데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지시 표지. 지시 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안전, 그 다음 보건 보호구의 착용을 지시하는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파란색 원형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시 내용을. 그래서, 흰색 그림은 안전표건 표지의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안내 표시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구명, 구호, 피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 그래서 녹색 바탕에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134쪽에 보시면은 녹색 바탕으로 해서 안에 보시면은 뭐 녹십자 표시라든가 응급 구호 표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자의 출입 금지는 유해 위험 물질 및 성면 등 근로자가 건강 장애를 유발하거나 환경의 작업장애 어떤 출입 금지를 할때 이렇게 설치하는 표지가 바로 관계자의 출입 금지다라는 거. 그래서 134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보시고 금지 표지마다 우리가 표지마다 좀 모양이 다르죠. 그 모양의 패턴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금지 표시는 원형에다가 사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고는 다이아몬드나 세모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그림 형태로 좀 이해해 놨두면은 그 내용 디테일하게 이거 다 암기 안 해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대략적인 어떤 것들이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게 금지 표시냐, 경고 표시냐, 지시 표시냐에 따라서 답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34쪽 그것도 역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잘 꼼꼼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종류 및 산재 처리.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산재보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인데 원래 명칭은 우리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법이라고 약칭으로 사용한다.
라는 거죠.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운영 그 저기 저 사대보험 안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게 바로 산재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산재보험에 대한 어떤 산업재해의 부분이 있는데 산재보험상에서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무조건 다쳤다고 다 산재보험 처리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예요. 업무로 인해. 요 부분이 핵심이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다라는 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물론 하다가 실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돼요. 근데 고의적이냐, 그 다음에 자해, 일부러.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의 사고, 출퇴근재해, 또 하나 더 있죠.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요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요거 중요해요. 요 법조문을 따온 이유는 이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라.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아예 37조를 가져왔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보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이에요. 자, 업무상의 재해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업무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있죠. 다음 장 넘기면은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업무상 사고, 이건 어떤 거냐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중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예요. 즉, 공장 내에 어떤 시설물적인 것들이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하겠죠. 세 번째는 삭제됐고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예요.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어.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체육대회야. 그 체육대회 도중에 내가 운동하다 다쳤어. 운동하다 다쳤는데 그 업무가 아니지 않냐? 그 업무상 사고가 맞냐라고 했는데 업무상 사고가 맞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사업주가 지시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행사나 행사 준비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가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 오늘 등산 대회야. 회사 사원 전체가 회사 이제 사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회사 사원 전체가 예를 들면 서울에 뭐 무슨 산에 등산했다. 그 등산 도중에 누가 다쳤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회사 내에서 휴게 시간에 나타난 사고들은 전부 다 업무상 사고에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밖에라는 건 되게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야. 그 밖에 할 때는 있잖아요. 중요한 건 사업주가 주관하고 사업주의 지시라든가 회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사고.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 오늘 미팅하고 오라 그래서 그 누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느냐? 뭐 다른 걸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업무상 사고로도 충분히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다 따져봐야겠지. 다 따져보고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볼땐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발생한 포괄적으로 다 사고는 그런 업무상 사고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에서 이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봤고, 일단 업무상 질병은 뭐냐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라든가 특히 화학 물질 그리고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건 노출된 경우, 그런 질병들은 전부 다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도 마찬가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인정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이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고객의 폭언. 우리가 전화로 콜센터라든가 이런 거 전화로 많이 하잖아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뭐가 발생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발생하잖아.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다음 또그 밖에 업무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출퇴근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통근버스 있지.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 사고 나게 되면 출퇴근 제외로 다 인정받을 수 있어. 그다음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이 돼. 그러니까 내가 출근 중에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출퇴근 제외로 우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 통상적인 경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수원에서 구로까지 오는데 대부분 뭐 타고 와? 지하철 타고 오겠지. 나는 지하철 타고 그냥 출근했어. 통상적인 경로. 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출퇴근제로 인정이 돼. 그리고 승용차로 내가 운전해서 가더라도 항상 이제 출근길에 가는 루트라는 게 있잖아. 우리 통상적인 경로. 그런 것들은 인정이 돼.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다가 친구를 만나고 뭐 놀다가 간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출퇴근제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건 더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요게 핵심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알겠죠? 그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뭐 통근버스 이런 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출퇴근제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상 제로 우리가 다 인정받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는 것들이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 아마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무조건 나올 거다. 육모든 금모든 본수든 나온다라는 거. 자, 산업재해 처리 방법이죠.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회사가 가입해야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받을 수는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자, 1인 이상 일하는 곳이라면 본인이 실수로 다치거나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3일을 초과해서 요양을 받았다면, 3일을 초과해서 요양을 받았다면, 전부 다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3일 초과 요양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산업재해 발생의 처리 요령 보게 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병원을 이송하겠지. 그래서 응급조치 후 병원을 이송하고, 그 다음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병원 협조로 요양급여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학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를 통보를 받는다라는 거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 자, 산업재해 신청 같은 경우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가 있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산재 지정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업무과에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회사에 각각 한 분씩 제출하면 재해근로자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병원일 수 있겠지. 이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다운해서 해당 서식을 작성한 후에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 측에 각각 한 분씩 제출했을 때 산재 요양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병원이 어디든 다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산재병원일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더 이제 좀 거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근무 중 상해로 인해 3일을 초과.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3일 초과 일하게 되면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여부를 우리가 통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서비스의 종류와 산정 기준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받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초과라는 거좀 기억해 놔두세요. 3일 초과. 3일 초과는 자주 나오니까. 자, 요양급여 보세요. 요양급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의 어떤 보험의 진료 수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보험료에서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 중에서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해가지고 더 비급여 부분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양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타 간병료라든가 이송료, 통원 치료할 때 통원료, 그 다음에 보조기, 뭐 다치거나 하면 보조기 우리 착용할 수 있죠, 그죠? MRI 검사비 등도 다 요양급여로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3일 초과 부분, 요거 좀 기억해 놔두면 되고,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3일 초과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 3일 초과하니까 이틀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네,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 휴업급여예요. 이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요양급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용어적인 부분을 잘 기억해 놔두세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본인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일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 상당을 지급하더라는 거. 요거 별표 치세요. 평균 임금의 70% 상당을 지급한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 할때 앞에서 제가 그두 가지 임금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마지막에 설명했었어요.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 그 부분에서 이제 평균 임금이 이러한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종류 여러분이 기억해 놔두세요. 근로기준법 그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론에.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3일 초과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장애급여. 업무상 재해에 의해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보상 사유에 해당할 때 장애보상 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급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전문 치료 기관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서 즉 장애 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와 있고 장애 급여 등급 중에서 해당 산재 근로자의 장애 등급이 판정되고 이 안에서 1급부터 14급 중에서 그다음에 장애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요. 달라요. 그 어떤 거는 연금으로 가능하고 어떤 거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죠. 자, 그거에 대한 거예요. 즉, 1급부터 14급 중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이제 일시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8급부터 요거, 8급부터죠, 요거. 8급부터 14급은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7급 기준으로 해서 14의 절반이 7급이잖아.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정도. 며칠 분 받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까지 어떻게 다 해요. 그치? 그래서 7급을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그 다음 8급 밑으로는 이제 일시금으로만 받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간병급여예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요거 핵심 동그라미 쳐. 치유 후야.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실제로 간병을 받는다. 내가 간병 받고 있어. 그럼 나한테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유족급여예요. 유족급여라는 건 사망이겠지 당연히. 그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그 유족에게 생활보장을 위해서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 일시금, 진폐,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폐유족연금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예요. 폐병. 어떤 그뭐 시멘트 회사라든가 기타 뭐 어떤 화학 그런 회사에서 이제 폐병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진폐 유족연금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문제 풀때좀 나왔었죠. 이거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에 나오는 거다. 상병급여랑 헷갈리지 마. 요 상병연금은 우리 고용보험에서 뭐하고 헷갈리지 마?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뭐였어요? 내가 구직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내가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혹은 출산을 하게 돼서 내가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 때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받는 게 상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은 다쳤을 때야, 그지? 산재야, 산재. 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요양이 시작한 지 2년, 동그라미 쳐.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뭐를 대신해서? 요거, 별표.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상병보상연금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지. 이걸로 대신 받는다라는 거야. 상병보상연금으로. 자, 여기서 다음 요건은 뭐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계속 아픈 상태야.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 아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요양급여를 시작한 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플 때는 휴업급여를 2년 동안 받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상병보상연금으로 신청해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장애 요양 상태의 정도가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 등급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이러한 것들이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우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급에서 3급은 우리가 장애급수가 아니야. 장애급수 아까 1급부터 14급까지 있었잖아. 그게 아니야. 이거는 요양한 지 이제 2년이 지나도록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상병보상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상태를 갖다가 이제 판정받게 돼. 그때 이제 다시 받게 되는데 중증 요양 상태 정도를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했나. 이거 장애 등급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례비. 장례비라는 것은 사망했을 때이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유족에게.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 유족에게 지급했겠지. 그치? 단,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 121분까지 받을 수 있잖아. 이 범위 안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장례를 지낸 사람한테 지급하게 된다라는 거야. 장례를 지어. 유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대신해서 했으면 그 대신한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8번, 직업재활급여야. 업무상 재해로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이 직업훈련 또는 재활 등에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 등급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제 일하려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 재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에 들어간 직업 훈련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지급되는 게 직업 재활 급여다라는 거. 취업을 위하여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 훈련 수당을 말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에 복귀한 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인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 복귀 지원금이라든가 직장 적응 훈련비 및 재활 운동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업 재활 급여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급여야. 특별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장애 특별급여야. 장애 특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장애급여 받았었잖아. 그거하고 조금 달라, 상이. 이건 뭐냐면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1급부터

0: 3급 요거 잘 나와. 장애 특별급여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돼 있어. 진폐장애 등급 포함해서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야. 말이 좀 어렵지. 쉽게 설명할게. 나 장애급여 받았어. 장애 등급을 받았어. 근데 1급에서 3급이야. 굉장히 중증이거든. 그러니까 엄청 큰 장애를 입었다는 거지. 1급, 3급. 그러면은 장애급여로 받고 그거 위에 특별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 누구를 상대로?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그래서 저 특별하게 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급여는 추가적 개념이야. 추가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민법에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면은 대부분 다 장애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겠지. 당연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는 유족급여야. 유족 특별급여지. 유족 특별급여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유족급여랑 또 다른 차이가 있어. 우리 유족급여 배웠어. 유족급여라는 것은 내가 사망했을 때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게 이제 유족급여거든. 그거 이외에 사업주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유족에게 추가로 이것도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사업주의 어떤 기책사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민소, 즉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청구하고 이건 추가로, 이것도 추가로 받는 거야. 그래서 특별급여는 추가로 더 기존에 받는 것 이외에 더 추가로 해서 받는 것들이 특별급여다. 그래서 장애 특별급여랑 유족 특별급여가 있다라는 거, 라는 거. 이거는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름하여 지급할 청구를 가름해서 지급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야. 해서 내가 먼저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달라고 또 요청해서 받는 형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받을 수 먼저 받고 그 나머지 거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겠지. 그치? 어쨌든간 중요한 건 특별급여라는 것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받는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죠? 장애 특별급여랑 유족 특별급여. 그래서 두 가지 특별급여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이제 용어는 이제 웬만큼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 어떤 급여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급여를 받느냐. 그게 중요해. 그 제시문을 잘 분석을 토대로, 그 제시문 분석 토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지로 구성하는 게 대부분 이때까지 출제했던 방식이라는 거. 단순하게 산재보험이 산재보험으로 한정돼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관련하고, 혹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고용보험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제시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지를 구성해서 별도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겠구나. 수능실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성, 특히 육모구모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수능이 출제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재해에는 법령이 좀두 개가 상충되는 게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중대재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말고 또뭐 있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있어. 조금 내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 다른데 우리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그다음에 공업 일반에서 우리가 중대재해 말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한정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중대재해는 뭐냐?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야. 그러니까 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한 명이라도 발생했으면 그건 중대재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야.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했는데 2명이 다쳤대. 근데 요양을 3개월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4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부상자가 15명 발생했어. 이거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야. 그러면 중대재해법 처벌법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대재해를 보고 있냐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한 법률이야. 요건 되게 포괄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야. 포괄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지. 중대 산업재해, 산업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로 두개 포괄적으로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래서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산업재해 중에서 그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좀더더 포괄적으로 보면 돼. 일단은 똑같은 게 있고 좀 다른 게 있거든. 같은 건 이거야. 똑같아.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우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일한 사고가 6개월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인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되겠지. 그 기업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관리 주체에게 이제 처벌을, 이거에 대한 처벌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대재해는 이것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이것만이 보다는 이게 중심으로 좀 여러분이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라. 산업재해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거와 동일한 걸 따온다면은 중대산업재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요건 더 포괄적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중대재해를 나타난 그 기업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기업의 어떤 처벌을 가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한 법률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재해는 요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이 좀 공부해 놨던 게 좋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도움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 이런 내용은 여기서 끝냈고, 다음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내용 어렵죠?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아 어려워. 근로기준법도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어. 쉬운 게 없지. 어려우니까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제시문 분석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득점을 할수 있다. 이 부분 쭉 지금 몇 강에 걸쳐서 어려운 부분들 나가고 있는데, 어렵다고 포기하는 순간 등급 확 내려갑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0: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부분의 어떤 문제풀이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못 맞췄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우기소침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을 풀어낼 때까지는 다른 단어는 좀 이제 맞춰 나가야 되겠고 4단원 유전에 대해서는 유형을 익힌다, 유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못 풀어도 못 맞춰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내가 풀어보려고 맞춰보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 단계다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4번 문제부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수 연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표가는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7번 염색체와 성염색체 개수랍니다. 7번 염색체, 그러니까 지금 EN 상태이기 때문에 7번이 지금 두 개 한 쌍으로 있는 거죠. 근데 X 염색체는 한 개밖에 없대. 얘도 두 개 한 쌍 이어야 되잖아요. 성염색체도. 그럼 Y 염색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P라는 사람은 남자구나. P는 남자구나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세포 1, 2, 3에서 세포 1개당 염색체 기형, 니은, 디귿의 개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숫자는 하나도 없죠. 이 숫자에 해당하는 거는 0, 1, 2가 각각의 이제 그 기호에 맞게 들어갈 거고 이 1, 2, 3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P라는 사람의 체세포와 P라는 사람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Q의 체세포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기형, 니은, 디귿은 7번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하나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 Q의 어떤 성별은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성별이 한 명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일단 그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잖아요. P의 체세포, P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Q의 체세포, 체세포면 EN이고 생식세포면 N일 겁니다. 그 각각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매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7번 염색체, 그 다음에 X 염색체, Y 염색체라면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인가. 체세포면 7번 염색체가 다 두 개 한 쌍 있을 겁니다. 근데 생식세포면 종류별로 하나씩이니까 한 개만 존재할 거고 이 P가 남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P의 생식세포에는 그 X, Y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이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는 1이 들어가면서 X 또는 Y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역시나 요거 두 개에 합한 것이 이제 뭐 X로 두 개든 X, Y 한 개씩이든 체세포니까 요 총합은 2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요 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은 이럴 때 뭐를 좀 찾아보는 편이냐면 이렇게 같은 줄에 똑같은 기호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기호 세 개로 이루어진 거 이런 거를 좀 주로 먼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니은이라는 염색체는 하나도 없는 세포도 있고 지금 0, 1, 2가 다 있어야 되니까 한 개 있는 세포도 있고 두 개 있는 세포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7번 염색체다 그럼 0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7번은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Y형색체다. Y형색체 두 개가 있는 세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되지 않아서 이 니은은 X형색체여야만 012의 숫자가 모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X형 시체를 두개 갖는 그런 세포도 존재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여자가 한명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Q는 여자다 라는 것을 이 2라는 숫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X형 시체 두 개, Y형 시체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좀 빠른 풀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0은 두 칸에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은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에서 존재해야 돼. 물론 이둘 중에 어디가 무슨 칸인지 모르겠지만 개수는 셀수 있죠. 그 다음에 2는 세 칸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총 9칸 중에. 그러면 봤더니 두 칸에 들어가는 건 C. 그러면 C가 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칸 있는 게 B입니다. 거기가 1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칸 있는 게 A. 이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되면 지금 기억이라는 염색체는 한개 있는 것도 있고 두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7번 염색체. 그죠? 212 가능하니까. 그걸 한개 갖는 게 P의 체세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이 그러면 Y 염색체 됩니다. 그럼 Y 염색체를 한개 갖고 있으면서 지금, P의, 7번이 한개 있으면 이건 생식세포죠. P의 생식세포. 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Y 염색체를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P잖아요. 그래서 3가 P의 체세포, 2가 Q의 체세포로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1에 Y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1에는 Y 염색체가 한개 있으니까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2다. 맞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P와 Q의 핵형은 같으냐? PQ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성별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면 핵형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귿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받고 답은 3번인데, 근데 지금 이 문항에서는 우연히 각각의 숫자가 나오는 칸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수 있었지만, 만약에 우연히 숫자가 또 같은 경우, 뭐 3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겹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X 염색체 먼저 찾고, 그 다음에는 이거 Y 아니면 7번이잖아요. 그둘 중에 하나로 과감하게 가정해서 들어가서 모순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그게 사실은 정석의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핵형과 핵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 구성된 상태, 짝이냐, 아니냐. 그거는 핵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종의 두 생물에서 체세포의 핵상은 같을 수 있어요. N인지 EN인지 뭐 이런 거 같을 수 있는데 뭐는 달라야 돼?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핵형은 서로 다른 종에서는 달라야만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근데 모양과 크기,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 그거는 핵형이죠. 그래서 핵상에는 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지 모양과 크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남자와 여자의 핵형은 같으냐? 성염색체 조성이 달라서 성별 다르면 핵형 다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니은, 핵형을 분석할 수 있다. 핵형 분석에는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를 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일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디귿 맞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요거 별표 붙었는데 이런 형태로 그 세포주기 문제가 또 연계될 수도 있거든요. 세포주기 문제는 원래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표 가는 사람의 체세포주기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냈고, 나는 그 가의 특징 중 세포주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 특징이 몇 개를 갖는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G1, G2, M기, S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이 중에서 간기에 해당되는 건 G1, G2, 그 다음에 S기죠. 그 다음에 방추사가 관찰되는 세포가 없다. 신선하죠? 보통 이따로 되는데 없다. 그럼 이것도 얘랑 똑같아요. G1S, G2, M기 빼고 M기에만 관찰이 되니까 M기 빼고.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있다. 히스톤 단백질이나 뉴클레오솜 같은 걸로 물어보면 이거는 모든 시기에 관찰이 됩니다. 모든 시기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모두 네 가지 모두. 그 다음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거는 S기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기만 모든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S기.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만 갖는 것이

여기 한번 딱 나오는 분열기가 여기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기가 리을. 그러면 기역 니은은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의 특징을 갖게 돼서 구분은 안 되고, 이 기역 니은이 G1기 아니면 G2기겠다. 거기까지는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A는 3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핵한 개당 DNA 양은 동그라미 기역식의 세포와 니은식의 세포가 같을 수가 없죠. 복제 전과 복제 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리을. 분열기인데, 그때 상동염 색체 분리가 일어나느냐? 자, 요런 것들이 꼭 나온다 그랬죠. 상동염 색체의 분리. 이과염 색체의 분리. 요건 언제 일어나? 감수. 1분열 후기예요. 1분열 후기. 두줄 서기 해 있다가 헤어질 때. 근데 지금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체세포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감수 분열인 경우에는 분열기도 M1, M2 이렇게 2단 분열이라는 거를 여기서 의미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체세포 분열이라서 상동염 색체, 뭐 이과염 색체, 뭐 이런 얘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기역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은 세포의 그림을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보통 한 문제씩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인데, 이 종은 EN일 때 전체 염색체 수는 6개, 그럼 N일 때는 절반인 3개를 갖겠죠. 그래서 그런 종이라고 해요. 거기서 수컷 1과 암컷 2. 그럼 1은 XY 조성의 수컷이고, 2는 XX 조성의 암컷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두 개체의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요즘의 트렌드는 이 중에서 성염색체 일부를 그림에서 빼고 그려주거든요. 네, 모든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이거는 보는 대로 다 믿어도 된다. 그다음에 가나다 중에 두 개는 원의 세포, 하나는 투의 세포이며, 그다음에 원투의 성염색체 조성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상염색체와 X염색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봅시다. 간은 일단 다 짝꿍이 있어 보이니까 EN. 전체 6개 염색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짝을 지어봤을 때다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이 그림 봐서는 뭐가 성염색체인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X염색체 두개 갖는 조성이란 건알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XY라면 짝이 뭔가 모양이 안 맞는 한 쌍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2의 세포 한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2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다 원꺼겠네요. 보나 마나. 그죠? 그리고 나의 이 그림은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 3개. 다도 짝꿍 없이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 3개. 복제가 됐나, 안 됐나는 요거랑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DNA 상대량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 염색체가 다른 데 있는 똑같은 쌍이 된 염색체보다는 작아요. 그럼 요게 Y 염색체겠고, 큰 애가 X 염색체겠죠. 그래서 기역은 X 염색체고, 그럼 니은은 그냥 상염색체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상염색체가 아니고 X 염색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 다는 2의 세포이다. 아닙니다. 2의 세포가 너무 일찌감치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원의 체세포 한 개당 동그라미 기역 X 염색체 수. 원은 어차피 XY 조성의 수컷입니다. 그럼 체세포에도 X염색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역의 수 1이고, 그다음에 2의 생식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의 수. 자, 2의 생식세포면 EN이 아니고 N이어야 되죠.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 3개일 겁니다. 요거를 쪼개봤을 때두 개의 상염색체랑 성염색체인 X염색체 한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상염색체 수, 요런 거잘 봐야 돼요. 상인지 총인지 뭐뭘 물어봤는지. 상염색체만 세 주면 두 개니까. 이렇게 되면 2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요런 형태의 그림도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 가끔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도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림 간은 핵상이 EN인 식물 P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입니다. 관찰되는 세포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에 나는 P에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전기, 중기, 후기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얘는 가운데 있죠. 다. 얘는 양쪽으로 끌려간 모습이고요. 얘는 이제 무질서하게, 이제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중앙에 있다, 중기. 양쪽에 예쁘게 가르마 타져 있다, 이거는 후기. 나눠지는 중. 그 다음에 뭔가

분열기에 해당이 됩니다. 투죠, 투. 틀렸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간기랑 전기랑 명칭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간기는 분열을 안 하는 시기, 전기는 분열기의 앞부분.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다음에 디귿, 기역니은 디귿에는 모두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히스톤 단백질은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있습니다. 맞고.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9번 별표 붙었고요. 요것도 이제 연습할 만한 부분이 있죠. 사람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간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라지 A 스몰 A는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 그리고 라지 B 스몰 B는 X염 색체에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정보를 좀 시원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 2, 3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결은 더한 값과 세포 한 개당 X염 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P, 여자 Q 성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니은 순으로 숫자가 된다. 근데 우리 X염 색체는 없거나 최대 있어도 두 개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다 이렇게 부등호가 확실히 된대. 그럼 0, 1, 2겠죠. 그쵸? 그럼 제일 많은 게 2. 제일 적은 게 0. 그 중간이 1. 이렇게 X염 색체 수. 그리고 X염 색체를 두개 갖는 거는 어떤 성별만 가능해? 여자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은 Q, 여자 Q의 세포일 수밖에 없겠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 2, 3중두 개는 P 거, 나머지 한 개는 Q 거래요. 근데 Q 이미 찾았잖아. 그럼 나머지는 P지, P. 다 풀어버렸네. 자, 그리고 1, 2, 3저 세포는 각각 G1기, 감수 2분열 중기, 생식 세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G1기면 EN이면서 복제는 아직 안 된. 첫 번째 줄. 그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면, 감수 2분열이면 첫 번째 분열이 끝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N인데, 중기면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태. 복제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생식 세포면 N이죠. 모든 분열이 끝났어. 그리고 염색분체도 다 분리돼서 복제도 안돼 있어. 그래서 세 가지가 상황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자. 선생님이 홀수는 어디만 나올 수 있다?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복제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줄 빼고. 그죠? 곱하기 2 되어 있는 거 빼고.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합이란 말이에요. 세 개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오는 거는 복제 되낼까, 안 되낼까? 뭐, 그냥 단독으로 홀수든, 더해서 홀수든, 홀수가 나오면 복제가 안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복제되는 세포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여야 돼? 얘여야 되지. 그래서 P는, 3는 감수 2분열 중기. 중기 2라고 적을게요. 중기 2의 세포이다. 그럼 지금 얘는 요게 두 개라는 거는 원래는 한 개야. 원래는 한개 있는 건데 그게 곱하기 2 돼서 총합으로 두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 색체 있어요. 그럼 그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N짜리 세포겠죠? 그 다음에 얘는 X염 색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라지 B 또는 스몰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지는 몰라. 여긴 라지 B나 스몰 B가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B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죠. X염 색체가 있는 이상. 그러면 요게 복제돼서 총합 두 개를 가진 겁니다. 그럼 요게 카운트가 돼서 그게 두개 있는 거고, 라지 A 있으면 이 숫자가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라지 A가 아니고 스몰 A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라지인지 스몰인지 뭐 B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포 2, 같은 개체의 세포인데, 여기에는 요 합이 1이고요. 근데 X염 색체가 없대요. X염 색체가 없다면 Y염 색체로만 있어야 될 거고, 일단 성염 색체는. 그럼 라지 A, 스몰 A 중에 뭐가 있어야 될까? 요 숫자, 한 개를 채우려면 라지 A로 가지면서, 그래서 얘가 총합 1, B에 대해서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만족이 될 겁니다. 그러면 P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정리를 해보자면, P는 라지 A랑 스몰 A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뭔지 모르겠지만 B가 있어. 그 다음에 Y.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Q는, Q 같은 경우에는, 요 총합이 3이다. 근데 어쨌든 이 Q라는 사람도 X염 색체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B에 대해서 무조건 두개한 쌍으로 가지긴 가져야 돼. B. 이것도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끝까지 알수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미 두 개이기 때문에 라지 A가 한 개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 상염 색체 있는 거는 한 개로 끝내면 안 돼. 무조건 두개한쌍 만들어줘야 되니까 남은 자리는 스몰 A를 채워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Q의 세포이다. 그래서 XM 색채수로 굉장히 빨리 찾아.

되고, 그 다음에 니은 PQ의 체세포에는 모두 small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나 Y 염색체 수는 2와 3에서가 서로 같은지 물어봤는데, 다르죠? 여기 한 개, 여긴 0개니까. 그래서 틀렸고, 기역 니은만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10번 간단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린 간은 동물 피에 체세포를 배양한 후에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써 넣으셔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기본값에 해당하는 원 그룹이 G1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것이 S기, 두 배가 된 2에 해당하는 그룹이 G2기와 M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위에 보면 EN일 때 전체 4개의 염색체 갖는 그런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개의 염색체가 지금 다 있고, 얘랑 짝꿍? 얘랑 짝꿍이니까 일단 EN 상태. EN 상태로 4개의 염색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한 줄서기 하고 있죠? 중앙에 한 줄서기. 그래서 중기인데, EN 상태로 한 줄서기 하고 있는 중기니까 이건 체세포 분열 중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 A라는 거는 동원체에 결합하는 물질. 여기서 쭉 뻗어나와가지고 옆구리 붙어있잖아요. 요거는 방추사입니다. 보기 기억에 구간 1에 있는 세포에서 방추사가 관찰이 되느냐? 방추사는 오직 only M기, 분열기에만 실제로 관찰이 된다. 분열기에만. 그러니까 G1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는 나 시기의 세포가 있다. 이거 지금 분열기잖아요. 얘 분열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2에는 나 시기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기억이 복제되어 형성이 되었다. 니은이라는 기억은 무슨 관계? 복제되어서 형성된 건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니은과 기억은 상동 염색체 관계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랑 요 복제된 염색 분체는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선생님이 앞에서 그 문제풀이 팁 설명하면서 2점 11번 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첫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연습형 문제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 양질 동그라미 간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라지A, 스몰A. 그 다음에 라지B, 스몰B 또 이렇게 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그런 상태고 그림은 어떤 남자 피에 G1기 세포 1으로부터 생식 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감수 분열 4단 그림 나왔죠? 그래서 요선 기준으로 위에는 EN, 아래는 N이고요. 요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곱하기 2,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들이다. 첫 번째, 마지막 줄은 복제 안돼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림은 요렇고, 그 다음에 표는 세포 1, 2, 3에서, 1, 2, 3, 4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의 유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와 3는 중기래요. 여기는 이제 2분열 중기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 되어 있는 중기 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랑 니은은 각각 O 또는 X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문항인 게 세포 매치 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써줬어. 그럼 원은 G1기 세포잖아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첫 단계의 세포입니다. 기본값. 근데 그때 스몰 A가 없다? 그럼 밑에도 그냥 00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애초에 스몰 A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G1기 세포는 라지 A랑 라지 B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 자료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A랑 B 중에 누가 X 염색체에 있느냐? 그거를 알수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보니까 3번 세포에는 라지 A도 스몰 A도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A라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라지 A 동형 접합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라지 A가 복합 곱하기 두배 되어 있을 거고 얘가 헤어지더라도 라지 A가 양쪽으로 가야 돼요. A를 안 갖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안 가졌다? 이거는 성염색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성염색체에 있다는 얘기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A가 X염색체, 그다음에 B가 상염색체. 그럼 지금 남자기 때문에 X염색체가 한 개겠죠. 그래서 한 개의 X염색체에 라지 A를 갖고 나머지는 Y일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형이 좀 밝혀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2는, 자, 지금 3에 라지 A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Y 염색체가 갔겠죠. 이둘 중에. 그러면 이쪽엔 뭐가 가야 돼? 이쪽에는 X 염색체가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라지 A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2에 라지 A가 있어야 되니까 기역의 동그라미, 니은에 X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B라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라지 B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앞으로 이런 걸잘 읽어야 돼요. 상염색체에 있으면 무조건 두개한 쌍. 그 유전자가 없을 순 없어. 그 유전자에. 그럼 여기 라지 B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줘야 돼. 스몰 B라도 있어줘야 한다.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없을 수가 없다. 그걸 잘 읽어주시고, 그럼 이 개체는 스몰 B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의 스몰 B, 3의 스몰 B, 2에는 라지 B. 이런 조합으로 갖고 있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복제된 상태. 그러면 한번더 분열을 하면, 여기 Y의 스몰 B, 이렇게. 여기도 Y의 스몰 B. 여기는 그냥 A, 라지 A, 라지 B로 쓸게요. X 염색체 생략하고, 이렇게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1과 2에서 A의 DNA 상대량이 서로 같으냐. 1, 2에서, 이 1은 라지 A DNA 상대량인데, 라지 A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에서는 한 개. 2에서는 어때요? 2에서는 한 개지만 그게 복제된 상태. 그럼 총합 두 개. 그래서 DNA 상대량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2의 X 염색체 수는 0이다. 2는 X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 A를 갖게 되는 상황이죠. 3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4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4는 라지 A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3랑 4는 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복제 본인 염색분체 분리기 때문에 이세 번째 줄에 있는 세포랑 거기서 만들어진 다른 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그냥 그대로예요. 양만 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다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3처럼 그냥 다 X여야 되잖아요. 라지 A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라지 B 없었으니까 라지 B도 없고 그 다음에 스몰 B는 대신 있겠다. 한 개, 한 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해봤자 0 더하기 0 더하기 1이어서 1이다 하는 게 맞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디귿.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상염색체 있는 경우랑 성염색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되기에는 난도가 좀 떨어지지만 연습용으로 좋으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12번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발표를 쳐봤는데, 사람의 유전 양질을 동그라미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A, B의 위치를 시원하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는 세포 1, 2, 3, 4의 핵상과 핵상이 N인지 E인지인데 두 칸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의 상대량 더한 값, 스몰 A, 스몰 B 더한 값 나타냈습니다. 이네 개의 세포 중에 두 개는 남자 P. 두 개는 남자 P. 그럼 P가 XY 조성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여자 Q. 그래서 성별을 여기서 또 알려줬죠. 그거를 매치를 좀 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와 3는 중기의 세포. 그러면 곱하기 2로 복제되어 있는 상태겠구나라는 정보를 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뭐냐면요. 일단 Q가 좀 너무 옆에 구석탱이니까 Q는 여자잖아요. Q는 X 염색체를 두개 가진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 것도 두개한쌍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에 대해서도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일 거고 B에 대해서도 X 염색체 두개 갔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역시나 두개한 쌍일 것이다. 그래서 Q에 A와 B의 유전자형을 다 합쳐보면 네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A에 대해서는 두개한쌍 가질 겁니다. 유전자형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X 염색체에 있는 거는 X 염색체 자체가 한 개밖에 없으므로 한 자리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형의 자릿수 자체가 다르다. 얘는 최대 3개 들어갈 수 있고 Q는 4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1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라지 B를 더한 값은 0이고요. 스몰 A, 스몰 B 더한 값은 3입니다. 3이면, 더한 값이 3이면 일단 복제는 안돼 있겠죠? 근데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해서

그래서 3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1.5 더하기 1.5는 있을 수가 없던 일이잖아요. 어떤 유전자를 점으로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두 개, 한개 조합이다. 요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유전자의 합이 3이잖아요? 이거는 지원기 세포예요. 지원기 세포. 핵상의 EN이겠죠. 왜 그래? 왜 그런 거지? 선생님이 앞에서 팁 알려줄 때 어떤 하나의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를 한개 갖기도 하고 두개 갖기도 한다. 그거는 지원기일 수밖에 없다. 그 똑같은 세포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다? 지원기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총합이 3밖에 안 돼. 라지A, 라지B도 아예 없으니까 그냥 A와 B의 총합이 3이잖아요. 그럼 누구겠어? 총합이 3이야. P겠죠. 세 자리만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원은 P의 세포입니다. 그러면서 이 P에서 두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는 A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 A로 두 개. 그 다음에 스몰 B는 XM색채 한 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스몰 A 두 개에, 그다음에 스몰 B 하나 있어서 총합 3이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2는 일단 조금 가려져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3는 곱하기 2 되어 있는데 총합이 지금 8입니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2 되어 있어서 8이니까 그냥 개수는 원래 몇 개였어? 원래 4개였는데 곱해져서 8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합이 4가 되려면 네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A와 B에 대해서 3개 채우고,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로 3개, 스몰 A, 스몰 B 중에 하나 해서 채울 수 있는 Q의 세포겠다. 여자 거일 수밖에 없겠다. 총합이 8이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랑 라지 B 합이 1입니다. 근데 P는 애초에 지원기부터 라지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걸 갖는다? 그럼 P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4번이 Q 거 세포가 되면서, 그럼 2번 세포는 자동으로 P 거. 두 개, 두 개씩 배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Q의 3는 EN짜리 세포여야 되겠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P의 두 번째 세포는 N인데, 라지는 원래부터 없었고, 그 다음에 스몰 A는 하나 있어줘야 되겠죠. 상염색체 있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스몰 A 하나인데, 그 곱해져서 두 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스몰 B는 없단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X염색체 말고 Y염색체가 가서 그게 복제돼서 총합 2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P의 세포이다. 그래서 원은 P의 세포 맞죠? 그쵸? 그래서 총합이 3인 끝인 걸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 대한 유전자 양은 PQ가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Q는 대문자, 라지 A랑 라지 B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거든요. 둘 중에 뭔가가 지금 동형접합인 게 있겠죠. 라지 A랑 라지 B를 적어도 하나씩 가진 게 확실해. 근데 지금 얘는 라지 A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니은. X염색체 수는 2에서와 4에서가 같다. 2는 X염색체 수가 없어요. 4에서는 X염색체가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쵸? 얘가 지금 N이어도 여자의 세포니까 X염색체 하나 있어야 돼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이건 사실 그냥 한 번만 익혀두면 되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첫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다음은 동물 피해 체세포 세포 주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거는 단서 조건인데요. 세포 주기에서 각 시기를 진행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각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 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기가 길잖아요. 그럼 전체 세포 중에서 지원기에 있는 세포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분열기가 짧잖아요? 그럼 전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분열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굉장히 짧게, 찰나에 지나가니까 그런 세포는 적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피의 세포를, 피의 체세포 X를 일정 시간 동안 배양을 해요. 그래서 배양을 해서 막 이렇게 분열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세포들을 동시에 고정합니다. 고정이 뭐였어? 더 이상 세포 주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고정이었죠. 근데 지금 이 체세포들을 막 배양을 했을 때 모두가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28시간을 살아도 어느 사람은 뭐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세포들이 각각이 G1S, G2MG를 돌아가지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를 고정,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놓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이랬대요. 전체 세포 중에 M기, 분열기에 해당하는 세포 수의 비율이 전체의 5%였다. 그럼 시간상으로도

5%의 그 어떤 시간을 차지하겠죠. 전체 이 세포 주기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 과정 결과다. 표 나는 가에서 관찰된 세포를 세포당 DNA 양에 따라서 1, 2, 3로 구분하고 전체 세포수 중에 1, 2, 3의 세포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G1S, G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DNA 상대량이 2, 4가 보여요.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두 배죠. 그럼 1은 기준값 G1기, 3는 복제 끝난 G2기. 그럼 2는 뭐겠어? S기. 얘는 2에서 4 사이겠죠. 근데 비율이 50, 30, 15. 아까 봤던 M기 5% 더하면 딱100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자체도 여기에 비례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1, G1기에서 핵막이 관찰되나요? 맞습니다. 이건 1, 2, 3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간기니까. 간기에 핵막 보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2와 3의 핵상은 모두 EN이냐? 뭐 죄다 EN이죠, 지금? 죄다 EN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체세포의 세포 중에 중에서 DNA 복제에 걸리는 시간은? 이거 뭐지? DNA 복제에 걸리는 시간은 S기의 길이죠. M기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 S기가 지금 전체의 30%예요. 근데 M기는 5%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S기가 길 수밖에 없죠. 대략 한 6배 정도 길겠지.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고,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 중에 각 시기의 길이에 그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비례한다. 그런 속성을 여기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에 심플한 표가 하나 나왔고요. 이 14번은 뒤에 3점, 3번 문항이랑 좀 비교해서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풀고 3.3번 풀때 한번 비교해보세요. 표는 핵상이 EN인 동물 ABC에 세포 가나다라에 들어있는 상염색체 수, 기역 니은 염색체 수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은 각각 X 또는 Y고요. 그 다음에 이 ABC 세 개체가 나올 건데 A와 B는 같은 종이래요. 요런 단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도 많았습니다. A, B는 같은 종이고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C는 다른 종이어야 되겠다. 두 종으로 구분이 되려면. 그리고 무슨 단서가 있냐면 A와 C의 성별은 같답니다. 얘네 둘이 같고. 그러면 B는 혹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얘네들 한번 볼게요. 얘네가 지금 X 또는 Y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염색체. 그럼 그것의 합은 그 세포에 있는 성염색체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야. 상염색체, 아니, 성염색체를 한 개만 갖는 세포는 N이에요, EN이에요? 죄다 N이죠. 둘 중에 하나만 지금 감수분열 과정에서 하나만 받은 상황이니까. 각각이 다 N입니다. N일 때 상염색체 수가 두 개라면 거기에 성염색체 하나 더 더한 게 총합이 전체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총합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좀 땡겨 써볼게요. 실제로는 N이면서 이 세포 안에는 3개의 염색체가 있는 상태다. 얘도 마찬가지. 3개의 상염색체, 성염색체 하나 있다는 거니까 이 세포에는 N은 4 상태가 될 거고 얘도 성염색체 한 개만 가지니까 다 더하면 전체 염색체 수. 이 세포의 전체 염색체 수는 3개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가를 보는 건데 가도 N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상염색체 하나에 뭐 기역, 니은은 없으니까 기역일 텐데 거기에 성염색체 하나를 더한 게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7이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지? N 상태에서 염색체 수가 다르면 다른 종인데 3도 있고 4도 있고 7도 있으니까 3개의 서로 다른 종이 나와야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선 종은 두 종이라고 했잖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다라는 N인 게 확실합니다. 근데 가는 N일 수도 있고 EN일 수도 있었는데 N으로 가정하니까 문제 조건에 안 맞더라. 그럼 얘는 EN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EN입니다. 근데 EN이면 상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총합은 8이 됩니다. 8. 그럼 성염색체 두 개는 얘로 두 개, 얘 없으니까 얘로 두개 있어야 될 거고 Y염색체를 두개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역이 X염색체, 니은이 Y염색체인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럼 Y염색체에 있는 거는 수컷이란 얘기입니다. 애초에 성별이 수컷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다와라는
서로 다른 염색체 수임으로 다른 개체예요. 근데 성별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A와 C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가는 X 염색체를 두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암컷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 B, 암컷인 B고 나머지 A와 C는 XY일 거다. 얘가 B인데 B랑 A는 같은 종이니까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되죠. EN일 때 8이면 N일 때몇 개여야 돼? 절반인 4개여야 돼요. 4개를 갖는 게 A일 겁니다. 그러면 3개 갖는 건 다른 종이니까 얘가 다른 종이 C에 세포가 2개가 될 거다. 요렇게 넣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A의 세포이다. B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C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1개당 염색 분체수는 12개다. 자, C는 감수 1분열 중기일 때 EN입니다. 감수 1분열 중이면 아직 EN이야. 그때 염색체수 몇 개겠어? EN일 땐 6개겠죠. 근데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는데 중기다. 중기면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럼 염색체수가 6개인데 곱하기 2 되어 있으니까 12가닥의 염색 분체수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나와 라는 같은 개체의 세포입니다.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에 보면 사람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뭔지 알아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는 점, 그리고 모두 독립이다. 지금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 그래서 표는 사람 피의 세포 1, 2, 3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사람의 세포란 얘기고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유무와 스몰 A와 라지 D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1은 중기랍니다. 그럼 곱하기 2. 그다음에 여기 있는 A, B, C는 각각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은 개체의 세포들입니다. 근데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없다? N이다.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없어요? N입니다. 그래서 1과 3는 N인 게 확실. 근데 얘는 N 상태에서 중기니까 감수 2분열 중기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염색체에 있는데 스몰 d가 없다면 라지 d라도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상염색체에 있는 건 아예 없을 수도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는데 스몰 b가 없어? 그러면 라지 b라도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원에 유전자형 한번 써봅시다. 라지 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 하나 있고, 스몰 d는 없지만 라지 d 있어줘야 되겠죠? 이거예요. 지금 n 상태면 종류별로 하나씩만 있는 게 n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복제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d의 합은 얼마여야 돼요? 라지 d만 있는데 그게 복제되어 있으니까 두개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3 보겠습니다. 3. 라지 a 있고, 스몰 b 대신에 라지 b 있고, 그 다음에 스몰 d 있습니다. 복제는 안돼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d의 합은 하나도 없잖아요. 0이겠지. 그러면 2가 그 합이 1이 될 겁니다. 그럼 2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라지 A가 보입니다. 스몰 D도 보여요. 그죠? 근데 스몰 A와 라지 D 합이 1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스몰 A가 있거나 라지 D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뭐여도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존재해야만 되기 때문에 요건 EN입니다. 그래서 라지 A도 있고 그다음에 스몰 D도 있는 게 확실한데 스몰 A나 라지 D라는 또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건 EN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EN이면 전체 유전자 조합 다 해주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보니까 다른 세포 보니까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어요. 합쳐주면 돼. 보니까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죠. 합쳐주면 유전자형에 가까워진다. 근데 이 중에서 스몰 D가 라지 D가 이미 보여. 라지 D가 보여. 근데 그게 하나 있고 끝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몰 A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로 동형접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이다. 동그라미 A가 2였죠. 그래서 기억 맞고 복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2와 3의 핵상은 서로 다릅니다. EN과 N이라서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스몰 A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 잘못됐고.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빠르게 해결해 봅시다. 지금 원투는 감수분열 아니면 최세포 분열.

확률이래요. 그리고 DNA 복제 횟수는 뭐든 다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동일하고 핵분열 횟수가 1회와 2회로 다르겠죠. 그러면 핵분열을 두번 하는 2가 감수 분열이고 한번 하는 1이 체세포 분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서로 같으냐? 서로 다른 숫자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가 염색체는 동그라미 A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지금 이가 염색체의 형성이라는 구분 기준으로 체세포 분열에서는 형성되지 않고 감수 분열에서는 형성된다. 가능하죠. 그쵸? 좋은 기준이 될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1과 2에 모두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느냐? 체세포 분열은 염색분체 분리만 일어나고 감수 분열은 1분열에서는 상동분리, 2분열에서 염색분체 분리 일어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염색분체 분리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둘 다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맞는데요.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3.1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항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 건데. 그린 간은 어떤 형질의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R인 남자 염색체. 자, 여기서 몇 가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R인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인데 두개한 쌍의 유전자형을 갖는다? 앞으로 이런 거 보면 그게 라지알, 라지알이든 뭐 스몰R, 스몰R이든 두개한 쌍을 갖는다? 그럼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여야만 해요. 남자는 XY 성염색체를 갖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든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두개한 쌍이다? 이건 상염색체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남자 염색체 갑니다. 근데 지금 얘랑 얘는 염색 분체 관계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헷갈리라고 라지알 스몰R의 유전자형을 준 건데 여기다 스몰R 쓰면 안 됩니다. 얘네 둘은 복제 관계니까 여기 라지알 있어야 돼요. 하나의 상동염색체를 더 그리면 거긴 스몰R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내용이고 나는 이 남자의 체세포 분열 과정 시점 중 어느 한 시점, T라는 시점일 때볼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응축돼 있지 않고 풀려 있잖아요. 요거는 간기의 모습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은 가를 이루는, 저 염색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이중나선 DNA고, 니은은 동글동글 히스톤 단백질이겠죠.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간은 상염색체이다. 요거를 좀 추가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 보기가 좋았다. 그 다음에 니은, 스몰 t라는 요 시간은 체세포 분열 간기에 속한다. 맞죠? 분열기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지 않다. 여기 지금 간기 아니면 중기라고 했었는데, 간기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모두 유전체를 구성한다. 유전체는 모든 유전 정보 전체입니다. 그거는 DNA에만 유전 정보 저장돼 있죠. 히스톤 단백질은 저장이 안돼 있어요. 니은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 그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감수 분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는 체세포 세포 주기고, 나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순서를 맞춰보면, G2기 기준으로 순서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G1기, S기, G2기, 다음이 M기죠. 요게 지금 체세포 분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G2기 기준으로 해보면, G1기, S기, G2기, 근데 분열이 두 단계. M1, M2. 감수 1분열, 2분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고, 단은 피의 세포 분열 과정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되는 염색체 구조의 변화. 지금 뭐가 분리되고 있어요? 동원체에서 붙어 있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그림입니다. 분리.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A 똑같이 S기입니다. 똑같이 S기인데 그때 세포에서 모두 핵막이 관찰되느냐? 핵막은 간기 동안 G1, S, G2 모두 관찰이 되니까 맞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C, 동그라미 니은 M기, 동그라미 C는 M2 두 번째 분열인데 그 세포 모두에서 다와 같은 변화,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체세포 분열은 염색분체 분리고 감수 분열은 첫 번째 분열에서는 상동분리, 두 번째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과 동그라미 D, 둘다 G1기 시기의 세포는 핵상이 서로 다를 수가 없죠. 같은 시기니까. 그래서 기역 니에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 이렇게 다루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함께 풀 문제 24문제 잘 풀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습하는 게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러시아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항상 쫓기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를 미리 풀어오지 않으면 제 강의만 들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만나러 오실 때는 그 다음 강의에 해당하는 24문항을 다 풀고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꼼꼼하게 보셨을 걸 생각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1강에 있는 12문제 먼저 만나볼게요. 1번 문제 발음 문제입니다. 발음은 모음 O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모음 O는 강세가 있으면 O, 없으면 A라고 발음하면 되죠. 강세 유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강세가 없네요. A 발음 납니다. Мои очки. 강세가 없습니다. A 발음 나고요. Вкусно яйцо. 강세가 있으니까 O 발음. Маленькие окна. Окна. 오크나죠? 강세가 O에 있습니다. 그래서 O 발음 나고요. 크라스나 플로시츠 강세가 O에 있습니다. 마스코프스카 미트로 하고 강세가 O에 있어요. 그러면 발음이 같은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마슈에 스파시바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감사 대상은 역격, 감사 내용은 자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 1번 아츠키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이 아이는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입니다.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있겠죠? 라지이즐리. 그다음 돈, 젠기, 방학, 까니꾸리, 그다음 스키, 르쉬, 스케이트, 깐기, 바지, 무료끼. 이런 아이들이 늘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쏘 하면은 달걀이거든요. 맛있는 달걀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발음 처음에 잘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크노 하면은 단수죠. 이때는 뒤에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복수가 됐는데 복수가 되려면 오로 끝난 명사니까 아로 이렇게 바뀌죠. 뒷부분이. 그런데 단수에서 복수로 옮길 때 어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강세도 이동해서 복수는 오크나 이렇게 됩니다. 왜 복수인지 알았냐면은 앞에 있는 효용사가 복수형 어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에서 복수가 되면서 강세가 바뀌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헷갈리지 말고 콕 집어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4번 그라스넨 플로시치. 자, 플로시치는 의미가 광장이잖아요.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플로 해서 오의 강세가 있고 요렇게 왔을 때 보시면 이거죠. 아의 발음 중에서 요렇게 왔는데 아의 강세가 없을 때는 아가 이 발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세가 없으니까 여기 안은 이 발음 난다는 거 발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명사의 성이 뭔지입니다. 얘는 여성 명사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혹은 광장으로 할때 얘는 부랑 짝꿍인가 나랑 짝꿍인가 그걸 알아셔야 되는데 바로 나하고 짝꿍이라서 광장으로 하려면 나 플로시즈. 광장에서 하려면 나 플로시즈 하고 이로 또 바뀌어야 되죠. 미야키스라고 끝나는 여성 명사의 전체적 어미가 이이니까요. 여성 명사라서 크라스나야하고 형용사 여성형 어미가 왔습니다. 밑으로는 중성 명사라서 마스코프스카 밑으로, 모스크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철자 문제 되겠습니다. 강아지도 나왔네요.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얘도 지금 한 세네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나무 러시아어 어떻게 할까요? 지에레바. 복수는 지리에비아. 강아지 사바카. 고양이는 꼬슈카. 새는 푸치이츠. 자, 5번은 뭐예요? 호랑이죠? 러시아어로 지그르. 그리고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호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을 또 러시아어로 쥐보트나에라고 합니다. 3번 우유 말랐고. 그리고 이건 정말 외우겠어요. 철자를 다. 존트 너무 많이 나와서 우선 되겠습니다. 바바 아빠가 라보타잇 일합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피르미. 피르마가 회사죠. 아, 마마, 엄마는 빰마가엣. 누구누구의 도움을 주다. 이모, 아빠에게 도움을 줄입니다. 마시스트라, 나의 여자 형제는 우치츠아 그지에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 고르시. 그래서 에르가 들어가고요. 고르스는 여러분, 대학교에서의 학년을 말하는 거고, 초중고의 학년은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고르스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결합하고요. 초중고의 학년인 클라스는 부랑 결합하는 것. 전치사도 다르고 어휘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학년에 대한 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빼르범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찌그르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는 동사 원형이 뭐예요? 있지. 걸어가다. 정태 동사고요. 얘는 나시지. 물건을 가지고 가다 부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얘는 리치에츠. 날아가다 정태 동사. 얘는 위시. 사람을 데리고 가다 정태 동사입니다. 얘는 플리츠. 헤엄치다 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시간이 빠르게 삐리리 한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 할때 원래 가장 많이 쓴 거는 이지 동사의 원활한 형태, 시간이 빨리 간다. 그리고 시간이 달려간다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날아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속도를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요 순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니에버 하늘이니까 하늘에 새의 그룹들이, 새 무리들이 남쪽으로 뭐 하고 있다. 새들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날아가다, 이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통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다솜, 다바이, 다바이집바이 좀. 갑시다. 스마티츠 발리엣 발레보로 리비지나의 오제라 시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죠. 백조의 호수 발레보로 가자.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얘가 마샤겠죠? 마샤. A가 마샤예요. B가 다솜이고요. 그랬더니 다솜이가 하는 말이 마샤 스타볼스비엠. 기꺼이 아꾸다. 그런데 어디로? 발쇼이치아들 볼쇼이 극장으로. 야담 니까그다니 결코 못마한다. 나 거기에 가본 적 없는데 약간 흥분 상태예요. A가 나 토요일 저녁에 배가 와스콜거 몇 시에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질문이죠. 몇 시에 나 치나이자 발리엣 발레가 시작되는데 그랬더니 부부심치소프 8시에 시작돼. 나바이츠 스트레침스야 만납시다. 7시에 그리고 저녁을 먹읍시다. 오컬러, 뭐뭐 주변의 생겨, 극장 주변에서 저녁을 먹읍시다. 하라쇼, 좋아, 프로슐로 미시지. 지난 달에 우리는 함께 연주회에 갔었는데, 이번 달에는 발레를 보러 가는구나. 딱 하라쇼, 정말 좋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발레가 8시에 시작하나요?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봤을 때 8시로 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마샤는 다솜을 발레에 초대했다. 자, 마샤가 다솜 발레

초대한 거 맞고요. 다솜은 보쉐구장에 가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었죠? 맞고요. 지난달 마샤와 다솜은 다른 발레를 보았다. 지난달에는 나칸체르테 연주회에 갔었던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소연아, 무이스 족격, 나와 족격은 나와 가족은 언제 이번 일요일에 뭐뭐할 예정이야, 뭐뭐할 계획이야. 다음에 동사원이요. 빠이야지 가다 갈 예정이야. 어디로? 자고라 도시 뒤로니까 교회로 갈 예정이야. 하추 하고 싶어. 브리글라시트 초대하다. 집이야. 너를 끝남. 우리에게 초대하고 싶어. 아, 시차스 쥐에살라다야 오신. 오신은 가을이죠. 여성 명사라서 황금의 살라또이가 살라다가 됐습니다. 황금 가을. 러시아의 가을을 황금 가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나뭇잎의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황금은 소중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가을이 너무 빨리 왔다 가니까 그래서 소중해서 황금 가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황금 가을, 자라따의 오신이잖아. 사무엘 그라시버의 브레미아고다. 브레미아고다 명사, 예 명사, 뒤에 명사 생격, 1년의 시간. 그래서 얘는 계절이란 말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잖아. 오이야 아니야. 오 아니야. 마지미미니아 사보이. 나 데려가. 야 오치나 추파이야치. 나 정말 가고 싶어. 야 비리니 수. 내가 옮길게. 자니아치 수업을 어디에서 어디로.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수업을 옮길게. 너 그거 가능하겠어? 그러면 함께 가자. 10시에 만나자. 나가바리 리스크면 그렇게 약속하자. 일요일에 10시에 내가 기다릴게. 너를 집 주변에서, 집 옆에서. 정말 고마워. 나도 역시 기쁘구나. 스고로우비짐스야. 곧 보자. 다음 스트레치. 안녕. 자, 1번. 소연은 일요일 수업을 토요일로 옮길 것이다. 일요일 수업을 토요일로 옮긴다. 맞고요. 소연은 아냐의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예정이다. 맞고요. 아냐는 소연과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싶어 한다.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냐와 소연은 일요일 10시에 소연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맞고요. 아냐는 지금이 황금 같은 봄이 아니라 오신이죠. 가을이라서 얘가 X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마 하고 질문을 했더니 지마가 시보니아 쓰리다. 오늘은 수요일이야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질문이 뭘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라고 물어봐야겠죠. 1번 까토리차스 지금 몇 시야? 하고 시간을 묻는 거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스콜까 시차스 리미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까코버치슬란데 먼저 요 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날짜를 물을 때요, 여러분. 오늘이 몇월 며칠이야?라는 질문이 이렇게 되죠. 가꼬에 시보냐 오늘 날짜 숫자 치슬로 얘가 중성이니까 가꼬에가 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 며칠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시보드니아가 빠진 상태의 나머지 두 개가 보시면 각각 생격 형태로 처리된 것이 이번의 형태입니다. 얘는 며칠에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묻는 질문입니다. 며칠에 이렇게 묻는 거죠. 3번 까꼬이시오드냐젠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늘 말하는 거지만 직역해 볼까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인지 평범한 날인지 뭘 물어보는지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이거는 요일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까꼬이시오드냐 치슬로 방금 했었죠? 날짜 묻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까까이시오드냐 빠고다 얘가 날씨니까 얘는 날씨 묻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월요일, 파니제닉, 화요일, 후토르닉, 수요일, 여기 나와 있는 쓰리다, 목요일, 치트비에르크, 금요일, 비아니차, 토요일, 스보타, 일요일, 바스켓신이 되고요. 무슨 요일에 라고 표현할 때는 러시아어에서는 두 플러스 대격을 사용합니다. 하나 더, 강세 이동할 때 어떻게 되냐? 얘가 수요일 할때 쓰리다인데요. 대격이 뭐죠? 아르곤남 명사니까 우가 되겠죠? 그때는 예로 이동하는 대격 형태를 갖는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발음에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타샤 카그다디 라지라스. 나타샤 너 언제 태어났니? 동사 원형은 라지사.

입니다. 태어나다. 관련된 어근이 같은 거, 로지나 하면 주국이고요. 태어난 하면 라드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드노이 이직 하면 모국어가 되고, 라드노이 고라타 하면 도시, 고향이 되겠죠? 나는 태어났어. 그러면 언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1번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리에땀, 여름에 태어났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 플러스 전치경인데요. 피브랄 하면 2월입니다. 2월 내, 몇 월에 할때 쓰는 공식이 부 플러스 전치경이라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2월에 태어났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 몇 년에 할 때, 부 땡땡 가두죠. 2008년에 태어났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 4번, 비아따바 인바리아. 자,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며칠에 할 때, 선생님이 아까 질문이 까꼬치슬라라고 했죠. 요렇게 물어봤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답하냐. 공식이 먼저 일을 답하고 뒤에 월이 나옵니다. 순서가 우선 뒤집어지고요. 월은 생격으로 표현하고요. 일은 서수, 중성, 주격, 서수, 중성, 단수의 생격으로 표현합니다. 생격을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비아뜨이 이게 다섯 번째 의라는 말이죠. 근데 우선 중성이 되잖아요. 중성이니까 비아떠 했다가 생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격을 또 바꿔야 돼요. 비아따바. 그래서 몇 월의 다섯 번째 날입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임바라. 얘가 1월이니까 미야키사나 남성 명사의 생격은이야. 왜냐면 미야키사나로 끝나는 모든 달의 명사는 해당하는 명사는 남성 명사니까 1월의 다섯 번째 날이에요. 생격이 돼서 들어갈 수 있죠. 1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반면 5번을 보시면 슬리드쉼 미시츠. 몇 월에 할때 부 플러스 전치격은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슬리드슈가 다음 의예요. 다음 달에 나는 태어났어? 이거는 미래랑 결합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 시제니까 될 수가 없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샤, 디스 나이시. 사샤야 너 알고 있어? 삐리리, 에따트 포이스트. 이 기차가 나부사나 부산까지 이제 타고 가다 그 말이죠. 다스나요. 알고 있어. 남노슈나 남나더 이해하지. 우리는 타고 가야 해. 나더노슈나 다음에 의미상의 조언 역격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격 남이 왔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타고 가야 해. 기차를 타고 가야 해. 쥐뚜리치싸 4시간 동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동안 이 기차는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는 거야? 얼마 동안 가야 해? 그 말이죠. A. 까키타 언제 들어갈 수가 없고요. B. 깍도올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을 묻는 질문에 해당되므로 B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10번 스콜크치소프 몇 시간 동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답을 보면 일치하니까. D번 까토롬치수 구체적인 시간 몇 시에라는 질문이에요. 몇 시에? 대답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이 와야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바스콜거입니다. 둘다몇 시에. 대답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만약 3시에 하면 우트리치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하고 C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이제 전화 통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요 미샤. 여보세요? 미샤. 우미니아, 말샤이 프라블리에마 푸시콜리에. 우미니아, 우리 나의 학교에 큰 문제가 있어. 모시나카 바가바리지. 말할 수 있을까? 대화할 수 있을까? 야시차스 오친 자니트. 나 지금 매우 바쁜데. 노, 무두. 그렇지만 뭐뭐할 예정이야. 한가해질 예정이야. 삐리리. 언제 한가해질 예정이라고 말했겠죠? 시차스드와 취사 지금은 2시야. 빠즈바니 즈바니지 빠즈바니지 전화하다 누구누구에게 역격 어디로 꾸다 나에게 3시에 전화하렴. 하라쇼 스파시바 좋아 고마워. 에이 푸차스 1시에죠. 1시에 지금 2시인데 1시간 후에라고 했으니까 사실 3시에 전화라고 한 거죠. 추리스차스 1시간 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차스나잣 이건 후치사라고 하는데 전에란 말이에요. 1시간 전에.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가 없고 부트리치사 3시에. 그래서 B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부자나 자부나 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전치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온 리쉴 그가 풀었다 해결했다 자다주 문제를 자 리쉬치 동사는 완료상 동사입니다. 그리고 예상에 해당하는 불완료상 동사는 아예요. 리쉬치 동사 이런 것들이 몇개 있죠? 아 이로 불완료상에서 완료상이 되는 거. Is you chat? Is you cheese? 배우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료상 동사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등장했는데, 완료상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기간을 표현할 때 뭐뭐만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에 유념해서 보시면 그는 과제를 해결했다. 1시간 만에 해서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과 1번은 나가주시고요. 자, 두 번째 아나바 위에가 예트. 자, 아까 나왔었는데 뛰어가다 할때 정태랑 부정태가 있죠? 부정태 볼게요. 부정태, 정태. 뛰어가다 위에가 예트. 동사 변화할 때 위에가 유, 위에가 유시 이렇게 일식 규칙이고요. 정태는 비슈아츠예요. 동사 변화할 때 위구, 위쉬, 위쉿 이렇게 해서 이식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부정태 동사는 반복, 정태 동사는 일회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 역격이 왔어요.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뭐뭐마다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부정태 동사랑 결합을 한 거죠. 그는 아침마다 달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빠가 들어간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리너 시장이죠. 근데 어디에 있는 무지리브니 시장이 시골에 있는 거야. 시골에 있는 시장이 아트리바이자 열린다. 언제 열린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자연스럽지 않은 거 골라 볼게요. 1번. 까슈디젠 하면 매일입니다. 매일 열린다. 시골에 있는 시장이 매일 열려요. 자연스럽고요. 으 플러스 대격, 요일, 무슨 요일에? 일요일에 열린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면은, 어떤 기간에 몇 번이라는 빈도 표현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번이 앞에 등장하고요. 어떤 기간에가 뒤로 오는데, 번, 라스 써주시고, 2, 3, 4 다음에는 라사, 그 다음에 복수성격은 다시 라스가 되죠. 1, 2, 3, 4, 5 이상.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적용시켜 봤을 때, 3이 왔으니까 단수 성격이었고요. 3번, 부 플러스 대격. 즉, 한 달에 3번이 되겠죠? 한 달에 3번 열려요. 말 되죠? 얘는 디비에니젤리. 2주에 한 번이 되겠죠? 얘도 말이 되겠습니다. 디비에가 온 이유는 이 다음에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가 오면 드바로 표현을 하고 중성 명사가 여성 명사가 오면 드위에로 표현을 하는데 니질리아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것을 드위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일 텐데 해석해 볼까요? 브로슐롬 브로슐르 스보트 부 플러스 대격으로 2번처럼 요일에라고 표현하는 공식은 맞게 문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브로슐러가 뭐야? 브로슐리. 지난이죠. 지난 토요일에 이거는 지금 과거랑 관련이 없잖아요. 시제가 일치가 안 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문항 가보실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Verve Aprilia Sol Nost. 자, 두 가지 문법 개념 묻고 있습니다. 먼저 Nost, 비. 미약해서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비는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다 할때 idiot, dosh라죠. idiot은 있지 동사의 온화나 변화 형태니까 비가 왔다 하려면 과거 시제를 있지 동사의 과거 시제 숄, 슐라, 슐로, 슐리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도시지가 남성 명사이므로 숄이 오는 게 맞죠. 여기까지는 이상무입니다. 근데 그 앞에 것이 틀렸어요. 4월 1일에 비가 왔다. 일에 하고 날짜에

또는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명사의 격이 결정이 됩니다. 1 다음에 단수 주격,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 5 다음에 복수 생격. 20이면은 2를 보면 되죠. 2는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이 오니까 단수 생격이 와야 되는데 복수 생격이 왔단 말이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수지엔 따로 고쳐야 돼요. 디번 야 차스터 취따요. 내가 자주 읽는다. 책을 VSCGN 하면 하루 종일 정말 많이 봤던 건데 뭐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게 오타처럼 들어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전치사 없이 그냥 VSCF, SCOPS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뭐뭐 내내 하루 종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B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2분의 1 수업 끝. 이제 새로운 2분의 1 시작. 26강이고요. 수능 실전 문제 12강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강 1번 문제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모음 R을 묻는 문제 등장했습니다. 아까 한번 썼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모음 아의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아의 강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강세 있는지 볼게요. 쉬씨예요. 시계에. 강세 없으니까 이 발음. 추라, 아, 강세 있어요? 시스트라, 너무 쉽네요. 그 다음에 블로우 시츠, 블로우 시츠. 여기 강세 없으니까 요 구조인데 이 발음이 나겠죠? 나츄라스 하고 강세 있으니까 아 발음. 자, 그러면 AD가 동일하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것은 1번하고 A랑 D인데요. 취씨는 항상 복수로 사용되는 명사입니다. 내 시계가 고장 났어. My 취씨. 복수니까 my 왔죠? 일하지 않거든. 그래서 고장 났다는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라 못다유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시계는 5분 빨라 하려면 my 취씨. 서두르다 동사. Spichat. 나 쓰고요. Biat minut 하면 5분 빠르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D번은 아까 말했지만 얘는 여성 명사고 장소나 방향에서 나와 결합한다는 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개 발음 또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루바슈카 오침 미아카야. 와이셔츠가 매우 부드럽다. 자, 여기 제가 X라고 한게 아니라 흐 발음이거든요. 미아끼하고 유흑기에 등장하는 개 발음은 흐 발음이죠. 얘와 같은 거.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1번은 부드록. 맨 뒤에 오는 개는 크로 바뀝니다. 아나 부드록 불슐라. 그녀가 갑자기 도착했다. 2번 스콜커스 나스시보.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발음이죠. 그래서 개가 배발음으로 바뀌고 요거는 스콜커스시보 하면 다에서 얼마예요? 스나스. 우리로부터 얼마를 가져가시겠습니까? 해서 가격을 묻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인 3번에 있는 이 아이는 우리가 저번에 어휘 문제에서 만났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실전 문제 풀면서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얘 지금 발음 문제지만 얘가 예전에는 어휘 문항에 정답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주에 변주,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기다도 갖다 붙이고, 어휘지만 문법도 한번 잡아보고, 문법 문항이지만 어휘와 의사소통도 연결해보는 그런 것, 그렇게 활용을 하면 한 문제를 풀지만 사실 다섯 문항을 준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의미가 두 개라서 쉬운, 가벼운,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쉬웠던 거죠. 여기에서는 마프로스가 나왔어요. 질문이니까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 속에 등장하는 개, 아, 그 형용사 속에 등장하는 개가 흐 발음이 나오는 것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요것과 요것 두 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시보냐. 오늘 우나스 우리는 시험이 있어. 5번 이아 이에질라. 나는 시내에 다녀왔다. 젠트르 중심. 고랏 도시.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이 왔고요. 합쳐서 시내라는 말이 됩니다. 젠틀은 부를 취하고요. 이동동사는 꾸다를 취하니까 그 플러스 대격이 왔습니다. 자, 저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거의 한 단어처럼 굳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명사는 생격이 오는 거고. 자, 전화번호. 뭐예요? 번호가 먼저 옵니다. 노미알.

전화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생격으로 만들어주세요. 질리포나. 그 다음에 계절. 계절은 시간인데 1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빼주고요. 레미아. 시간, 생격, 모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 요일은 날인데 일주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엔, 니지엘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i tras, 지금 telefon, 전화가 어떻다. 두 번째, si vodnia, 오늘 Sasha는 매우 어떻다. 주어가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네요. 자, 선지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뭔말 필요가 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not이나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 쓰고 다음에 동사 원형 와서 뭔말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2번 zanit 하면은 zaniti, 바쁜이라는 형용사의 단어미 형태거든요. 주어가 여성일 때는 zanita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바빴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통화 중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화가 통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사셔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스나꼬무이. 알고 지내는 단어미 형태고요. 그다음 뽀스나 늦게고요. 발음이 묵음이 하나 있죠. 뽀스나 대가 묵음입니다. 대가 묵음. 반대말은 일찍 라나이에입니다. 5번, 나 볼리에는 만족하다라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게그 다음에 족격을 데려와요. 뭐에 만족하는지. 그래서 족격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 야, 나 볼린. 자신의 직업, 스바야, 라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 다음에는 족격을 써야 되니까. 각각의 족격, 스바이, 라보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풀었었는데, 바가트. 이 풍부한이라는 것도 뭐가 풍부한지를 족격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같이 이렇게 그룹에 들어와 있는 아이니까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마샤. 챔티 부주시 자니마자 스크리시니. 일요일에 너뭐할 예정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아부이치노 보통 일요일마다 나는 수영장에 다녀 하슈바신. 브라브다 정말이야? 그럼 너는 수영할 수 있겠네? 잘할 수 있겠네? 그래? 니 니오친 아니 그렇게 잘하진 않아. 나는 시작했어. 수영하는 것을 한달 전에 시작했거든. 그런데 자취엠 이유예요. 왜 너는 질문하니? 누구누구에 질문하다 대격. 나의 계획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A가 이하하 츄프리가 시찌비야. 나너 초대하고 싶거든. 어디로 초대하다? 나 깐치에르트. 연주회장에 언제? 부 플러스 대격 요일에. 일요일에 너 연주회장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배가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마움의 내용은 자 플러스 대격. 블라가르유. 자, 브리가 쉬니, 브리가 쉬니, 초대라는 말이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철수야. 노 우미냐. 그런데 나에게는 웨터젠 이날 있어. 뭐가? 이그사멘. 시험이 있는데 어떤 거 시험이냐면 빠 플러스 역격. 이그사멘 빠 플러스 역격으로 많이 연결되죠. 블라바니가 수영입니다. 수영 시험이 있는 걸 오친셜. 정말 유감이구나. 슐라이우다치 행운을 빈다. 시험에서의. 자, 1번 마샤는 일요일에 수영장에서 수영한다. 철수는 마샤의 일요일 일정을 물어보았죠. 마샤는 철수를 콘서트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가 아니고 초대의 주체는 철수이므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너는 무엇을 하니? 수요일마다죠. 빠 플러스 복수역격 뭐뭐마다. 수요일 아침마다 뭐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얍스타유, 나 일어나. 6시에, 그리고 또 수영장 나왔어요. 수영장에 가. 아, 그 다음에 뭐해? 아빠 똠. 반드시 나는 뭘 해? 슈골. 학교로 8시에 뭐 해서, 왜, 한다. 왜냐하면 수업이 8시 30분에 나취나했자 시작되어지거든. 수업은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이므로 씨야. 들어갑니다. 수동의 의미죠. 자, 1번 미루 하면은 동사 원형이

아지아지예요. 아, 브라지예요, 브라지. 얘는 불완료상, 완료상은 우지아. 제가 영어의 테이크랑 비슷한 의미라고 했죠? 뭐 가지고 가다, 잡다, 선택하다, 빌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번은 쥐부 살다, 나 진우 하면 나 취하 시작하다, 그래서 시작할 거야라는 말이고요. 빠이무 좀 어려운데요. 이해하다라는 거. 여러분 동사 불완료상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완료상은 조금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불완료상이 빠니마치, 야 빠니마요, 요거 많이 보셨죠? 동사 원형 빠니마치. 그리고 완료상이 빠니아치야, 빠니아치. 저번에 동사 특수 변화에서 한번딱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동사 변화 보세요. 빠이무, 빠이묘슈, 빠이묘. 이렇게 돼서 안 닮았잖아요, 많이. 갑자기 이끄라트 거위가 등장하고 M까지 나오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해할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뿌리하슈, 뿌리는 도착이죠. 도착하다. 그래서 나는 꼭 11시에 반드시 8시에 학교에 도착한다. 왜냐하면 수업이 8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정답은 도착하다 5번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딥시그다. 너는 항상 따크라너. 그렇게 일찍 삐리리 빠우트람 또 나왔습니다. 빠 플러스 복수 역경 뭐뭐하다.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음흠흠. 와스골거 몇 시에 너는 보통 라쉬시아 스팟. 동사 원형이 뭐예요? 라쉬사. 어디로 눕다. 동작 동사고요. 이게 불완료상이고 완료상은 리치 동사가 되겠죠? 불완료상 동사는 반복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사용되므로 빈도부사랑 어울려서 여기 아부이치너라는 빈도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 불완료성 동사랑 연결이 된 거죠. 스파츠 동사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너는 보통 잠자리에 드는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 아부이치너, 나는 보통 잠자리에 들어 저녁 일찍. 그래서 문예니 딱 지슐로 스타밧 라나. 힘들다, 괴롭다. 나는 그렇게 괴롭지 않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불완료상, 완료상. 불완료상은 조금 더 길어요. 스타밧. 완료상은 스타츠 되겠습니다. 동사 변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사 변화 시. 아바치 동사는 변화할 때 아바가 탈락되죠. 그러면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스타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요시, 스타요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N이 들어와요. 스타누, 스타니쉬, 스타니엣. 일식인데 N이 들어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시그다라는 항상 빈도부사가 있고요. 빈도부사는 반복을 의미하니까 불완료상과 어울리겠죠. 요 아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어가 뜨이죠. 뜨이니까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스타요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장소가 가로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A가 질문합니다. 쟴 뜨이사니 마슈시야. 너 뭐하니? 뭐하고 있어? 그러니 가또비자 크플러스 역격 뭐뭐를 준비하다. 나 시험 준비하는데 무슨 시험할 때 빠플러스 역격으로 많이 엮인다고 했죠. 빠플러스 물리 역격 물리학 시험 내일 물리학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A가 야리블류 피지쿠 나 물리 좋아하는데 집에 노슈나 뽀모슈 노슈나 필요하다. 주어가 여성이에요. 뽀모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노슈나가 왔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이라서 뜨의 역격 형태인 집에 왔습니다. 너 도움 필요하니? 뭐 내가 도와줄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니엣 스파시바 아니야 고마워. 무니엣 또시 나도 역시 사니마짜 피지카 사니마짜 족격 뭐뭐를 전공하다 전념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나도 역시 물리학 공부하는 거 마음에 들어 혹은 좋아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친인치레스나 정말 흥미롭거든.

자, 1번부터 5번까지 동사 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와야짜 동사예요. 어디서 만났죠? 우리 얘를 동사 격집에 나온 수능특강 20강에 생격집의 동사 첫 번째 아이로 등장했던 아이입니다. 무서워하다라는 말이죠. 생격을 지배하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지금 나도 역시인데 물리 좋아한다는 아이의 말에 나도 역시 했으니까 좋아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와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고요. 2번, 스미야싸. 웃다라는 말이고요. not 플러스 족격이 왔을 경우에는 not는 어디 어디 위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위에서 웃는 것, 비웃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아까 썼던 거네요. 라쉬싸. 어디 어디로 눕다, 뒤에 스파츠가 오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이고요. 얘는 라비짜 동사, 마음에 들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 옵니다. 문예 나라비짜, 지비에 나라비짜, 밤 나라비짜 이런 식으로. 그다음 5번은 나제이짜. 기대하다라는 거고요.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나도 역시 마음에 들어. 나라비짜가 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 왔습니다. 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슈토티젤라슈 보슬레우슈나. 저녁 식사 후에 너뭐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뭐 해? 그랬더니 배가, 아, 뭐, 있지. 보통 나는 책을 읽고 하는데, 어제는 편지를 썼어. 오빠에게. 근데 너는, 자, 1번, 야, 굴리아, 오빠, 이렇게. 나는 산책을 해. 2번, 스마트 텔레비전을 봐. 야, 슬루셜 무지코 음악을 들어. 치타의 노버스티. 뉴스를 읽어. 인터넷에서. 5번, 야, 딱, 와이유스. 아까 했던 그 와야자 동사의 야 변화 형태예요. 나는 정말 두렵다. 다음에 생격이 오잖아요. 생격, 생격. 큰 개들이 무섭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아요. 슈토 위젤라이츠 바스보담. 토요일마다 너 뭐하니? 바 플러스 복수 역격. 계속 등장하네요. 그 질문에 배가 뭐라고 답을 합니다. 삐리리. 무이스 족격, 나와 족격은 시미아의 족격이 시미유예요, 여러분. 나와 가족은 울리아엠. 자, 무이가 왔으니까 동사는 이렇게 무이에 일치시켜주고요. 산책을 해. 빠, 멋머를 따라 표면 이동해서 역격이 왔죠?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리카의 생격이 왔고요. 강 기슭을 따라 나와 가족은 산책을 해. 에이, 아부이치너, 보통 들어가겠네요. 보통. B. 토요일에 나와 가족은 강가를 따라서 산책을 해 들어갈 수가 있고요. C번 가슈디젠 매년 요거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브로슐론가도 브로슐리 지난 그 플러스 전치격으로 몇년 애니까 작년에라는 말이 돼요. 작년에 지금 어울리지가 않죠. 지금 현재 시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A, B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땡땡 가슈사 슈토했더니 브라우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에게 여겨진다. 누구누구에게 여겨진다 할때 역격 쓰죠. 문예 가슈사. 그래서 문예, 주어가 이제 야일 때는 문예인데 제가 문예라고 한 것은 역격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온인가 봐요. 온의 역격은 뭐죠? 이무죠? 아웃, 아웃, 아웃. 3, 4번만 살려줄게요. 나머지 온인지 이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쉬츠 스팟 잠자리에 들다 포즈나 늦게 주어 주격이 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온이 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브랏 와즈뮤트 살랏. 오빠가 샐러드를 선택했다라는 건데 선택하다. 테이크 에임을 가진 아이의 완료상 동사 동사 변화 가볼게요. 와즈무 와즈뮤쉬 와즈뮤 됩니다. 불완료상 동사 브라치 가볼게요. 위루 위료쉬 위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온 거죠. 오빠가 샐러드를 선택했다 맞고요. 2번 시스트리에 나지자 우스피치. 자, 요거는 나 우스피크로 바꾸겠습니다. 나제이차 나 플러스 대격 뭐뭐를 기대하다 여기는 오류가 없는데 왜

역격이죠. 주격이 와야 되죠. 시스트라, 여자 형제는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 앞에 주어의 격이 틀려서 아웃입니다. 그 다음, 3번. 이거는 철자 하나가 틀려서 그런 건데,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철자 하나를 바꿔서 문제를 내는 부분은 없는데, 출제 경향과는 좀 동떨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플라치트, 지불하다. 자플라치트, 지불하다 할 때, 동사 변화가 얘만 보면 플라츄 됩니다. 그리고 뜨이부터는 다시 살아나서 플라치쉬, 오나나 플라치트 해요. 야에서만 추. 근데 여기는 때로 되어 있죠? 이곳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모두를 위해서 여기에서 지불했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어진 4번 문장 보시면 주다라는 말이 있는데 that이거든요. 동사 변화 보시면 남, dash, dust, dazim, dazij, dadut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역격, 대격 되죠. 근데 여기는 잘못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남으로 바꿔야 돼요. 주어가 야니까. 이 돈을 당신에게 줄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X죠. 5번. 아니, 삐웃, 야블러치니 쏙. 야블러가가 사과죠. 그러면 야블러치는 사과의, 얘가 사과 주스가 되겠네요. 마시다라는 동사인데, 삐치 동사. 동사 변화 어떻게 됩니까? 미약기 싹 들어가잖아요. 비유, 비오쉬, 비옷. 요 철자가 틀렸죠? 미약기스낙으로 돼야 돼서 5번도 X.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가 모이브랏. 나의 오빠는 시그다 항상 모에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기동사의 용법 중에서, 즉, 시야동사 용법 중에서, 죄기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상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죄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야동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무이치가 있고요. 무이자가 있어요. 그 다음, 아지왓. 고, 아지왓사. 시야가 붙어있죠. 오른쪽에는 이때 이두 개다가 제기의 의미를 갖는 시와동사가 되겠습니다. 시키다, 대격, 누구를. 얘는 스스로 싯다. 아지바치는 누구의 옷을 입히다, 대격이 오고 여기는 스스로 옷을 입다예요. 왜냐하면 이 시야가 셀프의 의미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의 옷을 입힌다 하려면 마마 아지바이엣 시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엄마가 스스로 옷을 입으면 마마 아지와이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거는 스스로란 말인데 이거 없이 모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무이치 동사 변화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모유, 모쉬, 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 되고 씨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여기까지 써야지 맞아요. X. 남니 하침 씨하 굴리아치 시보드냐. 우리는 오늘 산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우리 역격의 용법에서도 배웠고,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몇번 접한 건데, 야하추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무니에 호치자. 만일 과거면, 무니 하찔러스. 이렇게. 다음에 동사원형.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여기처럼 역격이 쓰였잖아요. 우리의 역격 남이 쓰였는데 여기가 이제 틀렸죠. 어떻게 써야 돼요? 호치사. 요거 아니고요. 그래서 예, X. C번. 무이스 조격하면 나와 누구는? 나와 그녀는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오류였고요. 수업은 자주 끝나진다. 끝내진다. 3시. Not 3시에 끝내진다. 요것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D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업일반의 선택한 친구들은 선생님은 공업이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공업이들과 선생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EBS 수능특강, 그 다음 EBS 수능 완성, 연계교재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능특강에서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처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한번 듣고 오세요. 안 들었던 친구들은.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늘은 이제 이 공업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강에 나오는 모든 이 개념들이요. 다 나와. 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나온다. 다 알고 다 암기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업의 발달 요소. 공업이 발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그 다음 산업사의 발달 과정들 시기별로 그리고 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배웁니다. 산업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자, 농산물 유통 경로를 통한 산업활동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먹고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주스 먹잖아. 자,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내가 먹기까지 일단은 뭔가 이런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실 재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농업이라고 그래. 자, 이건 하나도 안 어려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오렌지를 배송해 공장까지 오렌지 주스로 만들기 위한 공장까지 배송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운수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렌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 공장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식품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만드는 거잖아. 만드는 거, 제조하는 거. 그래서 이걸 제조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제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공업이야, 우리 친구들. 알겠죠? 공업. 그래, 공업은 만드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우리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판매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도매, 그다음 소매, 도매업, 소매업.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기까지 이 과정, 이 모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체를 산업이라 합니다. 산업. 아시겠죠? 그래서 산업과 공업에 막 처음부터 막 산업은 뭐고 막 공업은 뭐고 아우 그거 하지만 안 나와. 근데 개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산업이 큰 범위 그리고 이 산업 안에 뭐가 있어?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쵸? 그 다음 상업도 있고 자, 이 공업 안에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EBS 플러스에 보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산업이라 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과 공업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유형, 형태가 있을 유형, 그다음 형태가 없을 무, 없는 거. 유형, 무형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활동. 예를 들어서 아까 운수업, 형태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형, 맞죠? 도매, 소매업, 형태가 없잖아. 이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형. 그다음 만들어내는 거야. 제조업 형태. 오렌지 주스로 딱 보여. 유형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산업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사람이나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원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공업이라 한다. 이 개념만 처음이니까 개념만 선생님이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업들이 발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볼까요? 자, 공업이 발달하려면 첫 번째로 천연 자원이 필요해야 돼. 그쵸? 석탄, 석유, 곡물, 과일, 산림자원, 수산자, 해양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천연 자원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 친구들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칸을 비워놓은 거는 요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워놨습니다. 자, 자본도 필요해. 공업이 발달.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첫 번째 자본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얘 형태가 있는 자본이냐, 형태가 없는 자본이냐, 요거를 분리하는 게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기계 눈에 보여. 형태가 있어. 토지, 땅 형태가 있어. 그쵸? 자, 현금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형 자본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본, 유형 자본. 자, 그러면 형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을 유인데 형태가 없는 없을 무, 형태가 없을 무, 무형 자본. 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기술 말하는 거, 기술 특허 같은 거. 특허, 저작권 형태는 없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형 자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A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제시문에 나오고 자 보기에 이렇게 나와. 매입한 자본은 유형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자본, 유형 자본 맞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유형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고정된 재화야. 한번 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정되어 있어. 토지 그냥 보이잖아. 그쵸? 고정되어 있잖아요. 공장도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정 자본이라 합니다. 고정 자본. 자, 대신 현금, 상품, 유가, 증권, 원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는 유동자본이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업 발달의 입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입지 조건이야. 공업은 그러니까 이 공장을 어디에다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발달 요소가 달라져. 발달 정도가 달라져.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번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이거 끝나면 선생님 뭐할 거냐면 입지 유형도 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나와 같이. 입지 조건에는 자, 첫 번째 볼게요. 지형이나 지질, 토지 형태, 기후, 용수, 원료의 공급, 지리적인 위치. 자, 이거를 그 자연 상태라고 해서 얘를 자연적 입지 조건이라 합니다. 자연적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전력, 공업 용수. 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이 기반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자, 그다음 운송비, 공장 부지의 구입 비용, 노동 인력. 자, 그다음 유사 산업의 근접성에 따라서 이렇게 가깝고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교재에는 이거 교통까지 써 있습니다. 자, 교통까지 합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입지 조건.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지역 사회 주민 성향, 문화 수준, 사회 조직, 역사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도시는 도자기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도자기 생산 단지. 지역사회의 관습,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는 사회적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장을 어디에다가 입지를 했는데 무엇을 고려해서 입지했냐면, 예를 들어 교통이라던가 노동 인력, 그 다음 기반시설 운송비를 고려해서 입지를 했다 해놓고, 얘는 어떤 입지 조건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야? 경제적 입지 조건을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국어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아, 이세 가지 조건, 입지 조건에는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이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입지 조건 다음에는 입지 유형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 입지 유형입니다. 입지 유형. 입지 유형에는 또 여러 가지 입지 유형이 있어요. 자, 운송비를 지향하는 세 가지 지향형이 있고, 그리고 노동 직접 입지자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입지 조건과 입지 유형을 막 섞어놓고 얘가 뭔지 이건 안 나와. 그러니까 입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중에 고르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 그다음 입지 유형별로 자, 고르는 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원료의 부패, 파손 위험이 큰 공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생선 통조림을,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생선 통조림이야.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갖고, 얘를 들고, 자, 내륙 지방, 시장까지 막 들고 오다가 부패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자, 부패하면 안 되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해? 부패하면 안 되니까, 얘를 그 자리에서, 그 원료 산지에서 만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생

일단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는 뭐냐? 원료가 나오는 원료 지향형 입지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시멘트로 쓰임 얘기를 들어볼게요. 시멘트를 만들려면 바위를 채굴해. 그쵸? 그리고 얘를 분쇄해. 그 바위는 이만하잖아. 이만한 거를 채굴해서 분쇄해갖고 얘를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시멘트가 만들어져요. 이만한 바위에서 시멘트 착착 시멘트가 나왔어. 자, 그러면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어때요? 감소했죠. 바위는 이만한데 시멘트는 그래도 어쨌든 분쇄해서 가공했으니까 작아졌잖아. 부피와 무게가 감소한 거야.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원료 지향형이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되는 게더 좋다. 왜냐? 자, 왜냐? 운송비 때문이야. 운송비. 그래서 봐봐. 요것만 얘기를 들어도 봐봐요. 바위를 들고 시장까지 가는데 그 운송비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 자리에서 만들고 시멘트로 하는 게 운송비가 적게 들겠죠? 운송비 지향형. 맞죠?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생선 통조림 예를 들어볼까? 생선도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거기를 저온 과정에서 막 콜드체인 시스템을 하고 하면 운송비가 조금 더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송비 지향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료 지향형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건 또 뭐냐면 얘도 반대야. 얘는 원료 산지 근처에다 하는 건데 얘는 시장 지향형이야,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낫다. 시장 지향형.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이 변질 파손되기 쉬운 공업이야. 얘는 원료 자체인데, 얘는 제품이니까 만들어 놨을 때 얘가 변질되기 쉬운 거. 식료품.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번 얘기해볼까? 밀가루는 뭐그 밀가루로 우리는 뭘 만들죠? 식빵을 만들어. 그럼 밀가루는 우리가 일단 변질되는 것보다 식빵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변질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게 낫다. 밀가루를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게 낫다. 시장 지향형. 자, 그다음 두 번째. 인쇄, 출판, 의료, 귀금속, 세공. 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귀금속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모양이 좋아요, 이런 모양이 좋아요, 이런 것들. 인쇄도 요즘은 뭐 디지털 인쇄지만 예전에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시장 지향형이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야. 가구를 예를 들으면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를 가지고 물론 나무도 무거워.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 굉장히 멋있게 크게 만들었어. 부피가 증가한다. 그쵸? 증가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송비를 고려했을 때 시장 지향형이 적합하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최근 들어서 요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요건데 최근 몇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요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자, 대량의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공업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지지향형이라고 합니다. 환이 바뀔 환입니다. 바뀔 환. 그래서 운송수단이 바뀐다. 운송수단이 바뀐다. 이런 거야. 그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정유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석유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 그쵸? 그 어떻게 해야 돼? 다 수입해야 돼. 수입해야 돼. 수입하면 비행기로 수입할 수는 없겠죠. 물론 배로 수입하지. 배로 수입해. 배로 수입하니까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배로 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바뀐다. 뭐가 바뀌어?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야. 해상 운송수단에서 뭘로 바뀌어? 육상 수송수단으로 바뀌는 거야. 바뀔 환, 적환지. 맞죠? 자, 그 다음 제철 볼게요. 제철도 철강석을 수입해와. 수입해와서 해상 수송수단으로 수입해왔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육상 수송수단, 트럭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잖아요. 바뀔 환, 적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제분, 제당이라고 있습니다. 제분은 밀가루야. 제당은 설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적환지 지향형이다. 시험 문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 운송비 지향형이다. 이거. 자, 그 다음. 노동 지향형입니다. 노동 지향형. 자,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야. 그래서 신발이나

섬유나 전자조립 등 단순한 조리에 사람이 하잖아요. 자, 신발 섬유도 경공업 같은 경우는 보통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노동 지향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 직접 지향형은 뭐냐면 자, 모여 있다는 거야. 많은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형 공업.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 상호 관련성이 굉장히 큰 공업끼리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야. 다 모여. 모여 있어. 큰 공업이 일정한 지역에 직접되어 있다. 석유, 화학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입지 자유형은 어떤 거냐면 입지는 입지 어디다 놔도 돼. 왜냐면 자, 운송비 비중 우리는 운송비를 아까 막 생각했잖아. 근데 그 비중보다 제품을 만들었을 때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어디다 갖다 놔도 만들어 놓고 나면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상관없다. 입지 자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입지 조건 했고요. 그 다음 입지 유형 했습니다. 입지 유형.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공업의 분류 나옵니다. 공업의 분류. 자, 요것도,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경공업에 대해서 나오고서는 경공업, 뭐 예를 들어 신발공업 가볍잖아. 섬유공업 가볍잖아. 우리는 경공업으로 분류하거든요. 선생님이랑 2강에서 할 거예요. 자, 이런 경공업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나서 얘는 제품 및 생산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경공업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하려면 중공업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분류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2강, 3강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 원료의 종류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자, 생산 방법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제조하는 거냐. 자, 그다음 건설공업이냐. 우리는 이거를 우리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한번 공부할 겁니다. 어떤 건 장치공업이고, 어떤 건 조립공업이고, 중화학공업에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장치는 굉장히 큰 장치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광로 같은 거, 용광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런 걸 우리는 장치라고 합니다. 장치. 자, 이런 것들. 그냥 조립은 자동차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립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류 방법. 이거는 선생님이나 중화학공업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제품의 용도에 대해서 또 나와. 제품의 용도. 예를 들어서 얘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쉽게 소비하는 거냐? 아니면 얘를 만들기 위한 생산품이냐? 뭐 이것들이 나와. 그래서 생산재냐, 소비재냐. 그다음 제품 및 생산 규모 이건 공부하면 선생님이랑 할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분류 방법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업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 요거는 선생님 좀 필기를 해주려고. 우리 친구들 공업, 수능특강 교재에 여백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업특강, 그러니까 공업의 수능특강 보면 두 쪽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좀 함축적으로 필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풀수 있어요. 다풀수 있어.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산업사회. 우리 고대산업사회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세산업사회 갑니다. 그 다음 근대, 그 다음 현대, 그 다음 미래야. 자, 고대산업사회는 크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어. 그거를 농경생활이나 사냥에 활용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우리 친구 다 알아. 그죠? 자, 그럼 중세산업사회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중세산업사회에서는 얘를 우리는 무슨 공업이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공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은 공업 선생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업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얘는요. 수공업 시대입니다. 수공업 시대, 수공업, 수, 손수자를 이용해서 얘는 손으로 만들었다. 공업이 선생님 뭐라 그랬죠? 제조한다는 거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다 공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공업이 없으면 안 돼. 공업 정말 중요해. 그죠? 근데 이거를 손으로 만드는 거. 수공업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세산업사회에서 손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있잖아. 와, 이 사람은 무슨 정신이 투철하다. 정말 잘 만드네. 어디 막 빵가게 갔더니, 와, 그 빵을 만드는 뭐가 있다. 장인. 그쵸? 장인 들어봤죠? 자, 그래서 장인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수공업자. 그래서 그 시대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장인이라 합니다. 자, 장인 밑에 학생이 필요해. 학생. 학생. 이거를 배우고 싶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그 학생을 우리는 도제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중간 개념으로 임금을 받아서 하는 직인도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1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제 제도라 해요. 도제 제도. 도제 제도. 자, 도제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보실 거야. 그 수공업자. 그러니까 결국엔 수공업이야. 장인은 수공업자들이야. 수공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결성된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길드. 길드라고 합니다. 즉 유럽에서는 중세 산업 사회에 도제 제도 길드가 이때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언제? 중세. 아시겠죠? 중세. 자, 길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산업사회? 중세 산업사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요걸 얘기해주면, 자, 요거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수공업? 가내 수공업. 가내 수공업. 그거 왜 나오기 시작했어? 이때 이제 자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내 수공업이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필요하면 주문 생산으로 하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내 수공업. 그러다가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공장제 수공업으로 갑니다. 공장제 수공업. 자, 이두개다 뭐냐? 다 수공업이다. 수공업이다. 수공업. 여기까지가 어디다? 중세 산업사에 나타났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그 다음. 근대 산업사야. 근대 산업사는 조금 많아요, 양이. 자, 근대는 얘는 손인데,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 당연히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근대 산업사에는 기계공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공업이야. 기계공업. 기계가 나오기 시작해서 언제?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영국에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된 거야. 그러니까 즉 면을 써보다 보니까 면섬유 너무 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면직물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만드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생활에서 모든 발명은 우리 생활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쵸?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18세기 영국에서 면직물 수요와 함께 나왔던 게 방적기, 방직기 이때 나온 거야, 얘들아. 방직기, 방적기. 자, 실을 뽑아내고 그다음 직물을 뽑아내는 거야. 이거를 나왔어. 기계가 나왔어.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했던 것 대신에 기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때?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지. 요거보다 이게 조금 더 많은 생산, 대량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손으로 돌렸어. 이 기계를 손으로 돌렸어. 근데 이제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손 말고 또 다른 걸뭘 돌리기 시작했어. 그 동력을 증기의 힘으로 한 거야. 증기기관이. 이때 나온 거야.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자, 보세요. 손으로 만들었던 거를 기계로 만든데 이 동력조차도 증기기관을 이용한 거야. 와,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겠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이거야말로 바로 뭐라고 한다?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혁명이다. 이거 진짜 혁명이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1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혁명이야. 산업의 혁명이야. 우리 지금 산업사회 발달 과정이잖아. 여기까지 쓰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쵸? 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동력을 전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 전기, 전기. 전기를 쓰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동력을 전기. 자, 우리 보면 우리 가전제품도 다 전기잖아. 다 전기. 그죠? 증기 쓰지 않잖아요. 증기힘을 이용해서 돌리지 않잖아. 전기잖아. 오! 이거보다 더 크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2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2차 산업혁명. 자, 그러면 근대 산업사회에 1차와 2차가 다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이때 이제 공업의 발달 과정은 얘는 뭐냐? 얘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는 겁니다. 공장제 기계공업. 여기까지는 수공업인데, 자,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중세산업사회까지는 가내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인데, 근대는 기계다. 기계. 요 안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혁명이 있다. 자, 기계가 발전하니까 생산체제는 어때? 대량 생산이 되겠죠. 근데 물론 너무 좋아. 근데 기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때 나온 현상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 나와요. 인간 소외, 인간이 소외됐어.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 아,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 기계를 부수자 하는 러다이트 운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 현대산업사회 나옵니다. 현대산업사회. 자, 현대산업사회는 기계도 썼지만 어쨌든 이때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자동화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이때 뭐가 나왔냐? 컴퓨터. 그쵸? 야, 컴퓨터가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대단한데 컴퓨터가 나왔어. 그리고 또 다시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했어. 인터넷. 와,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됐어. 이거를 뭐해?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와, 이것도 엄청난 혁명이네? 얘를 뭐라고 하냐? 3차 산업혁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산업혁명.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볼게요. 얘는 기계로 똑같은 걸다 뽑아내. 그래서 대량 생산이야. 근데, 자, 내가 입은 옷을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개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똑같은 거 싫어. 그래서, 다품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공업에서부터 벗어나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현상인 그게 뭐냐면 탈공업화 현상이 언제 나온다? 현대산업사회에 나온다. 탈공업화 현상. 탈공업화 현상. 요거 중요합니다. 탈공업화. 요거는 공업이야. 그러니까 전체 산업사회를 봤을 때 공업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거는 그냥 근대 산업사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얘는 기계 공업이지. 근데 탈공업화가 이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미래야. 미래, 알수 없는 미래 산업사회지만 사실은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라 생각하면 돼. 예전에 교과서 쓸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발전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미래 산업사회는 얘는 뭐자? 얘는 지능형입니다. 지능형. 지능. 무슨 지능? 인공지능, AI. 그다음 사물 인터넷 등등등등 빅데이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와, 엄청난 혁명이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 뭐? 인공지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인터넷은 그냥 다 돼. 어디든 다 돼.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안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무슨 혁명이라 하느냐?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어디 뉴스나 뭐 어디 포럼 같은 데 가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게 다 흐름을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생산을 한번 볼게요. 자, 중세 산업사회는 소품종 소량 생산이야. 조금 이따 선생님 배우니까. 자, 근데 근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이야. 소품종 대량 생산. 현대는 어때요? 품종이 다양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요게 소량과 요게 소량이 같은 소량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업사회 발달 과정 내용을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친구들 다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다 필기해 놓고 요것만 달달달달 공부하고 한 번, 두세 번 보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를 선생님이랑 아까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거야. 결국에는 다시 정리. 이제 알 거야. 자, 첫 번째, 중세 산업사회 간의 수공업에서 어때요? 공장제 수공업으로 갔다. 이해하시죠? 이해했죠? 자, 그다음 소품종 소량 생산. 알겠지? 이제 알겠지?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대 산업사회는 공장제 기계공업이야. 자, 그런데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왜? 기계로 막 엄청 뽑아내니까. 그쵸? 자, 그다음 세 번째, 현대 산업사회는 자동화 기계야. 그 대신 다품종 소량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할 거, 요게 소량과 요게 소량이 같은 소량은 아니다. 물론 얘보다 더 많은 양일 수 있어. 근데 일단은 다양하게 많이 뽑아낸다. 다양하게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산업사회 발달 과정을 또 한번 볼게요. 산업사회 발달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자, 농업사회는 도구야. 공업사회는 동력, 에너지가 필요했죠. 자, 정보사회는 컴퓨터 통신이 들어갔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자, 생산수단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 보충자료 있는 거 선생님이 산업혁명 아까 얘기했어. 같이 얘기했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혁명이다. 2차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컨베이어 벨트 나온 거야.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쵸?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요거는 자, 근대 산업사회에 나온 거다.

헷갈리면 안 돼요. 1차 산업혁명이 중세 산업사회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틀리니까 선생님 다시 강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은 현대. 자,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 이제 산업의 분류 얘기해 볼게요. 산업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선생님이랑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가 클라크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산업을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했다. 자, 이렇게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필요한 자원을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재배 사육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오렌지 주스를 먹기 위해서 오렌지를 과실을 재배하는 업종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필요한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는 거 이거를 뭘로 분류했냐? 1차 산업이라 분류를 했습니다. 자, 어떤 교과서에는 앞에 요것도 붙어. 제1차 같은 거야. 제1차 또는 1차 선생님은 쓰지 않을게요. 일단 1차 산업이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1차 산업이고요. 이제는 1차 산업에서 얻어진 물자를 다시 가공을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하는 거야. 제조하는 거. 인간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약간 공업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2차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공업인데 광업이라 써 있어요. 광업이 맞습니다. 자, 광업도 2차 산업으로 클라크는 분류했어요. 이유는 자, 광업은 이 광산에서 채취하고 채굴하는 것 자체가 1차 산업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자원이라든가 기술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클라크는 광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여기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 그리고 서비스나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 이거를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라는 거. 자, 이거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 친구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자, 호프만이에요. 호프만. 자, 호프만도 호프만은 자, 클라크는 산업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 그쵸? 산업이야. 1차, 2차, 3차. 호프만은 공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공업에 관련돼서만 분류를 했습니다. 호프만은 공업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분류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호프만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식품을 사고, 그렇잖아. 가벼울 경공업 위주로.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쉽게 내가 소비한다.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다. 소비재 산업이라 했습니다. 공업에 분류했지만, 말은 소비재 산업이라고 그래. 근데 또 어떤 교과서는 소비재 공업이라도 나와.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소비재 생산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그거 말고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가면 기계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 기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한 식품 공장에 기계가 필요해. 그러면 그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기계 필요하죠? 자,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뭐 철강 제품이라든가 이런 중화 공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재 공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생산재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크랑 호프만에 대해서 배웠어. 클라크는 1차, 2차, 3차. 호프만은 소비재, 생산재. 아시겠죠? 자, 클라크는 전체 산업에 대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호프만은 공업에 대해서 소비재, 생산재야.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선생님 다시 클라크로 다시 가볼게. 자, 클라크로 1차, 2차, 3차로 분류했을 때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차야,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자, 그래서 자, 1차가 더 많은 거야. 농업이 굉장히 더 많은 나라. 그거를 후진국형이라 정의를 했어요. 후진국형이다. 형이 아니라 후진국. 자, 그다음 요 3차가 더 많은 거. 1차는 적고 2차, 3차가 더 많다. 얘를 선진국형. 자, 그다음 여기는 중진국.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간다. 1차, 2차, 3차로 간다. 야, 자, 이렇게. 자, 그다음 호프만은 다시 한번 얘는 소비재

소비재에서 생산재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게 발전했냐면 섬유공업 그리고 뭐 신발공업 이런 것들을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점점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지금 현재는 첨단공업으로 발전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남아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는 어떤 게더 섬유공업 뭐 이런 신발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간다. 그래서 호프만 계수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1단계는 자 소비재가 더 많습니다. 식품이나 섬유라던가. 그 다음 4단계로 갈수록 점점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치가 작은 거죠. 그래서 호프만도 이렇게 정의를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경제학자 호프만과 그 다음 클라크를 배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불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산업활동을 경제적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임의로 분류한 게 아니라 국제표준산업분류라는 게 따로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얘는 뭐 이렇게 뭐 산업 구조를 파악한 건가 아니면 산업 간의 연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요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분류는 전체 이렇게 공업, 임업, 업, 요 안에 중분류도 있고 소분류도 있고 세분류, 세세분류 다 있어. 예를 들어 제조업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제조업 안에도 뭐 식품 공업 있고 신발 공업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 그쵸? 크게 큰 분류가 대분류야, 대분류.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온 거는 대분류입니다. A부터 U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공업에 관련된 거 있잖아. C, 제조업, 요거랑 건설업, F, 요 정도만 좀 나왔어. 그런데 요즘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돼. 예를 들어, 제조업의 분류 코드는 C이다. 이 정도는 알수 있어. 근데 이제는, 자, 농업. A, 첫 번째니까. 자, 그 다음, 광업. B, 클라크를 생각해봐. 자, 광업은, 1차도 아닌데 2차에 들어가 있는 거. 광업 B. 그리고 제조업 C입니다. 자, 그 다음, D. 이것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야. 다이나믹하다 해서 D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수도, 하소,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한다. 뭔가 환경적인 에코, E. 이거 같이 외우세요. 건설업 F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도매 및 소매업은 G다. 이것도 나왔어. 도매 및 소매업. 그러니까 도매 및 소매업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아, 굿즈를 판매한다. 굿즈 G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운수 및 창고업이야. 운수 창고 운수 및 창고 이것도 나왔어요. H 외워야 돼. 하이패스 운수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 얘도 나왔어요. 얘는 내가 자고, 내가 숙박하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 내가 I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그러면 약간 외우기가 암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막 억지로 끼워 묻힌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정보통신 얘는 J다. 정보통신 이렇게 외우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금융 및 보험업 얘는 K머니, K머니 해갖고 얘는 이렇게. 그다음 부동산 랜드 L.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M 머리를 써봐 이렇게 전문 과학 기술 머리 써야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오고 얘는 분류 코드가 무엇이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기만 딱 집어줄 수가 있어.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주로 나올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레저, 예술. 예를 들어 얘는 뭐 프로페서. 이걸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다 체크했네. 그래서 우리 시간 될때한 번씩 암기 팁을 적용을 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이 C가 뭐였어요? 제조업이죠? 제조업, 대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 코드가 이렇게 나온다. 얘네 시험 문제 나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모든 교과서에 이게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두 가지는 중분류. 요거는 소분류, 얘는 세분류, 얘는 세세분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강에 있는 개념을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우효의 유통 경로이다. 단계별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젖소를 사육하고 살균 가공해서 자,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 얘를 배송하고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젖소 사육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농업에 관련이 되겠죠. 그쵸? 농업, 임업, 수산업에 되는 거.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살균 및 가공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냥 제조업이니까 식품 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배송 운수업이야. 자, 그랬을 때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1단계 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코드 C에 해당한다. C는 뭐야? 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2단계 생산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된다. 당연하죠.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 요구되죠. 우리 경공업에서 쓰임이라 공부 한번 할 거예요. 해썹이라는 인증으로 해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어디에? 식품 공업에. 맞는 보기. 디귿. 3단계의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이 제품이야. 우유. 자, 이런 거, 치즈,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내구라는 거는 뭐냐면, 오래 구 견딜내야. 그러니까 견디다. 오래 견디다. 오래 견디는 거야. 그러면 얘는 비내구재에 해당하죠. 자, 내구재라는 건 오래 견디는 거. 예를 들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년 쓰잖아. 그런 것들 내구재라요. 이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쓰임이랑 공부합니다. 자, 얘를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비내구재잖아. 금방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4단계 업종은 배송입니다. 배송 서비스야. 자,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3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맞는 보기, 니은, 디귿, 이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5번. 다음은 시대별 산업혁명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이제 산업혁명 선생님이랑 1차부터 4차까지 이제 머릿속에 다 구조화됐어. 그쵸? 그랬을 때 볼게요. 기업. 가시. 가시기에. 가시기가 뭐야? 1차 산업혁명 증기기간. 자, 가시기에 도제제도가 활성화됐다.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낸다고. 자, 한번 볼게요. 도제제도는 뭐였어? 장인. 그 다음 그 밑에 도제. 이거 언제 나왔어요? 중세산업사회에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근대산업사회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니은. 나시기에는 전기에너지 2차 산업혁명이야.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디귿. 다시기에 컴퓨터. 다시기는 현대입니다. 현대.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야. 3차.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체제가 도입되었다. 맞는 보기. 리을. 라시기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람과 사물 공간이 연결돼서 스마트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 사물 인터넷. 맞는 보기, 니은, 디귿, 이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실전 문제. 자, 여기에서 다못 풀어봤던 수능 실전 문제는 우리 1단원이 끝나면 한꺼번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게 26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공장 설립 계획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야. 알수 있는 내용. 자, 이렇게 설립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품은 원료를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서 생산한다. 생산품이 뭔지 볼까요?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시멘트는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서 생산된다. 그쵸? 바위를 채굴해서 얘를 분쇄해갖고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야 얘가 녹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신규 공장의 입지 유형이었습니다. 입지 유형은, 자, 입지 유형을 보면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국내 산간지역을 고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간지역. 그러면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그럼 그 원료 산지잖아. 그쵸? 원료 산지. 자, 그런데 얘는 적환지 지향이야. 원료 지향이지 적환지 지향이 아니죠. 적환지 지향은 뭐였어? 적환지. 운송 과정에서 운송 수당이 바뀌는 거.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제분, 그다음 제당, 그 어떤 거 있어서 정유 이런 거. 운송 수당. 해외 수출,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의존하는 것들. 요것들이 적환지였죠.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생산품은 시멘트는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재 산업에 생산품에 해당한다. 우리가 시멘트를 막 소비하진 않잖아. 생산재 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생산재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왔다. 1강을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어때요? 이거 이 정도는 풀만 하겠죠?

0: 자, 그다음 한번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 그쵸?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다음은 시기별 주요 생산 방식과 생산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망치 정 등을 이용한 수동 생산, 생산품이 곡괭이, 호미, 뭐 이렇게 나왔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아, 얘는 중세산업사회다. 알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손으로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18세기, 19세기, 증기기관을 이용한 대량 생산 나왔어. 아, 근대산업사회네. 알수 있죠. 근대산업사회. 자, 그 다음, 여기는 20에서 21세기 로봇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야. 현대산업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가시기에는 1차 산업혁명으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거, 자, 중세산업사회가 아니라 우리 산업혁명으로 따지면 근대산업사회가 1차가 있고 그 2차가 있었어. 그쵸? 1차 산업혁명은 이 증기기관에 관련된 거. 2차는 전기 기반으로 컨베이어 벨트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두 개가 다 근대산업사회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이거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현대가 3차, 미래가 4차였어.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으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가 아니죠. 여기 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나 시기에는 직인과 노제가 생산활동을 하는 도제제도. 이거는 중세산업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다 시기에는 무인방송차라는 거는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에서 배울 거야. 무인방송차. 자, 얘가 물류 운반에 활용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게요. 다시기의 생산 방식은 가시기의 생산 방식보다 다품종. 그쵸? 다품종. 품종이 더 많아지겠지? 그다음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하다. 대량도 되고 소량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대량이지. 그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돼. 수능특강에서 선생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했잖아. 그 소량이 아니라 얘보다 나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디귿과 리을의 조합으로 답이 맞춰지는 이런 구조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해줄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진짜 빨라요. 말 빠르게 해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1강에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말이 빠르면 좀 이렇게 배속을 느리게 해서 해도 공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 1강에 있는 내용은 다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 2강, 3강 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2강에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 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금본위제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황과 금융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동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 하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 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를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얽혀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 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고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0: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코디캔트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0: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 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으로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여기에 속하고요. 종종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남슬라브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만 불가리아는 제외됩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그와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대재생이 건설한 이 다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라는 길고 화려한 이름이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다리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발칸반도 400년 역사를 그린 장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신인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시에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시에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 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 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 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 강의 다리는 방대화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구슬픈 노래와 춤, 합창 등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3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한 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 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시에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 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 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에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 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 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 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치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 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의 대항에 함께 싸운 치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엮어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삶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이지콜 선생님과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Are you ready for a riddle?
2: Yes.
1: It's big and round. It's sweet.
2: What color is it?
1: It's red and green with black seeds.
2: Is it a watermelon?
1: Correc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Ready, riddle, round, seeds, watermelon, correct. 오늘은 여섯 개의 단어네요.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ready, 이렇게. ready는 준비된. 우리 달리기 하기 전에 ready 이런 말 들어봤죠? 또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준비됐나요? 앱 켜고 할 때 다 ready 쓰는 거예요. 이 A가 있지만 소리는 에 하고 나요. ready. 이번에는 riddle. riddle이에요. riddle은 수수께끼. 뭐 친구들 스무고개 이런 수수께끼도 내고 그죠? 이 수수께끼 퀴즈 같은 거를 riddle이라고 표현해요. round. round. round는 둥근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원형, 모양은 우리 circle 배웠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둥근 것은 round라고 모양 표현할 수 있어요. seed. seed. 이, 이가 만나서 이 길게 발음해요. seed. 씨앗. watermelon. watermelon. 이에요. 앞에 water 있고 melon 붙어서 앞부분에 강조 줘서 watermelon. 한 번 더. watermelon. 수박이죠. correct. correct. correct는 옳은, 맞는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0: 뭘 맞췄거나 정답을 제대로 찾았거나 했을 때 correct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대화 속에서 단어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아이가 Are you ready for a riddle?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For 뭐를 위한 준비야? A riddle? 너 수수께끼 할 준비됐니? 그랬더니 Yes, 그럼 It's big and round.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It's big, 크고 and round, 둥글둥글해. It's sweet, 그리고 달콤하대요. 친구들도 생각해봐요. 둥글고 크고 달콤. What color is it? 무슨 색깔인데? It's red and green with black seeds. Red and green, 빨강색, 초록색이고요. With black seeds. 뭐가 있다고요? 까만 씨앗들도 있어. 하면 우리 딱 떠오르죠. Is it a watermelon? 그거 수박이야? Correct. 정답. 자, 이렇게 오늘은 riddle, 수수께끼 하는 대화까지 살펴봤네요. 이제는 우리 배운 단어와 문장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친구들도 함께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ld의 221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순서대로 단어 클릭하면 문장이 완성. 첫 번째 문장은
1: What color is it?
0: What color is it? 말하면서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물어보는 말이죠.
1: It's red.
0: 이번에는 대답. It's red. 어렵지 않죠? 무슨 색? 빨간색.
1: It's blue.
0: 이번에는 it's blue. 무슨 색? 그렇지, 파란색.
1: It's yellow.
0: It's yellow. 무슨 색? 노란색.
1: It's white.
0: It's white. 무슨 색? 그것은 하얀색이에요. 마지막.
1: It's black.
0: It's black. 무슨 색? 그것은 검은색이에요. 오늘은 색깔 묻고 답하는 게 메인이었네. 좋아요. 이제 우리 펭수랑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이것은 노란색이에요. 이것은 검은색이에요. 이것은 파란색이에요. Alright. 이번에는 Let's Talk 켜고요. 함께 시작해 볼게요. 펭수가 뭐라고 시작을 할까? 인사부터. Hi. Hello.
2: Hello.
0: Hi.
2: What color is this?
0: 바로 물어봤어요. What color is this? 이것은 무슨 색깔인가요? 대답 어떻게 해요? 이것은 노란색이에요. It's yellow 또는 이것은 강조하고 싶으면 this is yellow. 선생님 오늘은 this is로 해볼게요. This is yellow. 성공.
2: That's right.
0: 이번에는
2: What color is this?
0: 깜깜해. What color is this? 무슨 색? 검은색 할 수 있겠죠. This is 아니면 it is 다음에 검은색. 좋아요. This is black.
2: That's right.
0: Okay.
2: 마지막. What color is this?
0: What color is this? 무슨 색? 파란색이죠. 친구들 이제는 선생님 힌트 안 줄게요.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This is blue. 친구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2: That's right.
0: Awesome.
2: Bye.
0: Bye.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 자, 이제는 AI 니콜 만나볼게요. 오늘 수수께끼 하면서 맞췄을 때 correct 이렇게 답하는 거, 칭찬해주는 거 봤잖아요. 누군가 정답을 맞췄을 때 할 수 있는 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정답을 맞췄을 때 쓰는 말 알려줄래? 정답을 맞췄을 때 쓰는 말. That's right. You're right. 맞아. Correct. 정답이야. You got it. 네가 맞췄어. 다양한 표현들이 있네요. 먼저 That's right. You're righ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Right가 옳은, 맞는, 정답인 이런 뜻인데 That's right는 정답이 맞는 거. 네가 말한 그 답이 맞다라고 that을 말하는 거고요. You're right는 네가 한 말이 맞아. 네가 맞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의도에 따라서 That's right 또는 You're right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오늘 배운 것처럼 Correct. Correct는 틀리지 않았다.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Correct. 친구들도 Correct. 좋아요. 어렵지 않죠? 또 하나 있어요. You got it. You got it.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우리 get 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배웠는데 여기에는 get의 과거, 뭐뭐 했다라는 got이 쓰였어요. You got it은요? 맞아요. 네가 그것을 가졌다, 정답을 가졌다 라는 거니까 네가 맞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번 말해볼까요? You got it. 한 번 더. You got it.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색깔 묻고 답하기 중심적으로 연습을 해봤어요. 물어볼 때는 What color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대답할 때는 It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색깔 이름 말해주면 되죠. 이제는 우리 친구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일곱 색깔뿐만 아니라 뭐 흰색, White, 검은색, Black 이런 것들 또 분홍색, Pink 다양한 색깔들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는 영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매일매일 조금씩 영어로 내가 하는 말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You got it!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할 저는 임지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육과정 물리학 공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하고는 전기와 자기 파트랑 그리고 3단원의 두 번째 파트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발하는 강의는 바로 전기와 자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자기 파트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느낌이고 뭔가 수식으로 풀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한번 최대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준비되셨죠? 네, 이 그 전기 파트 공부하다 보면 과학자들의 정말 고군분투한 흔적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질문과 질문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과학자들의 멋진 태도들 한번 우리 같이 뽐받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파트를 먼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쫙 달릴 파트는 전기고, 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모니터로 쌤 같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이 모니터를 켜게 하는 존재, 켜게 해주는 이 원인도 결국은 전기입니다. 그렇죠? 오, 전기. 그리고 우리가 밤 비 올 때 하늘을 보게 되면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전기 현상이고, 그리고 이런 방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도 전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막 친구 손 부딪히거나 또는 문 열려고 금속을 잡았을 때 그때도 번쩍하는 정전기도 전기죠. 예. 이 전기 현상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전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확립이 됐지만 과거에는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전기 현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 아주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처음으로 이제 기록된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 전기현상을 한번 보고 이게 뭐지? 했던 사람이 이제 기원전 600년경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라고 해요. 탈레스. 아마 여러분 탈레스 들어봤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탈레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 호박 보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외에 우리 모기 같은 거 갇혀가지고 굳은 거 본 적 있다,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호박 보석을 열심히 먼지가 쌓이니까 닦고 닦다 보니 신기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닦다 보니까 먼지가 더 달라붙어. 이게 뭐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뭐지 하는 그 궁금증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게 이제 탈레스가 가진 궁금증. 근데 그게 전기현상이라고 인식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신기한 현상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오다가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이 뭘까? 많은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그 중에 되게 재미나고 독특한 과학자가 있어요. 바로 프랭클린. 이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는 뭐가 궁금했냐면 비올때 치는 천둥번개가 전기 현상인지 아닌지가 되게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연 끝에다가 금속을 매달아 가지고 실제로 나가 가지고 이 번개를 모아 봤답니다. 실을 매달아서 실 끝에는 금속으로 된 열쇠를 딱 매달고 나서 번개가 칠때 번개를 모아서 열쇠를 만져보니까 따끔하는 게 벌어지네? 오, 우리가 정전기 느낄 때그 따끔한 게 그대로 느껴져. 하면서, 아, 천둥 번개도 전기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프랭클린. 이렇게 과학자들의 질문과 호기심이 반복되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전기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확립이 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들어가 봅시다. 난 기본적으로 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고유한 속성, 고유한 성질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전하라고 불려요. 전하. 오, 전하. 우리 사극에 보면 전하하는 그 전하 아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전기적인 성질을 일으키는 속성인데 이 전기적인 성질을 하는 뭐냐면 짊어지다. 하, 한자를 써요. 해서 아, 전기적인 성질을 짊어지고 있는 이걸 보고 우리는 전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중에 이 전하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물질의 기본적인 속성? 질량이 있다고 하죠. 질량. 그리고 중력에 반응하는,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질량이라 부를 수 있죠. 해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고유한 속성이 전하다. 이 전하에는 양전하가 있어요. 양전하. 양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음전하. 이렇게 양과 음전하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전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이 지는 이 전기적인 성질의 양. 이 양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전하량. 이 전하량도 당연히 물리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겠다. 그죠? 단위. 이 단위는 우리는 쿨롱. 쿨롱이라 부르고 대문자 C로 적습니다. 자, 물리할 때 뒤에 단위가 대문자로 표시가 된 거는 다 사람의 과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쿨롱이라는 물리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쿨롱 C를 적는데 이 쿨롱이라는 단어 단위, 즉 1쿨롱이 대략 얼마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 이게 전류를 배워야 정의가 되긴 한데 미리 한번 알려드릴게요. 1초 동안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지나는 전자의 양, 즉 전하의 양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쿨롱이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해서 우리 나중에 전류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되게 큰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1쿨롱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한번 살펴보고 싶냐면,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 이 뒤시대부터는 전자라는 입자가 실제로 발견이 됐고, 전자가 가진 이 전하량, 이 전하량도 측정이 됐어요. 밀리컨이라는 물리학자에 측정이 되게 됐고, 이래서 이 전자의 전하량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기본 전하량이라 부릅니다. 기본 전하량. 이 기본 전하량인데 이 기본 전하량은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이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10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느낌이 든다, 그렇죠? 자, 이 전자가 가진 전하량을 왜 기본 전하량이라 부르냐? 이 물질을 가만히 보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장 작은 최소 단위 입자, 이 최소 단위 입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전하량이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고, 우리가 앞으로 볼 모든 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이 물질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로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 따라서 뭐 전자의 전하량이 몇 배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그러면 1쿨롱이란 게 과연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1쿨롱이 되는지 궁금하신다, 그렇죠? 자, 봐봐요. 전자가 N개가 있을 때 1쿨롱이라고 한다면 이 전자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네? 그럼 총몇 개가 필요하냐? N은 대략적으로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필요하대요. 와, 엄청 많다, 그렇죠? 이게 대략 얼마냐면 약 625경이라는 단위가 쓰이고 아마 어색할 겁니다. 625경계 대략 몇 개일까? 해서 쌤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벽돌을 바닥에 쫙 깐다라고 가정했을 때몇 번을 깔수 있냐? 이 지구 전체를 약 250번을 덮고 깔 만큼 많은 양입니다. 또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의 42억 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아주 많은데, 즉 전자가 625 경계 정도 모여야 우리는 1쿨롱의 전하량을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쿨롱이라는 이 전하량 단위 좀 이해해 주시고, 기본 전하량이라는 개념 잘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체가 이제 전하를 띠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전.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중성 상태의 물질. 그 물질은 중성 상태라고 해서 전하가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양전하와 음전하가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상태인데, 얘들을 문질러서 마찰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 털과 죽에는 양전하가 이 전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전기적인 성질을 정의할 수 있구나. 전하라는 개념 이해해 주시고, 전하량이 어떤 건지, 그리고 1쿨롱이 얼마나 큰 전하량인지, 그리고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1쿨롱이 될수 있는지는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하라는 개념 한번 점검해 봤고요.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전하를 이해했는데, 실제로 이 탈레스도 결국은 먼지가 달라붙는다?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 즉, 전하를 가진 물체들, 즉,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멀리 밀어내기도 해. 어? 이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면 전하량이 얼마 정도 있어야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전하량이 얼마 정도 있어야 어떤 전하가 있어야 밀어내는지, 이거를 정량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 즉 전기 현상을 정량적으로 구해보고 싶었고, 그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쿨롱. 아까 우리 단위 쿨롱 했다 그죠? 쿨롱. 이 쿨롱이라는 물리학자가 쿨롱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력의 정량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전기력을 계산을 해서 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해서 이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전기력이라 불러요. 전기력. 와. 전기력 하니까 역학에서 중력 개념이 생각나다. 그렇죠? 중력하고 비슷해요. 다만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힘이고, 전기력은 대전체, 즉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쿨롱이 어떻게 이 대전체 사이에 힘을 구했냐? 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찾아보세요. 비틀림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밀어내고 당김에 따라서 저울이 비틀어질 때 힘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딱 측정해보니, 이 힘이 어떻게 규칙화시켜서 공식이 만들어지냐? 이 쿨롱 법칙에 따라서 전기력 F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이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오케이? 자, 뭐에 착안했냐면, 물론 완전히 이걸 가져온 것보다는 어떤 것에 약간 영감을 받을 수 있었냐면은, 우리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유 인력이라 부른다. 그렇죠? 이 만유 인력도 우리 아마 역학할 때 다뤘을 것 같아요. 만유 인력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겠죠. 해가지고 실제로 전하들을 가져가서 실험을 해보니 진짜로 이렇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렇죠? 해서 이 전기력의 단위도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턴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상수가 있다, 그렇죠? 이걸 뭐 쿨롱 상수라 부릅니다. 쿨롱 상수. 쿨롱 상수는 8.99 곱하기 10의 9제곱. 자, 그리고 상수를 단위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으로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수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고, 실제로 그러면 자 봅시다. 양전하와 양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더라 해서, 이때는 밀어내는 힘 다른 말로 배척한다고 해서 뭐라 부른다? 척력이라 불러요. 척력. 오케이? 자, 그리고 양전하와 음전하, 서로 다른 전하들 사이에는 잡아당긴다고 해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

이렇게 쿨룡 법칙에 따라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화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바로 전기력이다. 이해되시죠? 자, 요 전기력에서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아셔야 돼요. 바로 상호작용하는 힘. 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한대요. 상호작용.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우리 역학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 배울 때 아마 잠깐 배웠을 겁니다. 뉴턴의 운동 몇 법칙? 그치? 3법칙. 어이구, 열심히 했어요. 뉴턴의 운동 3법칙. 이 3법칙에 따라서 이 전기력 또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오, 서로 같은 크기. 같은 크기의 힘을, 오케이, 주고받음. 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F로 잡아당겨. 그럼 마이너스 또한 이 플러스를 F로 잡아당깁니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 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잘 봐요. 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어. 잘 봐요. 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F로 둔다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플러스 Q1,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은 일단 플러스 F가 되겠지. 오른쪽으로 F만큼. 이해되겠지요? 자,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또한 F인데 방향은 마이너스 왼쪽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받는 이 전기력을 합하게 되면은 플러스 F, 마이너스 F로서 0이 되어 버리겠지. 즉, 전하끼리 작용하는 전기력은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저 둘이 받는, 둘이 주고받는 전기력 합치게 되면은, 자, 이때 시그마라는 기호는 더하다라는 의미의 더하다. 수학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시그마 F, 이 전기력을 싹다 합하면은 0이 됩니다. 0. 상호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 우리 문제 풀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 전하가 세 개가 있어도 동일해요. A, B, C 세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A, B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의 합이 0, B, C 사이에도 0, A, C 사이에도 0. 다 합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토탈 합이 제로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꼭 하나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개념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쿨롱이라는 물리학자가 열심히 쿨롱 법칙을 통해서 전기력을 딱 정의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물리학자들은 정말 의문을 품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자, 이 힘이 작용해. 오케이, 그렇죠. 양전하와 양전하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 그러면 왜, 어떻게 이 힘을 주고받냐는 거지. 자, 질문도 아시겠습니까? 좋아. 힘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분명히 이두 전하선에 멀리 떨어져 있고, 접촉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라는 질문을 정말 해결하고 싶었어요. 누가? 물리학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우리 전기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마이클 패러데이. 오, 패러데이. 이 패러데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어떻게 작용할까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패러데이가 이 자석 가지고 되게 유명한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해서 패러데이가 이 실험한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석 두 개가 있어, 자석. N극과 S극이 있어. S극과 N극이 있어. 당연히 이 둘은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철가루를 뿌려봤어. 어떻게? 철가루. 철가루를 뿌리니까 이렇게 철가루가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 봤어요. 오, 이 뭐지 이게? 이 뭐지? 분명히 힘은 작용하긴 하는데 뭔가 철가루가 이쁘게 공간상에 배열돼 있어. 이걸 보면서 엄청난 통찰력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패러데이의 정말 천재적인 성질 같아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오케이? 이 공간에는 어떠한 상태가 존재하는구나. 상태가. 이 상태가 바로 힘을 전달하구나. 이 상태를 통해서 힘이 만들어지고 힘이 전달되구나라는 엄청난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정했냐면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 이 힘이

힘이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을 보고 뭐라 불렀냐면 물리학에서 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장. 우리 한자로 한다면 마당장자를 써요. 마당. 우리 왜 마당 뭐 이런 거죠. 토론의 장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그 공간을 보고 우리는 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장도 마당입니다. 즉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을 보고 장이라 부르는데 그럼 이때 이 자석 사이에 자기력의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네? 이래서 자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영어로는 필드, 마당이죠. 그쵸? 마당장. 해서 이 장을 쓰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아, 어떠한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전체가 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우리 배운 개념을 해볼까요? 자, 우리 질량 M이 물체를 딱 공간에 놨어. 지금 이 샘이 분필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뚝 떨어지겠지. 맞습니까?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얘는 그냥 둥둥 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거대한 지구의 질량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간에 중력이 작용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 상태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딱 물체를 놓자마자 이 물체는 중력을 받아가지고 낙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중력, 지구가 만든 이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다른 말로는 중력장이라 부르죠. 해서 이 중력장 운동이라고 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운동을 말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조금 더 쉬운 예시.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앞에는 여러분 모니터로 임지호라는 이 선생님이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다. 그렇죠? 오? 그럼 임지호라는 사람의 이 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네? 그럼 여기는 임지호장이 될수 있겠지. 오, 조금 이해되죠? 한개 더. 이 재밌는 거. 어젯밤에 여러분이, 아니지,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 안에 고추가 들어가 있어. 와, 고추를 먹었더니 내 배가 너무 매워. 뱃속이 너무 따갑고 쓰려. 그럼 이 배는 고추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추장이 되겠다. 그렇죠? 재밌죠?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는 그 주위에 전기력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하, 즉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기장 개념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힘할 때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장꼭 기억합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전기장의 크기, 전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거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고, 자, 이 전하가 뚱 하나 놓여 있어. 그러면 다른 전하가 있든 없든 이 전하는 지금 이 공간 주변에 어떤 상태를 만들었어요. 어떤 상태? 다른 전하를 가져오는 순간 전기력을 주고받을 상태를 만든 겁니다. 맞아요? 자, 여기다가 Q 하나 더 가져왔어. 그러면 이 주변이 이제 뭐가 된다? 서로 전기력을 주고받을 텐데,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을 만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표현을 위해서 Q1, Q2라고 할게요. 그럼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는 K 곱하기 얼마? R 제곱분의 Q1, Q2라는 전기력을 주고받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면 특정 하나의 이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거든요.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력, 이 전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데, 자, 그러면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제 이 전하 하나를 소거시켜 봅시다. 자, 양변에 Q2를 나누어요. 나누어. 나누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 얘만 딱 남겠죠. R 제곱분의 Q1K만 남아요. 따라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잘 봐요. Q2분의 F는 R 제곱분의 KQ1이 되겠다. KQ1. 이게 바로 우리는 Q1이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고, 이 전기장의 세기는 이 전기력을 받는 전하, 이 전하량을 나눈 값. 전기력에서 전하를 나눈 값이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고 이걸 보고 바로 우리는 E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기 Q1 옆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봐도 괜찮겠다. 그렇죠? 즉, 양전하, 즉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서 전기장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전기장의 세기. 자, 기준은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고 전기장의 세기라고 부르고요. 해서 전기력을
둘 중 하나. 만약에

A, B가 있을 때 A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둘 사이의 전기력에서 이 B가 만드는 B의 전해량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A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그럼 이 전기력에서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A의 전하를 나눠 보면 되겠죠. 전기력이 주어져 있다면 그럼 결국은 A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KQ1.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KQ2. 이렇게 해서 전하 하나가 만드는 상태, 이 전하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이 공간을 우리는 이제 전기장의 세기라고 부를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금 수월한 표현으로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되겠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이해했고, 전기장의 세기도 이해했고, 자, 하나만 더 갑시다. 뭐냐? 그러면 이 전기장의 세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장의 방향을 또 후대 과학자의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열심히 이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전기장의 방향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면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전기장의 방향. 이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 내에서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 양전하. 음전하가 아닙니다. 양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방향이,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자, 한번 보죠, 한번. 이 플러스라는 전하, 기준 전하가 있어요. 얘 옆에다가 하나 플러스 전하를 놨어. 그럼 이 전하는 얘랑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청력. 오케이.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쑥 밀려나겠죠? 따라서, 아! 양전하가 지금 이 플러스 전하로부터 밀어내는 힘을 받네. 오른쪽으로 힘을 받네. 그 말은 이 플러스 전하로부터 빠져나오는 쪽으로 힘을 받구나 해서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이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방향 잘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음전하 옆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놨어. 이 둘은 어떻게 된다?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겨. 그 말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니, 음전하는 이 양전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양전하 주위에 양전하 Q를 놓았을 때, 이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양전하 주위에 양전을 놓게 되면 당연히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될 텐데, 전기력의 방향 오른쪽이 될 텐데, 전기장의 방향 또한 약속했듯이 전기력의 방향,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죠. 약속했기 때문에, 아, 플러스 전하 옆에다가 플러스를 놓게 되면은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일치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오른쪽 봅시다. 여긴 달라요. 여기는 플러스 양전하를 놓고 Q, 즉 음전하 Q를 한번 놓았다고 합시다. 자, 근데 플러스 전하는 얘가 음이든 양이든 아무 관심 없어. 얘는 무조건 플러스에서 뻗어나가는 쪽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Q든 플러스 Q든 관계없이 이 플러스 전하는 뻗어나가는 쪽으로 전기장을 만드는데 이 Q는 플러스 전하로부터 서로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죠. 그래서 양전하 주위에 음전하를 놓게 되면은 이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과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전하 주위에 음전하를 놓았냐, 양전하를 놓았냐 따라가지고 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다를 수 있겠다는 것 하나 딱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도 중요하고, 문제 자주 출제되는 어떤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 거리에 따른 전기장의, 세기 그래프. 이 세기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잘 봐요. 자,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전하를 중앙에 딱 놨다고 합시다. 자, X축. 즉, 이 양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라고 줄까요? 자, Y축은 전기장의 세기를 말합니다. 세기. 자, 근데 이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중에서 플러스 X 방향,

맞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x 방향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x 방향을 전기장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오. 양전하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플러스 방향의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감소해. x 방향 전기장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x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봐. 아, 그리고 전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x 방향의 전기장의 세기가 엄청 증가하겠지. 자, 두 번째. 왼쪽 영역 봅시다. 왼쪽 영역. 왼쪽 영역에서 마찬가지야. 자, 전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방향의 전기장이 좀더 계속 감소하겠죠. 거의 0으로 갑니다. 근데 전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음수로 쫙 증가하는 겁니다. 이 상황 그릴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그래프 합니다. 이제 양전하가 아닌 음전하. 음전하를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지고 보죠. 간단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거리에 따른 전기장인데 x 방향의 전기장을 말합니다. 음전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 영역. 오른쪽 영역에서는 당기는 방향의 전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당기장. 맞습니까? 즉, 뭐냐면, 자, 이 x를 기준으로 윗부분은 플러스, 아랫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근데, 오른쪽 영역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져 전기장이 작아지고, 전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데, 음전하는 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럼 쟤랑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왼쪽 영역에서는 또 당기는 방향이 전기장이야. 당겨. 그러면은 플러스 x 방향인데 마이너스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하나 체크합시다.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 둘을 놓았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양전하 그리고 음전하. 이두 전하를 놓았을 때이두 전하 사이에 그려지는 전기장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저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이 Q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주는 전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지금 가만히 봐요. 양전하가 만든 이 전기장은 이 부분에서 플러스 x 방향. 오케이? 플러스 x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거는 자, 요 방향에서입니다. 왼쪽 영역에 보니까 또 양전하도 어떻게 된다? 이쪽인데 다가가면 갈수록 플러스니까 플러스 x 방향이죠. 즉, 플러스로 다가가면 갈수록 플러스 쪽으로 엄청나게 증가. 마이너스로 다가갈수록 또 플러스로 엄청 증가하죠. 그럼 이때 둘 전기장의 합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된다? 쫙 내려와가지고 정중앙. 그쵸? 전하량이 크기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주황색 선이 이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합의 그래프 기형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 여기가 지금 전기장의 합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한개 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 이제 만약에 전하 종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봅시다. 자, 그럼 이 왼쪽에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하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도 똑같아, 개형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만드는 마이너스보다 얘가 만드는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앙에서 얘가 만드는 건 플러스 x, 얘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x라서 여기서 딱 어떻게?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엄청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해서 이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0이 되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기형이 되겠다. 아시겠죠?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 우리 조금 이따가 문제 풀때 많이 활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정리 잘해 주시고요.
해서 우리 또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까지 한번 이해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꼭 여러분 오늘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때는 많이 까먹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더 들여다보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내신 기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플러스 라지 Q라는 양전하가 있고 플러스 Q라는 양전하 조그만 게 있어. 자,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즉 플러스 Q 조그만한 Q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와 이때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잘 봅시다. 자, 여기서 전기력의 크기 F는 당연히 K 곱하기 얼마다? R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뭐가 된다? 당연히 전기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좋아. 두 번째. 이제 얘가 이 자리에서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 스몰 Q를 없애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한번 공식으로 적어볼까요?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라지 Q는 얼마가 된다? R 제곱분의 여기 라지 F죠. F 전기력의 크기 나눈 거니까 얼마? KQ가 되겠습니다. 즉 라지 Q가 요이 자리에서 얼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주는 전기장의 세기는 요만큼. 오케이. 이 전기력에다가 어떻게 스몰 Q 이 전자량을 나눈 것만큼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장의 세기.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요거를 E라고 우리는 정의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기력, 그리고 전하, 전기장이란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신 기초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개념을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죠.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는 0, X는 D에 각각 전해량 마이너스 1쿨롱, 마이너스 2쿨롱인 두 점전하 AB가 고정되어 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골라봅시다. 자, 기억 볼까요? 오. X는 D에서. A에 의한 X는 D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여러분,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즉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이해 볼까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A하고 B하고는 지금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 맞습니다. D급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두 배냐? 아니죠. 전기력은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기력은 같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B만 맞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월하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전기력 부분 개념만 잘 잡히면 정말 수월합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오케이, 2번.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2쿨롱의 점전하 A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오케이. A의 마이너스 X 방향으로 20N의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A가 놓인 곳에서 형성된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자, A는 지금 전기력을 받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어느 곳에 전하가 있겠죠. 그럼 걔랑 상호작용해서 전기력을 받는데 그럼 A가 놓인 이 자리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봐요. 자, 여기서 지금 A가 받는 힘은 왼쪽, 즉 왼쪽으로 20N만큼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 자, 플러스 X 방향을 오른쪽으로 두면은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N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 자, 근데 전하량은 마이너스 2쿨롱이네. 자, 이때 전하량, 전기력을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장의 세기는 10N 퍼 쿨롱이고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의 전기장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부분 잘 이해하시고.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네? 그러면 이 어딘가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뜻이겠죠. 당겨야 되니까. 맞습니까?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뜻이겠지. 밀어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다고 가정해도 여기서는 플러스는 오른쪽, 빠져나가는 쪽으로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플러스 10N 퍼 쿨롱이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얘를 민다고 해도 마이너스 전하는 당기는 방향 쪽으로 전기장을 만드니 또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는 10N 퍼 쿨롱이라고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수월하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내신 기초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는

0 그리고 D에 두 점전화 A, B가 각각 고정되어 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두 배다. 오, B의 전하량이 편의상 EQ라고 둔다면 A의 전하량은 Q라고 둘수 있겠죠.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F고 크기는 F래요.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 자, 봅시다. B가 받는, 즉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작용 반작용 힘이기도 하고 이둘 사이의 전기력의 총합은 0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 힘이니까. 그리고 밀어내네? 그럼 A가 받는 힘은 왼쪽으로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F가 되어야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바로 찾아주면 되겠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오, B가 A에 마이너스 맞죠? 님 봅시다.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냐? 자,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당연히 F여야 해. 전기력은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받아요. B는 오른쪽, A는 왼쪽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두 힘의 합은 플러스 F, 마이너스 F 합은 제로가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럼 니은 풀려내요. 띄고 봅시다. B의 위치를 X는 2D로 옮기면, 오케이. B를 어디로 옮긴다? 여기로 옮겨요. 옮기면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F냐? 여러분, 우리 쿨롱 법칙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력 크기 F는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R 제곱분의 Q1, Q2. 즉,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은 전하량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근데 얘가 쭉 오면서 거리가 두 배가 되었네. R이 2R이 되는 순간 2가 되면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전기력 크기는 4분의 F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ㄷ이기 때문에 4번이겠죠? 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임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까? 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 부분 한번 딱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개념 체크. 아, 외신 기초 문제 5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다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 강의에서 풀 거예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플러스 5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Q인 점전하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고, A와 B, B와 C, B, 그 다음에 B와 C 사이 거리는 똑같대요. 아, 요둘 사이 거리는 다 똑같구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한번 같이 골라봅시다.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자, 봅시다 한번. 우리가 물론 크기 비교할 때 간단하게 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에 들어가 볼게요. 쉽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전하가 많이 나와 있고 계산이 복잡해 보일수록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건데 기준이 되는 힘 하나 정한 다음에 이 힘의 상대값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줄이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F0라는 힘을 자, 이 각각 거리를 편의상 D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K 곱하기 D 제곱분의 Q, 즉 Q 제곱이라 그렇죠? 이 힘을 F0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이 되겠지. 여기서 전해랑 곱이 두 배가 되면 전기력은 두 배가 되겠지. 요 힘을 기준으로 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조금 더 계산이 편해집니다. 잘 봐요. A, B 사이는 거리가 D이기 때문에 분모는 D 제곱으로 같아요. 맞지요? 근데 전하량을 보니까 5Q 곱하기 마이너스 Q네? 오? 그러면 5Q 제곱이네?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F0에 5배니까 5F0가 되겠죠. 크기 먼저 구합니다. 방향은 이따가 구할 때 따지면 돼요. 따라서, 아,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다? 5F0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두 번째,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정의할 수가 있겠지. 자, D제곱분의 QQ인데 얘는 Q 곱하기 2Q네? 아, 얘의 두 배구나. 그럼 얼마가 된다? 2F0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쵸? 세 번째 갑니다. 자, A, B, C인데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한번 표현해 볼수 있겠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봐봐요. 거리가 D에서 E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모가 4배가 되었다. 그쵸? 그리고 분자를 보니까 여기 전화량의 크기가 5Q, 2Q니까 총 5Q 곱하기 2Q, 10Q 제곱이 되었죠. 아, 4분의 10배구나. 그럼 2분의 5배겠죠. 따라서 여기서 힘은 2분의 5F0구나. 이렇게 힘을 상대값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기억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 B에 작용하는 전기력 계산하면 돼요. 갑니다. FA.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봅시다. A는 B가 A를 지금 오른쪽으로 당기고 C도 A를 오른쪽 당겨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당기겠죠. 따라서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플러스 5F0. 그 다음에 C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얼마? 플러스 2분의 5F0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0, 2분의 15F0가 되겠죠. 이렇게 힘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B에 작용하는 힘. B를 보면은 B는 지금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고 C가 B를 왼쪽으로 밀어요.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리고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맞습니까? 둘다 왼쪽이네. 따라서 B가 받는 힘은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 마이너스 5F0. 그리고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힘 마이너스 2F0.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F0다. 상황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C가 받는 힘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센스를 발휘하면 좋습니다. 뭐? 이 전하들이 받는 모든 힘을 합치면 0이 되어야 되죠. 다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토탈 힘이 합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플러스 15F0. 얘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4.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부족하다. 그렇죠? 0이 되려면. 따라서 C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2분의 F0가 될 텐데 요거를 한번 구해봐도 돼요. 자, 봅시다. C가 받는 힘은 지금 어떻게 된다? A가 C를 당겨. 얼마만큼? 왼쪽으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F0. 그리고 B가 C를 또 밀어. 오른쪽으로. 맞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얼마다? 플러스 2F0. 따라서 이둘 더하면은 이게 나온다. 그쵸? 자, 기억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크죠? 오케이. 니은?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똑같냐? B와 C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다. 맞습니까? 오케이. 디귿 갑니다. 디귿. C가 놓여 있는 곳의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봐요. C가 받는 전기력.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이다. 그쵸? 왼쪽. 음전하가 지금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맞습니까? 자,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 달랐어요. 얘가 지금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네? 그럼 여기 토탈 플러스가 있다고 본다면, 아,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음전하는 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해요. 얘가 여기서 만드는 전기장이 B가 C 위치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보다 더 크겠죠. 맞습니까? 해서 플러스 X 방향이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우리는 5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판단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해서 우리 이렇게 쉽게 잘 구해봤고요. 이렇게 하나를 기준을 잡아서 상대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18강의 물화일체 퀴즈, 물리와 나와 물리가 하나가 되는 퀴즈, 복습 퀴즈, 복습 퀴즈. 아시겠습니까? 자, 이 퀴즈의 정답을 알것 같은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다 읽어보고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복습해볼까요? 전기력, 대전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크기는 전하량 곱의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리고 거리 제곱의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오케이. 전기장은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었고요. 전기장 내에서 양전하가 받는 힘인지,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잘 알겠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수강구역으로 가서 빵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 막 읽어보고 막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자들의 이 고민과 또는 이 질문들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걸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하시고요.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의 남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수열이 극한 전 시간에 이어서 고난도, 예, 수열이 극한의 가장 어려운 문제 레벨 3, 3번 한번 제가 풀이를 하고요. 이제 급수 단원, 새로운 단원 기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겁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시간에 제가 요 렘마를 풀었거든요. 요 렘마. 비교해야 된다. 라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공비가 두 종류예요. 공비 하나는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또 다른 공비 하나는 A 플러스 1인데 우리는 이 두 친구의 뭘 비교해야 됩니까? 절대값을 비교해야 된다. 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씌워봐야 그대로니까.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A축을 하나 그리고요.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절대값 A 플러스 1은 절대값 A 플러스 1. 자, 이렇게 꺾이겠죠.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Y는 절대값 A 더하기 1이고요. 자, 이 친구가 Y는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다 하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쪽은 안 만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뭐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하고 이 친구를 연립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실근에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림으로도 뭐 알 수는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 판별식을 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만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여기 양수인 쪽. 예, 양수인 쪽이 된다. A가, 그렇죠. 절대값만 양수인 쪽이니까. A 더하기 1과 같은 이 상황을 계산해 보겠다. 자, A 제곱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6분의 1이. 자,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6분의 15가 0이 됩니다. 16배 하면 16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5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4, 4, 16, 3, 5, 15, 5, 4, 20에서 3, 4, 12, 5, 4, 20에서 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4A 마이너스 5 더하기 4A 플러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A 값은 4분의 5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거고, 자, 이 친구가 4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때, A가 4분의 5보다 작을 때, 혹은 A가 마이너스 4분의 3과 4분의 5 사이일 때, 이때, 이때. 근데 이게 제가 따로따로 얘를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첫 번째 봐봐. 자, 이 첫 번째가 뭘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을 비교했어. 그러면 내가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 누구보다 절대값 A 더하기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걔가 언제야? 아,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이 친구보다 클 때잖아요. 이 친구보다 클 때. 그렇기 때문에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거나 또는 이 참수가 이 절대값 A 플러스 1보다 클 때니까 A가 4분의 5보다 클 때가 됩니다. 이 부등식을 열심히 풀면 결국은 뭐가 나올 수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4분의 5보다 크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이때는 이 안에 절대값만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뭐예요? 원래는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친구, A 플러스 4분의 1의 2n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여긴 0으로가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결국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A 플러스 4분의 1의 2n 제곱 사이 2n 제곱. 아, 절대값. A 플러스 4분의 1 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전 시간에 했던 거죠. 얘가 뭐야? 10분의 13이야. 따라서 A 플러스 4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3입니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3이에요. 오, 간편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일 때는 뭡니까? 예, 오, 거꾸로 썼다. 10분의 13이 아니고 13분의 10이죠. 역수치했으니까. 다시. 13분의 10입니다. 자, 마이너스 52분의. 13에 40이니까 53이에요.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요. 52분의. 마이너스 13에서 40을 더했습니다. 예, 27이네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친구, 얘는 아니죠. 요거네요. A 하나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52분의 53. 이제 범위 하나 더 해야 돼. 사실 여러 개더 해야죠. 예.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 누구보다 절대값 A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절대값이 더 작을 때, 절대값이 더클 때예요. 요게요, 요게, 요게. 얘가 얘보다 더클 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일 때 결국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결국 A 플러스 1의 n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0으로 가서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만 남는 거죠.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아, 이때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이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하면 A 플러스 1의 절대값이 10분의 13이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3. 자, 계산하면 A는요,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0분의 23이고요. 또는 플러스 1 때는요, 10분의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3과 4분의 5 사이여야 되거든요. 얘는 안 되겠네요. 10분의 3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과 절대값 A 플러스 1이 같을 때, 자, 이때는 아까 뭐였습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경우와 A가 뭡니까? 4분의 5인 경우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각각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한 계산하면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에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4분의 1에 n제곱입니다. 네,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n제곱. 얘는 4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이거, 전 시간 유제에서 했습니다. 0분의 0꼴. 원래는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공배의 절대값이 크나, 여기서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또볼수 있다.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볼수 있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도 볼수 있고. 얘도 뭡니까?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4분의 1의 n제곱 중에 약분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 아니구나. 얘가 더 커서, 여기에, 선생님 말 실수했죠, 지금 방금. 여기에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를 계산하면 큰일 나죠. 얘네들이 지금 2n제곱 때문에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대입했을 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비가 결국 같아지게끔 만든 거니까, 공비 절대값이. 오케이. 따라서 뭐야? 분모는 2분의 1에 4분의 1n제곱. 분자는 4분의 5에 2분의 1n제곱. 따라서 분모가 2분의 1,

분자가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때는 절대값 2분의 5가 되겠네. 얘가 누구랑 같아? 10분의 13이랑 같지 않죠? 틀렸어. 이거 안 돼. 그럼 4분의 5일 때만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4분의 5일 때가 답이 됩니다. 얘가 10분의 13이 나와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야지. 지금 풀이니까. 해야지. 오케이. 자, A가 4분의 5일 때입니다. 자, 4분의 5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6이에요.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에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분의 5를 집어넣었잖아요. 4분의 6이니까 4분의 5를 집어넣었죠. 다시. 4분의 9죠. 4분의 9의 n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3의 2n제곱이고 더하기 4분의 9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가 앞에 2분의 3이 나오고, 그렇죠? 2분의 3이 나오고, 얘가 4분의 9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2분의 3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그럼 얘도 4분의 9의 n제곱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네. 따라서 이 친구는 2분의 3 더하기 1, 2분의 5가 되고요. 1 더하기 4분의 9, 4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13. 같네. 만족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모든 실수 A 값이 4분. 마이너스 52분의 53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4분의 5가 되고, 자, 최소 공배수 4 곱하기 13이니까, 그렇죠? 260분에. 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5, 25, 53, 마이너스 265 더하기 326, 36에 18, 78. 그럼 이거 뭐야? 4, 6에 24, 65. 5, 6에 30, 5, 5에 25, 325를 계산하게 되면 260분에. 요렇게 계산하면 60. 네, 60에다가 78이니까 138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정답은 130분의 262, 298. 정답은 130분의 69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땀한땀더 계산하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 훨씬 더 계산이 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비가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고, 공비가 a 플러스 1이야.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하겠다. 얘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큽니까? 둘이 같습니까? 얘가 더 크면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얘가 더 크면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둘이 같으면 대입해서 계산. 아까 선생님이 실수할 뻔했죠? 같으면 대입해서 계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사실 이제 고난도 문제더라도 큰 틀에서의 풀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디테일한 계산에 실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노력으로 충분히 연습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의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 이제 양적인 연습으로는 어려운 거죠. 질적인 연습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이 중단원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총 7단원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1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 이제 6개를 향해 갈 텐데, 이 7개가 결국 이제 그 미적분 교육 과정상에서 보면 수열의 극한 안에 수열의 극한 급수, 미분법 안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 활용, 적분법 안에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7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급수 단원입니다. 자, 급수의 첫 번째, 급수의 합의 계산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요. 자, 우리가 급수가 이거잖아요. 기호의 표현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호의 표현을 바꾸자면, 리미트 n이만 들어갈 때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k가 될 것이고, 얘가 바로 a1부터 an까지의 합 sn일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또 다른 말로 sn의 극한,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하지 않고, 이 급수 입장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부분합이라고

따라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합니까?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습니까? 즉 발산합니까? 수렴한다면 이 친구의 극한값을 S, SN의 극한값을 S. 근데 급수 입장에선 극한값이라는 말보다는 급수의 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는 이 SN이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는 이 친구를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은 사실 언제 배웠습니까?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수학1에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네. 소거하는 거, 유리화나 부분분수를 통해서 소거하는 규칙을 배웠어요. 그 소거에 대한 문제들을 수능 특강에서 제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를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여러분, 큰 틀에서 이런 거 했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요거. 요 이그잼플. 거의 뭐 답을 외워지다시피 할 수 있는. 자, 얘는 K분의 1, K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얘가 결국은 잘 봐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 분수에 의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진다고. 이 부분 분수를 좀 공식처럼 a 곱하기 b분의 1을 이렇게 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외운 것처럼 썼지만 실제는 뭡니까? 이 친구를 거꾸로 통분하는 과정에서 얘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봐봐. 요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이 과정은 자 시그마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그냥 풀자면 자 이걸 그냥 푸는 것만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아까 K에서 N 집어넣고 N번 지향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에 거 앞에 거 소거가 돼서 극한값 취하면 급수합은 1입니다. 이건데 이걸 왜 소개했냐면 얘를 XN이라고 한다면 얘가 XN 플러스 1인 겁니다. 만약에 xn 플러스 2, xn 플러스 3 마찬가지예요. 몇 개 건너뛰고 소거되는 형태이긴 하는 거죠. 어찌됐든 소거된 형태. 그래서 얘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쓰지 않은 용어들이 있지만 그거 뭐 제가 그런 거 생략하고요.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1 더하기 x1 빼기 x2, x2 빼기 x3, xn 빼기 xn 플러스 1에서 얘가 이렇게 x2, x3, xn까지 이렇게 소거된다. 이 구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자,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수능 특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유형 유제 1번도 사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첫 지항과 공차가 모두 4예요. 그럼 A는 4N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사실 그냥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 식의 형태를 구조를 보면 보여야 되는 거야.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거꾸로 통분을 하면 ab분의 b-a예요. 얘가 ab라고 얘가 b-a라고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간 거야? 지금 거꾸로 변형한 거지만 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루트 a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an 플러스 1분의 1. 이 친구였다. 이 친구를 통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치? 이게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도 사실은 물론 대입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 계산하는데 많이

당연히 불편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요걸 인지했으면 좋겠다. 아, 얘가 xn이면 얘가 지금 뭐야? xn 플러스 1인 상황이구나. 그래서 x1 마이너스 xn 플러스 1만 남는구나. 써볼게요. 공부하는 거니까. 자,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냥 한번 써볼게요. x1 마이너스 x2 아까 썼던 거야. x2 마이너스 x3. 자, xn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얘랑 얘만 남는 거야. 다시 돌려줄까요? x1이 뭐야? 루트 a1분의 1. a1이 4예요. 루트 4분의 1, 2분의 1이죠. 네. x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뭐야? 루트 4배 n 플러스 1.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 an 플러스 1 해도 어차피 4n하고 시작될 거니까 근호안이 얘는 0으로 갈 거. 아유, 여기다 써야 되겠죠? 얘는 0으로 갈 거라고. 따라서 정답 뭐예요? 2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소거되는 형태의 급수의 합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내신 기본 유형이고요. 분분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항상 통분의 원리를 통해 식의 구조를 파악해라. 두 번째, xn 나오고 xn 플러스 1 혹은 xn 나오고 xn 플러스 2, xn 나오고 xn 플러스 k가 나오더라도 쭉 나열하면 결국 소거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보통은 얘가 0으로 가는 친구가 나오지만 그게 아닌 상황들도 있다. 그거 이제 뒤에서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형 5월 학평 문제였는데요. 기출문제 갖고 왔어요. 자, 공차가 D, 첫째 항이 1이야. 그럼 A에는 DN 플러스 P꼴일 거예요. 물론 이제 P가 뒤에 거 바뀌게 첫째 항이 1이니까 뭐 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하고자 한 얘기는 이거를 집어넣어서 소거시키고 뭐 약분시키고 가능해. 하지만 그렇게 갈거 없이 센스 있게 XN이고 아까 했던 거야. 식의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XN 플러스 1인 거야. 아, 그래서 자, 한번더 해볼까요? 밑에 있는 번 들어갈 때 X1 마이너스 X2. 야, 이거를 여러분, 자, 제가 항상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수학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 그리고 상위 과목일수록 특히 이제 미적분이면은 미적분 하잖아. 미적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는 뭐 수능에 나오는 과목 중에는 가장 위잖아. 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용이 많고 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 좋아, 다시 얘기할게. 두려워하진 않겠지. 쓰는 걸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필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미적분은 써야 돼, 깔끔하게. 그래야 논술도 대비가 될 겁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 논술 준비도 많이 할 텐데.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소거 되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뭘 조심해야 되는 거야? 봐봐.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x1입니다.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인데 이거를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결국 이 친구가 dn 플러스 1 플러스 p, dn, d가 0이 아니라면 d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따라서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예, d분의 1로 수렴하는 거라고.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1 마이너스 d분의 1로 수렴하는 형태구나. 지금 제가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이 풀어보면 이거 보자마자 한 줄로 바로 답이 나오는데 뭐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선 두 줄만에 깔끔하게 풀이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게 핵심이라고요. 얘가 뭐야? 3분의 1. 따라서 공차 D는 정답은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어서 나눠서도 계산 가능하겠죠? 하지만 예, 이 정도는 그냥 센스 있게. 아, XN이고. 아, XN 플러스 1이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뒤에 0으로 가는 것만 얘기하다가 0으로 가지 않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연습.

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야, 이거는 수능특강 레벨 1 문제인데, 분명히 이것도 충분히 출제하실 수가 있죠. 왜? 어떤 소재 때문에? AN을 주는 소재 때문에. AN을 주는 내용이 자연수 N에 대하여 6N 이하의 자연수 중에 6과 서로 소인 개수를, 이거 이제 잘못하면 좀잘못갈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거야. 6과 서로 소인 게몇 개지? 6N이래, 6N. 자, N이 1이면 1, 2, 3, 4, 5, 6이에요.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자, 6과 서로 소인 거. 일단은 서로 소니까 2의 배수 제외. 2의 배수 제외. 또 3의 배수도 제외. 1, 5. 두 개네.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뭐야? A1은 2야. 자,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7, 8, 9, 10, 11, 12. 여기서도 역시 2의 배수 제외. 2의 배수 제외. 3의 배수도 제외. 4의 배수 제외. 7, 11. 여기 1부터 12까지. 두 개, 두 개니까 뭐야? 네 개네. 이런 규칙으로 하면 18까지 AS3는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래. 그러면 네, 쭉 가다가 마지막에 6N개야. 6N이야. 그럼 얘기는 뭐가 나와? 6N 마이너스 5가 되겠죠. 6N 마이너스 5, 6N 마이너스 4, 6N 마이너스 3, 6N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1, 6N. 그럼 여기도 2의 배수 없애고 3의 배수 없애고 나머지 두개 남았네? 따라서 AN은 2N입니다. 너무 잘했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쓰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사실은. AN은 6N계의 자연수에서 2의 배수를 제외합니다. 2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이 친구 절반. 3N계입니다. 3N계. 얘가 뭐야? 2의 배수야.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제외합니다. 3의 배수. 3의 배수. 6N계의 3의 배수 몇 개입니까? 2N계예요. 그런데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거는 두번뺀 거야. 이렇게 두번뺀 거. 한 번만 빼야 되는데. 중복해서 뺐어. 따라서 6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줍니다. 얘가 뭐라고?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의 개수. 이 친구가 3의 배수의 개수. 그래서 남은 게 뭐야? 예, n 더하기 n에서 2n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마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듯이, 예, 뭐 제외하고 더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나열에서도 얼마든지 규칙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제가 수능특강 강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또 증명도 해봤어요. 또 재미있게. 예, 또 여기서 뭐 내신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AN, EN 찾은 거야. 끝났어. 그러면 주어지식은, 자, EN의 2배 N 플러스 1분의 1. 따라서 어차피 이 뒤에가 수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4분의 1 앞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N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요거 제가 방금 전에 이그젠플로 보여드렸잖아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분모수로. 얘가 뭐라고? 1이라고. 따라서 정답 뭡니까?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특강 문제 중에 선생님들도 미적분을 EBS에서 또 수능특강을 최근 몇 년간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수능 개념부터. 또 기출문제도 많이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겠죠. 이 문제는 조금 특이했어. 뭐 때문에? 서로 소인 수의 개수를 물어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런 특이한 요소들은 학교 시험에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요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수열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친구의 대우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발산 판정법.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수렴하는 두 급수 사이에서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 따로따로 더하고 빼고 실수배 가능합니다. 뭐 곱하고 나누는 건안 돼. 뭐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과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계산과 이런 성질에 관련된 거지. 결국은 앞에 했던 급수의

학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우리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수능 특강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8이다. 자, SN이 뭡니까? 자, 식을 쓰자면 SN은 2분의 항의 개수 2배의 AN 제가 이제 공식처럼 쓰진 않지만 일단은 뭐 등차수합을 이렇게 구하죠. 자, 그렇다면 8N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누면 4N 마이너스 1. 자, N 곱하기 4N 마이너스 1. 즉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얘를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많이 나오는 형태죠. 4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PN 더하기 3입니다. 이 친구가 수렴한대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써야 하는 건 이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0이 된다. 자, 이거 어디로 수렴해? 4로 수렴해. 뒤에 있는 거 어디로 수렴해? P로 수렴해. 아, P가 4구나. 근데 사실 이것도 에?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는 등차수의 합, 2분의 공차의 제곱, 2차 항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공차니까 그 4로 수렴해. 아, P는 4가 되겠구나. 사실 바로 보자마자 알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진 마시고요. 그렇게 뭐 좀 공식 아닌 공식들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경험치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계산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지만 이걸 막 SN은 2분의 DN제곱 플러스 몇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암기해서 문제 하나 요소들을 기억하고 푸는 법을 익히고 하면은 한계가 금방 옵니다. 왜? 미적분이 내용이 많아요. 지금 우리 수열의 극한 급수 하고 있지만 미적분이 뒤에 공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억지로 기억하는 거 외우는 거 1도 도움 안 됩니다. 내신 공부이긴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익혀져야 되는 거지. 좋아. P가 4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N으로 나누고 얘를 XN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4예요.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자, 얘도 4배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따라서 4하고 4가 소거됩니다.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xn하고 뭐 다른 거 두지 말고 xn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예. 해볼까? n분의 물론 가능은 하지. 자, 봐봐. 말해놓고 보니까 또 그러네. 예, 봐봐. n분의 4n 마이너스 1이랑 n 플러스 1의 4n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xn이라고 하면 요 n자리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결국 x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의 극한인데 x1이 3이고 이 친구의 극한 마이너스 4야. 아, 이거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네. 이렇게도 가능한 얘기지만 식이 예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약분하고 소거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경우 앞에 그렇게 방금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보여드린 거는 방금 했던 요런 상황에서 쓰기에 좋다는 거야. 요런 상황에서 학교 시험이니까 여러분 상황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했던 거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칙 앞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요거는 아까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얘가 뭐야? 1로 수렴. 따라서 뭐예요? Q는 마이너스 1이 됨 할 수 있습니다. 자, P가 4고요. Q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2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요것도 너무 이제 비슷한 거지. 예. 급수가 수렴해. 극한이 0입니다. 요 극한이 뭐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극한은 뭐야? A야. 둘을 더해서 0이어야 돼. A는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아! 이제 바로 된다. 그지? A가 3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야.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할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얘도 나누어서 가면 조금 더 편한 거잖아. 이렇게 빼. 이렇게. N분의 3. 빼기 3. 자, 3배 N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방금 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3 어차피 뒤에 거 수렴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뺄게요. 이렇게. 자, 계산 가볼게요.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 좀 풀이가 길어.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아, 4분의 1 나와버렸네. 5분의 1이 뒤에 나올 거네. 6분의 1도 나올 거네. 7분의 1도 나올 거네. 근데 어차피 뒤로 가는 친구 다 0이니까, 뒤에 나오는 친구 다 0이니까,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객관식이면. 서술형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가? 감점이. 이거 다 안 쓰면 요거. 0.5점 내지는 1점. 학교 시험에서 감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써야죠. 끝까지 어떻게 깔끔하게 써? 자, 노하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남았습니다. 뒤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괄호를 쓰는데, 봐봐요. 요게 마지막 괄호야. 요게 마지막 괄호. 그러면 n-1, n-2부터 쓰는 거예요. n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다섯 번째를 남기고 나머지 앞에 거랑 다 소거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다 0으로 가고 얘네가 남아서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3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자, 3배, 자, 6분의 11인가요? 네, 따라서 2분의 11, S가 2분의 11, A는 3. A 더하기 S는 3 더하기 2분의 11. 정답은 2분의 1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에 우리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들과 함께.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등비급수에 관련된 이야기 볼게요. 등비급수는 사실 우리가 공식 하나로 끝난 얘기죠. 우리가 등비급수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비분의 첫 번째 항, 수열의 합의 극한, SN을 구해서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자, 그 SN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1보다 작을 때만 이게 성립한다. RN제곱 0으로 가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 이 공식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옛날에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AN이, 여러분 잘 봐요. AR의 N-1제곱이야. 물론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작아.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그럼 A의 EN은 여기다 EN 넣고 EN 넣어서도 계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실전에선 A의 EN 이런 개념, 얘네들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어. 그 R씩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R 두 번 건너졌으니까 R 제곱이 공비야. 첫 번째 항은 A2야.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 R 제곱도 1보다 작아. 따라서 1-0비분의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뒤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더했다 해도 등비수열이. 그 앞에서 풀었지 한번. an 더하기 1강이었던 것 같은데, an 더하기 an 플러스 1도 등비수열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등비급수열을 따로따로도 계산하지만 가능하지만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고. 결국 이제 수학 원의 내용들이 베이스가 돼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a의 3n. 이건 R세제곱의 A의 3니까 AR제곱. 자, 마지막.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써야 돼. AN제곱. R제곱.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찾아 쓸수 있고 얘네끼리 더하고 곱해도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좋습니다. 유제 5번. AN만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먼저 쓰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원에서 했던 거. 자,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질 거고 2분의 1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자, n이 1일 때 a의 원은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따라서 a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a의 2n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2n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4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라 라고 하면 쟤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8분의 1의 n제곱이 돼서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분모 분자 8배 하게 되면 정답은 7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등비 수열을 잘 다뤄야 되는 거지, 등비 급수가 어려운 건 아니다. 등비 급수의 합, 마지막 문제입니다. 레벨 2 2번이고요. 다음 시간에 도형에 관련된 활용은 다음 시간에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참 특이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요런 거. 이게 뭐지? 이게 보면,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이렇게 있으면, 홀수 번째가 이 친구에서 3분의 1배가 돼. 홀수 번째만 따로 이렇게 3분의 1배.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고, 방금 했던 등비급수의 합에 의해, 공비가 3분의 1일 거라고 이렇게 수열을 만든 거니까 첫 번째 항은 A1일 거예요. 얘가 6이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 A1이 6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A1은 4라는 걸 이제 찾아내라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어려운 조건인데 요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걸 변형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 하나하나 제가 대입해도 하나하나 이거 숫자들 그냥 A1이 4니까 4 집어넣고, 그 다음은 여기 앞에까지 합이니까 4하고, 그 다음은 여기다가 3분의 4하고, 그 다음은 4 더하기 3분의 4하고, 그 다음은 여기서 3분의 1이니까 9분의 4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다 보면 규칙이 보여요. 얘가 A1, A2, A3, A4, A5 해서 여기다가 1부터 차례차례 넣어갖고, 빼면은, 아, 이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가능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보세요. 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an 플러스 2라는 건, 지금 짝수 번째, 요거 그대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n 플러스 1까지 ak. 그러니까 a1부터 a의 2n 플러스 1까지 합인데, 예, a의 2n 마이너스 1, a의 2n, a의 2n 플러스 1까지 합인데, 사실 얘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의 2n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두 배의 2n 더하기 a의 2n 플러스 1입니다. 약간 넌센스적인 느낌이 있죠. 따라서 a의 n 플러스 2, 2n 플러스 2죠. 다시 미안. a의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두 배의 AEN이 AE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EN 플러스 1은 자, 요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A의 3, A의 5, A의 7, A의 9 공비는 3분의 1이었고요. 첫 번째 항은 A의 3 A1R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3배하면 2분의 4 정답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입해도 가능하고 요게 어려운 포인트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형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예. A의 3N으로 이 친구를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A의 3N을 자 한번 여러분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3N-1까지 AK야. 그 앞에까지의 합이 A의 3N이야. 그래놓고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A의 3N 플러스 3은 뭐가 되니?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3N 플러스 2의 A의 K니까 A1, A의 2, A의 3N 마이너스 1, A의 3N 자, 쭉 써볼게요. A의 3N 플러스 1, A의 3N 플러스 2까지의 합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A의 3N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2배 A의 3N이고요. 플러스 A의 3N 더하기 1 더하기 A의 3N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넘기면 이 문제처럼 만들어서 이거 두 개 합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아니면 얘까지 넘겨버리면 이제 더 쉬워질래나 오히려? 힘들어질래나?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조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2잖아. A의 5, A의 8, A의 11. 두 번 건너뛰는 거잖아, 더. 그랬을 때 공비를 뭔가 여기서 준다거나 아니면 등비급수의 합 다른 조건을 준다거나 해서 그 세 개씩 이렇게 묶였을 때 일정한 패턴에 공비를 하나 준다거나 그럼 얘를 다 넘겨야 될 거고 아니면 얘네들의 합을 준다거나 얘만 넘기고 준다거나 이러면 더 고난도가 되겠죠. 이 문제 변형한 이 레벨 2의 2번 문제를 변형해서 저보고 내라 그러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이것만 넘기면 좀 비슷하니까 특이하게 아니면 얘를 이렇게 통으로 넘겨야 되나? 그래서 이것만 물어봐야 되나? 얼마든지 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상당히 매력 있는 조건이었던 거야. 이 조건을 이용하면 A의 3N 플러스 3이 다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다른 상황들을 연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변형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의 2번, 이번 시간 등비급수의 합, 내신 기본 유형 3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활용 문제, 레벨 2의 3번 문제가 다 그림 문제가 나와야 돼.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그리고 레벨 3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까지 4강에서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0: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형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하세요. 내신반증 수능특강을 함께 공부할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 1강을 듣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얼른 이거 끄세요. 1강을 듣지 않고 지금 선생님과 함께한다? 개념을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1강 함께하고 지금부터 2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했던 내용 잠깐 체크 그래도 하고 간다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해석과 변환에 능수능란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것에 맞춰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할수록 더 쉽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 다 체크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점 테스트 9번 문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 A를 전피에 가만히 놓은 순간 물체 B가 A를 향해 속력 V로 점 Q를 지난다. 자, 그림대로 그대로 위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점 R에서 처음 만난다. 그리고 PQ 사이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는 L 그리고 3L이다 라고 합니다. 자, R에서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을 각각 무엇? VA 그리고 VB라고 하자. 자, 이때 원하는 것 VA 나누기 VB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동일한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위에서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빗면 위에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기울기로 인해서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고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빗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 A와 B는 같은 크기의 가속도, 같은 방향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빗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사실은 이 가속도의 크기가 빗면의 기울기가 세타라고 얘기한다면 G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이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묻지 않기 때문에 빗면 아래로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포인트를 체크를 했으면 그대로 한번 VT 그래프에 이 문제 상황을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0, VT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우선 A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가장 처음 속도가 어떤 상황? 정지에 있기 때문에 0인 상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가장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운동 방향과 날아난 방향으로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형태로. 자, B 같은 경우는 V라고 하는 속력이 윗방향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아랫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가속도 역시 아랫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와, 많이 쓰는 이 아래방향을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자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던 거야. 자, 그렇다면 가장 처음 B의 속력은 V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도라고 얘기한다면 V가 아니라 마이너스 V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마이너스 V로 시작해서 같은 A와 동일한 가속도 A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A 어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날아난 이걸 왜 계속 강조하느냐? 기울기가 날아나다란 얘기는 평행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둘의 간격이 계속 몇이란 얘기야 얘들아? 계속? 얼마? 여기서의 차이와 같다라는 걸 뜻해요. 얼마다? V다라는 얘기야. 결국 어느 시간대를 보더라도 A와 B의 속도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이 그래프에 따라서 V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V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더 빠르다? A가 더 빨라 얘들아.
1: VA라고 하는 이 R점에서의 속력은 VB 플러스 처음 속도 V만큼 차이가 난다. 처음 속도의 크기 V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량 주어져 있을까? 없어. 그 말은 이 문제를 쓸때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한번 써봐 라고 하는 힌트야. 뭐 혹은 종종 아 시간을 네가 직접 설정해서 써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푸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고난도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조금밖에 할애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필요 없는 그 식, 세 번째 식 아래 쓰고 갈게요. 자, 낮은 속력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의 제곱. 뺀이 값은 2의 a의 가속도의 s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a와 b에 동시에 적용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a부터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a의 낮은 속력 va 이것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 0의 제곱이라고 한이 값이 2의 가속도의 총 이동거리 p에서 r까지 되겠죠. 자, 얼마? 총 4l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낮은 속력 V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V의 전체 제곱 뺀이 값은 E의 가속도 동일하게 A의 자,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총변이 3L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그대로 분수를 이렇게 취해볼 거야. 자, 분수를 이렇게 취해 본다면 같은 것들이 보이죠? EA가 같고요. L이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 다시 정리를 한다면 VA의 제곱 나누기 VB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은 결국 3분의 4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VA라고 하는 것을 VB와 관련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한번더 정리가 되겠죠. 자, 하단에 합차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VB 플러스 V, VB 마이너스 V가 되고 분자에는 VB 플러스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4라고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동일한 건 약분을 하면 결국 VB라고 하는 값은 7V라고 찾을 수가 있고, VA라고 하는 값은 8V라고 찾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VB분의 VA라고 하는 값은 7분의 8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하기 전에 눈에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잘 체크해 보시고, 정답. 7분의 8에 해당하는 2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문항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 그리고 B가 기준선 P 그리고 Q를 각각 동시에 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시라고 하는 힌트를 준 것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만일 T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도 B도 T라는 시간이 걸려서 P에서 Q까지 이동했다라고 하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기준선 R에서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B는 R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A는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각각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만일 선생님이 여기서의 A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A가 아니라 A의 A 이런 식으로 다른 가속도의 값을 주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두 번째 볼게요.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Q에서 R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편의상 여기서는 B의 가속도니까 AB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등 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0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A가 P, 그리고 Q를 지날 때의 속력이 6m/s 그리고 4m/s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라고 주었는데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도 그대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실 중간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체크를 못한 것이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B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도 동일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그래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지금 설명 잠깐 안 했는데 잠깐 하고 간다면 정지하는 순간 R을 B가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둘의 시간도 동일하다라는 것이 아까 그 힌트였어요. 자, 다시 이제 그래프로 돌아가서 그리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표기를 하면 6m/s로 출발해서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4m/s가 되었다.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첫 번째 할수 있겠죠. 그리고 4m/s로 통과를 한 후에 다른 가속도로 열심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서 시간이 또 t만큼 흘렀을 때 정지했다라고 하니까 0이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의 시간은 t, 이 순간의 시간은 et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겠죠. 이게 지금 a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의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때 a와 이동한 거리 그리고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잠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VT 그래프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기울기와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얘기했었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혼용해서 이동거리라고도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PQ 사이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하단의 면적이 되어서, 하단의 면적은 A와 B 동일하다라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했을 때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를 AA,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를 AB라고 하면 A 위에다 쓸게요. AA분의 AB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번 문항의 지금 문제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과 관련된 식이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이 중에 뭘쓸 거냐면 선생님.

다음은 평균 속도와 걸린 시간의 곱이라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면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면적에 해당하는 Q와 R 사이의 거리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Q와 R 사이의 거리를 A로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 얘들아? 평균 속력,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이 값에 걸린 시간, 저 그래프에 따라서 t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건 b에서 만일 선생님이 여기서 vb라는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끝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v b 곱하기 t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a의 평균 속력이 q에서 r까지 b의 속도와 같다. 속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VB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서 2m per se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2m per sec란 얘기야. 자,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P와 Q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Q 사이의 거리를 역시 A로 한번 구하고 B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로 구한다면 평균 속력은 2분의 6 플러스 4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자, 이러한 평균 속력으로 걸린 시간 t만큼 이동했더니 PQ 사이 거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국 이 값은 누구와 같냐? b로 구해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b의 나중 속력이 2m per sec, 처음 속력을 여기서 다시 v라고 놓는다면 v 플러스 2 나누기 2라고 하는 값에 t를 곱한 값이 동일하게 위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v라고 하는 값은 이 분자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8m per se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속도의 크기를 다 구했으면 그대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 속력 0, 처음 속력 4, 걸린 시간 t 이렇게 나눠주면 A의 가속도가 되겠죠. B의 가속도의 크기도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력 2, 처음 속력 8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A의 가속도분의 B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변을 분수를 취하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분모는 모두 약분을 하고 그대로 정리를 하면 4분의 6이 나와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맞지만 바로 선생님 바로 지금 플러스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분의 3에 해당하는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문항으로 함께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점 수능 테스트 문항으로 개념 확인 쭉 해봤으면 이번에는 3점 수능 테스트 문항을 이용해서 바로 고난도 대비하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항은 어디에 있다? 수능 특강에 다 있으니까 우리 교재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풀지 않는 문항도 스스로 다 풀어가면서 자신의 기초 체력 함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1번 문항 함께 볼게요. 다음은 물체 운동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해서 쭉쭉쭉쭉 물체 운동을 분류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체 운동. 자, 속도가 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변하나요?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고 마지막 운동의 방향이 변하나요? 했을 때 아니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하면 속도가 변하나요?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에 해당하는 운동은 등, 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력이 변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빠르기가 변하나요?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자, 빠르기. 자, 아니요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해당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속 원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속도, 빠르기와 방향이 포함된 이 물리량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방향만 변하고

나는 운동인 등속 원 운동을 나의 선생님이 지금 체크를 딱 해준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물체의 운동이 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운동 방향이 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하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고, 방향도 변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포물선 운동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재를 하고 보기 기역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가는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뉴턴 운동 제1법칙은, 알짜임의 크기가 0이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운동을 하던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 빠르기로 계속 가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단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복이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등속 원 운동은 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미리 나의 등속 원 운동이라고 기재를 해뒀죠. 니은 맞는 복이. 디귿. 포물선 운동은 다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다 모두 변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 정답 체크할 수 있어서 1번 문항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테스트 문항에서는 운동이 주어지고 분류를 시켰는데, 이 경우는 너희들이 운동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라는 가정하에 직접 운동을 떠올려서 대입해봐 라고 해서 고난도 대비하기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정답 5번 체크하시고, 2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 역시 우리가 가장 처음에 풀었던 빗면이랑 비슷한 문항이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P, Q, R 지나서 점 S에서 속력이 0이 된다. 정지된다. 자, 그리고 P에서 물체의 속력은 V0이고 P와 R, 그리고 R과 S 사이의 거리는 3L, L이다. 물체의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가 Q에서 S까지의 2배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PQ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라고 묻는 것인데 하나씩 역시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지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속도의 크기가 0이라는 것과 같겠죠. 자, 그럼 속도와 관련된 그래프인 그대로 VT 그래프를 하단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처음 속도가 V0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속도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선생님 그래프라고 잘못 얘기했지만 빗면이라고 해야 되죠. 자, 빗면에서는 언제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 빗면과 나란한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빗면의 기울기와 관련된 가속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이라면 이 크기, 이 방향은 일정해서 언제나 빗면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아까 이전 문항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물체의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얘들아. 자,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V0라고 하는 값을 플러스로 주었다란 얘기는 위로 향하는 이 방향을 플러스로 주었다라는 것이고, 위와 반대인 빗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 가속도의 방향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부호,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가속도가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하면 속도가 점점점점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정지했다라고도 나온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거리의 비가 3L이래. 자, 선생님이 이러한 등가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그래프를 자르면, 자, 0에서 시작하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비가 몇대 몇이랬지, 얘들아? 1, 하단 면적비가 3, 그 다음 5, 7, 9, 홀수비로 나온다라고 그랬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1초인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아니까 그냥 ET라고 얘기할게요. 편의상. 걸린 시간이 ET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도 ET였다라고 얘기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ET든 3T든 T든 중요하지 않아.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동한 거리비가 3대 1이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진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속도가 두번 이렇게 감소해서 0이 된대. 그 말은 이 지점의 속도가 몇이다? 2분의 1 V의 제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요거 지금 구현했으니까 사실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마지막에서 P와 R 사이의 평균 속력은 Q와 R, S 사이의 평균 속력의 두 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합의 2로 나눈 값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값이 PR이 Q에서 S 사이의 평균 속도의 두 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렇게. 자, 그럼 마지막에 S에서의 속력이 정지했으니까 0이라고 얘기하고 Q에서의 속력을 VQ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이 값은 2의 2분의 VQ 플러스 0이다라고 쓰겠죠. 자, 그럼 여기서 VQ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4분의 3V 제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3V제로 여기다 쓰고 이제 볼게요. 자, 그리고 2분의 1V제로도 4분의 2V제로라고 쓰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면 느낌이 이제 와야 되더라. 어떤 느낌이 오냐면 P에서 Q를 가는 동안 속력이 4분의 1V제로만큼 줄었어요. Q에서 R을 가는 동안 속력이 또 4분의 1V0만큼 줄었어요. 마지막, R에서 S 사이를 가는 동안도 어떻게 해야 되더라? 뭔가 더 줄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4분의 2V0만큼 줄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더 쪼개보겠다는 얘기더라. 자, 요렇게 있던 것을 지워서 이번에는 4등분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기 면적비도 그대로 1,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면적의 비가 얘들아.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PQ 사이 거리. 속력이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동안 여기 7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구하자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어떻게 되더라? 다시 체크를 하면 3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면적이 L이었어. 그럼 1에 해당하는 면적은 L의 4분의 1에 해당하겠죠. 바로 여기 사이 거리.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7에 해당하는 면적이니까 PQ 사이의 거리는 4분의 1L에 7을 곱한 4분의 7L이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은 수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형태로도 답을 유출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그대로 4분의 7L에 해당하는 3번 체크하시고 다음 장 넘어가서 3점 테스트 문항 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물체의 운동 함께 나와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체 AB가 점 P 그리고 점 Q를 각각 속력 V, 3V로 지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P에서 S까지 그리고 B가 Q에서 S까지 자, 어떤 멘트가 나왔냐?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힘의 크기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받아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점 S에서 B가 정지하는 순간 B가 정지하는 순간 A와 B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가 점 R을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고 PQRS는 동일 직선상에 있다.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또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등가속도와 관련된 뉴턴 운동 법칙식이 하나 있죠.

F는 MA라고 하는 식. 자, 여기서 힘 F 그리고 질량 M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A, B의 가속도마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PQ 사이 거리는 L이다라고 합니다. B가 R에 지나는 순간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하는데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굴 쫓아갈까, 얘들아? A가 B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열심히 쫓아가고 보니 A가 정지해서 A와 B가 충돌을 한대요. A가 B를 따라잡았다란 얘기야.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위에 두 가지 힌트에 의해서 같다라고 할수 있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A가 따라잡는 입장, B는 따라잡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B가 속력이 더 빠른 상태로 앞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가속도를 이 방향으로 받는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면, A는 이 방향으로 받는다란 얘기야. 자, A, B. 자, 요 차이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VT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A 같은 경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A는 속력이 몇으로 시작한다? V로 시작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V로 시작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서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A이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3V로 선생님 쪽으로 운동을 출발했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선생님과 멀어지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감소하여 이렇게 정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계속 같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둘의 기울기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를 해봤죠. 자, 이때 B가 R을 지나는 순간 A와 B가 가장 멀리 있고 그 후로는 A가 점점 B를 따라잡는데 가장 둘 사이의 거리가 멀 때의 둘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언제 가장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 열심히 비가 도망을 갈 때. 속력이 아직은 비가 빨라서 더 도망을 갈수 있을 때. 언제야? 바로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요 시간이 되었을 때가 바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이후는 이제 A가 더 빨라졌어. 막 점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야.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이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 문항의 지금 문제 풀이에 해야 되는 목적이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편의상 또 시간을 한번 선생님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B가 3V에서 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편의상 그냥 t라고 넣을까요? t만큼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봐서 자, 이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b가 3v에서 0으로 속도가 3v만큼 변했잖아. 감소했잖아, 얘들아.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a도 3v만큼 속도가 변해야 할 텐데 가속도의 방향이 이번에 운동 방향과 같기 때문에 이때 3V만큼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시간이 t가 되었을 때 A의 속도의 크기는 몇이 된다? 그대로 V의 3V만큼 속도가 증가된 4V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그래프가 체크가 됐으면 이제 한번 이 그림 이용해서 마무리 슬슬 지어보도록 할게요. A가 이동한 거리를 SA, 그리고 B가 이동한 거리를 SB라고 얘기한다면 A가 이동한 거리는 B가 이동한 거리에 L을 더한 값이다라고 쓸수 있죠. 혹은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그 차이가 바로 PQ 가장 처음 출발점 사이 거리 L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그냥 계산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이동한 거리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균 속도로 구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4v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 걸린 시간 라지 t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b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처음 속도 3v 그리고 나중 속도 0 곱하기 라지 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5v, 뒤에 있는 값은 2분의 3v가 되어서 둘의 차는 v 라지 t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l이라고 하는 값은 v의 라지 t라고 하는 값으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한번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선생님이 이 AB 사이의 거리가 최대인 시간이 여기라 그랬지, 얘들아. 자, 그러면 AB 사이의 총 이동한 거리의 차이는 그래프에서 어디야? 0에서 임의의 시간 여기를 t라고 쓴다면 t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 그리고 B가 이동한 거리는 이 그래프 전체의 면적, 요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와 B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는 이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이 AB 사이의 거리야라고 하기에는 출발점이 L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R을 지날 때 AB 사이의 최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점 사이 거리의 저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 그대로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될 텐데, 이때 이 시간 t를 알아야 돼, 얘들아. 이 시간 t는 지금 속도가 증가한 만큼 그대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v일 때가 돼야 돼서 지금 속도가 3v에서 0으로 3v만큼 변할 때 걸린 시간을 라지 t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B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B가 R점을 지날 때의 시간은 속력이 v만큼 감소한 3분의 1 t가 돼야 된다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 삼각형의 면적은 2v 곱하기 3분의 1t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 값은 2분의 1과 2가 약분이 되어서 L 플러스 3분의 1 VT라고 쓸수 있고, 앞에서 VT라고 하는 값은 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3분의 4 L이라고 하는 것이 R을 지날 때 AB 사이의 최대 거리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2번에 있는 3분의 4 L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봤으면 이제 그 다음 한 문항 또 넘어가 보면서 연습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께 운동하는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경우, 그리고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 혹은 충돌했을 때 속력, 결국 다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연습하면서 실력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속력 V로 지나는 순간, 기준선 Q에 정지해 있던 B가 출발하여 A, B를 S가 S에서 동시에 지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A가 P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B가 Q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그대로 T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P에서 기준선 R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한다라는 것은 P에서 V로 출발했다면 같은 속력으로 쭉 R까지 가기 때문에 R에서의 A의 속도 역시 그대로 그 크기가 V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R에서 S까지는 어떤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B는 Q에서 S까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가 S를 지날 때, 이때 A의 속력은 3V이고, PQ, QR, RS 사이의 거리는 모두 L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 또한 그래프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VT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운동을 보면 가장 처음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축과 나란한 형태의 그래프가 지속이 되겠죠. 자, 이때 PQ 사이의 거리를 L만큼 이동했을 때의 걸린 시간을 편의상 이번에도 2라고
라지 T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Q에서 R 사이의 거리도 L만큼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ET만큼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총 R을 지날 때 시간은 4T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속력은 계속 몇이었다? V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후, 4T 이후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하여서 나중에 속력이 3V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형태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이때 그래프 하단의 면적에 해당하는 R과 S 사이의 거리도 L이기 때문에 L이다라고 써주겠죠. 그럼 앞에 그래프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V 곱하기 ET라고 하는 이 값이 L이다라고 첫 번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R과 S 사이에서 A의 운동은 여기를 낮은 속력을 3V라고 얘기했으니까 평균 속도로 한번 구해본다라고 얘기하면 V 플러스 3V 나누기 2라고 하는 평균 속도에 걸린 시간을 뭐 임의의 제를 썼으니까 T'이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동일하게 L인 거야. 자, 그럼 T'에 해당하는 이 값은 2분의 1 라지 T이다라고 2분의 1 라지 T가 아니라 그대로 라지 T이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순간이 되었을 때는 OT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래프 A의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시간이 0일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쭉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Q에서 S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2L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보면은 B가 S를 지날 때 B의 속력은 5분의 8V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가 S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가 2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에 정지한 상황이니까 B의 처음 속력은 0인 상황. 그리고 이때의 속력을 VB라고 했을 때 VB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한번 평균 속력으로 표현하면 0 플러스 VB 나누기 2. 그리고 걸린 시간은 총이 그래프에 따라서 OT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지웠는데 L이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했었어? V 곱하기 ET에서 EVT라고 얘기했었죠. 이값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기억에 5분의 8V라고 하는 값이 맞는 답이 되어서 기억은 정답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A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 구간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L분의 4V 제곱이다라고 구해보래요. 자, 이렇게 V 제곱의 형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등가속도 운동 제세 번째 식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나중 속력 3V의 제곱이니까 9의 V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 V의 제곱을 뺀이 값이 2의 A의 가속도 A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L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A라고 하는 이 값은 보기처럼 L분의 4V의 제곱으로 주어져서 니은 보기 그대로 앞에 가서 정답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A가 R을 지날 때 AB 사이의 거리는 25분의 9L이다라고 합니다. 자, R을 지날 때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R을 지난다? 시간이 언제다? 2L만큼 이동한 상황이니까 시간이 4T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이때 AB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그 차를 구하면 되겠죠. 일단 쓰겠습니다. A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준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빼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A와 B의 출발점이 같았을 때 가능한 얘기야. B가 A보다 얼마만큼? L만큼 앞에서 출발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B가 이동한 거리에 L만큼 더한 값을 빼줘야 AB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그대로 그래프에서 A가 R을 지날 때 A의 이동 거리는 2L이니까 2L. 자, 여기서 B의 이동 거리. 자, 4T일 때 이동 거리 그대로 어떻게 구하느냐? 선생님은 수학을 조금 좋아하긴 해서 비례식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OT일 때의 속력이 기억에서 5분의 8V였어, 얘들아.
그러면 시간이 4

일대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일대 속력 하단에 구하면 5분의 8V에 몇? 5분의 4를 곱한 값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이 바로 이 순간의 속력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쓰면 5분의, 한 번에 그냥 쓸게요. 25분의 32V라고 되겠죠. 자, 여기에 걸린 시간이 몇이야? 4t라고 얘기해 줄수 있고, 여기에 2분의 1을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 2분의 1을 하느냐?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에 L을 더해서 빼준 값이다 라고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정리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25분의 7L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올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 값을 정리해서 EVT라고 하는 값을 L로 다시 변환을 해준 거야. 그러고 넣으면 25분의 7L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디귿은 오답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항의 정답은 바로 기역과 니은만 정답인 3번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의 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에서 그리고 나에서의 가속도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7번 문항의 요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물체의 PQ 사이 거리, Q와 R 사이 거리 각각 주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나 모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걸 모두 지금 평균 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OL이라고 하는 값은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ET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그대로 ET0분의 O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은 편의상 지금부터 2분의 5V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평균 속도 2분의 5V. 자, 같은 형태로 Q와 R 사이의 가에서도 평균 속도를 구해라라고 얘기한다면 걸린 시간이 T0고 이동한 시간이 4L이니까 결국 4V라고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도 동일하게 평균 속도를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면 4분의 5V. 그리고 Q와 R 사이에도 평균 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 걸린 시간이 3t0이기 때문에 3분의 4v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딱 중간 시간을 얘기해요. 결국 이때는 언제의 속도냐? 시간이 t0일 때의 속도, 이때는 2.5t0일 때의 속도, 이때는 2t0일 때의 속도, 이때는 5.5 T0일 때의 속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순간의 속도를 알고 속도 사이에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를 바로 그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가의 가속도 먼저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 크기는 시간이 T0에서 2.5T0로 총 1.5T0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4V에서 2분의 5V만큼 빼준 만큼 변했으니까 이게 지금 가에서의 가속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의 가속도 역시 어떻게 구하냐? 자, 걸린 시간이 ET0에서 5.5T0니까 그대로 3.5T0분의 속도 변화량 3분의 4V-4분의 5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요지인 그대로 A나분의 A가를 대로 분수를 취하면 T0와 V가 모두 약분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그대로 42라고 하는 값을 빠르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5번에는 42 구하면 오늘의 마지막 문항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항 풀어보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시키느냐와 관계가 있는 뉴턴 운동 법칙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꺼내 쓰는 도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숟가락질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공식 역시 많이 사용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별게 아닌 것이 되니까 스스로 함께 푸는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차게 한번 완주해 보세요. 25강에서는 8강, 8과의, 8과의 뒤에 문제, 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7번 문제, 8번 문제와 같이 한 지문에 묶여 있네요.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A가, Mada sta falelium? Mada sta falo?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알야오마 오늘. B가 라 아리프 마다 사팔루 나뭐 할지 라 아리프 몰라. 와 안타 너는 그리고 너는 할 나사마안 우리 같이 갈까? 어디로? 일랄마 타팔 왔다니. 그러면 국립박물관에 같이 갈까? 너는 뭐할 건데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 같이 갈까 했어요. 그랬더니 B가 피크라톤 쇼미일라톤 좋은 생각이다. 할 융킨은 남시야. 뭐뭐뭐 남시야 알라라 그다음 도보로 도보로죠 도보로 걷는 것이 발로 걷는 것이 가능해? A가 라 후와 바이두 난 후나 아니 여기서 멀어 하이야나다 비사야라티 내 차로 가자 하이야나다 비사야라티 내 차로 가자 B가 하사나 좋아했습니다. 이럴 때 7번에 들어가는 말 남시야 알라라 그다음이겠죠 남시야 알라라 그다음 5번이죠. 남시 알라 아크담은 거의 한 단어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남시 알라 아크담. 이게 발들 위로니까 도보로 이런 말이에요. 뚜벅이로. 라야. 1번 라야는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말이고, 몸킨 가능해. 3번 아산타. 너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하는 말이고요. 4번 라바사. 그러면 별일 아니죠?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뭐 이렇게 할때 라바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때 라바스입니다. 정답 5번이네요. 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가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네, 쭉 봐서 내 차로 가자 했으니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9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흐무드니 방문할 곳을 복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러면 이제 바르게 배열했을 때이 순서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라 마흐무드니 알뱅크 방크를 갔어요. 언제? 피사바하. 아침에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 어디 있어요? 1. 네. 그다음에 숨마 샤하다 필만 마 사디키히 피 시네마. 극장에서 친구와 함께 그의 친구와 함께 뭘 봤어요? 샤하다 필만 극장에서 2. 와 바다 달릭. 그리고 나서 와 바다 달릭. 그리고 나서 자하바 일랄 막타바티 도서관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리 리는 뭐 하기 위해서요? 리 끄라아틸 키타빈 책을 한권 읽어볼까 하고 책을 한권 읽으려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3. 뭐예요? ABC 순이네요. ABC 순이면 당연히 1번이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민수와 사미룬의 대화입니다. 민수가 물어봤어요. هل هذا الأتوبيس يذهب إلى الجامعة الأردنية؟ أردنية 그러면 이 요르단 대학교로 이 버스가 요르단 대학교로 갑니까? 이 버스 요르단 대학 가나요? 하는 거죠. 옛날 생각나네요. 버스 타고 요르단 대학 다니던 시절. 네. 사미룬이 라 아니요. 에르캅 달카 루트비스. 여기가 아니고 달카 루트비스. 저 버스 타세요. 저 앞에나 뒤에 오는 버스 저 버스 타세요. 민수가 아이나 안젤루 어디서 내리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미룬이 뭐뭐뭐 필 마타틸 까디마티 다음 정거장에서 이렇게 내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려라 했을 때 민수와 사미룬 둘다 남자니까 남성형 명령, 2인칭 남성에게 하는 명령. 어떤 거예요? 명령형은 인질, 내리세요. 인질 필 마타틸 까디마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안질루 나는 내린다라는 예, 뭐 직설법이고요. 얀질루 그가 내린다. 탄질리나 그녀가 당신인데 2인칭 여성이에요. 탄질리나 그럼 당신이 내린다. 인질리 당신이 내린다. 내리세요인데 여성형 표현이죠. 그래서 남성에게 쓰는 명령형 인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글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من الأسواق التقليدية في العالم العربي 아랍 세계의 전통적인 시장들 중에는 민이면은 뭐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데 민 그거 중에는 이런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سوق خان الخليلي 왜? 칸 할릴리가 수우꾼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우꾼이 아니고 수우꾸죠. 수우꾼 것은 뒤에 단어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일 할릴리 이렇게. 그래서 칸일 할릴리, 네, 칸 할릴리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피 미스라,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누구나 가는 칸 할릴리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와 수우꾼 알 하미디예티. 수우꾼 하미디아는 지금은 거의 가기 힘든 시리아 다마스쿠스 내에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내에 우마위아 사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이슬람 본산, 이슬람의 중앙이었던 한뭐 90년 정도 이슬람의 전 이슬람 세계를 통치했던 그 나라의 주요 시장이었어요. 수꿀 하미디야티. 하미디야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피 수리아. 피 디마시크죠. 디마시크요. 와 수꿀 마라케샤. 마라케샤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죠. 맨 끝에 필마그립 모로코에 마라케시 시장이 있습니다. 와 수꾸 자하비 비두바이 필 이마라트. 네, 수꾸 자하비 필 이마라트는 되게 유명하긴 한데 절대로 금을 사면 안 된다는 곳이에요. 왜? 금 순도가 떨어져 갖고 아랍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구경은 가는데 수꾸 자하비 가서 거기 유적지도 보고 그다음에 아빠라 타고 배 타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전통시장 보고 그렇게 하는 코스가 있는데 수우쿠 자합은 가면은 금이 많은데 순도가 떨어지는 금입니다. 사면 안 되는. 그래서 수우쿠 자합 비두바이에 필 이마라트 에미레이트에 금시장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A가 카이페 카나 사파르 일라 모모모 어디로의 여행이 카이페 카나 어땠었니라고 물어봤어요. B가 카나 조밀란 카나 조밀란 뭐예요? 예뻤어. 예뻤었어. 뭐예요? 여행이 좋았단 얘기죠. 네. 카사탄 특별히 카나트 지아르투 수꿀 마라케시 뭄티아탄 짓단. 특별히 마라케시 시장 방문이 뭄티아탄 짓단. 굉장히 흥미로웠어. 왜? 마라케시 시장이라는 것이 앞에 큰 광장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에 있는 광장인데 그 광장에 낮에는 뭐 쇼도 하고 점도 보고 마술도 하고 뱀쇼 뭐 이런 거다 하거든요. 근데 뭐 헤나도 칠하고 뭐 하는데 그게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은 다싹 철수하고 다음 팀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불을 밝히는 전부 다 불을 밝히는 그 차들이 들어와 갖고 쫙 줄을 서 갖고 그 전체 광장이 식당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큰 시장 식당 그 이제 그 중심지가 되는데 그래서 낮에도 볼게 있고 저녁에도 볼게 있고 물론 시장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게 많고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라케시면은 수쿠 마라케시 휘 어디? 알 마그리비. 마그리비 어디예요? 마그리비

3번이죠. 이집트, 메스르, 수리아 2번이고요. 알마그리비 3번, 알 오르두니 4번, 5번은 알 이마라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쑥, 한, 할릴리, 한일, 할릴리 이렇게 됐죠. 왜? 연결형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게 수식이에요. 수식. 이렇게. 두 개는 수식이고 이두 개가 전부 다 연결된 거,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한, 할릴리 시장은 수꾼 가디문, 수꾼 가디문. 이 수꾼이라는 말은 여성도 되고 남성형도 돼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쓸 수도 있고 남성형으로 쓸 수도 있어서 가디문, 가디마튼 다 됩니다. 수꾼 가디문 와 마슈울은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시장입니다. 어디에서? 피 미스라. 이집트에서요. 우야카우 피 마디나틸 카히라틸 가디마티. 마디나틸 카히라틸 가디마티 옛 도시에 있어요. 어디 도시? 카이로시인데 옛날 카이로시. 이게 이제 가디마가 이제 마디나를 수식하는 거예요. 카이로 도시의 옛날 도시. 우리도 한양성 그러면 서울에도 한양성이 사대문 안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마스쿠스 가도 올드 다마스쿠스 성내가 있는데 그 성내는 되게 수도권 하미디아 같은 시장이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 올드 카이로 시티에 위치합니다. 카타바 나지브 마후딘. 나지브 마후딘 그러면 나지브 마후딘 이거 전부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연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표시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데 카타바 나지브 마후딘 이집트식으로 발음하면 나깁이에요. 나깁 마후딘 리와야탄 나지브 마후드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소설을 썼어요? 리와야탄 소설을 썼는데 이 뒤에가 수식하는 이 어떤 소설이에요. 어떤 소설이냐? 그 주소가 아니죠. 그 소설 제목이 한 할릴리라는. 그럼 이게 이런 말이죠. 서울에 사는 홍길동은 그러면 서울에 산다라는 말이 홍길동을 수식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제목이 한 할릴리인 소설을 썼습니다. 피숙 그 시장에는 한 할릴리 시장에는 막한 가디문 막간 가디문 오래된 카페가 있습니다. 막간 가디문 오래된 카페가 있는데 이스무후 막하 아피샤위. 피샤위는 후세인 광장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음식 식당가들이 쭉 있고요. 그것도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 피샤위 이제 커피숍입니다. 카페입니다. 실제로 칸칼릴 가면 나지 마후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고요. 이름만 쓰는 거예요. 나지 마후드를 실제로 이게 유명한 거예요. 피샤위가. 그래서 막갈 피샤위가 있습니다. 피샤위 카페란 이름에 오래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피샤위 카페인 오래된 커피숍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수식하는 거죠. 하달 막하 이 카페가 마슈후른 짓단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나중에 마후스 카페가 아니고 여기는 뭐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카페예요. 나지 마후드 카페 가면은 시장 안에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이름만 그렇고요. 실제로는 피샤위가 진짜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나 나지브 마후딘 야즐 스피히. 예전에 나지브 마후드가 살아 있을 때 거기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카티란 많이 뭐 하기 위해서 리 유파키라 와 약투바. 리 유파키라 와 약투바 생각도 하고 글도 쓰기 위해서 이 카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실제로 나지브 마후드가 이 카페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작품 구상하고 했던 것이 유명한 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맞는 것, 알맞는 것만 보기 위해서 골라라. 칸칼리 시장은 최근에 폐쇄되었다? 아니죠. 칸칼리 시장은 구카이로에 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지브 마후드는 피샤위 카페를 운영했다? 아니죠.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거기서 뭐 문인들과 같이 소통을 했죠. 나지브 마후드는 칸칼리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맞죠? B와 D가 맞네요.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 내용입니다. 국어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르하반 해놓고 뭐뭐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르하반이라는 것이 헬로우의 뜻이에요.

이런 말인데, 비가 우리다나 슈테리아 히다 안.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발을 사고 싶다고 대뜸 얘기한 것은 뭐예요? 이 앞에가 신발 그 상점에 가서, 그러니까 구두 가게나 신발 가게 가서 이제 주인이 환영한다 이런 말이겠죠.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A가 마라 유카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 피 이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 하달 히다이 전치사 다음에 히다이가 소유격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하달 히다이 이 구두에 대해서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가 쥐미룬 예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는 말 비캄 하다 얼마인가요?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온가요? 캄 히다 안 구두가 몇 컬레인가요? 신발이 몇 컬레인가요? 아유 헤드마틴 그쵸? 마라하반 아유 헤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마다타 아말루 너는 뭐하니? 5번 카이파세 하투카 당신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추측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답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문장만 보면 몰라요. 두 번째 문장이 키입니다. 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A가 아흘란 사흘란 어서 오세요.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으셨습니다의 줄은 인사말이죠. 마다 두리디나 무엇을 원하시나요? 앞에서 1번에서 아유 히드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근데 상대가 B가 여자네요. B가 할 아인다카 파사티누 파사티는 푸스탄의 복수예요. 푸스탄 눈이죠. 푸스탄 눈의 원피스예요. 이것의 복수가 파사티누인데 이건 파사티누예요. 형태가 복수 형태가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격이 됩니다. 할 아인다카 파사티누 원피스 있나요? 남 마라유키피 하달 푸스타니 이 원피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원피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다 무나시분 리 무나시 리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적당하다 누구누구에게 알맞다 이런 말이에요. 아 제게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 물어봤더니 A가 B 미아타이 디나 그럼 미아타이 여기 눈이 빠진 거예요. 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이면 미아타인인데 연결형이 돼서 미아타이 디나린 연결형이죠. 그래서 미아타이 디나린 미아타이에 들어가는 말이 200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럼 200 디나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말 여기서 얼마인가요 물어봤겠죠. 얼마인가요? A 캄사마노후 그것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가격이 얼마인가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캄사아탄 몇 시간이 뭐 걸립니까? 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C 마세로후 그것의 가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D 캄오무르후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A와 C예요. 그죠? A와 C야. 근데 답을 말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거 있겠죠. 답을 할 때 이 B가 있으면 물어볼 때도 B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B로 묻고 B로 답하는 거예요. 비캄하다 이렇게 여기 앞에 비캄하다 이렇게 썼다면 비캄하다 이렇게 썼다면 비 미아타이 디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00 디나로. 왜? B로 물어봤잖아. B로. 근데 B가 없이 물어봤는데 비 미아타이 디나 아니죠. 캄사마노후 미아타 디나 이렇게 비 없이 캄세요로후 미아타 디나리 이렇게 해서 해야죠. 비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비는 그냥 아낌없이 지워버리세요. 네.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거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AC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우리도하나 슈타리아 까미산 네. 셔츠를 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아, 셔츠를 사려고 하는데요. 했어요. B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달 까미시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A가 뭐뭐뭐 쉐클루후 그 모양이 셔츠 모양이 뭐 어떠어떠하네요 이렇게 했어요. 월라킨 그러나 라 회뽀 라우나후 그 색깔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색깔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색깔 그 색깔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분홍빛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별로 안 어울리는 뭐 그런 색깔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랬는데 앞에는 괜찮았는데 역접 월라킨 역접이죠. 역접이 돼갖고 그러나 했으면은 앞에는 마음에 들었지만 뒤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해요? 슈크란 감사합니다. 2번 터팟달 자 뭐뭐 하시죠. 3번 여지분이 샤클루후 정답이죠. 그 모양이 티셔츠의 생김새가 내 마음에 들어요. 여지분이 샤클루후 3번 정답이고요. 미따키 들으면 확실하게 이런 말이죠. 확실하게 확실히 5번 미쉬 필 하나 와시파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음식 먹을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쓰는 인사말은 약간 그 고전적이고 표준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냥 세하 이게 카이파 세하토카 할 때처럼 세하죠. 세하 또는 세하타이니 이렇게 하면 먹고 2배 건강해져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클래식하게 드시고 옥체를 보존하소서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여러분 실제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대화로 보아 A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총액은 A가 할 아인다크 깔라문 연필이 있나요? 라고 당신네 가게 여기서 아인다크는 당신에게 있나요? 당신 가게에 연필이 있나요? 이런 말이죠. B가 남 호나 투우자도 안 와, 온 캐시라 투미널 아클람. 여기에는 투우자 발견되어집니다. 안 와, 온 캐시라 투미널 아클람. 연필들 중에서 많은 종류가 발견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연필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A가 become 하달 깔라무. 이 연필은 become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 갖고 이 연필 살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become으로 물어봐서 B로 답했어요. 당연하죠. 함사티 주나이 하티. 5 파운드입니다. 5 주나이입니다. 함사티 주나이 하트. 그러면 주나이하는 이집트하고 수단서 쓰는 화폐 단위죠. 그래서 함사티 주나이 하트. 5 파운드입니다. 5 주나이 합니다. 아디니 아르바타 라클라민. 그러면 네 자루의 연필. 아르바타 아클람. 연필 네 자루를 아디니 주세요. 그럼 5 파운드, 5 주나이 해야 네 자루면은 20이죠. 20 주나이 한. 20 뒤에는 11부터 99 뒤에는 단수 목적격이 오죠. 그래서 20 이슈루나 주네이한 또는 얼마 내야 돼요? 이슈루나 주네이한 20 주네이 또는 기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운드라고 하는데 이집트 파운드 20 파운드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다 의문문이네요. 자, 뭐뭐 했어요? 남, 에인디. 우리 집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했으니까 여기서 아인다카가 뭐 있겠죠? 아인닥 이런 말이 있겠죠? 아인닥? 그랬더니 남, 에인디.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도 하키바탄 리사파르. 여행을 위한 가방을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 자. 처음에 아인닥이 들어가는 거, 아인디로 답했으니까 아인닥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B가 먼저 들어오겠죠. 이게 B. 그러면 할 아인다카 하카이브 가방이 있나요? 네, 예, 아인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위해서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봤겠죠. A를 그죠? 그랬더니 아이아 나온 투리드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우리도 예. 여기 투리드가 있어요, 투리드. 그러니까 우리도 답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인칭, 1인칭, 2인칭,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원합니다. 여행을 위한 가방을요.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B가 또 물어봤는데 답으로 A가 더지브니 캐시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번엔? 마라요 카피 하디히. 이 가방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C죠. 그래서 BAC 순으로 연결되는 것이 적당해서 BAC 3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아두하고 알바이아투. 수아두도 여자고 바이아투도 여성상이네요. 미캄 키일로미날 브루투칼. 브루투칼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준 과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브루투칼 뭐예요? 오렌지죠. 그러니까 오렌지 중에서 킬로, 그러니까 1킬로의 오렌지는 비캄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입니까? 비. 예. 비로 물어봤으니까 비죠. 비 아슈라티 다나니라. 이거 디나르가 좀 화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렌지가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요. 다나니르가 디나르가 되게 그큰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특히 비잔틴 시대 때그 화폐 단위가 그대로 온 거거든요. 디나리우스가. 그래서 10 디나를 가지고 옵니다. 뭐 가상의 연습이니까. 아, 띠니 킬로. 예, 1킬로 주세요. 킬로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냥 킬로 그냥 써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바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프완 실례합니다. 또는 죄송 뭐 천만에요. 2번 터파달리 자 가져가세요. 터파달리 자 드세요. 들어오세요. 터파달리 정답이죠. 2번이. 라우사마티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4번, 하이야나 후루츠. 자, 나갑시다. 5번, 우리도 샤이야나 하라. 다른 곳을 원합니다. 상인이 원하는 게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타팟달 해갖고 여성이가 타팟달리가 됐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마라유카 피 하달 반탈론. 하달 반탈론이 그러면 이 바지, 반탈론. 이 바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 바지 어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카산 아크바르 민하다. 이것보다 더큰 치수. 마카산은 치수예요. 이것보다 더큰 치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 좀 작단 얘기를 했겠죠? A가 아, 시푼 미안합니다. 라이사 아인딜 알 아나. 그러면 더 작은 거. 더큰 거는 요 아크바르민 하다는 라이스 아인디 지금 없어요. 더큰 치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 참 작다라는 말 어떻게 해요? 미꿀리 수루린 기꺼이 모든 기쁨을 가지고 이런 말이니까 기꺼이 알프 슈크린 1000번의 감사. 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렇게 얘기해요. 3번 라 아돈누 달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하다 가이르 마꿀린. 가이르 마꿀은 이성적이다, 뭐 괜찮다 이런 말인데 가이르 마꿀 그러면 말도 안돼 이런 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얍두 안나후 사기룬 알레이야. 나에게는 작다는 거 작다는 그것이 보입니다. 저에게 작아 보여요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아 보이니까 더큰걸 달라 그랬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유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가 우리도 가미사니 사이프 여름철을 위한 여름철 셔츠를 원합니다. 뭐예요? 좀 시원한 셔츠, 좀 가벼운 셔츠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A가 아이알 라운인 두리드 어떤 색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어떤 색을, 목적격이 어떤 색을 당신이 원하십니까? 비가 우리도 까미싼 색깔 패턴이죠? 자, A, 아비앗, 흰색, B, 아스와드, 검은색, C, 아스가르, 더 작은 또는 어린, D, 아크바르, 더 큰, 더 나이가 많은. A, B가 예,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형태가 똑같아요. 비교급 형태랑 색깔 형태가 똑같아서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가 정답이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9번, 10번 두 문항이 한 지문에 묶여 있습니다.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Become key luminal mouse. Mouse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1킬로가 become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입니까? Be thalathati dananira. 3디나르입니다. 아, 띠니 킬로. 아, 그러면 1킬로 주세요. 바나나 1킬로 주세요. 타팟달,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디나르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남, 우리도 투파한, 예, 사과도 주세요. 우리도 투파한, 사과를 원합니다. 뭐예요? 타팟, 자, 바나나는 여기 있고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 필요해요. 사과를 원합니다. 했어요. 세우루 투파히 라히순 알리움. 자, 사과의 가격이 라히순 알리움아, 오늘 되게 쌉니다. 사과 가격이 싸요. A가 사과 가격이 갑자기 싸다르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얍두 안나 투파하 라이사 따자잔. 예,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 오긴 했지만 그 사과가 라이사 따자잔, 싱싱해 보이지, 프레쉬해 보이지, 프레쉬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좀 이렇게 싱싱한 것 같지가 않네요. 사 아슈테리히 필 마르라틸 까디마티, 다음번에 그것을 사겠습니다. 사 아슈테리히, 싸하고 아슈테리 하고 후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슈테리 후예요. 사 아슈타리 후인데 3인칭 남성형을 나타내는 전미인칭 대명사, 3인칭 남성 전미인칭 대명사 그이죠. 그럼 그것을 이렇게 그를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앞에 오는 단어와 연결돼서 쓰이는데 전미니까 뒤에 꼬리에 붙죠. 그러니까 쓰는데 후였었는데 앞에가 이 모음 장모음이에요. 앞에 이 후는 앞에 오는 모음이 그대로 이 모음이 올 경우에는 장모음이든 뭐 단모음이든 이 계통의 모음이 오면 모음 조화, 모음을 똑같이 통일시킵니다. 왜? 아시타리 후 어렵잖아요. 아시타리 히가 쉽지. 그래서 해갖고 히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우가 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 아시타리 히가 된 거예요. 사 아시타리 히필 마르라틀 까와디마티, 다음번에 살게요. 자, 이랬을 때 대화를 다 통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자, 그러면 다른 것을 원하시나요? 했겠죠. 캄사마누후, 그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2번, 할 투리두한 타슈라바, 마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3번, 할 투리두 샤이아나 하라,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3번 정답이죠. 그랬더니, 할로 물어, 일단 할로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남 했으니까 할로 물어봤습니다. 다 1번 빼고는 다 할로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 4번, 할 아인다카 마카순 아하로, 다른 치수가 있습니까? 5번, 할 융키누한 투스 아이다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 할 투리두 샤이안 아하라가 되겠죠. 다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과가 매우 신선하다? 아니죠. A는 바나나와 사과를 구입한다? 아니죠. 바나나만 사기로 했어요. C, A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3디나르다. 맞죠? C가 맞습니다. 그럼 끝이네요. 그러면 C 하나뿐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 12번. 갈수록 지문들이 길어지고 문항이 되게 길어서 여러분 힘들어 할 텐데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긴 지문은 잘안 나오니까. A가 마스물 우물라티 피 발라디칼 마그리비. 너의 나라가 알마그립, 모로코예요. 너의 나라와 모로코가 둘다 동격이에요. 너의 나라가 모로코고, 모로코가 너의 나라고. 그러니까 너의 나라 모로코에서 마 이스몰 어뮬라티, 통화라는 건 통용되는 화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폐 이름이 무엇이니? 이스무하, 그것의 이름은 디르하무. 디르하무는 성경에도 나오는 드라크마라는 옛날 그리스 시대 때 화폐예요. 그래서 디르함 그대로 쓰는데 디르함이야. 그 화폐 이름은 통화 이름은 디르함이야. 할 꼴로 누알릴 아라비아티 다스타흐디무 디르함아, 모든 아랍 국가가 디르함 쓰니? 예, 안 쓰진 않아요. 일부 나라 씁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 디나르가 제일 크고 그것의 10분의 1 가치가 디르함이에요. 그것의 또 10분의 1 가치가 뭐 끌으시고 그 점점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화폐 단위가 여러 개인데 디르함을 다 쓰니? 모든 나라가 쓰니? 라 아니 리꼴리 발라딘 아라비인, 모든 아랍 국가에는 어물라툰 라스미아툰 하와사툰 비. 그러면 발라둔이니까 꼴로 발라딘 남성형이죠. 그러니까 비히로 받았어요. 그 나라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특별한, 그러니까 그 나라와 관련된 그 나라의 특별한 공식 화폐, 공식의 그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만의 통화가 있어. 미슬루, 예를 들면 어물라툰 라스미아, 좀 주격이니까 비한정 주격이니까 미슬루가 됐습니다. 아 디르하무, 디르하미, 디르함.

같은 와 리알리 리알과 같은 와 주네이히 주네이와 같은 와 디나리 와 리라티 네 디나르와 리라 같은 리라는 뭐 시리아고 레바논밖에 안 쓰니까 주네이하도 이집트하고 수단만 쓰거든요. 이런 거와 같은 각국의 통화가 있어. 일단 그렇다면 마스무 오믈라틸 이마라틀 아라비아틀 무타히다티 이마라틀 아라비아 무타히다 그럼 UAE죠. 네, 통합 아랍 에미리트 이런 말이니까 아랍 에미리트의 통화의 이름은 무엇이니? 히야 디르하무 칼 마그립 모로코처럼 디르함이야. 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독 두 나라만 디르함을 그 제일 큰 단위의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슬람에 순니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순니파에도 4대 학파가 있어요. 4대 학파에 말리키 학파가 있는데 그 말리키가 모로코와 UAE가 말리키 학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학파가 똑같아서 아마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 그때로 돌아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대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 네, 화폐겠죠? 네, 통화 4번 아랍 통화입니다. 12번 위의 대화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타사 투사피루 일랄 이마라트 에미레이트로 언제 여행가니 필 우스부일 가디미 다음 주에가 할 가이아르타 누구다 일라 뭐뭐뭐 돈을 바꿨니 가이아르타 바꿨니 일라 뭘로 라 사아다부 일랄 뱅키 알 가단 알라 뱅키는 여기서 예, 정관사 빠져있죠. 알라 뱅킨 가단 이렇게 했죠. 내일 은행에 갈 거야. 그 은행에 갈 건 아니죠. 은행에 갈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기로 알맞은 것은 네 이마라트니까 앞에서 이마라트 나왔었죠. 이마라트 여행 가니까 뭐예요? 디르함이겠죠. 2번 할 가이아르타 누구도 일라 디르함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자 이제 10과의 1번부터 이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가단에 해당하는 요일은 알리옴 호와 요음을 주마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린날 앞코라탈 까다미 가단 우리 내일 오늘 금요일이야 내일 축구할까? 내일 축구하자. 아시프 아인디마 와이두마 아히 네 그러면 우리 형과 약속이 있어. 가단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금요일 다음이니까 토요일이겠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타 얀타이 샤하르 라마다나 샤하르 라마다나 라마단 달 그러니까 9월달이죠. 이슬람력 9월달이 언제 끝나니? 네. 그래서 자 그럼 뭐 언제 끝나요? 타입 좋아 말 아세프 유감스럽게도 아나 무아픽 나는 동의해 피 야움을 아하디 일요일에 끝나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라마다누 카림 라마다는 복된 무 라마다는 원래 관대한 달입니다.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가 한국에 돌아온 요일은 오늘이 12월 24일이네요. 마타 라자 티 일라 코리아 한국에 언제 왔니? 라자 투 암시 그럼 23일날 온 거네요. 카이파 카야나 사파로 여행은 어땠어? 가나 몸띠 안쥐딴 굉장히 흥미로웠어. 23일? 23일이면 수요일이죠. 웬스데이니까. 자, 수요일, 네. 3번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주말에 하려는 것은 A가 마다 사타 파알리나 피니하틀 우스부아 그럼 일주일의 끝에 주말에 이런 말이에요. 일주일의 끝에 주말에 마다 사타 파알리나 너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 우샤이드 필만 피 시네마 극장에서 영화 볼 거야. 와 안티 너는 뭐 할 건데? 사 알라부 테니스 마 옥티 누이와 내 누이와 테니스 플레이 할 거야. 테니스 칠 거야. A가 뭐 해요? A가 테니스 친다 그랬죠? 2번이 배드민턴 같진 않고 테니스인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한 지문에 묶여 있어요.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A.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뭐 했니? B. 콘투 필 베이트 집에 있었어. 왜냐하면 알자우와 가나 몸띠람 어제 비가 왔었거든. A가 마라유크 피 안나다바 마 아닐라 샤아틸 바하르 알야우마 오늘 해변 샤아틸 바하르

해변으로 함께 마안 안나다바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오늘 같이 해변에 갈까? 이렇게 물었어요. 비가 알조가 이문 알리오마 오늘 날씨가 구름이 꼈네. 라킨나 알조와 세야쿠노 쇼밀란 와 무시미상 하단 내일은 근데 뭐뭐할 거야? 예쁘고 날씨가 예쁘다 날씨가 좋단 얘기죠. 날씨가 좋고 해가 날 거야 내일은. 마라유카 피 안나다바 가단 내일 가는 게 어때?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어요? 사쿠노 사이단 비자합 마크 너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아, 너와 함께 가서 좋다라고 말한 거죠. 이랬을 때 대화를 읽고 자 오늘이 지금 자 오늘 비가 왔다 그랬죠. 아, 어제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비가 온 날은 어제 이거 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에 해당하는 요일은 오늘 수요일이라 했죠. 오늘 수요일은 야움을 아르비아 숫자 4에서 온 아르바아투네에서 온 말이에요. 일요일 야움을 아하디 야움을 이스네인 월요일 야움을 솔라사 화요일 야움을 아르비아 수요일 야움을 하미스 목요일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빈칸에 자, 아 좋아 그러면 내일 너하고 같이 가게 돼서 기쁘다 내일 갈까? 내일 가는 것이 어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아나 아시푼 나는 미안해 미안해 피크라툰 쇼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푸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인디 라이오나하 내 생각은 달라 나에겐 다른 생각이 있어 5번 야브두 안나후 무슈타히둔 그러면 그는 굉장히 열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뭐예요 좋은 생각이다 내일 해가 나니까 내일 가자 2번이 되겠죠 7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가 이집트에 도착하는 날짜는 야 빈티 딸아 내 딸아 이런 말이죠 마타 타슬리나 엘라 무스라 이집트에 언제 오니 언제 도착하니 비가 바다 야우마이니 이틀 뒤에요 마 타리훌 야우미 오늘의 역사가 무엇이니 오늘은 날짜가 며칠이니 이런 말이에요 비가 알야우무 후와 아라비아 민 마요 마요면은 마요 메이죠 5월 라비아 네 번째 5월 4일이에요 5월 4일인 오늘이 5월 4일이고 이틀 후에 바다 요메인에 오니까 6일에 도착하는 거죠 6일에 그래서 5월 6일에 도착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미루니 한 일을 보게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피 야우무 삽틸 마디 지난 토요일에 라이바 사미룬 꼬라탈 까다미 사미르는 축구를 했어요 누구와 마아 아스테카 이히 사바한 아침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숨마 샤하다 필만 마훔 피 시네마 그리고는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그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2번. 네. 와라자 일랄 베이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타나 왈랄 아샤. 저녁 식사를 했어요. 누구와? 마아 우스라티히. 가족과 함께. 3번. 1, 2, 3 그대로 순서대로죠. ABC 순서대로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대화가 이루어진 요일은 A가 야 사디키 에이 친구 이런 말이죠. 에이 나의 친구. 마타 사탄 타일 임티아나투. 사탄 타히 알 임티아나투. 임티안의 복수죠. 시험들이 마타 사탄 타히 시험의 복수니까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 단수 취급해서 탄 타이가 됐습니다. 탄 타일 임티아나투. 시험이 언제 끝나?라고 물어봤어요. 사탄 타히 피 두후리 가단. 내일 정오에 끝나. 피 두후르. 예, 피드호르는 좀 보기 드문 표현인데 내일 정오에 끝나 12시에 끝난다는 얘기죠. 이단 그렇다면 리나다벨라 수크 그 시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으로 리나다벨라 수크 수크인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예, 시장에 가자. 피 마사 엘갓 그러면 내일 저녁에 할때
원래는 가단인데, 원래는 가단이잖아요. 원래 가단.

내일이에요. 가단. 그다음에 가단 마사안. 가단 마사안 그러면 이게 내일 저녁인데 이거를 바꿔서 피를 써갖고 전치사 구를 만들었어요. 내일 중에서 저녁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가단 안 쓰고 전과사 붙여서 마사일 가드라고 씁니다. 내일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어렵죠 이거는. 예, 가단 마사안 하면 되는데 내일 저녁에 시장에 갈까? 아돈 안나 쇼와리아 사타쿠노 무즈다히마탄 비사이아랏. 자, 아돈 나는 생각한다. 안나 이하를 생각해요. 자, 아 쇼와리아. 쇼와리아는 샤리온의 복수예요. 길거리죠. 거리가 사타쿠노 무즈다히마탄 비. 무즈다히마 비 그러면 무엇으로 북적댄다. 무엇으로 붐빈다 이런 말이에요. 비사이아랏. 자동차로 붐빌 것 같다. 그죠? 거리들이 차로 붐빌 것 같아. 리안날 가다 호와 야움을 주마티. 왜냐하면 내일은 호와 야움을 주마티. 금요일이니까. 네, 이게 금요일이면 아랍 세계에서는 금요일이 되면은 텅텅 비거든요. 근데 아마 이건 아랍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아랍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긴 것 같은데. 자, 그럼 내일이 금요일이다. 대화가 이루어진 요일은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다 파알티 암시. 어제 너는 여자이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했니? 무엇을 하였니? 어제. 너 어제 뭐 했어? 그랬더니 비가 자투 일랄 마 아리디 누알릴 키탑. 그럼 책을 위한 국제 전시회. 예, 국제 도서전이에요. 그죠? 이집트에 되게 큰 국제 도서전 하거든요. 예, 1월, 2월 걸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투 일랄 마 아리디 누알릴 키탑. 그래서 책 국제 도서전에 갔어. 누구와? 마사데카티 친구들과 함께. 이때는 여자 친구들이죠. 근데 여자니까 여자 친구들과 함께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여자 친구들이니까 그냥 친구들과 함께 국제 도서전 갔었어.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와슈타라이투. 와슈타라이트. 이때 알리프는 이거 발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와슈타라이투 바로 붙여서 읽습니다. 와슈타라이투 쿠투반. 그리고 책들을 샀어. 쿠툽,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와슈타이트 쿠투반 뒤에 뭐뭐뭐. 들어갈 말은 뭔가 보겠습니다. 사디카티의 수식어. 나의 친구들인데 여성이에요. 그럼 친구들인데 여성이면, 알 아라비아. 자, 마아 아사디카티는 소유격이죠. 아라비아티, 여기 아라비아티가 되겠네요. 그죠? 아랍 친구들과 함께 갔어. 그 다음에 이슈타이트 쿠투반. 쿠투반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 단수 취급해서 제디다탄. 새로운 책들을 샀어. 새 책들을 샀다 이런 말이죠. 쿠투반 제디다탄 새로 나온 책들을 샀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수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사파라 수미 일라 오르둔 요르단으로 수미가 여행을 갔습니다. 피 여물이 트네이니 월요일에 피 사니 민 마리스 그러면 3월 2일에 와살라트 일라 마타르 암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나카 그리고 거기에서 암만 공항에서 호나카 까발라트 사디카타하 노라 노라 다 그러면 노라라는 이름의 그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죠. 그러니까 노라와 같은 동격이에요. 와자라트 마하 그녀와 함께 노라와 함께 어딜 갔어요? 알바트라와 제라시 페트라와 제라시를 갔습니다. 와시타라트 와시타라가 여기 야가 있었는데 여기도 스쿤, 여기도 스쿤이니까 약자음이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시타라트 하디야탄리 우스라티하 그녀 가족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쑨마르자 아틸라 코리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피 여움을 주마티 피 사디스 민 마리스 3월 6일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알맞지 않은 건 요르단에서 친구를 만났다 맞죠. 3월 6일에 돌아왔다 맞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구입했다 맞죠. 암만 공항에 월요일에 도착했다. 네, 월요일에 도착했네요. 이스네인이 맞죠? 페트라와 제라시를 혼자 방문했다. 아니죠. 마하 페트라와 제라시니까 같이 갔다 했습니다. 정답. 5번이 아니니까 정답입니다. 마지막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우리도 하나 슈타리아 말라비사 타클리디아 탈 아라비아 탈 리니사 여성을 위한 아랍 전통 의상을 사기 원합니다. 비가 아이야 나우임 민하 그 민하

하는 말라비스 타클리디알 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여성 전통 복장 중에서 어떤 종류를 투리디나 원합니까? 우리도 뭐를 원합니다. 마라유카 피하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러운후 조밀룬. 색깔이 좋네요. 했을 때 전통 의상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샤이언, 티고요. 히잡반 맞죠? 질바반 맞죠? 질밥도 원피스 형태. 라마단 이슬람 9월달, 이슬람력 9월달이니까 C와 B와 C가 정답이네요. B와 C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항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기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3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2번부터 가볼게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원형 금속고리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기장의 세기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그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요. 1과 2를 보면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기울기를 보게 되면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보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은 일정하니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 유도전류의 세기가 크다는 거는 기울기 값이 큰 거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과 2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도전류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3을 보면은 1초에서 3초 사이에서는 2는 일정한데 1은 감소를 하고 있어. 자, 1은 뭐가 감소하냐면 들어가는 영역이 감소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영역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들어가니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일 때가 플러스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자, 마지막을 보면은 이번에는 1이 일정한데 2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에 따라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플러스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에서 3초와 3에서 4초 사이는 이 그래프의, 그렇지, 기울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쪽이 1분의 1이니까 기울기 값은 1. 이쪽은 기울기 값이 2분의 1. 즉, 두 배 차이가 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3에서 4는 1에서 3초에 2배 정도 되는 값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되면 되니까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3번은 자,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2D인 동일한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AB 속력은 같고요. AB의 한 지점은, 그러니까 PQ라고 하는 건 AB의 한 지점인데 특이하게도 A는 직사각형이 누워있고 B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직사각형 도선 형태입니다. 자, 문제의 결과를 이제 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D를 지날 때예요. 플러스 Y 방향의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고 그 말은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를 해야 나오는 방해의 결과로 나오는 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2.5D일 때는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유도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여기 플러스 Y 방향이죠. 다시 여기 가볼게요. 플러스 Y니까 얘들아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 형성된 거고 그 반대로 마이너스 Y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방해의 결과로서 들어가는 게 형성되었다는 거는 그렇지 나오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투 영역에서는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5D를 지날 때는 원은 변화가 없고요. 2.5D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 원에서는 변화가 없고 2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도전력 세기가 EI제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 자기장의 변화는 EB제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기억 볼게요. 3.5D일 때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P의 위치가 3.5D일 때예요. 그러면 이만큼 위치할 때겠죠. 그때는 E에 의한 변화는 없고 1에 의한 변화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B0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B0만큼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I0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니은. Q의 위치가 2.5D일 때, Q의 위치가 2.5D일 때는 여기에 있을 때예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2 영역은 증가하고 1 영역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2 영역은 플러스 EB0인데, 이 EB0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위에 사각도선 A에서 한 칸일 때였는데,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두 칸을 지나고 있는 ED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ED만큼이 지나고 있으니까, 아, 플러스 4B 제로만큼의 어떤 증가량이 있었을 거고, 이제 뭐가 감소하냐면, B0인데 그것의 두 배, EB0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화량은 6B0만큼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B0일 때 I0니까, 6B0일 때는 6I0. 3i0보다는 크겠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p와 q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3.5d일 때 위치시켜 볼게요. 3.5d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볼게요. 3.5d. 자, 3.5d에 있을 때는, 자, 나오는 방향이 감소하게 돼요. 그죠? 나오는 방향이 감소하니까 나오는 방향 형성이 되어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가 될 거야. 자, 요게 q가 3.5d에 있을 때였고, p가 3.5d에 있을 때는 이때잖아요. 그쵸? p가 3.5d에 있을 때, 자, 요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y, 마이너스 y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1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4번은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자. 금속고리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나타냈대. 이 문제 여러분들 잘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도선이 지금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금속고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자, 금속고리를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시킬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데, 근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변화했길래 그 방해 결과로 나오는 게 형성됐을까? 자, 플러스 X로 움직이면 A로부터는 거리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A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 B의 영향을 받아.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B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 플러스 Y일까? 마이너스 Y일까? 그렇지. 이렇게 플러스 Y 쪽으로 흘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오른손을 이용했을 때 전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마이너스 Y일 때 한번 볼게요.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 Y로 한다면 이때는 B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A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흐르네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A 쪽에 가까워지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해. 뭐가 증가해야 들어가는 게 만들어질까? 그렇지. 나오는 게 증가해야 돼. 그러면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그렇지? 아,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플러스 Y로 흐를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이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Y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 A의 영향을 받아요. 자, 이때는 A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 감소해. 자, 여기다 써볼까? 나오는 방향이 감소해. 그러면 나오는 방향 만들어야 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이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기억해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시계 방향이다,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는 설명. 디귿.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XY 평면상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자, 요게 B에 의한 자기장이었잖아요. 수직으로 들어가는이지. 나오는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융합해서 낸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35번 보겠습니다. 자, 135번은요.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B0, EB0, B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제 자기장 영역에서의 고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P가 3D를 지날 때 P의 세기가 I0인 유도 전류가 어디로 흐른대? 3D일 때? 플러스 Y로 흐른대요. 3D를 지날 때. 이렇게. 자, 3D를 지날 때는 원 영역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2 영역의 EB0만큼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 자,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고, 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들어가는 영역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 형성됐겠구나. 아, 그러면 이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때 여러분들 EB0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 조건에서 I0라고 그랬어요. I0. 자, 기억 보세요. P가 D를 지날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D를 지날 때. 자, D를 지날 때는 여기를 지날 때잖아요. 이렇게. 그럼 D를 지날 때는 여러분들 B0만큼에 해당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B0만큼에 해당되는 자기선 속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2분의 I0만큼이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볼게요. P가 X equal OD를 지날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OD를 지날 때는요. 여기에요, 여기. 자, 요 가운데 2번 영역 아무런 변화 없죠? 그리고 1번과 3번 영역도 똑같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예 없어. 그래서, 아,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는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0이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디귿. 7D를 지날 때 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자, 7D를 지날 때는 여기에요. 요렇게. 자, 요때는요, 3번 영역은 변함이 없고, 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는 영역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감소해? 그러면 들어가는 거 방해하려고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걸 감소하는 걸 방해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것 형성. 그 말은 어떻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전류의 자속의 변화를 통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36번으로 가볼게요. 자, 136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항이었고요.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D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있고요. 자,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 Y래요. 그러니까 D를 지날 때하고 내가 D죠. 그 다음에 O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P에서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기도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X equal D하고 X equal OD에서 한번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자기장 영역 3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기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B로 든다면 X equal D에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는 B0가 점점 증가하고 또 B만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뺄 건데 지금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영역 2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만큼인데 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3B0 더하기 B만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전류가 뭐 I0다 라고 한다면 X equal OD에서도요 여러분들 I0라고 하는 똑같은 세기의 전류가 만들어지려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얘랑 같아야 돼요. 근데 OD를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B이니까 처음에 나오는 방향이라고 세팅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자 나오는 방향의 B0 영역 2에서 그 다음 영역 3에서 나오는 방향의 B 그것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에 의해서 역시나 유도 전류가 I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약에 같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EB는 마이너스 2B, 4B,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B, 0. 아, B는, 즉 영역 3의 자기장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세기는 2B,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2B, 0인 것을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를 이용해가지고 각 구간별로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인 게 양의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D를 지날 때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방향의 변화가 이제 방해의 결과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야 될 거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D를 지날 때하고 OD를 지날 때는 유도전류의 조건에서 세기가 같고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 Y가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는 당연히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주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2D에서 0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들어가는 영역으로 B0만큼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쵸? 자, 그러면 들어가는 영역으로 B0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는 방향의 B0의 자기장 변화 방해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B0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에서 잠깐 면적이 지금 하나, 두 개니까 EB0로 볼게요. 요거 실수할 수 있겠네. EB0. 왜냐면 지금 요 한 칸을 B0라고 세팅을 하면은 이게 지금 두 칸이니까 EB0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칸이니까. 그래서 EB0만큼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D에서 4D를 지날 때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를 안 봤으니까 2D에서 4D 지날 때. 자, ED에서 4D를 지날 때는 뭐 사실 보나 마나 하겠네요. 왜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전류의 세기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B가 마이너스 EB0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놨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EB0를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B0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B0일 때 I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마이너스 ED에서 0으로 갈 때는 EB0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어.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EI0만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D를 지날 때, OD를 지날 때의 그 Y값이 마이너스 ED에서 0을 지날 때의 절반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은 여러분도 어때요? 나오는 게 형성됐으니까 플러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방향은 반대이면서 두 배 차이가 나는 그림을 보면 1번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그래프의 계형을 이제 찾아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문항으로 137번 한번 가볼게요. 자, 137번은요, 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자, B0, EB0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이제 등속도 운동하면서 지나는 상황입니다. 자, A가 D와 7D를 지날 때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D를 지날 때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X=7D를 지날 때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EB0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들어가네, 그러면 A에서는 마이너스 Y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D를 지날 때를 보시면요. D를 지날 때도 결과가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가 나와야 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B0만큼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 마이너스 Y 방향이 나오려면 들어가는 방향의 B0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형성된 이유가 무엇이 증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됐을까? 나오는 방향이 증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됐겠지. 아, 그래서 X equal D에서는, 즉 1 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7D와 D에서는 같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그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면은 D에서 7D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Y여야 하는데, 관계가 잘 보시면 자기장의 변화가 D와 7D에서 1:2예요. 그럼 유도전류도 1:2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7D에서가 두 배 더 큰 것만 일단 골라보면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3번은 방향이 지금 서로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반대죠? D하고 7D에서. 아, 7D가 여기죠? D하고 7D에서는 방향이 같고 여기서도 방향이 같고 여기서는요, D하고 7D에서 방향이 같은데 두 배 관계 맞고 여기서도 두 배 관계가 맞네. 그래서 2번만 틀렸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지 않은 ED에서 4D를 한번 볼게요. ED에서 4D를 지날 때는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죠. 자, 그림 새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ED에서 4D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럼 1번 영역에 나오는 영역만 일정하고 이때는 들어가는 영역 EB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럼 들어가는 거 EB0만큼 증가하니까 EB0만큼 들어가는 게 다시 나오는 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오니까 플러스 Y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제 4D에서 6D를 볼게요. 자, 4D에서 6D는 이렇게 통과될 때네. 그럼 2번이 일정한 상황이고 1번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 상황이야. 아,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상황. 그 말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B0만큼 형성

형이 되어야 되고 나오니까 플러스 y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4D에서 6D랑 2D에서 4D도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 그 크기를 보면은 2대 1이에요. 2대 1. 그럼 요 2대 1의 관계를 만족하는 하면서 플러스인 것은 여기밖에 없네. 그치? 그리고 나머지 D와 7일 때는 방향 똑같이 마이너스고 B가 1대 2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어떤 자기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도전류의 방향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 찾는 연습 잘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1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8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뭐 활용하라는 뜻이야?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 꼭 활용하세요라는 겁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니까 이게 결국에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지.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원의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일정하고 E의 자기장 세기 B는 그림에 따라서 나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초일 때 한번 보세요. 자, 1초일 때 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1초일 때. 자, 1초일 때는 여러분들 1초만 보지 말고 1초 전후 상황으로 보세요. 1초 전후로 보면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남에 따라 자기장이 변해요. 그 말은 뭐예요?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0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 자, 니은 2초일 때 고리의 점 P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초일 때는 여러분들 2초일 때는 이때지. 들어가는 방향이, 즉, 영역 2에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나오는 거 형성해줘야 돼. 나오는 자기장 형성. 그 말은 P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디귿. 고리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6초일 때와 같다. 자, 3초일 때하고 6초일 때를 비교할 때는 기울기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 3초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정확한 두 점을 찾아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1에서 5, 4분의 B0에서 3B0, EB0. 그러니까 4분의 EB0. 그 얼마예요? 2분의 1, B0. 자, 여기는 크기만 보면 2분의 EB0니까 마이너스 B0, 크기만 보면 B0. 자, 기울기 몇 대면? 1대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기울기 활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1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9번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고요. 자, 나 과정을 보세요. 자석의 N극을 Q의 윗면까지 쭉 일정한 속력으로 접근을 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고 있어요. 자, 나에서 자석의 속력만 동그라미 기억하여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석의 속력만 기억했더니 다의 결과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증가했어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자석이 Q에 접근할 때, Q에 접근할 때 P의 전류가 흐른다. 자석이 코일 위로 접근하게 되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 흐른다. 맞는 설명. 자, 니은. 작게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속력을 더 작게 하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더 작을 테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렇지.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작게는 틀렸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맞아요. 크게 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자석과 Q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작용이 작용한다. 자, N극이 아래로 내려오네요.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그렇지. N급 위쪽에 형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N급과 N급 사이에 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내는 자기력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41번, 아, 14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방향이 각각 일정한 자기장 영역 1, 2에서 PN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는 이제 또 나왔네. 자기장, 시간 그래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T0일 때 고리에 이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0일 때. 자, 여기가 이제 T0인데 T0일 때는 영역 1은 자기장 세기 변화 없고 누구만 변해? 그치, 2만 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여기다 해볼까? T0일 때는 2 영역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네. 그 말은 다이오드의 A 아래쪽은 P형 반도체, A는 N형 반도체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T0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아니죠?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3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T0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3T0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번 영역에 들어가는, 나오는 방향이 감소하고 있어요. 나오는 방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 추가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T0일 때는요. T0일 때는 2에 의해서만 형성이 됐는데 3T0일 때는 영역 1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 3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어때야 돼요? I0일 때보다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왜냐하면 T0일 때가 I0라고 했으니까. 자, 디귿 A는 N형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되니까 X. 정답은 디귿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전자기 유도 형태 문제에서는 다이오드가 융합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다이오드에 어떤 반도체가 A에 해당되는지 또는 뭐 X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141번으로 가겠습니다. 14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건 나와요. 7D를 지날 때, P가 7D를 지날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D면 여기거든, 얘들아. 요렇게. 요렇게 지나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가운데 2번 영역은 그 어떠한 변화도 없고,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들어가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P에서는 플러스 Y가 되겠지. 그지? 자, 디귿. PL에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5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D를 지날 때는 요게 B0만큼 변하는 상황임을 니은에서 구했어요. 그럼 5D를 지날 때를 한번 봐볼까? 자, 5D를 지날 때는 이만큼 지날 때예요. 자, 5D를 지날 때는 1 영역은 일정하고 2 영역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쵸? 2 영역만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B0만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장의 변화의 그 크기만 보면 돼요. B0만큼 변했네? 그럼 얘도 결국에는 3.3D일 때랑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누가 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자기장의 변화,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맞아서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2번 넘어가 볼게요. 자, 142번은요. 자, 금속고리에 역시나 또 이제 다이오드가 달려 있어요. 다이오드가 달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고리의 중심이 4D를 지날 때. 일단 고리의 뭐 한쪽 끝이 아니라 중심이다, 얘들아. 중심. 이 중심이 이렇게 4D를 지날 때, 그때 LED에서 빛이 방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전류가 흘렀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전류가 흐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4D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나오는 방향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 나오려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 요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순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P형, A가 N형 반도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니은. 고리의 중심이 D를 지날 때, 중심이 D를 이렇게 지날 때는 아무리 움직여도 이때는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그렇지, 없을 때지.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디귿. ED를 지날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ED는 여기에요. 중심이 ED일 때. 한쪽 끝을 ED에 맞추고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중심이 ED일 때입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자, 영역 1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므로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어야 합니다. 자, 2 영역에서는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증가해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형성되어야 되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어. 근데 그와 반대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역방향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방출이 될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4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였고요.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의 예시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기유도 현상만을 활용한 예시를 골라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볼게요. 마이크. 마이크는 여러분들 그 소리에 의해서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전자기유도 현상, 자석 주위를 진동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무선 충전 직소는 이 자기장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이 자기장이 변함에 따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도 이제 변하게 되겠죠. 얘도 전자기유도 맞아요. 그 다음, 교통카드 볼게요. 카드 단말기에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 띡 하고 이제 찍잖아요. 그때 이 카드 단말기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교통카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도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현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4번으로 가볼게요. 자, 동일한 원형자석 AB가 있는데 이 금속고리를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됐대. 그 말은 이 코일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금속고리 내부에서는 오른쪽으로 N, 왼쪽으로 S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왜 S가 형성이 됐을까? 자, 자석 A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리의 왼쪽에 S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석의 오른쪽 극은, 그렇죠, N극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자석 B의 왼쪽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N극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맞아요. 자석 B의 왼쪽은 N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A의 오른쪽 면은 N극이다. 맞는 설명이네. B의 오른쪽 면은 S극인데요. 그쵸? 틀렸어요. 다음, D은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일정하다. 자,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문제의 조건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속은 변합니다. 일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5번 문제 가볼게요. 145번은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금속고리가 각 영역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반만 걸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반반씩 두 개에 이제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나에서 1과 2의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T0일 때의 설명, T0일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자, P의 유도 전류는요, P의 중심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자기장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영역 1은 T0일 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는 게 감소해? 그럼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지. 그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에서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Q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그렇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T0일 때 여러분들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요. 1과 2의 기울기가 지금 크기를 보면은 기울기의 크기가 같아요. 그쵸? 기울기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는 감소, 2에서는 증가하는 형태인데 그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서로 같은데 하나는 감소하는 쪽, 하나는 증가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토탈로 따지게 되면은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디귿 1과 2에 의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크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에는요. 이 자기장 영역 2만큼이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크기는 Q에서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146번 볼게요. 자, 146번 보시면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솔레노드에 마찰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이오드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자석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A에 가만히 놓은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여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이제 내려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C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C를 지날 때 방출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제 그려놓고 여기가 지금 X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이때 이제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흘렀다라는 건데 전류는 이렇게 흘렀겠지.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을 저 안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의 형성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는 여기가 N, 여기가 S라는 거고, 어떤 극이 다가왔길래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S극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여기가 S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P라고 하는 것은 N극이네라고 정리가 되겠고,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X가 N극이었으니까, 그치? N극이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N극이 다가오니까 솔레노이드 왼쪽은 N극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빛이 방출됐을 때와 같은 자기장 형성이네, 그치? 그러니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와 D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만약에 이 솔레노이드가 아예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이제 계속 보존이 될 텐데, 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면서 뭐가 방출이 돼요?
빛이 방출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0: 말은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해 볼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비긋은 틀린 설명, A에서와 D에서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14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7번은 스위치를 뭐 A, B에 연결했을 때 자석을 떨어뜨리는 상황이고, 자, 다의 결과와 마의 결과가 있을 때 마의 결과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게요. 자, 조건에서 마의 결과는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했을 때 떨어뜨리는 상황이에요. 자, B에 연결을 하고 S극을 아래로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위에가 N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가까이 내려올 때 코일의 위쪽에는 무슨 극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렇죠? S극이 형성이 될 거고 아래는 N극.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전류는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검류계 위를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이오드 보니까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검류계에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 근데 얘가 이제 통과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상황이야. 그러니까 위에가 N극이 되는 거겠지.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위쪽이 N극이니까 N극이 멀어지니까 S극. 위쪽이 N극. 그래서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고, 검류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마의 결과는 검류계를 이렇게 아래로 통과할 때 결과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검류계를 아래로 통과하면 아, 플러스가 나오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N극을 떨어뜨리게 되면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 형성. A에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N극이 위쪽에 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검류계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이번에 빠져나갈 때는 S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니까 S극이 멀어지니까 아래쪽이 N극, 위에가 S, 자기장은 이렇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검류계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아래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위쪽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다의 결과는 마랑 다르게 다에서는 코일에 접근할 때 그리고 통과해서 나갈 때둘다 검류계의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에서는요. S극을 아래로 했을 때 코일에 접근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통과해서 나갈 때는 검류계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들어갈 때 플러스, N극을 아래로 했을 때 들어갈 때 플러스, 나올 때 검류계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먼저 플러스였다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지, 5번에 해당되는 결과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7번은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자기후도 문제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3개의 문항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파동 문항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간 잘 재고 풀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간을 막 급하게 내가 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엔 한 2분, 3분, 이후에는 줄여가면서, 마지막은 한 1분, 30초 정도로 맞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주제,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분, 3분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들, 그런 것들은 한 1분 이내, 혹은 1분, 30초 이내에 풀어야 된다라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22번. 바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 빨간 펜으로 물결 칠게요. 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의의 원칙은 이 사회의 기본 구조, 나아가서 헌법을 이제 규제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합니다. 이거 근데 일부 법과 정책이 우리가 함께 협동하기로 했던 조건, 그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지 않나요? 좀 봐주실래요? 라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호소하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문 속 여러분들, 이 물결 친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 누구다? 바로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롤스구나라고 딱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롤스에 관련된 선지를 보면서 내용을 더해 갈 건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선지들은 또 이후에 기출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항상 복습도 하고 다시 반복도 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 헌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원칙이 뭐지? 바로 정의의 원칙, 그쵸? 이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헌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헌법을 통해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에서 지도돼야지 맞지. 첫 번째 1번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근거가 뭐죠? 무엇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을 우리가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불복종의 근거가 종교적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X 치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신념 혹은 개인들만의 혹은 집단들만의 이익에 의해서 불복종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일단, 정답 나왔었네? 1번이 정답이었고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많은 친구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아, 그렇지. 부정의한 법을 지키지 말고 시민 불복종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복습.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어떠한 법에 대해 불복종하는 거지? 정의의 원칙.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어겼을 때, 어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때로는 부정의한 정도가 여러분들 얕다면, 부정의한 정도가 낮다면 그런 법은 따르는 것이 롤스에 따르면 자연적인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의무에 따라서 정의로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부정의한 정도가 낮다면 따르는 게 맞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있다. 부정의한 정도가 낮다면 알겠지? 근데 만약에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그때는 불복종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의무도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 따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해봐.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뤄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반대가 실패했을 때, 반대가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옆에다가는 참고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수단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 않죠. 그쵸?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면 불복종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씩 말하는 여러분 내용들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 반복되는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고요. 롤스의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의 의미, 특징, 근거, 뭐 방법들 쫙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참고로 지난 기출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의의 원칙과 헌법을 그대로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절차 때문에 이 부정의가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생기는 거고 그에 따라 불복종이 생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1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사상가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가상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옳은 걸 있는 대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값부터 볼게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립니다. 호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죠? 가분 여러분들 롤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원시키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사회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법들, 그런 질서들 지키는 게 공리가 더 증진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 일부 법과 정책들이 이 공리를 반할 수 있습니다. 공리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렇죠? 옳지 못한 공리를 방해하는 공리를 떨어뜨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법을 어기면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싱어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싱어는 그런 시민 불복종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있게 하는 거다. 복원시키려는 시도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을은 싱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내려와서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그리고 불복종을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비교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롤스 싱어 나왔고요. 바로 우리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OX, 바로 X가 되겠죠. 그렇죠?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과 정책은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긴 것에 국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롤스에 따르면 이기심이 발동될 수도 있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어긴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포인트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겨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그쵸? 매우 부정의한 여러분들 체제, 즉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의한 사회,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체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롤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복습해야 될 내용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언제?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니은

선지가 이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당시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는 사회가 부정의한 경우 말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는 불복종할 만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맥락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출제되었던 여러분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변화되면서 변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출을 쭉 보면서 이게 어떠한 맥락으로 바뀌고 있는지, 심화되고 있는지, 또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니은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네, 티그십니다.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싱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이 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그 원리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싱어의 관점에서도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비폭력적으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적으로 불복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저는 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킵니다.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과 정책들이 공리를 위반할 때, 공리에 반할 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올 때, 그때 싱어는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디귿은 별표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라는 거 체크.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싱어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아, 그치. 불복종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질 수 있지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불복종이 갖고 오게 될 손실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리주의 관점의 싱어는 확실하게 동그라미 칠수 있는데 이 갑의 룰스의 경우에는 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의 룰스?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앞선 기출에서도 만났지만, 롤스의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이 갖고 올그 불행한 결과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전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발발해서, 산발적으로 발발해서 체제의 무질서, 혼란이 발생할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의 나름대로 그 한계를 정해야 된다.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리을 둘의 공통점으로 맞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이 많이 나왔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답 바로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네. 다음 이제 1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나는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네. 롤스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뭐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정의의 원칙이 정말 제대로 반영돼서 정의로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법과 정책을 바꿀 목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맥락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줄 친 빨간색 부분은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내용에서 리을 정도의 선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고민하면서 다시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롤스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불복종은 여러분들 법을 어기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충실성은 내가 지키겠지만 그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어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행위, 그러나 위법 행위다라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요. 네. 정의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나아가서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정의로운 사회에 나아가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은 질서정연한 사회에 오히려 안정을 갖다 줄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우린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실수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헌법 만들고 법과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을 수 없고요. 때로는 이기심에 의해서 네, 그러한 좀 부정의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부정의가 심각한 법들을 마주하게 되면, 심각한 정책들을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함으로써 이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롤스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롤스 시민 불복종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네. 아니지.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해선 안 돼. 뭐에 근거해야 돼? 공유된 정의관에, 공적인 정의관에,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돼.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그쵸? 부정의한 사회. 기본 구조가 부정의한 혹은 체제가 부정의하다면 여러분들 불복종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정의로운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됐습니다. 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정치적인 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헌법의 여러분, 정당성은 어디에서 근거하죠? 바로 정의의 원칙에서 근거하죠. 그렇죠?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정의의 원칙은 이미 사람들이 다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우리는 불복종을 할때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의 원칙 하에 만들어진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지울게요. 4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간단하게 체제 변혁이 아니다라고 지우시면 되고요. 정의롭지 않은 체제에선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복종을 여러 번 정리하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나왔던 한 지문을 보게 되면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다수의 정의관에 기초한 것이고 나아가서 개인의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양심과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4번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갑을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복종 문제인데 3명이 나왔어. 그러면 쏘로겠구나라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갑부터 우리는 국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돼. 다수가 만들어낸 법을 무조건 존중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에 근거해서 이 법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판단하고 부정의하다면 즉각 어겨야 돼. 즉각 불복종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네, 갑은 쏘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쏘로. 만약에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만약에 빼고 여러분들. 법만 그냥 무조건 지키려다가 오히려 착한 사람들도 그 부정의를 돕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쏘로 포인트, 양심. 네, 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우리 행위가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존중의 감소를 저울질해보고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결과를 비교해 봐야 돼.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돼. 을은 싱어가 되겠죠. 그럼 사실 병은 안 봐도 롤쓸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가 문제 풀때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빨간 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 할수 있어.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여러분들, 롤 쓰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군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로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불복종에 앞서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 쏘로에 여러분 따르면, 부정의한 법을 만났어? 너의 양심에 근거해서 즉각 어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네, 시민 불복종을 할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네, 싱어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설명할 때 그것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4번 여러분들 펼치겠습니다. 롤스와 소로의 공통점. 동그라미. 이제 마지막 을과 병입니다. 불복종은 다수결원칙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된다. 다수결원칙에 근거한다고 여러분들? 네. 다수결에 따라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근거하는 건둘다 아닙니다. 싱어의 경우에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롤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해야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틀린 거 5번이었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 대체로 정의의 원칙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불복종을 통해서 다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다, 보여준다, 호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롤스라는 거딱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의의 원칙이란 표현들이 계속 왔다 갔다 나온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을 어기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이다. 여러분, 기억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복종은 분명히 위법 행위야. 법을 어기는 거야. 법에 바깥 경계선에 있는 거야, 그치?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면 법 안에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 바깥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존중하는 마음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지문과 선지를 자주 반복해서 보면 또 숙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정의 원칙들을 더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실수한 법과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기억의 내용의 경우에는 싱어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맞아, 맞아. 분명히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야.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공리를 증진하는 정의로운 행동이겠지, 그치? 나아가서 시민 불복종은 분명히 법을 어기는 거라고 싱어도 얘기할 것입니다. 각자가 얘기했던 옳은 거, 정의로운 게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둘다 공통적으로 기억과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면 불복종은 반드시 전개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문제랑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의한 체제, 정의롭지 못한 체제,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부정의한 사회의 경우에는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은 다시 얘기하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니는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행위이다. 앞에 나왔던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불복종이 갖고 오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불복종은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입헌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소수자의 투표권,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어때요? 될수 있죠, 그쵸. 우리가 배웠던 평등한 자유,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긴 법과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정답, 기역, 디귿, 리을 몇 번? 4번이라고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이 지문들 중에서, 이 선지들 중에서 디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불복종의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복종, 법을 어기니까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더 배울 수 있는 점을 알려주는 좋은 선지였습니다. 네, 디귿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새롭게 또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주제에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학기술과 윤리, 자연과 윤리, 정보사회 윤리를 만나면서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쟁점들,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보게 됩니다. 참고로 생활과 윤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인 게 뭐냐면 정말 친구들의 많은 관심사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공계 친구들, 또 뭐 공학계열 친구들, 그렇죠? 등등 다양한 친구들이 정말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뒤에 배우게 되면 예술과 윤리가 나오는데 그 파트에선 또 예체능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또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신을 또 공부하고 있다면 내신 과목에서 특히 수행평가할 때 여러분의 관련된 전공, 희망, 진로, 전공 고려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 여러분들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크게 과학기술 관련 윤리적 쟁점이 좀 나옵니다. 좀 포괄적으로, 네. 오늘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쟁점도 나올 수 있고요. 안면인식 기술이라던가 혹은 비판적 합리주의와 같은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문의 칼럼을 보는 느낌으로 이 주제를 접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때 모든 걸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과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현재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 받고 있는 주제를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문제 풀듯이, 비문학 문제 풀듯이 여러분들이 딱 접했을 때 이 독해하는 능력들을 키워가면서 푸는 방법을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 나옵니다.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바로 야스퍼스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출제가 됩니다. 한 명의 경우에는 야 과학기술은 그냥 가치중립적 도구에 불과해. 야 그냥 칼이 칼이지 무슨 칼 자체가 나쁜 칼 좋은 칼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아니야 그렇게 이 과학기술을 도구로만 보게 되면 가치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인류가 종속될 수 있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 둘의 입장이 대비돼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과학기술 가치중립성 논쟁의 주요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에 특히 주목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나오고요. 나아가서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 윤리가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좀 뜸하고 있지만 다시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주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네, 저랑은 여러분들 6번까지 풀 거고요. 다음 주제부터는 또 유정쌤과 함께 할 거라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다 그대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치중립성 논쟁의 경우에 어떤 물음이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도구일 뿐인가란 물음이 있다.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가치중립적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 과학기술 자체를 정당화할 때 그럴 땐 분명히 가치중립성이 필요하다. 타당한, 정당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과학기술을 우리가 선정하고 활용할 때 그럴 땐 분명히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의 혹은 사회에 가치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관련 사상가로서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장합니다. 특히 야스퍼스만의 입장으로 우리는 과학기술은 자체는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이데거만의 입장에선 현대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임 논쟁 여러분들, 기술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내적 책임, 연구 발표 과정, 즉 과학기술 내에서의 책임을 잘 지니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이 연구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 이 사회 환경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도 참고하시면서 이후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공포의 발견술 책임윤리 나옵니다. 희망보단 공포를 우리가 주의로 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갖고 오게 될 휘황찬란한 미래, 긍정적인 미래보다 부정적인 미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학기술이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 윤리를 말합니다.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돼. 그것은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현 세대가 자연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 예방적,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 개념 공부하면서 다 봤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술, 이거 도구에 불과해. 가치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치중립적인 도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혹은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기술은 도구에 불과해. 너가 잘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갓난아기에게 칼을 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그치? 아기의 경우에는 이 칼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막 정말, 네, 막 위협을 줄 거나 혹은 더큰 피해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도구에 불과한 기술. 야, 기술은 도구에 불과해. 이거 꼭 명심해. 다만, 너희들이 기술 쓸때잘 생각하고 써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상가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사상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술 자체는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기술 자체는 여러분 분명히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네. 그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다. 그 말을 좀 바꿔서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인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아스퍼스에 따르면 기술 자체로서 극복하려는 게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성찰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기술의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 틀렸습니다. 기술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 도구입니다. 그 안에 뭐 도덕적이지 못한 속성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다음 4번입니다.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한다. 기술은 여러분들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체로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목적 갖고 쓰기 때문에 그 쓰는 과정에서 쓰는 결과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술 자체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여러분들 여전히 가치 중립적 도구입니다. 네, 인간의 욕구로 인해 기술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체크. 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야.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실현돼. 그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해. 기술 자체가 뭐 나쁜 기술,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가 없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 갑은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야스퍼스 여러분들.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그냥 편하게 야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을 보겠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서 또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하이데거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기술은 도구 맞습니다. 네, 하이데거가 기술이 도구가 아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술은 도구가 맞지만 기술의 본질도 그냥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처럼 생각했을 때는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본질은 무언가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는 타름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대과학기술

기술의 본질은 이 타램페플러스 도발적인 요청이 더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일명 닭가세움 혹은 닭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마냥 이거 가치중립적 도구에 불과하지 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 기술이 언젠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 하이데거가 경고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 더 볼게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질 거야. 기술 속에 숨어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을은 하이데거. 하라고 표현하고 또 가도 됩니다. 하 물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1도 파악해 봤습니다. 이제 을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또 지문 나오니까 반복하면서 제가 더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죠. 그쵸? 네. 인간이 어떠한 목적과 욕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악으로 가거나, 그쵸? 악한 결과를 갖고 오거나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나왔습니다. 요 마지막 내용과 연결하면 됩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관계를 부릴 수가 없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활용 방향을 인간이 잘 설정하고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 판단 배제하면 안 되겠죠.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과 인간은 여러분들 분명히 옛날 정말 모습을 떠올려볼까? 농사 짓던 그때의 모습? 네. 농사를 여러분 짓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영양을 주고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싹을 틔우고 결과를 맺게 됩니다. 기술은 이 땅속에 감춰져 있던 씨앗을 튀어내는 씨앗이 어떠한 과일로 자라거나 어떠한 나무로 자라거나 과일을 맺거나 혹은 뭐 식물로 자라거나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게 바로 기술이에요. 옛날에는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농부가 네 느긋하진 않았겠지 그치? 비록 힘들게 했겠지만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속에 있는 무언가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어떻죠, 여러분들? 네. 화학비료를 막 넣고 성장 촉진제를 막 넣고 급하게 씨앗을 뿌리고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함께 공존하고 느긋하게 이제 하나의 자연을 즐겼다면 이제는 빨리 내놔라 자연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현대 기술의 경우에는 사람 또한 부품처럼 만들 수 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닥달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경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네, 됐죠?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오히려 없게 되겠죠. 그렇죠?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야스퍼스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의 본질이 성찰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5번 지웠다고 긋고 1번 정답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급하게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리고 있는 거야겠죠? 혹시라도 말이 빠르거나 그러면 네, 배속 1.5배속 했던 거 멈추고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봅시다.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독해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오를 수도 있어. 그치?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어. 함께 노력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그치?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게 비판적 합리주의구나. 비판적인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럼에서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구나. 너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우리 함께 같이 배워가면서 우리가 경험 통해 배워가면서 더 진리로 나아가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명제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경험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A라는 이론이

등장을 했어. 근데 A에 관련돼서 반박되는 사례가 나왔어. 그럼 A가 여러분들 새롭게 고쳐져서 B와 같은 이론으로 또 나아가거나 변화가 되거나 하겠지, 그치? 기존의 A가 반박되면 A가 폐기되거나 바뀌면서 새로운 이론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겠죠, 그쵸? 마치 한때는 천동설을 얘기하면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지동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퍼져 있는 생각처럼 이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건 변화가 된다, 논증된다, 반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경험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로 똑같이 그치? 오케이. 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야.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는 시도라고 할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등장을 했어. 이론이 맞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반증 사례가 등장했어. 그러면 다른 이론으로 바꾸면서 더 나아가자. 이게 과학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칼럼 내용 확인했습니다. 바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실험 결과에 의해서 예측이 반증된 경험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만약에 실험을 해서 이론이 예측했던 게 반증됐어 이제. 야 이거 너 설명 못하던데? 너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반증됐어. 그럴 경우엔 여러분들 경험과학 이론은 거부되고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 얘기라는 게 바로 1번입니다. 1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위에 있는 여기 딱 여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입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과학적 가설만을 진리로 확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지만 경험 세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박이 불가능한 과학적 가설? 말이 안 되지, 그치? 3번입니다.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 가능성, 네,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된다. 위에 지금 여러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반증들을 거듭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진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오류 이미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죠. 그렇죠?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요. 계속 반증 사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 발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인 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참고로 반증이란 뜻은 옳지 않음을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서 증명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바로 갑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상가라는 뉘앙스를 볼수 있습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술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야. 기술 분명히 도구 맞아, 수단 맞아. 근데 기술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은 탈은폐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가는 영역 중에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탈은폐야. 근데 현대과학 기술은 도발적인 요청까지 더해져서 닥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하이데거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이제 두 번째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가치중립적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은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의 선한 사용과 악한 사용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다른 근원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기술을 어떻게 쓰냐가 결정되는 거지, 기술 자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들, 야스퍼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도구적인 활용에만 급급한 것 같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은입니다.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타르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바로 타르음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땅속에 묻었던 씨앗이 딱 이렇게 꽃을 피우는, 곡식이 되는, 그쵸?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들 떠올리면서 니은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을 결정하는 여러분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네.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기술이 선택되고 활용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네,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분명히 기술은 수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을 여러분들 별표. 네. 제가 앞서 나왔던 이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둘다 분명 기술을 수단으로 봅니다. 그렇죠? 다만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그 본질 또한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여기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해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야스퍼스의 경우에는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다. 다만 그 도구를 우리가 쓸 때, 활용할 때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을 여러분들 별표 치고 이제 둘다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까지 해서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를 좀더 해드릴 건데 이 하이데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잠깐 밑에다가 좀 필기를 하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봐봐. 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건 분명 여러분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탈은패예요, 탈은패.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현대 기술의 경우에는 이 탈은패 더하기 도발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놔, 더 내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도발적인 요청을 통해서 이제 현대 기술의 본질은 닭다리 되는 거예요, 닭다리. 탈은패와 도발적인 요청이 더해져서 닭가세움 혹은 닭다리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느긋하게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냈다면, 옛날에는 막 풍차를 돌리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느긋하게 이제 에너지를 구해냈다면, 이제는 막 수력발전소, 막 화력발전소, 막 자연을 막 쥐어짜내는, 착취하는 모습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뺏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발적으로. 근데 이런 현대 기술의 본질은 결국에 닭다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마치 부품처럼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이 닭다리에 의해서 인간 또한 부품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개념 강의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더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이데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쟁점 문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두 번째 대립되는 게 뭐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부터 볼게.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탐구가, 탐구 방법과 연구윤리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정언 명령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언 명령, 칸트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무조건적 명령이다. 과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분명히 이론 정당화될 때 가치 중립적인 방법과 연구윤리가 필요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 네 말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요 위에 첫 번째 갑의 얘기 속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 선지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은 갑과 을 모두 다 동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을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이란 말을 썼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 태도는 이론의 정당화 과정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이론을 정당화할 때만 써야 돼라고 얘기해요. 뭔가 이제 이론이, 뭐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정타.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분명히 이 이론을 정당화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돼. 그런데 분명히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돼, 성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외적 책임과도 또 연결지어서

볼수 있겠죠? 아닙니다.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의 활용은 과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연구자의 몫이 아니라 정치인, 기업가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는 중립적인 관찰자로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 과학자가 연구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야, 과학자의 몫이 아니야, 그건. 과학자는 중립적인 관찰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두 가지에서 지금 입장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마지막 우리 결정타를 날리겠죠? 야, 과학자의 원폭 실험이 없었으면 정치인이 원폭 투하를 결정하는 실제 사건도 없었을 거야. 과학자가 인류에게 끼친 사회적, 경제적인 공로를 인정받는 것처럼 분명히 해악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돼. 아, 굉장히 중립성이라는 것과 책임 문제를 잘 연결해서 하나의 토론을 만들었구나. 하나의 쟁점 만들었구나. 특히 갑과을의 경우에는 이 연구 활용에 대해서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질 필요가 없는지로 싸우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파악했고, 우리 대립되는 거 파악했어. 그럼 바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는 어떤 내용에 나와 있어야 될까? 바로 과학자의 책임이 언급되어야 될 거고요. 나아가서 연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경우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야, 아니야. 책임질 필요 없어.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몫이야. 을의 경우에는 아니야. 과학자 또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 바로 몇 번? 4번인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는 객관적인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둘다 지금 동의하고 있는데요. 둘다 yes. 네, 2번입니다. 과학 연구의 결과는 경제 발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거. 네. 여기 여러분들 경제발전 도구회 같은 언급이 있나요? 네.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과학자의 조작과 같은 조작과 날조는 금지되어야 되는가? 분명히 연구윤리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따라서 날조와 조작은 금지돼야지. 둘다 인정.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과학연구 과정에서 가치중립적 사고가 필요한 때가 있는가? 언제? 분명 둘다 정당화되는 과정에서는 가치중립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둘다 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다 동의할 만한 것은 지워주고 언급되지 않은 거 지워주고 대립되는 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제 다음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야스퍼스다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지금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지, 그치? 그 반복된 뉘앙스를 통해서 사상가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습니다. 네. 최악은 언제야?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야. 그럴 때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게 될 거야.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부품 취급당하게 될 거야. 언젠간 우리 또한 위험에 빠지게 될 거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을은 하이데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갑과 을을 파악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다. 어때요? 기술은 여러분들 공허한 힘이죠, 그렇죠?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사실 인간이 자신의 욕구나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1번 동그라미, 1번 정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의 문제 중에서 이 하이데거 야스퍼스 비교 문제 되게 많이 풀었잖아, 그치? 나름대로 그치?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이 1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은 뭐에 불과하다?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이 좋은 결과, 선한 결과, 혹은 나쁜 결과, 악한 결과를 낼수 있는 거지 기술 자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칼이라는 게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릴 때 쓰이고 강도가 쓰면 사람을 위협할 때 쓰이는 것처럼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아, 칼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강의나 특강 강의

그래서 계속 선생님들께서 반복되어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 예시를 참고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됐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죠. 그렇죠? 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은 인간이 여러분들 자신의 욕구,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된다. 어때요? 네. 기술은 여러분들 통제되어야 돼요. 그렇죠?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나왔던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옛날 과거의 기술은, 농업 기술은 분명히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었어. 옛날에는 자연과의 상생 공존을 중시했어. 근데 오늘날의 기술은 도발적인 요청에 더해지면서 닭달로 변화가 되었어. 이젠 자연에게 에너지를 뜯어내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존의 관계에서 좀 쉽게 표현하면 착취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니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에게도 또 적용이 되어서 인간 또한 착취의 대상이 될수 있어. 인간 또한 부품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라고 하이데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4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수 있다. 누구에게 확실히 틀렸어? 야스퍼스에게 확실히 틀렸지. 그치? 기술은 여러분들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해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막 기술이 갑자기 악하게 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인간이 무언가를 쓰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한 결과 혹은 악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5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푸는 6번 문제까지 이렇게 다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과학기술 윤리로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단원 과학기술과 윤리를 배울 때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막막함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주제를 배우면서 대비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아, 최근엔 이런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 뭐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들, 혹은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 아니면 인공태양 기술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잠깐 더 주목하면서 이번 수능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야, 친구야,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니? 같이 예상도 해보면서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자연과 윤리 정말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유정쌤과 함께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의 비교 포인트 잘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사회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제나 대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후에 또 다음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고생했습니다. 유정쌤과 함께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선생님과 지금 처음 만나는데 우리 23번째 강의죠. 22번째 강의까지는 이종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맞죠? 지금 중간에 사라진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저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단원 4단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두 번째 단원까지 이종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요.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도 매년 지금 수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 분석 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도시계획과 재개발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재개발 방법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죠. 그래서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오늘 가장 많이 풀어볼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한 변화 중에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내용이 선지나 지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간 환경 불평등, 우리 지역 불평등 중에 환경 불평등도 중요한 주제니까 관련된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발 방식에서 성장 거점 개발 그리고 균형 개발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가 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우리가 4차부터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네, 1차부터 4차까지 주요 내용들을 개발 방식 그리고 목표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결과 여전히 지금 또 존재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대단원 4단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종원 선생님과 공부했었던 파트에서도 특히 두 번째 중단원의 출제 빈도가 높죠. 그리고 오늘부터 선생님과 다룰 이 세 번째 중단원도 매년 수능에 지금 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 수능에서도 그쵸? 네, 출제가 되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조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5년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수능 한국지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특히 기출선지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선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아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풀어볼 4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8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었는데요. 정말 최근에 나왔던 네,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음은 두 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례, 즉 도시 재개발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는 것이 네,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전에 계속 봐왔던 유형에서 사례만 조금 다르게 제시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도시 재개발의 방법, 네,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시 재개발 방법은 철거 재개발과 그 다음에 보존, 그리고 수복 재개발 이 세 가지를 주로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 표시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철거는 동그라미를 치고 보존과 네, 수복은 같은
표시를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철거는 보통 나오고요. 보존이랑 수복은 크게 구별하지 않아도 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그 지문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이게 보존인지 수복인지 헷갈린다? 그냥 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존 혹은 수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철거와 비교하는 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개념을 정리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보기는 할게요. 자, 먼저 철거 재개발은 말 그대로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네,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지로서 나올 수 있냐면 기존 건물 활용도 이런 게 지표로 요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기에서 기존 건물 활용도가 뭐 가가 높은지 나가 높은지 이런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철거 재개발은 기존 건물 활용도가 매우 낮겠죠.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건축을 했을 때는 대체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고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고도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철거 재개발과 보존 수복과 비교해서 또 물어보는 네, 선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주 나오는 선지가 원거 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이것도 선지에 정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원거 주민이 이주를 어떻게 하냐, 이주율 혹은 재정착률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주율과 재정착률은 반대 관계겠죠? 그래서 이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그 지역이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거 주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주율이 높고요. 재정착률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네, 미리미리 좀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 낭비. 이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본의 투입 규모. 자본의 투입 규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의 투입 규모. 그래서 이런 선지들이 철거 재개발과 보존 수복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새롭게 시설물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한데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거나 거의 다 남아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자본의 투입 규모에서는 네, 낮은 그런 부분을 볼수 있고요. 일단 보존 재개발부터 보시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한옥 보존과 관련해서 선지가 많이 나와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한옥 보존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거의 똑같이 유지를 하되 정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꼭 고쳐야 대들보가 썩었어. 뭐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거나 지붕에 기와장이 떨어졌어. 그런 거를 보수하는 거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뭐 이런 내용. 지역 주민 참여도 이런 내용으로 자주 또 언급이 되는 개발 방식이에요. 지역 주민 참여 도가 철거 재개발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수복은 뭐냐?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해요. 네, 겉에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틀은 비슷하지만 아름답게 뭐 벽화로 꾸민다든지 혹은 내부의 구조 혹은 용도가 변한 경우는 수복 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그 지역의 마을의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건물의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현재는 뭐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이용 용도가 바뀐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복 재개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도 보존하고 좀 비슷한 게 어쨌든 이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네, 너무 낡았거나 또 너무 이제 오래된 것들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하거나 개조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권이 유지되는 정도, 이런 선지들이 나왔을 때는 철거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문제, 48번 문제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가를 보시면 어떤 마을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였다.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였다. 또한 마을 전체에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색을 입히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거 무슨 재개발 같아요? 그쵸?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복 재개발. 자, 반면에 나를 보시면 이 마을은요, 1960년대 이후 도심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터전을 잡은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는 노후화된 건물을 허무는 재개발. 자, 허무는 재개발? 완전히 철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고요. 보통 이런 주거단지가 철거되고 만들어지는 형태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 단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가나를 분석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철거 재개발 방식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수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가는 나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 이런 요소들이 선지에 섞여 있다고 했죠. 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투입 자본의 규모 이런 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죠. 완전히 없애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투입 자본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 네, 설명드렸고요. 나는 가보다 기존의 지역 공동체가 네,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원 거주민의 이주율은 높게 나타나는 형태의 재개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9번입니다. 자, 49번도 아주 최근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지문을 보시면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그 길인데, 경의선 숲길.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남북 분단 후에 반쪽짜리 철길로 남게 된 네, 경의선의 폐철길을 복원해서 선형의 형태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경의선 숲길.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의선의 폐철길을 복원해서 선형으로 조성한 공원이죠. 원래는 철길이었는데 공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을 좀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용어에서도 기존의 폐철길을 복원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화 시켰기 때문에 네, 수복 재개발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용도만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유를 보시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성하였다. 자, 이거 우리 아직, 저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명할 내용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일 것 같아요. 하향식 개발 방식 혹은 상향식 개발 방식. 이거는 의사 전달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여기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네, 정부 쪽으로 반영되어서, 지금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방향이다? 상향식이죠. 하향식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야말로 하달하는 그런 방식의 의사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향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향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디귿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의선 숲길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여기 가보면 정말 아기자기한 그런 가게도 많고, 그리고
되게 맛있는 맛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했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자주 나왔던 사례들은 서울에서는 뭐 물레동이라든지 혹은 성수동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자, 그곳도 원래는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 과거에 이제 공업 단지들이 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서울에서 산업시설들이 이전하면서 낙후된 지역이었다가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예술가들과 개성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막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곳에서 소소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예술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의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에서 원래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원거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인데요. 자, 이 디귿의 선지를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한 개만 맞는 정답 2번이고요.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처음에 들으면 용어가 되게 생소하고 어색해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우리 50번 넘어갈게요. 자, 50번은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이 문제를 딱 보고 윤리예요. 약간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약간 이런 유형이 윤리 파트에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탐구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이제 서로서로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 봤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약간 의아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6월 모평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직전 10월 학력평가에서 수능 한달 전에도 또이 유사한 내용이 또 나왔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50번. 다음 자료에 관한 도시 재개발 방식 중 옹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니까 일단 가나가 뭔지 알고 그 상대방 측의 단점을 서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일단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우리가 골라주는 건데, 일단 가나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수복인지 철거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가를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이동 일대는 1960년대는 서울의 무허가 주택 철거에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달동네라고 불렸던 그런 형태의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되었다가 자, 산비탈을 따라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이곳은 이 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건축물이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철거 재개발이죠. 여러분들, 수복하고 보존만 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선생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철거는 나오고, 철거가 하나 있으면 수복 혹은 보존, 혹은 세 개가 다 나오든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철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부산의 이 마을, 고향을 떠나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달동네였다. 이곳은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재개발 방식이네요. 담장과 계단에 벽화가 그려졌고, 노후화된 주택은 주민 편의시설, 기존의 주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용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모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자, 이거는 수복 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가를 옹호하는 학생은 철거 재개발을 옹호해요. 나를 옹호하는 학생은 수복 재개발을 옹호합니다. 그러면
이 A 방향은 철거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이 수복 재개발을 옹호하는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 자원 낭비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수북 재개발은 장점이 뭐죠?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낮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연히, 네, 여기에 해당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차라리 비에 대한, 네, 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적어 두세요. 자, 그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북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이 철거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에게 비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 저 너희는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잖아. 어때요? 네, 적절한 비판이죠. 그쵸? 여기는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이주율이 매우 높으니까, 네, 적절하게 잘했습니다. 네, 리을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죠. 여기는 새롭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세우면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을 완전히, 네, 그 인구나 사업 규모에 또 비례해서 잘 갖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A에 대한, 네, 비판으로 적절하겠네요.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네, 몰려드는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늘어나는 인구에 이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B, 이거는 A로 적절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5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 학생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처음에는 쭉 들어보는 게 좋은 게, 선생님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 풀이를 할때 계속 똑같은 말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봐. 네, 한 번은 쭉 들어보시면 관련된 유형의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네, 빠짐없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들어주세요. 자, 일단 51번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였고요. 이때는 서울시에서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 지도 보시면 서울인지 알죠? 자, 그래서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개발 사례이고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를 보시면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멀리 보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여기가 종로의 북촌이라는 곳인데요. 전형적인 서울의 이제 도심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졌냐?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외국 관광객들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옥 형태를 유지하되 카페 등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게 뭐 보존이냐 수복이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래도 요거는 좀, 네, 보존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 과거에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하던 하천을 복원했다. 이거 누가 봐도 위치상으로도 청계천, 그죠? 그 하천인 것 같은데, 이 복개라는 거는 기존의 하천이나 도랑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을 복개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덮인 하천을 복개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개가 둘다 한자어인데 덮을 복자에 덮을 개자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막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그리고 막 악취가 진동했던 곳이었는데, 네, 복원을 잘해서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아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 하천 복원이다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하천 복원 사례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달을 보시면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서울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제 서울의 주변 지역, 주거 기능이 탁월한 이 주변 지역에 과거에는, 네, 여기도 많은 좀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불량 주택들이 많았어요. 흔히 달동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이제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변화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 거고요. 네, 주변 지역을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철거 재개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 기억에서 바로 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걸 내신 시험 문제 낼 때도 일부러 좀

활용하는 편인데요. 기억은 당연히 뭐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가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시험을 치다 보면, 이게 막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좀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개발은 이거예요, 하천복원. 그래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축제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도심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휴식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다의 개발은 전형적인 철거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가의 개발은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막 보존인지 수복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보통 보존과 수복은 철거와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겠죠. 자, 가에서 다의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게 약간 조금 다른 이 보기 구성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두 개씩 있지 않고 기역, 디귿, 리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선지 구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가? 우리 재개발할 때뭐 주민들이 막 참여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또 주민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가하고 나는요 지금 사례가 지금 서울 사례잖아요. 이거 둘 다, 서울시가 주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옥 보존 사업, 그리고 청계천도 서울시가 주도해서, 일어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예요.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기억하고 디귿이 확실하니까 정답 2번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1번은 이렇게 해설을 해봤고요. 우리 5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49번,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과거에 성수동 이야기도 자주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 6월 모평이었기 때문에 그 49번 문제보다는 조금 앞서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 떠오르는 동네 성수동은 지금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중소 피혁 업체 등, 그 가죽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업체 등, 도심 속 공장과 창고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도시 재생을 했거든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지역의 정비를 위해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약간 끊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철거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라는 단어에서. 그다음, 니은을 보시면,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 이거는 뭐죠, 여러분? 수복 재개발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 성수동은 기역 대신 니은을 선택했대요. 기역 대신 니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살린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되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동네로 급부상을 했는데, 하지만 성수동에도 이 뜨는 동네에 어김없이 뒤따르는 뭐? 그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높아진 건물 임대료에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들 있잖아요. 우리 그 동네 가면 딱 떠오르는 가게들, 터줏대감 같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가게들이 이미 여러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추진된 상생협약, 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막고 기존 가게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생협약을 체결을 한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선생님은 이거를 진짜 계속 눈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원래 상당히 좋아했었던 그 서울의 동네 중에 뭐 홍대 앞도 있고요, 이대 앞도 있고요.